정말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고요. 아이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가벼운 마음은 아닐까요? 어떻게든 부딪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또 해내니까요.

6월 19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리쌍 정인의 러쉬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휴대폰 달력에 중요한 일정을 꼭 써두잖아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고 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디데이가 다가오고 휴대폰에 그 일정이 딱 떠 있으면은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대체적으로 라디오 말고 다른 스케줄이 그래요. 일들이 좀 대부분 그래요. 잘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이제 또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잘 해내야지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약간 이런 부담감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럴 때 나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뭐 이런 응원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이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망하면 좀 어때 이런 가벼운 마음이 또 도움

0: 귀로는 아침봉을 들어주세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요? 눈은 축구를 보는데 음향은 아침봉이야. 최고네. 네, 색다른 월드컵. 오늘은 잠깐 그렇게 한눈 파셔도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창탄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러블리 도블리 김동훈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있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4902님께서 친구네 회사에서는 피자를 시켜놓고 회의실에서 다 같이 월드컵 보기로 했다는데 저희 팀은 10시부터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진짜 우리 부장님 너무 센스 없어요. 아 그러게요. 10시는 좀 너무했다. 한 11시부터 하면 안 되나요? 회사 업무니까 좀 그런가요? 네. 아 그래도 안 돼요? 11시? 네, 피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10시요? 네. 11시가 더 싫다는 거죠? 네.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뭐 회의 하루쯤 안 해도. 3901님 17살 학생입니다. 이사 간 곳이 학교랑 학원 모두 다 멀어서 아침마다 차 타고 등하교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매일 비욘세의 러브온탑만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봉디 사랑해요. 제 최애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매일 비욘세의 러브온탑만 듣고 있다고요? 아침봉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알겠어요. 틀어드릴게요. 근데 힘들긴 할 것 같아. 학교랑 학원이 멀면요. 그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신청곡이죠? 비욘세의 러브온탑 들을게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유지혜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복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아이들이 야무지게 밭을 메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폼새가 아우 농사를 한두 해 지낸 그런 폼새는 아니네요. 네. 1부 끝곡으로 들으실 곡은요 0106님의 신청곡이에요. 6년 전부터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했던 유치가 얼마 전 모두 빠졌어요. 천리가 빠지고 아이와 함께 만들었던 유치 보관함도 완성이 됐네요. 우리의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에요. 우리 규린이 잘 자라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이의 최애가수인 유나님의 로켓 방정식의 저주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 유치를 정리한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대단합니다. 유치를 조그만한 그 동그란 통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언제 빠졌고 무슨 일이 있었고. 와 아이가 컸을 때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요. 유나의 로켓 방정식의 저주 듣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옥상달빛입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을 담아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노래가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희도 큰 위로를 얻곤 합니다.
1: 세상엔 참 다양한 위로가 있죠. 노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하고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니까요.
0: 꼭 큰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온기 하나, 함께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 앞으로도 저희 노래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2: 지금까지 옥상달빛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첫 곡으로 쏘로롱님의 신청곡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듣고 왔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디자인 작업 중입니다. 지하라서 에어컨 설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고생 좀 했는데요. 점점 더워지니 무섭네요. 이번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작업실을 시원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작업 4개가 겹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봉디 목소리 들으면서 가라앉히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끝나길 바라며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게 저도 지하에서 조금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더 덥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셔서 조금 시원하게 작업실 공간에서 올여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가 갑니다. 9088님. 올해 초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원래 내일 남편 회사에서 단체로 등산을 가는 날이었는데요. 남편이 회사에 자기는 못 간다고 하면서 사유를 안에다가 이번 주 아내랑 데이트할 수 있는 날이 토요일밖에 없음이라고 적었다네요. 참나. 좋으면서 걱정되고 근데 또 귀엽고 그러네요. 라고 하시면서 많은 아우성들이 들리는데요. 여기저기서. 아니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리고 올해 초에 결혼한 신혼부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꼭 신혼이 아니랄지라도 좀 결혼하시고 좀 세월 함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귀엽고. 네. 너무 이거 상사가 보면 어떤 마음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미 뭐 지금 황 PD는 약간 상사 입장이어서 그런지 막 콧바람을 흥흥 하면서 이러고 있네요. 네. 2081님. 요즘 너무 덥지 않으면 출근 전 1시간쯤 걷는데요. 며칠 전에 양이 3마리가 도로에서 일광욕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한가로워 보여서 부러웠습니다.

너네는 출근 안 해서 좋겠다.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양이들이 잠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고양이들 일광욕하는 그 표정 보면은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9867님께서 요즘 주식 열풍이잖아요. 저도 주식계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신분증 사진 찍고 안면 인식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25년 전에 만든 신분증 스캔하고 얼굴 갖다 대니까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계속 뜨네요. 저 얼굴에 뭐 한 거 없고 살만 좀 쪘거든요. 참나. 이거 스마트폰 잘못 맞죠? 그쵸? 완전 잘못했죠. 제가 봤을 때는 주식계좌 만들기 전에 그 스마트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엉망이네요. 이 스마트폰은 스마트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스마트폰 말고 멍충이 폰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눈치가 없네. 스마트폰이 요즘 AI 시대인데 제가 AI랑 잠깐 대화해봤는데 눈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 멍충이 폰은 눈치가 없네요. 핸드폰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박주정 님께서 처음 보는 초등학생 남매가 저희 7살 딸이랑 너무 잘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먹을래? 라고 물었는데요. 오빠는 살짝 눈치 보는데 동생은 먹고 싶은 걸 딱 말하더라고요. 근데 동생 말을 듣고 오빠가 야 너무 비싸잖아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괜찮다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고 사다 줬네요. 근데 이러긴 한 것 같아. 왜냐면 저희 집도 그런데 첫째들이 조금 더 엄하게 자라거든요. 동생은 조금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엄하게 자라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둘째들은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첫째들은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돼요. 3357님이 여름이면 그녀가 떠오릅니다. 1992년이었어요. 밤마다 부모님 몰래 용인에서 서울로 DDDC의 전화를 한 시간씩 했는데요. 다음 달 전화세가 18만원 나와서 호되게 혼났었네요. 그녀가 피아노 쳐줬던 노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에 듣고 싶어요. DDD요? 어우 DDD. 네, 이거 무전기 아니에요. 네, 시외 전화할 때 연결하는 뭐 그런 거였던 걸로 저도 얼핏 기억을 해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에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도 커피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더 킬러스 미스터 브라이트 사이드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해.

0: 가면 1,224만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0: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0: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4: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3: 몸젤?
4: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5: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착한 태그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6년에 불시착한 태교, 노란 머리로 염색한 도훈을 발견했다. 오, 김도훈, 때 빼고 광내고 어디 간대?
1: 나 오늘 결혼하러 간다. 좋아, 가는 거야.
0: 어?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니, 도훈아?
1: 좋아, 가는 거야.
0: 오늘 소개팅 한다고 했지? 아니,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야?
1: 느낌이 좋아? 좋아, 결혼까지 쭉쭉 가는 거야.
0: 소개팅 자리에 간 도훈은 한눈에 반했다.
1: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좋아, 가는 거야.
0: 어머, 죄송해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1: 아이고, 그러면 다음 소개팅으로 바로 가는 거야.
0: 하지만 잡혀있던 모든 소개팅에서 차인 도훈이었다. 여기서 문제. 무한도전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강렬한 캐릭터로 등장해서 시청자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줬던 방송인이죠. 노란 머리와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오빠?
1: 장미학원, 노홍철 장미여관이 불렀죠? 오빠라고 불러다오 듣고 왔습니다. SBS 라디오도 진행을 했었죠. 정답은 노홍철입니다. 김치 세트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화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한도전은 안 보셨나요?
2: 봤죠.
1: 좋아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2: 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 좋아 가는 거야.
2: 아 그렇고 아 그 좋아 가는 거야 이건 약간 박명수 같은 느낌인가?
1: 그냥 그거는 이제 기자님 느낌이죠.
2: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네.
1: 아니 예전에 집을 공개했을 때 사실은 그때가 진짜 화제가 됐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물이나 음료까지 다 줄 세우기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기자님은 어떠세요? 이런 곳을 보면 뭔가 장난을 치고 싶은가요?
2: 아니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노홍철 씨랑. 너무 예의 바르고 정상적인 분이더라고요.
1: 어, 그럼요. 실제로 네. 뵈면은 좀 다르긴 해요. 이때는
2: 달라요.
1: 더 본인의 캐릭터로 극대화한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예. 네, 원래는 그 뭐죠? 예전에 그 무슨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케이블 채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VJ인가 네, 그걸로 아마 데뷔를 했나 그랬을
2: 맞아요.
1: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매니저도 없이 굉장히 화려하게 스티커를 붙인 경차를 타고 다녔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2: 이분이 또 약간 경남 지역에서는 빵집을 보

0: 보니까 그 건물 바깥에 자기의 얼굴이 거대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또.
1: 네, 또 자기애가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0: 야, 좋아. 가는 거야.
1: 네, 광고 듣고요.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개인의 청탁 캐치타로 돌아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
6: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줄여서 개취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노 생각, 예스 웃음의 주인공 김동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좋아, 오는 거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6: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5: 아, 너무 즐겁게 지냈습니다.
6: 네, 고림님께서 봉구레가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 엄마예요. 특히나 김동 기자님 코너를 좋아해서 그동안 못 들었던 방송분 다시 듣기로 찾아듣고 있어요. 덕분에 육아 스트레스 확 풀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5: 네?
6: 육아 스트레스가 어느 부분이 풀리실까요, 이분은?
5: 그러니까요. 육아 스트레스가 왜 풀리시는 거지? 아, 우리 애가 키우기 힘들긴 하지만 쟤보다 낫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6: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포인트.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재밌어서.

0: 웃으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풀어진다가 아니라 아유 쟤보단 낫게 크겠네라는 그런
1: 아무리
0: 느낌.
1: 아무리 잘못 키워도 쟤보단 낫겠지. 약간 이런 거죠. 예.
0: 뭐 그것도 좋죠.
1: 아 네. 그럼요. 예.
0: 박수경님께서 친구랑 참외를 먹는데 친구가 참외씨를 다 버리고 과육만 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요거트 먹을 때 뚜껑 안 먹고 버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두 분도 참외씨 안 드세요? 설마 진짜로? 네 이제 여름 과일을 얘기하는 시즌이 왔는데 기자님은 참외 좋아하시나요?
2: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수박 다음으로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일 거예요.
0: 근데 이게 항상 논란이잖아요. 참외씨는 버린다. 참외씨까지 다 먹는다. 어느 쪽이세요?
2: 이게 80년대 90년대는 참외씨까지 당연히 다 먹었어요. 근데 메론이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메론은 씨를 제거하고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젊은 층에서 젊은 층? 너무 올드하게 들릴 것 같은데?
0: 젊은 층? 좀 이게 그 층은 몇 층이에요?
2: 씨를 걷어내고 먹더라고요. 근데 안 됩니다. 참외는 씨도 적을 뿐더러 작을 뿐더러 그 정말 그 맛의 진수는 씨에 있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시면 안 돼요.
0: 근데 그게 저도 예전 기억에 뭔가 그 참외를 제대로 먹으려면 씨를 제거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2: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씨의 모든 맛이 농축되어 있단 말이죠. 참외는. 그래서 참외는 그냥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0: 저도 상관없이 먹어요. 네. 만약에 남이 다른 사람이 참외를 주는데 씨를 제거했다면 그냥 먹고요.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씨 있는 채로 먹죠.
2: 저도 네. 야단칩니다. 어허, 누가 참외를 그렇게 씨까지 제거하라 그랬나.
0: 그건 어때요? 껍질째 먹는 분들 있잖아요, 참외.
2: 참외는 껍질이 상당히 쌉쌀한데?
0: 아니 참외를 껍질째 먹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사과 껍질, 먹듯이.
2: 세상에. 네. 아 그게 약간 그 아유 그 젊으실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릿고개 같을 때는 당연히 먹었겠죠. 껍질까지.
0: 근데 지금은 아니다.
2: 아니죠.
0: 네 기자님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2: 아이고 저는 추천한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추천곡이 올라왔네요.
0: 네, 네.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민들레 홀씨 되어.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K&A 창타임 개치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소개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PD님 음악 주시죠.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쟤 왜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거나 24시간 열려있는 아침봉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기능성 베개 보내드리니까요. 내 얘기도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하셔도 좋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1: 52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동생이요. 어렸을 때는 수학을 그렇게 못했던 애가 나이 먹어서는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건지. 신분을 한번 시키면 마트에 가서 함흥 차 삽니다. 설탕 하나 사오라고 보냈더니 너무 많아서 전화하면 아니 설탕 종류가 많은데 가격이 제일 싼 거 찾아서 사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 중. 야 무슨 계산, 그냥 대충 사와. 100g당 가격이 가장 싼 거 사야지. 어떻게 대충 사. 땅 파봐. 10원이 나와?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인터넷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송비 포함해서 최저가를 찾는다면서 내일 당장 필요한 건데도 주문할 생각을 안 합니다. 주유소도 가장 싼 곳 찾느라고 난리 난리.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요. 혹시 봉지랑 기자님도 그러시나요? 아 그럼 거리감이 좀...
0: 뭐든지 싼 거 가격 비교하느라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동생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기자님은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1: 저는 그냥 무조건 패키지가 제일 예쁜 걸 삽니다.
0: 아 가격보다?
1: 모든 건 디자인이에요. 예뻐야 자주 쓰게 돼요.
0: 근데 사실 이런 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아 그럼요.
0: 네. 사실 저렴한 거 잘 찾아서 사면 돈도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이러거나 상황이 급한데 가격 비교를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봤을 땐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1: 저는 그냥 이 동생을 제 동생으로 들여서 제가 어디 마트 가나 쇼핑 갈 때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평소 쓰는 그 돈을 절반 정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0: 저는 제 물건 살 때는 찾아보기는 해요.
1: 찾아보기만 해요?
0: 가장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혹시 더 싼 데가 있나 하고. 네. 안 그러면은 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이제 뭐 해외 물품 중에는 해외 직구가 되거나 그런 걸 잘 알아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1: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직구는
0: 막 5, 60만 원 이렇게 날 때도 있어요.
1: 그럼요.
0: 심하게 날 때는.
1: 네. 한율 올라갖고 저 직구 안 해본 지 한 6개월 된 것 같아.
0: 요즘엔 저도 그래요.
1: 직구하고 싶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이런 기자님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어쨌든 바로 구매를 하는 스타일일까요?
1: 거의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물건

0: 들은 언제나 잠깐 망설이는 시간 동안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생필품도 그러세요? 아니면은 뭐 쇼핑 물품 중에 뭐 패션과 관련된 것들만 그러실까요?
0: 생필품도 그렇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예쁜 칫솔 이렇게 약간 영국산 예쁜 칫솔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1: 아, 금방

0: 뭐 기자님처럼 예쁜 거에 중점을 두는 분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가격에 중점을 두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주식은 그러면 안 된다.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어쨌든 주식도 사는 거니까.
1: 그래서 네. 제가 주식에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큰일 납니다.
0: 왜냐면 기자님은 위험해.
1: 저 패가망신이에요. 네.
0: 왜냐면 막 좋다고 사고 나 저 네. 회사 좋아 막 이렇게 사면 네. 안 되거든요.
1: 아니 절대 안 되죠.
0: 빼심으로 사고.
1: 그럼요. 제가 네. 주식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여기 방송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저를 찾아야 돼 여러분이.
0: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플로라이다 티페인 로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얼마나 내시나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한액 기준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오르면서 내는 보험료도 함께 오르는데요. 국민연금 누가 얼마를 더 내게 될까요? 다음 달부터는 월 소득 637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됩니다. 최고 보험료는 월 60만 5천 원에서 62만 6천 원으로 월 2만 원 정도 오르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월 만 원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해요.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도 함께 늘어나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강화되는 셈이겠죠?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훈 기자님과 개인의 생태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어떤 사연도 환영해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한때 좋아했던 것들 아주 사소할수록 더 좋으니까요.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기능성 베개 보내드릴게요.
1: 사연 소개도 기자님이 해주세요.
2: 1920님 사연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제 취향은 아닌데요. 한번 취향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게 있어서 사연 써봐요. 그건 바로 셀카 찍기. 제 나이 42, 셀카를 진짜 진짜 안 찍는 사람인데요. 요즘 들어 셀카 좀 찍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보고 싶어도 사진첩에는 죄다 아이들이나 풍경사진밖에 없으니까 과거의 제가 그리워져도 잘 떠올릴 수가 없는 게 좀 아쉽다고 할까요? 캐치타 듣다 보니 자기의 정점, 봉디랑 기자님은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서 꿀팁 좀 얻어보고 싶어 사연 써요. 여전히 셀카 찍을 때 부끄러운 제가 취향이 될 수 있도록 셀카 잘 찍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셀카를 찍는 게 취향이 되고 싶다는 사연이었는데 셀카 많이 찍으시나요, 기자님?
2: 뭐 하루에 30장 정도 찍죠, 매일매일. 네.
1: 30장이요?
2: 네, 뭐 그 중에 한 절반은 지우지만 끊임없이 찍습니다, 저는.
1: 저는 이제 아침봉 이제 뭐라고 할까요? 출근할 때.
2: 네.
1: 출근할 때 정도 찍는데 기자님 혹시 OTT 많이 찍으시잖아요.
2: 많이
1: 엘리베이터에서.
2: 찍었죠. 네, 오늘 머리 벗는지 이렇게.
1: 그때 팁이 있을까요?
2: 팁이요? 저는 그냥 찍어요. 왜냐하면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들은 자기 애가 너무 넘친다기보다는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1: 아 그래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옆에서 황 PD가 비웃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2: PD는 언제까지 하세요?
1: 제가 봤을 때 한 20년은 더 근무해야 될 거예요.
2: 옆에 SBS에. 교체될 때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셀피를 찍을 때 이제 셀카를 잘 안 찍어 보신 분들은 엄청 신경 써요. 예쁘게 나와야 되고 뭐 피부도 예쁘게 나와야 되고 몸매도 그런데 저를 맨날 찍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냥 사진 올릴 때도 딱히 고르지 않고 처음 찍은 사진 되게 올립니다. 저는
1: 보정하세요, 안 하세요?
2: 보정은 합니다. 근데 아니야. 근데 제가 뭐 피부 보정이나 몸매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필터를 그날 기분에 맞게 한 번씩 바꿔줘요.
1: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기본 보정 정도 할.

0: 할때 네. 될거안 할때 될거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1: 아, 그 어떻게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피부 네. 보정까지 하려면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0: 아니 그럼 황 PD는 셀카 찍나요? 아 찍어요. 우리 두 작가님들은 어때요?
1: 보정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0: 제가 봤을 때 유영 작가는 아 세모라는 거 보니까 유영 작가는 좀 찍어. 내가 봤을 때 막내 작가는
1: 그거에 공개를 안 해요. 셀카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0: 어디에요? 데자보 같은 데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SBS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가?
1: SBS 엘리베이터 괜찮다. 예. 오늘의 셀카 이러면서 에잉! 이러면서 찍어가지고 탁 붙여놔요. 그렇게. 밑에 전화번호 적어놓고 소개팅 제의 환영 뭐 이런 거.
0: 아니 근데 사연 써주신 것처럼 꼭 셀카가 아니더라도 내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놓는 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니 너무 좋죠. 네. 그래갖고 가끔씩 이제 뭐 소셜미디어 하다 보면 8년 전 여러분 당신의 모습이라서 딱 띄워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카를 많이 찍어야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0: 와 근데 불과 한 2년 전 사진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 젊다.
1: 젊지.
0: 그죠.
1: 달라요.
0: 다르긴 하더라고요.
1: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스스로는 알아. 그리고 셀카 많이 찍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미묘하게 달라지는지를 너무 캐치를 잘해요.
0: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셀카를 찍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지금의 나를 인정하게 돼요.
1: 그럼요.
0: 예. 네, 왜냐하면 진짜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괜찮고 젊은데 몰랐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몰랐어요. 네, 저도.
1: 그렇지.
0: 네,
1: 그렇지. 저도 몰랐어요. 저 그렇게 어린지 몰랐어 나도.
0: 그래서 아 지금 분명히 2년 후에 지금을 보면 또 똑같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1: 당연하죠.
0: 네. 그래서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1: 돌아갈 길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0: 네. 네. 레이저 같은 걸로 안 될까요?
1: 아유 라주란 이런 거 해도 안 돼요. 좀 형격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사실은.
0: 저도 뭐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서. 네. 네. 어떻게 황 PD는 레이저 같은 거 가능한가요?
1: 아유 저 집 한 채 써야 돼 그러면.
0: 사실 황 PD가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피부과로 집 한 채를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태지면은 야 여러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1: 조만간 네. 제가 황 PD님과 셀카를 이쁜 셀카를 찍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김도훈 기자님을 위한 노래를 황 PD가 또 선곡을 했네요. 이거 근데 잘 어울리시긴 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
1: 한때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네. 포미닛 거울아 거울아.

0: 김도훈 기자님과 함께하는 개인의 지향타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기능성 베개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봉글의 여러분도 생각나는 취향이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은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1302님 사연입니다. 혹시 감정도 취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감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 뭉클하고 찡하고 벅찬 감정. 남들은 스트레스를 풀 때 매운 음식을 먹거나 무서운 영화를 본다는데 저는 너튜브에서 감동 영상, 감동 광고 모음집, 스포츠 감동의 순간 이런 걸 찾아서 볼 정도예요. 그렇게 마음 찡한 순간들을 보고 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지거든요. 물론 제가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팀장님이 야 이거 잘했어 한마디 하시면 아 뭐예요 팀장님 감동 감동 하면서 눈물이 맺혀요. 아마 제가 순수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겠죠? 헷. 아이고.
0: 감동이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요. 감정도 취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누구나 좋아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1: 아, 그렇죠. 네.
0: 기자님은 어떤 감정이 취향이실까요?
1: 요즘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세밀한 감정은 국뽕 감정입니다. 그래서 너튜브나 이걸로 계속해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 와가지고 오 마이 갓 코리아 is so safe 막 한국은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진짜 한 시간을 봅니다. 왜냐면 그러면요
0: 애국심
1: 아니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아 한국 사는 거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걸 보면 아 괜찮은가 보다. 외부인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보는 거죠.
0: 언제 한번 네 저희 동네 근처로 오세요. 왜냐하면 진짜 외국인 많거든요. 네.
1: 저는 봉지랑 꼭 한복을 차려입고 네. 경복궁을 가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 셀카도 찍고?
1: 그럼요. 저는 저고리를 입을 거예요.
0: 네.
1: 네.
0: 아우 좋은데요?
1: 부끄러워하지 마.
0: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편안함?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잘 지내왔구나라고 하는 잠들기 전에 드는
1: 네. 애들 재우고
0: 아 그럼요 그 편안함 그게 저는 제일 좋아요. 뭐 어떤 막 감정의 기복이 있고 왜냐면 아이들이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1: 당연하죠. 아, 부모는 감정을 내세우면 안 돼. 그래서
0: 그냥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딸이 제 딸이 감정 기복이 좀 있거든요.
1: 아이고 이제 사춘기가 될 때가 됐나요?
0: 아니, 사춘기가 아니라 아빠들한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딸들은
1: 아빠를 미워해?
0: 아니 그냥 아빠한테 항상 뭔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1: 알 수 없는?
0: 뭐 아빠 좋아하다 갑자기 아빠 가! 막 이렇게
1: 아 근데 고양이 같다 그것도
0: 약간 비슷해요.
1: 고양이들도 이렇게 막 긁어달라고 와요. 그렇게 막 긁어줄 수 있으면 조금 막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긁잖아. 그럼 갑자기 하악 하면서 때리고 가버려 그냥.
0: 똑같아요. 오,
1: 똑같네.
0: 똑같아.
1: 다른 그러니까 고양이네.
0: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아.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1: 왜 키워요?
0: 이게 반려동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아, 사람이니까요. 아, 자식이니까요.
1: 그렇죠. 반려동물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죠.
0: 네. 근데 기자님은 어떠세요? 감동 관련된 그런 키워드는 좋아하시나요?
1: 뭐 가짜 감동이 막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대신에 동물 나오는 감동 영상들은 제가 굉장히 즐겨봅니다. 네.
0: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1: 아,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0: 열심히 살던 고양이들이 이렇게 구조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를 다시 키우고 싶어가지고 요즘 막 러닝을 하면서 고양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거기로 쫓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쫓아가면 고양이들이 도망가. 너무 무서운가 봐. 그러고 있어요 요즘. 네.
1: 최근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거는 좀 감동이었다. 고양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건 좀 감동적이다라고 싶었던 것들. 표정을 보니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스튜디오에 가장 없는 게 뭔지 알아요?
0: 감동.
1: 내가 보니까 감동.
0: 감동.
1: 아니 여기에 지금 뭐 황 PD, 뭐 유영 작가, 미진 작가, 김동기 작가인데 없어.
0: 누구도
1: 감동이.
0: 누구도 감동을 받지 않아. 여긴 감동 받는 스타일 한 명 없어.
1: 이걸로 물어봐. 냉소.
0: 아 냉소 너무 좋지. 우리 서로를 어. 보는 눈빛도 냉소적이잖아요.
1: 네. 네. 황 PD가 왜 없다고 단언하시는 거죠? 라고 했는데 뭐가 있나요, 황 PD? 감동.
0: PD님의 얼굴을 보니
1: 부디 주식으로 할 때 말고는
0: 더욱 단언할 수 있다.
1: 감동이 없어 내가
0: 없어요.
1: 보니까
0: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1: 네. 여러분. 아니 감동이 뭐가 있는지 상한가 뭐 이런 거.
0: 아 상한가 주식 상한가는 감동이다 좀. 네.
1: 그런 눈물이 나죠.
0: 그렇죠.
1: 근데 난 좀 이해해요.
0: 아 그렇지 요즘 아주
1: 네.
0: 그냥 뭐.
1: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야 이 감정이 취향이라는 게 왔는데 아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슬픔.
0: 슬픔 좋아하는데요. 제가 진짜 눈물이 없는 타입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울고 싶을 때 아껴뒀다 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인우도 이신의 그 우리계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에피소드별로 모아놓은 이제 옴니버스 영화인데 거기에 마리모 이야기라고 강아지를 어릴 때부터 키운 다음에 강아지가 죽기까지의 사연인데 그걸 또 개의 입장으로 다시 풀어내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마리모 이야기는 유튜브에 그것만 딱 올라가 있어요. 저 진짜 꺼이꺼이 울어요 볼 때마다.
1: 오.
0: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마리모 이야기입니다. 네.
1: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우연히 봤는데 그 미군들이 예전에 그 미국이 전쟁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파병됐다가 가족들한테 돌아오는 영상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와 근데 그거는 진짜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눈물이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나의 아빠를 본 거에 대한 혹은 엄마를 본 거에 대한 이 그리움과 이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주체가 안 돼서 막 그 영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는데 와 그거는 정말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0: 야, 요즘 뭐 이렇게 딸도 약간 대면대면하고 이러던데 파병 한번 갔다 오시죠. 파병 한번 갔다 오세요. 네. 그러면 애들이 아주 너.
1: 제가 또 괜한 얘기를 했네요. 네 이게 무슨 감정이 취향이고 뭐고 괜한 얘기했네요. 그냥 뭐 저희는 이런 얘기 말고 쇼핑 뭐 하셨어요 최근에?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든 좀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실패했고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7: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8: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6: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9: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0: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 개인의 창탱 캐치타 함께 하셨는데 기자님 어떠셨나요?
11: 즐겁고요. 다음에 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처럼 돌아오겠습니다.
10: 네, 아름다운.
11: 소리죠? 무슨 소리일까?
10: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기입니다. 마칠 시간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방금 골을 넣은 선수가 멋진 골 세리머니를 선보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득점이나 승리와 같은 특정 순간의 기쁨을 표현할 때 세리머니와 세레머니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세리머니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어의 실제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외래어인 골 세리머니 대신에 우리말로 정감 있게 표현한 득점 뒤풀이라는 다듬은 말도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지는 약 한 달 동안은 선수들의 멋진 득점 뒤풀이를 보시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아디, 요즘 홍보 아디, 요즘 인쇄 아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1950년대 미국 에이프릴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중산층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결국 에이프릴이 남편 프랭크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 우리 떠나자. 자유롭게 사는 게 우리 꿈이었잖아. 하지만 프랭크는요, 예전에 푸른 꿈 따윈 잊은 지 오래입니다. 자유로이 날고 싶은 에이프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싶은 프랭크, 영화에서 끝내 좁혀지지 않은 두 사람의 간극을 묵직한 비극으로 그려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조금 불안하더라도 꿈을 향해 걸어나가는 쪽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쪽이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꿈과 현실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잉크스파츠의 더 집시 듣고 왔어요. 2009년에 개봉한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이 타이타닉 이후에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었죠. 1950년대 미국 중산층 부부의 꿈과 희망, 결혼 생활의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과 고통을 담은 작품. 앞에서 꿈과 현실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저는 지금 나이에서는 현실이 안 좋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20대 때라면은 꿈을 위해서 달려갔겠지만. 잠시 후 2부에는 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주목받을 신작들 소개해드릴 거예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우리는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김치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0: 레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4: 가격이 착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신승환이 좋아하는
2: 배우 김호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1시엔 시네타운을 끌어

0: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보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순했어요. 동네 친구들에게 과자를 다 뺏기고 와도 배실배실 웃었습니다.
1: 뺏긴 거 아니라니까, 내가 나눠준 거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잖아.
0: 이런 동생을 볼 때마다 정말 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동생 친구들을 자주 혼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호랑이 누나로 불렸어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근데 동생은 여전했습니다. 아우, 순하디 순한 동생은 솔직히 물러 터졌었어요. 아우, 저는 항상 아, 내 동생 뭐해 먹고 살까 정말 걱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생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옷에서 음식 냄새랑 기름 냄새가 풍겼어요. 야, 너 요즘 뭐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 냄새 뭐야 이거? 제가 물어보면 동생은 또 특유의 배실배실 미소를 보이며 나중에 얘기해줄게. 누나한테는 비밀.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동생이 한 유명 식당에서 주방 견습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식당에 갔다가 제 동생을 본 거예요. 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퇴근 후 맥주를 꺼냈고 동생과 함께 볼 영화로 심야 식당을 골랐습니다. 아, 이 맛이지. 그 누나가 웬일이래. 동생은 신나서 영화를 보다가 이내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도쿄의 조용한 뒷골목에서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심야 식당의 마스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참 눈치챘구나. 나 저기 마스터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 그니까 나 좀 지켜봐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생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잔소리보단 이렇게 영화 한 편이나 보여주려고요.

드라마 심야식당에서 유나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리메이크해서 전국에서도 이 드라마로 주방 견습생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한 동생을 영화 심야식당으로 응원해줬다는 보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좋네요. 관련 있는 영화를 이렇게 잔소리 대신 아우 이 동생 우직하셔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영화 추천이 필요하시면 영화 카모메 식당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본 드라마 중에 오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전통 그 요리를 고집하는 그 아오이유 나오는 영화 있는데 뭐 여주인공도 이쁘니까 더 잘 보시겠네요.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또 생각나는 요리 영화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영화에 킨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아, 일본 드라마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난다. 일도 중에 런치의 여왕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 오래된 식당 운영하는 그 부자들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그 영화도 참 여주인공도 예쁘고 돌아가셨지만 참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봅시다. 우리는요. 정민님이 축구도 보고 싶고 시네타운도 듣고 싶어서 어떻게? TV 하면은 축구를 틀어놓은 뒤 음속으로 해놓고 시네타운 듣고 있네. 어머 어떻게 음속하면 그 무슨 재미로 봐요. 눈은 월드컵 귀는 시네타운. 아이고 감사해라. 신청곡 부탁드려요. 틀어드려야지. 영화 국가대표 OST에서 버터플라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저 이거 힘들 때마다 듣는데 참 좋죠.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신미나 김남희 배우의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리는데요.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셔야 해요. 7384님이 캔디 저 참교육 보고 김무열 배우에게 빠져버렸어요. 아, 시내 초대석에도 나오셨는데 요즘 난리가 났죠. 궁금하시면 다시 보기로 보시고. 캔디는 뮤지컬 3인미 때부터 단숨에 김무열 배우의 매력을 눈치챘다고 했죠. 맞아요. 초연을 봤다니까. 너무 눈에 띄었어. 꺄! 운동장으로 집합! 할 때마다 제가 달려가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하셨습니다. 세원님은 저희 집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무비데이로 정했대요. 어머 주말에 영화 갔네. 밥 먹고 간단히 간식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날. 뭐 드세요? 뭐 팝콘, 육포 뭐 이런 거 드시나? 쥐포. 공식적으로 늦게 자는 날이죠. 그러네 그러네. 저희 딸도 요 날만 기다리는데. 아 저희 딸은 어제 그래서 그 뭐지? 학교 가는 날이긴 하지만 오늘이 그거 봤어요. 영화로 그게 나왔더라고요.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그래서 뮤지컬도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 틀어봐. 그냥 틀어만 나 딴 거 하면서 보게. 그래서 틀었는데 완전 빠져서 봤어요. 아이들 있는 집이면 추천드립니다. 아직 아이들이 저학년이라 볼 수 있는 영화가 한정적이어서 고민이라고 하셔서 추천해드렸지요. 알사탕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학년이면 뭐 영화 엑시트나 영화 그 1승 이런 것도 잘 봤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재밌거든요. 스포츠 영화는 아이들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 아마겟돈에서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신청해 주셔서 요곡 듣고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1: 생활정보.
2: 푹푹 찌는 날씨에 소나기와 비 예보 모두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더위에 내일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부지방과 경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 강원도로 많이 집중되겠고 제주도에는 호우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말 계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대구 32도로 덥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 서울 25도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영화 소식들과 함께해요.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신의21의 김소미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신의21 김소미입니다.
0: 네. 7384님이 반가운 소미 기자님. 6월도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2026년 하반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자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어떤 작품일지 궁금합니다.
1: 아, 올해 하반기는 네.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시장이 팬데믹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분기점을 좀 가르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는 7월 15일에 호프가 있고요. 네. 8월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나오니까 이 영화들이 한동안 좀 극장을 멀리했던 세대들까지 다 불러올 수 있느냐. 그게 정말 관건인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또 제인 캠피온 감독의 초기작인 피아노라는 작품이 재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뭐 마이클 님 만의 피아노 곡부터 해서 음악도 좋은 영화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1: 네. 이번 주 극장 가는 새 얼굴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5인데요. 7년 만에 찾아온 시리즈의 신작이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권으로 직행입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 무려 4주 연속 주말 1위를 지킨 건 연상호 감독의 군체죠. 520만 돌파해서 올여름 한국 영화의 저력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는 강동원, 오정세 주연의 코미디 와일드싱이 있고요. 해체된 3인조 그룹의 재기를 그린 작품 누적 관객 수 90만 명을 넘어서면서 네, 제대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관객을 중심으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호러 영화가 백룸인데요. 누적 관객 수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 SF 영화죠. 디스클로저 데이 있고요.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또 한 편의 호러 신작 신사 악귀의 속삭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주 눈에 띄는 영화는 아무래도 토이스토리 5. 꼬꼬마 어린이로 1편을 봤던 팬들이 어느덧 성인이 돼서 5편을 기다리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요. 소미 기자님도 공감하시죠?
1: 네. 아, 근데 또 본 지 한참 전이어서 가물가물해서 좀 복습을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토이스토리 5는 이제 2019년에 4편 이후에 신작으로는 7년 만이고요. 이 시리즈의 첫 시작점은 1995년이었으니 올해로 약 30년 된 프랜차이즈가 다섯 번째 장을 펼치는 셈입니다. 앞서 4편은 국내에서 340만 관객 정도를 모았고요. 연출은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니모를 찾아서 월리를 만든 픽사의 거장 앤드류 스탠튼이 맡았습니다. 재밌는 게 앤드류 스탠튼이 1편부터 4편까지 각본에는 모두 참여했지만 토이스토리를 직접 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 기대가 더 되는데요. 토이스토리 5 장난감들에게 이번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1: 네. 이번 이야기의 무대 8살이 된 보니의 방입니다. 이 방에 신상 하나가 들어와요. 릴리패드라는 이름의 개구리 모양을 한 스마트 태블릿.
0: 예, 아직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구나.
1: 이 한국계 배우죠. 그레타 리가 목소리를 맡았는데요. 보니가 이 화면에 푹 빠지면서 우디와 버즈, 제시를 비롯한 장난감들이 시리즈 사상 가장 낯선 적수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의 적수가 욕심 많은 장난감 수집가나 뭐 버려짐의 공포였다면 이번 상대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름 스크린 타임이라는 무형의 적수와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장난감 이후의 시대 토이스토리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이 이번 편의 관건입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사실 매번 그 세대 그 시대의 어린 시절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1편이 새 장난감에 밀려나는 옛 장난감의 불안이었다면 3편은 주인이 어른이 되어 떠나는 이별을 그렸고 4편은 자기 정체성 찾기를 다뤘죠. 그 연장선상에서 5편은 기술이 바꿔놓은 유년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와,
0: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번 5편에서는 보안관 우디가 아닌 카우걸 제시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요?
1: 예, 4편 마지막에서 우디가 보안관 배지를 제시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시가 사실상 무리의 리더로 나서고 버즈가 그 곁을 지키는데요. 우디와 버즈에 가려있던 카우걸이 처음으로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셈입니다. 근데 제시 아내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이 공포와 트라우마가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2편으로 돌아가서 2편의 가장 슬픈 조각을 다시 펼쳐둡니다. 제시의 첫 주인이었던 소녀 에밀리, 이 2편에서 사라 맥락클런이 부른 When She Loved Me와 함께 이 에밀리가 자라면서 제시를 잊고 끝내 기부 상자에 두고 떠난 그 이야기였죠. 이번 영화가 그 에밀리를 새로 그린 플래시백으로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무게를 위해 픽사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이번에는 손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사라 맥락클런이었고 이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쓰고 부른 컨트리풍의 신곡 I Knew It, I Knew You가 이 When She Loved Me와 짝을 이루면서 흐릅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5살 때 1편을 봤대요.
2: 세상에.
1: 그 뒤로 늘 이 캐릭터를 위해 곡을 쓰는 걸 꿈꿔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말 소원 성취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4편 이후에 따로 떨어져서 버려진 이 장난감들을 돕고 있던 우디가 어떻게 다시 합류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 아, 성덕이네요. 토이스토리는 시리즈마다 항상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릴리패드도 궁금해요.
1: 네, 보통 시리즈물의 새 캐릭터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좀 빌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릴리패드는 처음에는 장난감들 입장에서 위협이 되니까 빌런인데 사실은 보니의 삶에 찾아온 다음 단계일 뿐이기도 하거든요. 뭐 못된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아날로그 장난감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또 한없이 친절하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어떤 기술적인 다음 레벨의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어른들의 그 손 안에 있는 기계 스마트폰과 다름이 없다 보니 영화를 보면서 어른들도 생각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2: 장난감들의 목소리를 맡는 그 배우들도 변함없이 그대로일까요?
1: 네. 목소리 출연진 뭐 여전히 화려한데요. 톰 행크스와 팀 알렌이 변함없이 우디와 버즈로 돌아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릴리패드의 그레타리 외에도 키아누 리브스가 4편의 스턴트 장난감 듀크 카붐으로 복귀하고요. 뭐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 팝스타 배드버니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더빙판을 기다리신 분들은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이번에 바뀌거든요. 1990년 2편부터 25년 가까이 우디를 연기해온 김승준 성우 대신에 이번엔 석승훈 성우가 우디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편부터 4편까지 24년간 버즈라이트이어였던 고 박일 성우의 뒤를 이어서 이번엔 곽윤상 성우가 버즈로 분합니다. 그래서 뭐 익숙함과 헤어지는 일인 을 쉽지는 않지만 또 새 목소리가 어떤 우디와 버즈를 들려줄지도 이번 5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뭐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랜디 뉴먼이 다시 맡았습니다.
2: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앞서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곡이죠. 토이스토리 5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I Knew It, I Knew You.

0: do it.
1: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2: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독립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 충충충입니다.
1: 오, 충충충. 기생충도 떠오르고 굉장히 제목이 독특하네요.
2: 제목이 좀 세고 수수께끼 같죠. 네. 충이 세 겹입니다. 영화 중반에 이제 충동, 충돌, 충격이라는 세 개의 타이틀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이 그 앞글자 충을 모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오프닝에서 화면 가득 우글거리는 벌레들을 보여줘서 벌레충의 혐오스러운 감각도 함께 불러옵니다. 이번 작품이 장편 데뷔작인 한창록 감독이 이 영화 구상 전 떠올린 카피로는 이 충충충이 결국에는 충동적인 아이들이 충돌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뭐 의미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처음 공개돼서 부산 어워드 첫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서울독립영화제에도 새로운 선택상을 수상한 화제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영화 충충충 어떤 이야기일까요?
2: 이야기의 중심에 세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생 용기가 주인공입니다. 이 용기는 악당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꿈꾸는 그 다소 약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청년 시네필 소년입니다. 방벽이 온통 고전 영화 포스터로 도배가 돼 있고 혼자 카메라 앞에서 영웅의 어떤 역할극을 반복하는 그런 친구고요. 이 친구가 짝사랑하는 지숙은 극단적으로 마른 몸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수시로 삼킵니다. 이 둘의 오랜 친구 덤보는 온라인에서 여자인 척하면서 남자들을 농락 해서 이를테면 채팅을 하면서 기프티콘을 받아내서 그걸로 저녁 한 끼 치킨으로 때우는 뭐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러다 SNS에 팬덤을 거느린 운동선수 전학생 우주가 나타나면서 셋의 일상이 위협받습니다. 지숙이 이 우주에게 푹 빠진 나머지 용기의 이제 질투심이 작

0: 받는 거죠. 그래서 영웅이 되려고 끊임없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를 연기하는 용기라는 친구와 또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 제 몸을 지워가면서 또 얼굴 없는 팔로워의 한심을 사려는 지숙이 있고요. 이 둘이 결국 타인의 시선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지금 세대의 다른 두 얼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의 이 배경으로 쓰이는 것들이 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딥페이크 기술, 다이어트 약 등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무방비로 침입해 들어오는 현대에서 어떻게 이 미성년들이 살아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구원해주지 않는 10대들의 삶이 어떻게 파국으로 향해 굴러가는지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충충충은 한창록 감독의 데뷔작이라고요. 최근에 열린 무주 산골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2026년 가장 대담한 데뷔작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0: 비교를 좀 구태여하자면 류승환 감독의 데뷔작이 나왔을 때 당대에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세상에.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정하고 거칠고 날서 있고 동시에 스타일리시합니다. 첫 이 장면부터 광기 어린 그런 펑크록의 에너지로 영화가 질주를 하거든요. 빠르게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랄지 일부러 뒤틀어 놓은 어원 렌즈랄지 또 사이키델릭한 색채가 화면을 부숴 놓습니다. 음악은 다양한 장르를 힙하게 다루는 밴드죠. 리베게쉬가 맡아서 약간 그 Y2K적인 감성, 종말론적인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감독의 취향을 좀 살펴보자면 중학생 때 이 파이트 클럽을 보고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한창록 감독이 생각을 했대요. 감독 자신이 자기 방 천장에 이 영화 잡지를 막 찢어서 붙여놓던 그런 사람이라 용기의 방 안에 포스터가 가득한 모습과 좀 겹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품에 좀 구체적인 영감을 준 사건이 따로 있는데 2017년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한 살인미수 사건 기사를 접하고 출발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가깝게 지내던 한 소년과 소녀가 있었고 이 전학생 때문에 소녀의 삶이 망가지자 이 소년이 복수를 하겠다고 친구들과 함께 그 전학생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어떤 총격 사건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 지역 신문에 보도된 CCTV에 찍힌 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에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창록 감독이 새롭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1: 와, 오랜만에 또 독립 영화를 추천하셨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추천을 하신 거예요?
0: 이 한국 독립영화가 보통 이제 좋은 이야기, 좋은 메시지로 많이 주목을 받곤 하는데 이 작품은 정말 비감이 서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이야기, 나쁜 청년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간만에 아주 그 밑바닥의 화면과 인생들을 이렇게 긁어온 패기 어린 영화라는 점에서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소미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좋은 영화 추천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0: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6: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조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0: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5186님이요. 캔디, 저 와일드싱 보고 왔어요. 노래가 익숙하다 보니 더 집중이 잘 됐고요. 박지현 배우가 유퀴즈에 나와서 강동원 배우의 스윙 넘치는 춤과 박력 있고 애교인 넘치는 엄태구 배우의 댄스를 흉내낸 게 자꾸 떠올라서 웃음이 났다고.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힐링하시면 좋겠어요. 트라이앵글에 그래서 러브 이즈 신청합니다 하셔서 요 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도 재밌고 시소도 재밌고 정글짐도 재밌지만요. 꼭 줄 서서 타게 되는 기구가 있었죠. 바로 그네.

그네 타고 슝 바람을 가르다 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요. 발끝 쭉 뻗고 높이 올라가는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도 잠깐 로그아웃. 우리가 그네를 좋아했던 이유는 마음까지 두둥실 떠오르는 그 기분 때문이었겠죠. 오늘 그네 타는 것처럼 잠깐 바람도 쐬고 무거워진 마음도 한번 날려보내고요. 12시엔과 함께 딱 기분 좋은 높이까지 슝 올라가 보자고요. 오늘도 솔솔 기분 좋게 부는 행복 바람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에픽하이의 Fly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절기상 단오인데요. 예전에는 단오가 되면 그네도 타고 씨름도 하면서 다가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자고 마음을 다졌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어릴 때 그네 참 많이 탔었는데 지금은 끊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탈 수가 없어요. 가끔은 나도 어렸을 때로 좀 돌아가서 동심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동네에 놀이터에 있는 좀 그네를 타보고 싶어서 타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좀 불안해요. 욕먹을까봐 약간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괜히 아이들 타는 건데 어른들이 거의 가가지고 저기 한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돼가지고 몇 번 이렇게 끄적여 보다가 그리고 말아버리는데 옛날에는 그네가 참 그냥 슝슝 타는 것도 좋았지만 일어서서도 탔었고 어렸을 때는 그리고 꼬을 만큼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다다다다다 그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참 그네 재밌었는데 우리 4042님은요 저는 아직도 그네 참 좋아해요. 낮 시간대에는 아이들 때문에 못 가지만 요즘도 회식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밤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 들어가곤 해요. 밤 그네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그네가 단순히 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앉아서 도란도란 친구랑 얘기하고 그쵸? 못다한 얘기하고 친구뿐만이 아니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그 그네에 앉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또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그랬던 추억이 다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2830님은 초등학교 2학년 막둥이가 손가락에 무기가 물려서 퉁퉁 부었거든요. 엄마 나 손가락 부어서 연필도 못 잡겠어. 오늘 학교 못 가 하길래 그러면 학교 끝나고 그네도 못 타고 놀이터도 못 가겠네 했더니 그 동공지진이 와서는 아니 생각해보니 갈 수 있겠다. 대신 끝나고 꼭 놀이터 가는 거다 라고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육아하고 싶어요.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면 아 어떡하지 진짜 그래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가지 말자 그럼 놀이터도 못 가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또 육아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2, 3부 메이리 시트콤 매콤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박수영씨와 계속해서 또 맹활약 중이신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능형.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맨날 뭐 하면 만약에 하면서 각종 상황극 던져주고 그 안에서 골라보라고 하는 사람들 너 주변에도 많아?
6: 야, 이게 뭐야? 이거 삼겹살 김치찜 한 거요. 여름이라 입맛이 뚝 떨어졌었는데 오늘 아주 포식하겠구먼. 어. 아우,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한데 당신이 언제 입맛이 떨어졌어? 아, 이러쿵 저러쿵 해도 역시 내 평생의 짝꿍은 당신뿐이요. 어. 그래서 말인데 그 있잖여, 만약에 당신은 누가 나랑 헤어지면 5억 준다 그래, 그러면 헤어질겨? 어, 대신 그 돈 받으면 죽을 때까지는 머리털 코털 하늘도 못 보고 살아야 되는 거요.
7: 아, 그니까 나한테 5억 받고 당신이랑 헤어지기 대 5억 안 받고 평생 같이 살기 중에 고르라는 거야 지금?
6: 5억이면 두뚜바 다 먹을 또 있어요? 할머니 희준이 두뚜바 다 주세요. 올라올라.
7: 아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 돈 안 주고 따로 살라고 해도 당장 따로 살아. 아니, 내 돈 주고라도 쫓아내고 싶어. 희준아, 쭈쭈바다 살아 가자.
5: 우리 아빠 완전 시무룩해졌지만 김치찜은 야무지게 싹싹 긁어 드셨잖아. 근데 밥 먹고 남사친 현돌이 만났더니 현돌이도 또 그러고 있더라.
8: 야야, 주현용, 너 이거 봤어? 이거 요즘 일본에서 핫한 문제라는데.
5: 뭔데?
8: 아, 들어봐봐. 일단 눈밭에 아무것도 없고 이 햄버거집만 덜렁 하나 있는데 여기서 1년 동안 햄버거만 먹고 버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출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해봤자 밖에 춥고 눈밖에 없고 또 안에서 인터넷만 할 수 있어. 여기서만 1년을 버티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너 가능해?
5: 야, 그거 말이라고. 당연히 가능이지. 3년도 버티겠다. 밥조 인터넷 빵빵해. 이거 버티면 10억인데 누가 마다하냐?
8: 아, 그래? 아, 나 못할 것 같은데. 올드보이도 아니고. 아, 뭐 햄버거만 주구장창. 야, 한국인은 밥심이지. 야, 그러면 주현형, 너 만약에.
5: 아, 그놈 만약에. 아, 또 뭔데?
8: 아, 이거 우리 둘이 무인도에 갇혔어. 먹을 건 많아서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데 10년간 아무도 우리를 못 찾으러 온다는 전제하에 그럼 나랑 너랑 게 둘밖에 없는 거니까 너 나랑 사귈.
5: 야! 박현돌! 헛소리 작작해라! 아, 나 갈래!
8: 아, 주현형! 아, 대답은 하고 가! 아, 나랑 사귈 거냐고!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만약에 있잖아 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제 친구가 맨날 저렇게 만약에 거리는데 대답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들으면 진짜 징글징글하다고요. 근데요 주디, 저 이거는 궁금해요. 주디는 만약에 일주일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대 일주일 동안 말 못하기, 둘 중에서는 뭐 고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잠깐만요. 휴대폰 일주일 동안 휴대폰 없기 살기 대 일주일 동안 말 못하기. 저는 좀 쉬워요. 전 휴대폰 없이 살기일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왜냐하면 뭐 연락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연락이 다 달갑지만은 않은 연락들이란 말이에요. 뭐 재촉하는 연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난 그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어떤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답, 전 지금도 지금 제 개톡에 답장을 안 한 게 지금 한 700개 정도가 759개다 오늘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를 반강제적으로다가 누군가가 아예 보지 말라고 하는 거면 난 너무 난땡기지. 일주일 정도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이 문제는 쉬운데요. 아까 시크릿 주주에서 우리 현돌이가 일본에서 핫하다는 이 문제를 얘기해줬죠. 샤워실 있고 침대도 있고 따뜻한데 주위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햄버거집 안에서만 1년 버텨야 되고, 그러니까 뭐 3끼 4끼 5끼 이거 다 자유인데 오로지 햄버거고 근데 햄버거에 토마토 양상추 가득하고 패티도 한우 패티라 영양소도 다 충분해요. 또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시다시피 외출해봤자 근처에서 눈사람이나 만들고 얼른 들어와야 될 판이고요. 핸드폰, 컴퓨터 전부 다 가능. 인터넷 빵빵. 안에 햄버거 만들어주는 사람은 내 이상형임. 성격도 좋음. 이게 왜 핫해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혹시 이게 싫은 분이 계세요? 잠깐만. 왜 싫어요? 잠깐, 막내 공주님은? 답답해서? 답답하면 이거를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찬 공기 쐬고 들어오면 되지 않아요? 찬 공기 한번 쐬고 눈 가지고 그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그걸로 막 이것저것. 근데 이게 막 1년이구나. 아, 1년 정도야. 근데 1년만 내가 고생하면 답답함을 견디면 10억을 준다고 하잖아.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중도 포기를 예를 들어서 중도 포기를 하면 중도 포기 할 수 있다. 근데 이 10억은 물 건너가는 거다. 뭐 조금이라도 1억도 2억도 안 된다라고 할지언정 전 도전은 일단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너무 또 한정적인 공간에 갇혀 있으면 또 어떻게 미쳐갈지 몰라요. 그쵸. 뭐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4868님은 오늘 시크릿 주주 제 이야기인가요? 제가 저런 타입이라서 남편한테 저런 질문을 엄청 하는데요. ISTP인 제 남편은 근데 여보 상황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일이 일단 안 일어나. 이렇게 일말에 공감도 안 해줘서 저 너무 노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상상하면 재미없어요. 옆에서 맞장구도 좀 쳐주고 좀 피 튀기는 그 논쟁을 좀 버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MBTI로 따졌을 때요, 여러분, N과 S가 이 상상을 평상시에 만약에를 좀 가정을 하느냐 아느냐 안 하느냐로 좀 나눠진다고 해요. S랑 N이. 근데 저는 S가 현실적인, 그러니까 상상을 잘 안 하는, 그리고 N은 상상을 많이 하는 쪽인데 저는 이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N인 친구가 야 현영아 만약에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바로 그거를 바로 이제 접고 접어서 넣어두고 그래 한번 상상해보자 하고 저는 거기 한번 동참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우리 살아가는 게 맨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라도 하면서 좀 재미를 채우는 거죠. 뭐 나름 재밌는데. 또 우리 이호이님은 주디는 만약에 고양이들이랑 대화하는 능력 갖기 대 하루에 한번 원하는 동물로 10분 변신하기, 둘 중에선 어떤 능력을 고를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렵다. 왜냐면 대화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장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어디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바로바로 나한테 말해주면 그걸 내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될까 봐. 예를 들면 뭐 쟤 왜 또 저러니? 제 집사 왜 저러니? 싫어. 저리 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상처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하루에 한번 원하는 동물로 10분 변신을 한다. 아, 저는 그래도 대화하는 능력 갖기 할래요. 내가 뭐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은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거든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듣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불면증 어떻게 해결하세요?
5: 클래식을 많이 틀고 자면은 좋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뭐 운동을 하면 좀 피곤해서 잠이 잘 온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6: 저는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어요. 제가 두 페이지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이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7: 누워서 그냥 눈을 감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한 2, 3초 기다리다가 다시 내쉬면은 잠이 잘 온다라고 인터넷에서

0: 인터넷에서 읽어서 그걸 써봤는데 실제로 좋기도 하더라고요.
1: 곧 습한 여름 날씨 때문에 잠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단순히 잠을 못 잤다 하고 넘기면 체력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나만의 불면증 해결법을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4: 르노.
15: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몰이 뚝딱.
16: 데이트하고 오면 한편의 로맨스가 짜잔.
15: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드립니다. 매일이 시트콤 매콤. 이 코너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매콤 상큼한 안방요정 박소영씨, 그리고 SS501의 중심에서 매콤의 중심으로 급부상 중인 김규종씨 두 분 어서오세요.
17: 반갑습니다.
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세 명이 이제 네. 이 합이 이제 세 번째 네. 이렇게 또 호흡을 맞춰 보는 건데 규종 씨는 요즘 어때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18: 네.
15: 아니네.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0: 끝날 때 편해지시면 어떡해요.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편해요. 저 진짜 편합니다.
0: 진짜요? 네. 뭐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2: 그러니까.
0: 아니, 소영 씨는 요즘 몸 상태 어때요?
2: 전 너무 좋죠.
0: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2: 희한하게.
0: 이제 곧 애기 나오잖아요.
2: 이제 두 달 남았어요.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2: 그러니까. 근데 희한해. 전 네. 집에 있으면 네. 속도 뭔가 더부룩한 것 같고 배도 계속 빵빵한 것 같고 막 이런데 밖에만 나오면은
0: 진짜
2: 몸이 막 가볍고 막 살아나요.
0: 진짜 신기하다. 완전 그 외향형이시다.
2: 진짜. 그쵸? 약간 좀 밖에 있으면 또 네. 약간 순간 내 몸 상태를 잃고 그냥 뭔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고 막 이런데 집에 있으면 말을 못해서 그런가.
0: 처지는구나. 그렇죠?
2: 그렇네.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0: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아니 우리 경찬 씨가 있는데.
2: 아니 또 출근하시니까. 진짜 수업이 늦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늦게 오는 건지 요즘 조금 더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0: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그치? 밖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2: 그러다 보니까.
0: 너무 다행이다.
2: 그래. 난
0: 피부가 너무 좋다.
1: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좋아요.
0: 멘들멘들.
2: 아, 그러니까 요즘에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0: 오늘은 너무 좋네.
2: 좋아요.
0: 아니 어떻게 또 지금 또 몸 관리하기 힘든데 그 와중에 이런 꿀 피부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어요?
2: 약간 천연 각질 제거. 각질 제거가 네네. 굉장히 저는 약간 화이트 피지가 좀 잘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피지가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주기적으로 천연으로
0: 그런 거서 역시 효소 파우더 이런 거 쓰시나?
2: 효소 파우더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약간 오일에 약간 장미 말린 거 들어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공유해드릴게요. 그게 약간 조금 막 아프지 않고 약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0: 자극 없이 각질 제거가 되는구나.
2: 코 옆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어쩐지 턱 밑이랑.
0: 그러니까 화이트 피지 하나도 없다 오늘.
2: 그래 아우 다행이다. 어제 했거든.
0: 그러니까
2: 그걸 또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
0: 너무 여러모로 쟤는 진짜 너무 컨디션 좋아 보여가지고
2: 그럼요.
0: 참 우리가 안심이 되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공은현 씨께서 규종 씨 왜 두 분 사이에서 기빨린 것 같냐고 지금 보내주셨는데
1: 이게 듣기만 해도 티가 나나요?
0: 그러니까 아유, 진짜로
2: 보고 네. 계신 거 아니야?
0: 근데 이제 빨릴 기도 없으세요 사실은. 없으신 상태여서 네.
1: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전 길을 바꿔 가요.
0: 진짜요? 네. 가실 때 약간 수척해져서 가시던데.
1: 다이어트. 천연 다이어트.
2: 천연 다이어트. 그치?
0: 우리가 다이어트 시켜주고 있네.
2: 네, 맞아. 네.
0: 저한테 고마워하셔야겠어요.
2: 혈색이 더 좋아졌어.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 하얗게 질린 거 같네요.
0: 아니 지금 핏대가 서셨어요. 규정 씨가 지금 이마에.
1: 너무 좋아요. 네.
0: 또 우리 임민선님 문자도 한번 네. 소영 씨 읽어주세요.
2: 규종 오빠 20년 전에 핑클 노래 부르던 게 잊혀지질 않는데 여전히 재밌으시네.
0: 20년 전에 핑클 노래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1: 20년 전에 아마 팬미팅인지 저희 첫 콘서트인지 그 당시에는 회사 선배님들 거 하는 게 약간 트렌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핑클 누나들 거를 했었어요.
0: 어떤 노래 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1: 항상 내 사랑이 돼
2: 영원한 사랑
0: 진짜?
1: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거를 예쁘게 핑클 선배님처럼 분장하고 했어요?
1: 네
0: 진짜 그걸 한번 다시 찾아서
1: 안돼
0: 우리 12시에 인별그램에 한번 올려주세요.
1: 안돼
2: 지금 모두 지금 다 검색하고 그래. 계셔.
1: 안돼
0: 우리가 매콤이잖아.
2: 그치 매콤해야지.
0: 규종 씨 매콤
1: 이야 최악이다 최악이야.
0: 이거 우리 주주님들 이거 저희가 한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안돼
0: 규종 씨 예? 네. 규종 씨 여기 매콤이에요.
2: 진짜
0: 매콤에 오셨으면
1: 공개해주세요.
0: 매콤 그 매콤하게 네. 한번 가봐야죠.
1: 저 때 제가 비하인드 알려드리면
0: 뭐야
1: 치마를 입고 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무대 아래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탈의하고 이제 환복할 때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여기 뭐 치마 뭐 주고 막 하잖아요. 가발 모자 막 하는데
0: 나 정신없지.
1: 막 하는데 속바지가 없는 거예요.
0: 어떻게?
1: 그럼 이제 나 속바지가 없는데 리프트가 올라가요. 뚜르르. 단단.
0: 어머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조심조심히 추셨겠다.
1: 진짜 조심조심.
2: 어쩐지 다소곳 하시더라고.
0: 그러니까 네. 다소곳하게 조신하게 또 추시더라고.
1: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시원하지.
0: 얘기 들을수록 너무 우리 주주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메일을 또 확인해 주시고요. 저 우리 3564님은 소영 씨 동치미 프로그램 나온 거 봤어요. 남편 자랑 엄청 하던데요.
2: 네.
0: 나도 연하 남편이랑 살고 싶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우리 소영 씨한테 연하죠?
2: 저한테 5살 연하죠.
0: 진짜요?
2: 5살 연한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신혼초에 세탁기를 잘 못 돌려가지고
0: 누가?
2: 남편이 도와줬더니 서영이가
0: 또영이가 나는 연하 얘기하고 있어서 남편이 못한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네. 또영이가?
2: 또영이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 케어 아래
0: 30대 후반까지 살았어서
2: 그러니까.
0: 너무 감사하지 사실 네.
2: 그리고 그치. 이제 세탁기를 우리 집 기종이

0: 좀 다르길래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올라서 네. 남편이 초반에 이제 잘 해줬다 이런 자랑을 좀 했었는데
2: 그러면 이제 연하이지만 그래도 그쵸? 우리 소영 씨가 좀 이렇게 뭔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럼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0: 지금은 알아요.
2: 지금 알아.
0: 표준색 탁도 있고
1: 알아요. 네.
0: 지금도 알아요. 표준색 탁도
2: 표준이랑
0: 뭐 또 있더라고.
2: 울 울도 하고 그치 그 소량 세탁도 하고
0: 대신 남편한테 이거 뭐야 우리야 표준이야 이거 정도는 살짝 물어보는
2: 그 경찰 씨가 그래도 좀 꽤 오래 혼자 사셔가지고
0: 그렇죠
2: 그런 거 잘
0: 팀을 막
2: 보다.
0: 옮기면서 지방에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살림을 잘
1: 하시는구나 너무 좋네요.
2: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또 본격적으로 사연 심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부에서 짧은 사연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을 기록한 분에겐 기존 선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자 그러면 사연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소영 씨 한번 가볼까요?
0: 네. 으이그 요놈의 입 님의 사연입니다.
2: 네. 네.
0: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인별그램에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전남친 계정으로 미끄러졌어요.
2: 어머, 미끄러지셨네. 왜 미끄러졌대?
0: 그러다 또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으악 하고 게시물에 하트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동시 접속 중이었는지 어? 바로 전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2: 전화까지?
1: 너 내 SNS 보냐?
2: 할아버지 혹시 아까 어서번에 할아버지에서 네. 안 된 거 아니죠? 아니 나 맨날 보 아 맨날 보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맨날 보면서 왜 뭐 이런 실수를 하고 진짜 미쳤네.
0: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2: 잠깐만.
0: 아 저 진짜 수치스러워서 그날 이불킥 하느라 잠 못 잤잖아요.
2: 아니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 맨날 본다고 하셨네요.
2: 아무리 당황해도
0: 그치?
2: 아 그러니까 나 맨날 보는데 실수했네. 나 진짜 맨날 보는데.
0: 그게 더 이불킥 갑니다.
2: 그러니까
0: 하트는 누를 수 있어.
2: 아니 혹시
1: 그래요?
2: 이런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생각해? 난 이거 좀 너무 수치풀이야 진짜.
0: 하트 누른 거 자체도.
2: 그렇지. 규정 씨는 어때요? 이런 적 있어요 혹시?
1: 아니요. 아 너무 아니요 했나요?
2: 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진짜 있는 것 같아.
0: 있네.
1: 나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이제 우리 작가 네. 팀 분들이랑 PD님께서 다 아내를 모시고 웃으시길래 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2: 아니 그러면은 네. 그냥 이런 일 없었다 치고.
0: 그치.
2: 만약에 네. 생겼다.
1: 생겼다. 제가 누른 거예요 하트를.
2: 하트를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네네. 갑자기 그 전 연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1: 네.
2: 전화가 와서 아니 방금 하트 눌렀길래 내 SNS 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왔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2: 어떻게 말을 못해? 전화가 왔어.
1: 네.
2: 그럼 일단 그럼 받지도 않아?
1: 못 받죠. 네.
2: 아예 안 받는 거, 안 받아버리는구나.
1: 네, 안 받을 것 같아요.
2: 근데 미끄러져서
1: 또 받았어.
2: 받아서 버렸어. 그러면은?
1: 여보세요?
2: 아 근데 내 SNS 보고 있었어? 하트 왜 누른 거야?
1: 내가?
2: 외국인이에요.
1: 내가 해킹 당했나?
2: 진짜 그럴 거 아니 진짜로 교수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만약 그 얘기했으면은.
1: 만나서 얘기하자고 할 것 같아요.
0: 예? 뭐야? 이렇게 연이 되는 거야?
1: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본 게 약간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 거 아닐까요?
2: 그렇죠.
1: 만약 나에게 다른 짝이 있다면 이걸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가락이 미끄러진 이유는 마음이 아직
2: 남아 있기
1: 때문에.
0: 그렇지.
2: 차라리 만나버리겠다. 네. 그럼 우리 소영 씨는요? 그랬다 치고.
0: 저는 나는
2: 그럴 일 없지만 그랬다 치고.
0: 저는 되게 약간 그 전 남친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눌렀다는 거는 그냥 잘 지내네 하고 누르는 상태길래.
2: 아이고
0: 잘 지내십니까?
2: 지내십니까?
1: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유 나도 눌렀으니까 내 것도 다 눌러줘.
2: 아 너무 좋다.
0: 나 진짜 이런 거 같아.
2: 아 소영 씨 완전 판도 파탈이야.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애가 타는 거지.
0: 언제 한번 밥 먹게?
2: 한 먹자 이러고 안 만나는 거지. 그러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0: 그렇지.
2: 현명하시네.
0: 진짜 나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2: 그렇지. 아예 뭐 어떻게 좀 점수를 매겨 봐야 되는데. 규종 씨 한번 가보세요.
0: 아 저는 만약 먼저 해볼게요.
2: 저는 사실
0: 저는 말했잖아요. 약간 조금 그 쿨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뭐 만약에 진짜 나쁘게 헤어졌다면은 몰라도 그런 거 아니고 좀 괜찮은 이별이었다. 뭐 만나지 성격 차이였다. 그냥 이러고 그냥 헤어진 거면은 그다지 매콤하지 않는데 하트 하나 누른 정도는.
2: 근데 사실 저도 수치풀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동의하긴 해요.
0: 그렇죠.
1: 아,
0: 이게 뭐 만약에 자니? 이 정도 했는데
2: 술 먹고 저지른 거면 모를까.
1: 자니? 문자로?
2: 자니 잘 지내?
0: 나 너무 싫어. 이 정도 했으면

0: 그거는
1: 이거는 진짜 매우다 못해 그냥
2: 지워버리고 싶지.
1: 어, 그치. 어. 근데 이제 요 정도는 괜찮다.
0: 이 정도는? 어. 그럼 한 몇 점 정도? 어, 좀 짜게 나가겠는데?
1: 2.5점 드리겠습니다.
3: 아이고, 아이고.
0: 첫 사연부터. 에이. 저도 사실 뭐 2점대까지는 아닌데요. 아, 뭐랄까. 저라면은, 네. 아, 네. 저라면은 이럴 것 같아요. 어. 너 내 SNS 봐? 라고 하면, 아, 그냥 잘 지내는지 조금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들어갔다가 실수로 눌렀어. 그냥 어떤 일로 해? 하고, 아, 잘 지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1: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0: 흘러가게.
1: 어, 그치.
0: 그래서 맞아. 저도 사실 그렇게 타격이 없어서, 3.5점 정도 드릴게요.
1: 괜찮다.
3: 오, 그러시구나.
0: 규정 씨는 이거 얼마나 매콤해요 이거.
3: 저는 어쨌든 남자분께 전화도 왔고
0: 맞아.
3: 그럼 서로 아직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0: 맞아. 그럼 바로 전화 왔어.
3: 네, 만약에 저장이 안 되어 있다면 번호를 외운 상태일 거고
0: 아 미쳤다.
3: 네, 그리고 남자분도 다른 여자분이 없기 때문에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0: 그치. 있었으면은 네. 안 했을 거야.
1: 그치.
0: 모른 척 했을 텐데.
3: 그래서 전 다시 한번 뭔가 불타오르지 않을까.
0: 와.
3: 좀 사랑하시라고 4.4점 드리겠습니다.
0: 야. 네. 저번은 죽을 사에 다였는데 지금은 사랑해라 해서 4점을 좀 드렸네요.
3: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의구 요놈의 임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해보고요. 자,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보겠습니다. 뭐 왕자는 왕자네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3살 된 우리 딸은 완전 아빠 바라기예요. 하루는 딸이 남편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4: 아빠는 진짜 너무 멋있어. 완자님 같아. 따영예.
0: 이러길래 아빠가 뭐가 멋져. 아빠 이제 배도 나오고 뚱뚱하잖아 했거든요. 그러자 딸이 입을 삐죽이며
4: 엄마 나 아빠 돋지마. 아빠 배 안 나.
0: 남편 배를 만지다가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남편 얼굴을 잡고 말했어요.
4: 아빠는 정말 멋진 뚱땡이에요. 왕자 뚱땡이.
0: 네, 그렇게 저희 남편은 제 폰에 왕자 뚱땡이로 저장되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유, 귀엽다.
0: 아유, 얼마나 이게 사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드시고
1: 맞아.
0: 얼마나 많은 행복을 드셨길래 이렇게 또 똥땡이가 되셨을까요?
3: 네. 그래도 왕자니까요. 네.
0: 어쨌든 왕자는 왕자죠. 아,
1: 아유,
0: 이거 너무 훈훈한데?
3: 네,
0: 이 정도는 너무 예쁜 사연인데.
3: 네.
1: 이제 가족 관계가 너무 좋아 보여서.
0: 너무 좋아 보여.
1: 그렇죠. 이게 약간 매콤하다고 할 수 있나 싶은.
0: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살짝 뭐랄까 점수를 좀 높게 드리기가
3: 애매합니다.
0: 애매하기는 한데요. 난 그래서 소영씨 먼저 했으면 좋겠어.
1: 저는 이거 봤을 때 우리 취지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냥 귀여운 점수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취지를 딱 정확하게 생각해서 요 사연도 앞 사연과 좀 비슷하다 그냥 귀엽다 하는 의미에서 똑같이 2.5점 드릴게요. 내 마음의 반.
0: 어떡해.
1: 내 마음의 반.
0: 내 마음의 반 정도.
3: 내 마음의 반만.
0: 오케이.
3: 좋아요. 좋아요.
0: 아, 규종씨는요?
3: 저도 너무 귀여운 사연인 것 같고
0: 네.
3: 이제 이 남편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아직 너무 훈훈하고 귀엽습니다.
1: 아, 그치.
3: 당사자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0: 맞아요.
3: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왕자 뚱땡이 점.
1: 네,
3: 2점 드립니다. 2점.
0: 네. 이제 긁히시겠어 사연자분이.
1: 그치. 이게 매콤하네.
0: 저도 규종씨의 어떤 그 의견에 좀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1: 네.
0: 뭐랄까 조금 반전이 좀 필요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싶어요. 예를 들면 그 말을 듣고 우리 남편분께서
3: 네.
0: 너희 엄마를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 디스를 좀 시전을 하셨거나 그쵸. 거기 콤보로 가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이 두 부부가 왕자 공주 뚱땡이가 돼서
1: 네.
0: 피날레를 장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1: 그랬어야 되네.
0: 야, 남편분만 지금 똥땡이가 됐다라는 거에서 조금 덜 매콤하다 싶어요.
1: 아, 그렇네.
0: 그래서 저 3.4점 드릴게요.
1: 그래도 훈훈하다.
0: 규종 씨.
3: 네.
0: 자, 가시죠.
3: 제가 네.
0: 네. 네. 가시죠. 규종 씨.
1: 가시죠.
0: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너무 삼삼해가
1: 그러니까.
0: 너무 삼삼해서 아까 뭐 안 줬다고
1: 맞아.
3: 거의 안 준 것 같아 점수를.
0: 아, 그래서 네. 거의 안 줬다고 생각했나 봐. 자, 왕자는 왕자네님의 네. 사연은요. 평균 네. 점수 2.6점 어떻게 하면 좋아.
3: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우리 왕자니까요.
0: 네. 네. 네. 그래도 왕자니까 기분 좋으시겠지 뭐.
3: 네.
0: 자, 왕자는 점수는 짜도 왕자니까 됐어. 네.
1: 아, 이번에 여기서 한 분 꼽아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 분이 진짜 그래도 좀 점수가 높아야 될 텐데.
0: 꼽아야 되는데 그치?
3: 네.
0: 자, 우리 규정

0: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땐 동방신기대 SS501 양쪽의 대결이 정말 팽팽했어요. 그래서
2: 야, 너는 누가 좋아? 나는 최강창민. 아, 그럼 너는? 영웅재중? 윤호윤호?
3: 어, 무슨 소리야. 나는 SS야. 김규종. 다들 이러고 있었는데요.
2: 야, 그럼 주현영. 너는 누구 좋아하는데?
4: 아, 나는 김경호.
2: 어? 김경호? 저기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4: 락도 모르는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랑 말 섞기 싫다.
3: 저 그때 경호 오빠처럼 긴 머리 치렁치렁 풀고 눈 반쯤 가리고 다니다가 어머. 선생님들한테 많이 풀려 다녔습니다.
4: 야, 이분은 독보적이시다.
1: 네.
4: 왜냐면 이 당시 학창 시절에는 사실 맞거든요. 그렇죠. 아, 갑자기 그러네. 저 학창 시절에는 이 동방신기 그리고 SS501
2: 아, 그리고
4: 거기 이제 파란 선배님들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2: 맞아.
4: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FTR랜드 분들, 슈퍼주니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여학생들의 마음에 네, 불을 지폈던 분들이
2: 있는데
4: 그래서 갑자기 새삼 규종 씨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게 좀 갑자기 신기하다. 갑자기 너무 신기해.
2: 젊은 시절에.
4: 근데 뭔가 네. 그때도 오빠들의 느낌이었었는데 네. 지금도 뭔가 훨씬 더 멋진 오빠가 되신 것 같아.
2: 그때는 브라운관 속에서만 볼 수 있다.
4: 브라운관
2: 속에서.
4: 브라운 거 아니라.
1: 아니 브라운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왜 그러세요?
2: 그래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또 보던 또 그게 또 다르니까.
4: 그러니까요.
2: 근데 이렇게 친구일 줄 또.
1: 네. 친구야. 네.
4: 그러니까 두 분은 또 친구시고.
2: 네. 그러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4: 아니 근데 이제 뭐 다들 이 동방신기 SS501 좋아할 때 이분은 김경호 선배님.
1: 멋집니다.
4: 멋져요.
1: 꼭 이런 친구들 한 친구들이 있어요.
4: 뚝심 있다.
1: 네, 제 친구도 막 핑클 좋아하고 SS 좋아하고 막 오토포 좋아하고 막 이럴 텐데 제 친구는 올고지 이브 선배님의 쥐고릴라.
4: 아, 진짜요?
1: 네,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그 친구 따라다니다가 저도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 데뷔해서 찾아갔었어요, 선배님 뵈러.
4: 꼭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네, 음악적 취향이 네. 좀 딥하고 남다른 친구들.
1: 헤드폰 벗지도 않아. 네. 이거 분명 CD 플레이어 그 배터리가 나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4: 아, 나갔는데도 쓰고 있는 거야 계속.
1: 네, 끼고 있는 거야. 이게 싹 그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4: 귀여운 허생 거지.
1: 네, 드럼 스틱 꽂고 다니고.
4: 규종 씨는 어렸을 때 좀 그런 네. 편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 다 좋아하는 노래 듣는 편이었어요?
1: 저는 약간 아이돌파였어가지고.
4: 아, 아이돌파였구나. 네. 네네. 소영 씨는요?
2: 저는 약간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1: 어울려,
2: 같이
1: 어울려.
2: 막 들어주는 거 막 같이 하고 그거 좋다 노래 좋다.
4: 오, 진짜 좋다.
2: 좋다. 야, 뭐가 유행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카세트에 예전에 나 이렇게 두 번 똑똑 누르면 녹음이 됐거든.
1: 맞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2: 녹음해서 듣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해가 섞어서 듣고 막 이랬어.
4: 다 좋아하고 그랬었구나.
1: 좋아서.
2: 어렸을 때 그 있었잖아요. 마이 두 번 나오는
1: 맞아요,
2: 거.
1: 맞아요.
2: 진짜?
4: 그 난 잘 몰라.
2: 아, 그쵸. 예,
4: 휴디는 잘 몰라.
2: 휴디는 그쵸. 거의 뭐 30년 전이니까.
4: 휴디는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테이프는 알아요.
2: 테이프는 그 다음에 뭐 CD 플레이어.
4: CD 플레이어. 이름, 근데 휴디는 CD 플레이어보다 그 전자사전으로 사실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2: 전자사전.
4: 우리는 전자사전에다가 노래를 넣어가지고 들었었어요.
1: 전자사전에.
2: 우리는 모른데.
4: 우리가 세대가 다른가.
1: 저는 전자사전으로 진짜 일본어 검색하고.
4: 예. 나는 공부 안 하고 그걸로 노래 들었었어요. 네.
1: 거기 노래가 들어가요.
4: 들어가요.
2: 세상 좋아졌네.
4: 세상 좋아서 많이 좋아졌어.
2: 우리는 그냥 그 라디오 앞에다가 그 테이프 틀어놓고
4: 녹음해서
1: 눌렀어.
4: 이게 한 번에. 선배님 라디오 들으면서
2: 그래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듣게 하고 막
1: 맞아요. 그 이름 제목도 내가 쓰고.
2: 그래 내가 쓰고 볼펜으로 사인펜으로.
4: 자 점수 매길게요. 자 점수 매길게요.
1: 네.
4: 자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 셋을 추억으로 특히나 두 분은 더 이제 추억을 얘기하게 만들었다라는 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추억으로 모두가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이분이 뭔가 불을 지펴줬잖아요.
1: 네.
4: 그래서 나도 한 4점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
2: 좋다.
4: 네.
2: 아 저도 지금 이제 정말 자기 한계를 파는 그런 분이잖아요.
1: 네.
2: 친구들이 뭐 아무리 뭐 누가 좋다고 해도 난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4: 난 나의 사람이다.
2: 제가 태교 여행 갔을 때 김경호 선배님을 뵀었거든요.
1: 식당에서. 맞다.
2: 그때 뵀는데 너무 진짜 레전드 선배님 딱 뵙고 나니까 진짜 그때 기분이 싹 와서 지금 매콤하다 너무 매콤하다 해서 저 4.2점 드리겠습니다.
4: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지 가서 김경호 선배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2: 진짜로 같은 식당의 옆자리를 또 앉으셔가지고
4: 그러니까
1: 이야 너무 신기하네요. 야,
2: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4: 우리 규종 씨는요?
1: 저도 또 김경호 선배님과 연이 있습니다.
4: 어떻게요?
1: 저 이번에 5ONE 활동하는데 5ONE 곡에 김경호 선배님이 피처링을 해줬어요.
2: 와

0: 진짜 네. 뭐야?
1: 되게 안 어울리죠. 그렇지만 저희가 신나는 락곡을 만들었는데 피처링 해주셨어요.
0: 오, 꼭 들어야지.
2: 대박이다. 네. 네.
0: 뭔가 좀 우리가 매콤 팀이 지금 김경호 선배님하고 뭐가 있어요 지금?
3: 네, 네, 네, 있어, 네. 있어.
0: 뭐가 있어요? 이거 한번 불러드려야 돼요. 불러주세요.
2: 와줘.
1: 네, 매콤하게 한번 와주세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1: 저는 5점 드립니다. 5점.
0: 네. 너무 기분파 아니에요?
1: 아니, 그리고 제 이름이 나왔잖아요. 제 이름 나오면 웬만하면 4점에서 5점 사이로 갑니다.
3: 야, 네. 근데 이거 만점까지 와.
0: 규종 지금 그럼 규종님 우리 팬분들은 이거 사연 많이 보내주셔야겠네.
3: 아, 그러니까.
0: 자, 그래서 평균 점수는요 4.4점으로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짧은 사연 중에 최고 별점 기록한 우리 내 취향아님께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짧은 사연 소개되신 다른 모든 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만나요.

방탄꼭지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매일이 시트콤 매콤 개그우먼 박소영씨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선영님께서 이거는 우리 규종씨께서 읽어주세요.
1: 네, 현영님 소영님 얼마 전 6월 8일이 우리 SS501 오빠들의 데뷔 21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규종 오빠가 주현영님 라디오에 나온다는 소식에 늦게라도 축하해주고 싶어 불이 나게 달려왔답니다. 같이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너무 마음이 예쁜 팬분이시다.
2: 네. 그러니까요.
0: 자, 맞아요. 지난 6월 8일이 우리 SS501이 데뷔한 지 21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1: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0: 와, 네. 늦었지만 다시 한번 또 축하드려요, 규종 씨.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데뷔한 지 이제 20년이 되신 건데. 야.
1: 맞아요.
0: 어때요? 첫 데뷔 무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니면 뭐 이제는 뭐 기억도 안 나요?
1: 엊그제 같아요.
0: 헉, 진짜?
1: 네, 일산에서 저희가 했었고 예전 추억의 장소죠. 라페스타에서.
0: 네, 피신의 거리.
1: 네, 거기서 녹화 방송을 먼저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KMTV.
0: 네. 아, 네. 진짜 오랜만이다. 와. K.
1: 네. 네. 그때 쇼 뮤직 탱크라는 방송했을 거예요. 쇼탱 아마에.
0: 와.
1: 그거 했던 기억이 나고 네, 하고 뭐 그 주차장 내려와서 멤버들 부둥켜안고 울고 막 이랬었어요.
0: 진짜
2: 그랬을 것 같아.
0: 진짜 그 데뷔를 했다라는 거에 엄청 감격을 해서 다 같이.
1: 네, 맞아요. 드디어 올라왔구나 이래 가지고. 네.
0: 근데 그날이 이렇게 생생하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렇죠.
1: 맞아요.
0: 그게 진짜 기억에 남나 보다.
1: 맞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혼났었어 가지고.
2: 준비하는 동안. 네.
1: 또, 그런 적이 있어요.
0: 또 옛 네. 시절에는 네. 그렇죠.
1: 매가 필요했었으니까.
0: 많이 좀 뭐랄까 그래, 무섭게 맞아. 혼났었잖아.
1: 그리고 그쵸? 한 번 저 이사님께서 피디님 잘 아시는 이사님께서 딱 네. 오시더니
0: 이거 얘기해도 돼요?
1: 네. 저희한테 자 눈을 감고 춤을 이제 춰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어리니까 눈을 꽉 감고 춘 거예요.
0: 네.
1: 눈 떠봐 떴는데 다 여기저기 있는 거죠.
0: 어떻게 큰일 났다.
1: 네. 다시 또 추래요. 했는데 이제 계속 혼나는 거야. 이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희끼리 야 살짝 보자.
0: 그러니까 실로 조금 언제까지가 안 되는 거거든.
1: 네. 살짝 보면서 딱 했더니 이사님께서 봐봐 되잖아.
2: 이제야 밝히는 네, 21년 만에 밝혀진 비밀이.
1: 네. 그래서 데뷔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니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네.
0: 아 진짜로. 아 아무튼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소영 씨도 사실 K사의 공채 23기 개그맨으로
2: 맞아요.
0: 데뷔를 했는데 지금 분들이 혹시 몇 기인지 기억나세요?
2: 지금 네. 제가 기억하는 하여튼 30몇 기까지 지금 이제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0: 그렇죠,
2: 생겼으니까 36기 정도.
0: 아니 그때가 만 20살의 나이였다고.
2: 네, 만 20살.
0: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빨리 데뷔한 편 아니에요?
2: 제가 데뷔했을 때가 제가 막내였어요. 제 나이가.
0: 진짜?
2: 예,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예쁨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짜 예뻐서 그렇다기보다 진짜
1: 예뻤잖아. 진짜 예뻐요.
2: 아니에요. 막 예쁜 언니들 많았지.
1: 아니에요.
0: 제가 어렸을 때 전 정말 생생히 기억해요. 그 개그 프로그램 보는데 딱 소영 씨는 그런 느낌이어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끼가 많고
1: 예쁜 사람 진짜 많았을 거예요.
2: 잘생긴 사람이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
0: 아, 진짜로 그래서 경찬 씨도 예뻐서 좋아한 거라면
2: 진짜 티 났어? 내가 냈나?
0: 경찬 씨 얼굴만 봤다면
2: 맞아 진짜 그 얼굴만 본 건 내가 본 거고
0: 아니 진짜로 맞아 이거 인정해요 빨리
2: 그때 좀 인정해. 귀엽긴 했어요.
0: 귀엽지 지금도 귀엽지.
2: 네. 지금도 약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너무 밝은 기운이 좀 있긴 하잖아요.
0: 아니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우리가 좋은 좋아요. 기운 받고 있어요.
2: 감사합니다.
0: 메리도 분명히 그런 아이일 거야.
2: 아 그래 엄마의 피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또 시끄럽겠어요.
0: 너무 기대가 돼요.
2: 그러니까.
1: 너무 좋아요.
0: 자, 두 분 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3부에서는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들을 시트콤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재밌는 사연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무려 구두 상품권에 음식물 분쇄 처리기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닉네임이 네. 진짜 지친 나라다 딱 그래요 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영씨가 소개해주세요.
3: 소개팅으로 만나서 썸을 타게 된 썸남. 처음엔 얼굴도 제 스타일이고 성격도 유쾌해서 좋았어요.
4: 아 현영씨 우리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한 잔에 오 현영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우리 밥 먹으러 어디

0: 가야 하죠 아가씨.
1: 정도는 기본이고요.
2: 아유, 현영 씨 오늘 옷 뭐예요? 너무 예쁜데요.
3: 아, 그냥 그 원래 입던 대로 입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0: 딱 내 스타일이야. 아, 딱 내 스타일이야.
1: 이렇게 자꾸 말에 노래를 섞어 부르는 게 좀 신기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웃겼거든요. 아,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꽤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늘 데이트 코스에
2: 현영 씨 오늘 날도 더운데 노래방이 나갈까요?
3: 노래방? 아 네네 뭐 좋아요.
2: 어, 현영 씨 오늘 날씨도 그리고 우리 한데 노래방 어때요?
3: 아 또 노래방? 아 네 그럼 너 네네 좋아요.
1: 노래방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면요?
2: 아 제가 먼저 한 곡 뽑을게요. 아, 이 노래 아, 이 진짜 명곡인데 어디 보자. 자 3이 어디 있냐? 30639.
3: 아 알죠 알죠.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잖아요. 내 머리가 나빠서. 아 그쵸 저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2: 아, 저 진짜 현영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네.

0: 모르겠지.
1: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기 시작해서 내내 놓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노래할 때도
0: 현영 씨도 한 곡 해봐요. 얼른요. 쑥스러워 말고요.
2: 아, 네네. 저는 그러면 33393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0: 어떡해
1: 하이라이트에서 막 끼어들고 굳이 필요도 없는 노래 화음을 막 넣고요.
2: 아, 제발. 아,
1: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제일 진지해야 할 순간에도요.
0: 하영 씨, 우리 이제 썸 그만 타고 진짜
2: 네.
0: 내 거 하자.
2: 네?
0: 내가 널 사랑해. 어,
2: 네?
0: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2: 사람 지나가요. 사람 쳐다봐요.
1: 이러는데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노래 고백을 끝으로 썸 완전 끝내버렸습니다. 어휴, 진짜 제 짝은 어디 있나 몰라요.
2: 아이고. 진짜 지친다라다 딱 그래요. 하은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구두 교환권에다가 음식물 분쇄 처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연자분께서 그 MSG 좀 치긴 했지만 진짜 저렇게 말끝마다 노래 그러니까 사람이 1도 안 진중해 보였다고. 주디랑 소영씨는 저런 사람 괜찮아요? 라고 또 덧붙여 주셨는데 소영씨는 어떨 것 같아요?
1: 사실 지금 규종씨가 너무 이 캐릭터를 너무 살려버리는 바람에
2: 그러니까.
1: 진저리가 났어요.
2: 덜 살렸어도 됐었는데 제대로 살려주셔가지고 실제로 규종씨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1: 나 약간 좀 그랬어 조금.
2: 네.
0: 썸이 끝나버렸네요.
1: 썸이 끝나버렸어.
2: 소영 씨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진짜.
1: 사실 저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2: 그러니까 소영 씨보다 이러면 안 되거든.
1: 나도 내가 노래방 가서 내가 끼어드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남이 끼어들면 솔직히 진짜 저 노래 다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얘기할 것 같아.
2: 와.
1: 그 이런 분은 이렇게 못하게 하면 우선 예약도 할 수 있다고.
2: 안 돼. 그거는 선 넘은 거야.
1: 그러면은 바로 선 넘는 거기
2: 그럼
1: 때문에.
2: 난 손절하거든 그러면. 사실.
1: 근데
2: 우선 예약하면.
1: 근데 진짜 내 스타일이고 너무 잘생겼다.
2: 그러니까 완전 내 천년의 이상형이야.
1: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긴 한데.
2: 안 돼. 근데 소영 씨 못 버려.
1: 아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이 그지 내 자신이.
2: 나를 버리면서까지.
1: 그럼 못 견딜 것 같아. 결국에는 이별일 것 같긴 해.
2: 소영 씨, 경찬 씨 너무 잘 만났다.
1: 너무 잘 만났죠.
2: 왜냐면 경찬 씨를 또 남편분 실제로 뵈면은 약간 과묵하시거든.
1: 그쵸.
2: 과묵하시고 그냥 귀여우시고 소영 씨 뭐만 하면은 옆에서 그냥 웃어주시고.
1: 그쵸.
2: 되게 좋은 관객이잖아 우리 경찬 씨가.
1: 그러긴 한데 사실 네. 결혼하고 나니까 좀 변하더라고.
2: 헐, 말 많아졌구나.
1: 아니 진짜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많이 껴드는 거 처음 봤어.
2: 둘이 그 배틀하겠다.
1: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
2: 진짜?
1: 뭐 나는 쏠땡 뭐 이것도 있잖아요. 그거 볼 때도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서 내가 이거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2: 소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믿겨지세요? 소영 씨가
1: 진짜,
2: 진짜 우리 이것만 보고 얘기하자라고 한다라니.
1: 아무도 안 믿어요.
0: 와.
2: 그러니까
1: 그게 가관이긴 한데
2: 나도 안 믿어져.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닮아가는 느낌이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내 캐릭터를 가져가 버리니까
2: 그러니까.
1: 약간 조금 그 요만큼만 가져가도 이런데 이분은 그냥 아예 완전체잖아.
2: 그러니까
1: 아 이거는 힘들 것 같아.
0: 힘듦이 없네요. 예.
2: 만약에 규종 씨라면
0: 네.
2: 여성분이 여성분이 이렇게 썸녀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1: 상상이 안 돼요.
2: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규종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앨범 작업에 있어서 요즘 뭐 고민이 있는 부분에

0: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겠다라 딱 그거에 이어 말해 와 계속 이렇게 하고
1: 저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0: 아 네. 와, 진짜로
1: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2: 아, 한 번 정도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줄 수 있는데
1: 그쵸.
2: 말 끝마다 그러면 이거는 놀리는 거잖아.
1: 네네. 그리고 고백할 때도 내 거 하자 이래 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좀 약간 의문이
0: 가볍다고 느껴지겠죠. 네네. 이런
1: 그러면
0: 것도 사실
1: 고백을 받아 주셨더라면 그 뒤에 또 노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백
0: 아, 이제
1: 네 뭔가가 또
0: 오예 하면서 나는요 오빠가 정말 어떻게 하면서 이럴 것 같아.
2: 벌써 피곤해.
0: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든지 적당히가 참 좋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아니 두 분 어때? 노래방 가는 건 좋아하세요?
3: 네.
0: 소혁씨 좋아하시고 그렇죠.
2: 저
1: 너무 좋아요. 저도 혼자도 가요.
0: 규정 씨는 혹시 노래방 가면 WS501 노래 종종 불러요?
1: 아 아니요 제
0: 거의
1: 노래는
0: 안 해요?
1: 네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만 하고 저도 막 유행하는 노래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규정 씨가 싫어하는 노래방 비매너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나 진짜 못 참겠다 싶은 거.
1: 약간 흐름이 끊기는.
0: 흐름이 끊긴다? 뭐 네. 예를 들면?
1: 제가
0: 예를 들면?
1: 막 신나게 빅뱅 노래도 부르고 뭐 501 노래도 막 신나게 막 유명한 부르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해나 아니면 지금 이별 택시 이런 거.
0: 아, 그러니까 흥 올려놨는데 네. 그거 떨어뜨리는 사람. 네.
1: 싹 다시 한번 정리할 때.
0: 그렇지.
1: 아 정리할 땐 같이 정리해서 싹 하고.
0: 그렇지.
1: 끝날 때는 뭔가 우정 노래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안지영 선배님이 친구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울고.
0: 그렇지.
1: 약간 이런 게 필요한데.
0: 그렇지.
1: 혼자 취해서 그 화면을 딱 손으로 잡고. 막 슬픈 노래 부르고 바닥 이런 거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네. 친구들이 제가 같이 잘 안 갑니다.
0: 아예 내 애초에 그런 친구랑 안 가지. 네.
2: 그치 맞아.
0: 소영 씨는 어떤 스타일이 싫어요? 노래방 갔을 때?
2: 저는 그 마지막은 같이 하는 거 한 2분 남았을 때 같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그때 제일 전주 긴 노래 자기 노래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마지막은 약간 다 같이 막
0: 그치 블루노을 같은 걸로 가야죠 사실은 마지막은.
2: 다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신나게 텐션하고 1분 남았을 때 그걸로 한 조금 더
1: 해야죠.
2: 버티고 예.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0: 그건 왜 그러는 걸까? 그런 분들은 혼자 가야 돼.
2: 그것도 심지어 2절까지 다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
1: 아, 예, 맞아요. 눈치 없이. 난 초조한데.
2: 나 그렇지.
1: 1분인데? 안 끊어? 근데 끊을 수는 없잖아요.
0: 아, 그럴 수는 없지.
2: 나가요. 단호하게 할 땐 해야 돼도
1: 해야
0: 단호하게 해야 돼.
2: 맞아.
0: 지금 1분 남았다. 이거 아니다. 너 집에 가서 불러라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죠.
2: 맞아.
0: 이거 지켜줘야 돼요.
1: 맞아요. 노래방은 규칙이 있습니다.
0: 맞아요. 아, 이 사연자 이 남자분도요. 네,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네. 좋겠고 혼자 신나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2: 아쉽다.
0: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또 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닉네임이 고백공격 죄송합니다 님의 사연입니다. 규종씨가 소개해주세요.
1: 회식자리 술이 오른 게 화근이었습니다. 입사 때부터 제가 짝사랑하던 그녀가 맞은편에 앉아있었는데 제 짝사랑 사실을 아는 유일한 회사 동기가 갑자기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4: 요즘에 나만 느껴? 현영씨 분위기 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이래도 남친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김규정 남자답게 딱 고백하지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우물쭈물할 건데.
1: 그 말에 넘어갔으면 안 됐는데 술김에 용기가 나버렸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 목소리가 예상보다 너무 크게 나가버렸습니다.
5: 현영씨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입사할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4: 아이 뭐야? 아이 고백 공격이야?
2: 공개 고백이야.
4: 공개 고백이야. 규정 씨 와서 되고 남자.
5: 받아줘.
1: 제 고백을 들어버린 직원들은 난리가 나버렸고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그랬습니다.
0: 아 규정 씨 그게 저 사실.
1: 네. 얘기하세요 현영 씨.
0: 저 회사. 퇴사하려고요.
4: 아니 뭐? 아니 현영 씨,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규종 씨가 고백 한번 했다고 퇴사를 한다 소리야?
0: 네, 아니 그게 저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거긴 해가지고.
4: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규종 씨 고백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아니 현영 씨 같은 인재가 떠나면 우리 회사 어떡하냐고? 아이.
1: 뒤에서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이직을 준비했고 일주일 뒤로 퇴사 날짜가 잡혔다고 얘기했지만 부장님 말소리 때문에 다 붙여버렸고요. 그렇게 그녀는 일주일 뒤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2: 어떡해.
0: 박대리 그 얘기 들었어? 그 영업팀에 김규종 사원 때문에 주현영 사원이 퇴사

0: 있었대.
1: 아, 어머 진짜 뭐야 뭐야. 아, 왜 둘이 무슨 일 있었대?
2: 아니 그게 그 회식 자리에서 김규종 씨가 주현영 씨한테 공개 고백 거객 아니 그 고백 공격 그거 아무튼 해가지고 한영 씨가 퇴사를 하겠다고 했다나 봐.
1: 미쳤어.
2: 그러니까.
1: 아 이게 왜 도파민이야.
2: 미쳤어.
1: 아 규종 씨 진짜 사랑 그렇게 안 받네. 어 정말.
3: 저는 그렇게 사랑도 잃고 평판도 잃었습니다. 막상 저를 부추겼던 동기는
4: 아, 야 나는 네가 그렇게 큰 목소리로 고백할 줄 몰랐지. 아, 저, 야 어찌나 우렁 사던지. 아, 아무튼 뭐 퇴사 유발자 김규종. 아,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3: 저를 이렇게 놀려대고요. 여러분 절대 회식 자리에서 저처럼 고백 공격하시면 큰일 납니다. 술이 진짜 웬수지. 저 그날 이후로 술도 끊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 100% 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퇴사한 그녀에게도 다시금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5: 아유. 고백 공격 죄송합니다 님의 사연이었고요. 네. 일단 이분께도 구두 교환권에 음식물 분쇄 처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6: 네.
5: 자 이렇게 또 사연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저야 제 업보라고 쳐도 그날의 고백 때문에 아직도 그녀가 저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부디 새 회사에서는 하는 일도 더 잘 풀리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3: 근데 그 뒤로는 연락 안 하셨을까요?
5: 안 했을 것 같아요.
3: 그래요?
5: 못할 것 같아요.
3: 다른 네. 회사 쫓아가면 거기서도 퇴사하시겠나요?
1: 진짜 그 무섭다.
5: 그거는 네. 뉴스에 나올 일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5: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사실 술 취하면 네. 그렇죠.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두 분도 혹시 술 취해서 굳이 네. 안 해도 되는 말이나 아 이런 말 괜히 했어 싶은 말 한 적 있어요? 또는 그런 말을 들어봤다라거나.
1: 아, 술 먹고.
5: 술 먹고.
1: 아, 근데 이제 전 그런 상황을 본 적은 있어요.
5: 어떻게?
1: 아, 이거 뭐 어디 뭐 회식할 때 그동안 뭐 동생이 뭐 형한테 담아왔던 말을 갑자기 이 필터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5: 조심해야 돼.
1: 하고 보는데 그게 술 먹고 하면은 이게 다 진실성이 없고 그냥 욱하는 느낌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6: 맞아요.
5: 그렇지.
1: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기억이 없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은
5: 힘이 끊겼구나.
1: 기억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5: 그럼 경찬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1: 그렇죠.
5: 이거는 김민 씨한테 물어봐야겠네.
1: 물어봐야 돼.
5: 아니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때 이제 CC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고학번 선배랑 옛날에 얘기한 적 있어요. 고학번 선배랑 만나고 있었다면 전 1학년이요. 신입생이었었고. 네. 근데 그 고학번 선배가 너무 신났었나 봐요. 그 우리가 사귀는 게.
6: 네.
5: 그래서 만난 지 네. 100일 됐었거든요. 근데 100일을 우리가 철저히 숨기면서 만났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좀 학교 군기도 세고 이랬어가지고 신입생이 고학번 선배를 만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나는 앙큼하게 만났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전체 무슨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모든 과가. 근데 그 선배가 너무 신이 나서 다른 어떤 교수님한테 저 사실 연애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하다가 아 저기 1학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6: 네네.
5: 그래서 저희 이렇게 조용히 1학년들은 구석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아 1학년 뭐 일어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얘들아 야 얘랑 사귄대 이렇게
6: 어떻게
5: 혼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얼굴이 빨개져 내가 지금 이게 꿈을 꾸는 건가 뭐가 하고 있었고 다른 선배들도 뭐야 약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다른 남자 선배 직구준 남자 선배들이 뽀뽀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때 만났던 분이 성큼성큼 저한테 걸어가지고
6: 설마
5: 볼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얼마 안 있어서 헤어졌을 거예요.
1: 그날이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5: 계기가 돼서 제가 엄청 화냈거든요. 진짜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얘기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아마 그분이 제 기억에는 아 뭐 어때 그냥 사랑하는 게 좋아. 막 이렇게 이러실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헤어졌었던 그런 경험이
3: 영화
5: 갑자기
3: 같네요. 영화 같아.
5: 그래, 생각이 났어요. 완전 공격이었어요.
1: 진짜 공격이었네.
5: 공격. 이게 너무 공격.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유 아무튼 아 진짜로 힘 내셨으면 네. 좋겠고 여성분도 네. 남자분도 힘 내셨으면 좋겠고요.
3: 맞아요.
5: 네 여러분 고백 공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 이렇게 좀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5: 둘만 있을 때
1: 해야지.
3: 맞아요. 해주세요. 동의하에 해야 됩니다.
5: 동의하에 좀 네. 해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FM.
1: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매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은 어떠셨어? 벌써?
2: 항상 벌써요.
1: 벌써? 네. 벌써? 아, 시간이 네. 이렇게 빨리 갔어.
3: 아, 오늘 근데 또 뒤에 사연들이 너무 또 약간 진짜 그 연기로도 또 많이 살려주고 그래서
1: 규종 씨가 최선을 재밌어요. 다해주셨어요.
3: 아, 그렇죠. 아, 오늘 MVP. 네.
1: MVP 규종 씨 박수 쳐드리자.
2: 감사합니다.
1: 쳐드리자.
2: 예.
3: 그래서 그냥 뭔가 빠져들어갔다 나온 느낌이에요.
1: 아, 맞아. 앞으로 우리 작가님들께서 우리 규종 씨 대사를 써주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맛깔난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드릴 것 같아요.
2: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또 규종 씨가 약간 네. 되게 조곤조곤히 얘기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래서인지 뭔가 조곤조곤하게 약간 킹받고
3: 진짜 그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 약간 좀 속아 뻔했어.
2: 아, 그래, 너무 재밌었어요. 전 진짜 이런 네. 사연들이 있구나 실제로 올 때마다 느낌 입니다.
1: 있죠. 이 슬슬 있고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심했으면 좋겠어요.
2: 네.
1: 네. 그러면은 오늘도 불 같은 사연들 네.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3부 끝곡으로 김규종 씨의 On Fire.
2: 아, 그렇게 네, 이어지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1: On Fire 들으면서 저는 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더위를 날려줄 뿐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산 우유는 착유 후 3일 이내 냉장 유통돼 더 신선하고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믿고 마실 수 있죠. 지치기 쉬운 초여름입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결과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조금 전 오디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수미님은 시장에서 분명 오디를 사왔는데 어디에 뒀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혹시 오디의 행방을 아는 분들은 오디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오수미님에게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청취자 4387님도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 반지인데요. 차 안에서 반지를 잠깐 빼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4387님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반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0430님은 최근 인체의 신비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마음에 쏙 드는 청바지를 구입했다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청바지가 잠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이진희님이 알람 소리도 없이 아주 개운하게 눈을 떴다는데요. 역시나 대형 지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주들은 눈 떴을 때 개운하면 100% 지각이더라. 지난주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남일 같지가 않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날라 두 꼴 빨리 기어 마가리나

별다뉴에 이어서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화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6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눈동자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080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자동차 청소하다 몇 달 전에 잃어버린 귀걸이 한 짝을 찾았어요. 온 집안을 뒤져도 안 나왔었는데 차 좌석 밑에 숨어 있었네요. 보물찾기 성공한 기분입니다. 결혼 반지 찾고 계신다는 주주님도 꼭 찾으시길 바래요. 분명 있을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보통 그 가구 옮길 때 많이 발견해요. 가구를 이렇게 다 옮겨 보다 보면은 특히 침대라든지 소파 이런 거 옮기면 거기에 귀걸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애들 간식도 있고 애들이 어디선가 물어 뜯어온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 박복수님도 주디 오늘 월차 내고 아들 기숙사진 빼러 왔어요. 2시간을 달려서 이제야 도착했네요. 지금 아들이 짐 가지러 올라간 사이에 저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12시엔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제 대학생분들 기말고사 치고 종강 시즌이 와가지고 그래서 기숙사진 빼나 보다. 우리 복수님 아드님 잘 도와드리고요. 오늘 두 분 다 맛있는 식사도 하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9212님도 남편 건강검진이라 따라왔어요. 밤새 대장내시경 약 먹고 화장실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는지 아침에 보니까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여보 검사 끝나면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소녀시대 힘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도 힘들었겠지만 아내분도 잘 때 계속 깼겠어요. 그쵸? 계속 들락날락 했으면은 오늘 꼭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우리 9212님께서 신청해 주신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오실게요. 힘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설레는 금요일 오후 우리 수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312님께서 쭈디 저는 6월 1일부터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 점심시간마다 밥 안 먹고 차에서 쉬면서 주디 만나고 있어요. 상큼한 주디 목소리 덕분에 에너지 충전이 절로 되네요. 오후 근무도 힘내볼게요. 주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밥을 안 먹어도 되겠어요? 물론 다이어트를 또 이렇게 빡시게 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드시는 거 양의 한 절반 정도만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물론 점심 안 드시는 대신 저랑 만나는 건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아 그래도 너무 안 드시면은 그건 저도 좀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또 우리 김아지님도 쭈디 저 요즘 쫀득이에 푹 빠졌어요. 남편이 쫀득이 사 먹을 때마다 그 질긴 거를 왜 먹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입이 심심해 하나 먹어봤는데 어머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자꾸만 손이 가는 중독적인 맛이에요. 주디도 쫀득이 좋아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저 진짜 쫀득이를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효진초이 실장님이 목포에 갔다가 그 목포 쫀득이를 선물해 주신 거죠. 처음에 딱 먹었는데 아 그래 이게 이런 맛이었지? 아 그때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지? 아, 그렇게 막 맛있는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걸 내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중독적인 느낌이 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 이게 달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진하고 뭐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는 것도 아닌데 약간 구황작물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슴슴하니 약간 담백하니 그래서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나 봐요. 질겅질겅 씹게 되고 확실히 중독성 있어요. 또 우리 이주영님도 주디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이번 주에 피로가 너무 쌓였는지 축농증에 허리까지 아파서 결국 오후 반차 썼어요. 2시에 퇴근하고 바로 병원 가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주영님 이번에 좀 바쁘셨나 보다. 그쵸. 근데 이럴 때 그냥 쑥 넘어가기보다는 병원 이렇게 바로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약국에서 약 사먹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우리 주영님 빨리 컨디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8343님도 주디 얼마 전에 한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페퍼톤스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페퍼톤스 노래 잘 몰랐는데 12시엔 주현영 덕분에 흥얼흥얼 따라 불렀어요. 3부 시작할 때 나오는 로고송이라 익숙해졌나 봐요. 저 완전 주며들었나 봅니다. 크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주님 4부 시작할 때 나오는 우리 희준 원장님의 그 로고송 있잖아요. Beautiful 아직도 몰라 가사를. 지금 1년에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가사를 몰라요. 늘 보내는 시간 별이 싼데 12시에 만나요. 이건데 버뮤다라는 곡을 이제 희중 원장님이 저희 로고송으로 만들어주신 건데 그 노래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봐 주심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름이.
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초이,
9: 난 조디다냐.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7: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0: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슈가볼의 여름밤 탓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0: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타준
1: 쿠쿠쇼.
0: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뒷구녕을 서부작 서부작 찾아오는 남자, 저 달팽이관 절친 고막 배포 정민의 이상열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같이 쏴준 금요일에 저의 파트너는
2: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1: 강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우리 깡디는 진짜 사부작 사부작 바빠요. 뭐 대학 축제 시절에는 또 거기 축제 무대에 올라가느라 바쁘고, 오, 예. 또 음원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작곡가로서 프로듀서로서도 바쁘고, 아 진짜 이거 DJ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되고, 예, 그 중에 또 딴 일을 또 하나 했네.
1: 예, 그죠. OST를 또 얼마 전에.
0: 아, 드라마 OST.

0: 이 작업을 또 했어요. 또... OST 처음이에요 아니면?
1: 아니 꾸준히 뭐
0: 계속 하고 있죠.
1: 매년 뭐 한두 곡씩 하고 있는데.
0: 야 이거 뭐야? 와 신입사원 강회장이라는
1: 드라마의 OST를 또 부르게 됐습니다.
0: 야 토요일 주말 밤에 방송되는 건데 이거 배우 이준영 손현주 씨가 출연하는 네. 드라마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0: 와 신입사원 강회장 오 강 씨라고 이렇게 본인이 한 거예요? 같은 강씨라 이렇게 한 건가?
1: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또 섭외를 주셔가지고
0: 노래 제목이 직진이에요.
1: 네 직진입니다. 시원합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예요.
0: 나온다 나온다.

0: 이게 OST는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해달라고?
1: 네, 그냥 뭐 회사로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죠.
0: 예,
1: 근데 맞아. 보통 이제 2년을 한번 있었던 음악 감독님들이
0: 그분들이 또
1: 다음 작업하시면서 보통 승유 씨 한번 하시려고.
0: 여기 지금 드라마가 하나 대박이 나서 만약 진짜 이 드라마 빵 떠버리면 OST까지 빵 떠버리잖아.
1: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발라드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락 OST들이
0: 그런 것들이 많고
1: 그렇게 또 막 크게 대박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대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OST 하나 뜨면 그게 짭짤하더라고요.
1: 예, 그게 또 한 10년을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0: 10년까지?
1: 예.
0: 효자네, 효자. 와. 그렇게 된 김에 심사원 강회장 우리 주연 배우 이준영 씨가 곧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군대를 가는 OST를 써주는 우리 음악하는 선배로서 군대를 먼저 갔다 온 선배로서 이준영 배우한테 한 마디 던지세요.
1: 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충성.
0: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깡디가 OST를 만들었던 그 강회장 요 노래 들으면서 오프닝 이 노래를 틀어보세요.
1: 아, 오프닝으로
0: 야.
1: 보통 이제 모르는 가수에 모르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0: 예, 팝송을 틀어버리는데 오늘 이 노래를 들어버리네요.
1: 예, 아무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여름 달려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립싱크 좀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강승윤의 직진
0: 듣겠습니다.

0: 네, 강승윤의 치킨.
1: 야, 강렬하다, 강렬해.
0: 이 여름과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습니까?
1: 마지막에 멋있게 직진
0: 직진 아, 이런 끝나네. 느낌으로 예.
1: 아, 승윤이 감사합니다. OST 직진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네.
1: 저작권 나올 것 같다.
0: 아, 저작권 안 나옵니다.
1: 이거 다 넘겼구나.
0: 네, 받은 곡이니까.
1: 아, 그랬네요.
0: 가창료만 나옵니다.
1: 가창료입니다. 네. 네. 아셨죠? 이런 정보를 이제 깨알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금요일 1부는요. 선곡 대결쇼 깡대균이 있죠. 여러분들이 네.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고 그 사연에 어울리는 곡을 그렇지. 선곡해서 대결을 합니다.
0: 네.
1: 누가 선택하느냐.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선곡한 두 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사연에 어울리는지를 선택하게 돼요.
0: 그렇죠.
1: 아, 그 곡을 듣게 되는 겁니다.
0: 아,
1: 야, 그러면... 그 짜릿함이 있어요.
0: 짜릿해요.
1: 지난주에 내가 이겼어.
0: 되게 깊게 오랫동안 제가 그래도
1: 그리고 네가 좀 이기다가 지난주에 하나 그러니까 떠드는 거지 내가 이겼다고.
0: 근데 이게 보통 가니까 이제 연승이 계속 좀 되는 느낌이
1: 있지만 네. 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0: 한번 해주시고 자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 개그우먼을 꿈꿨을 만큼 개그 야망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노래 가사 한 줄은 물고 뜯어가면서 법률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신유진 변호사님 오랜만에 오실 거고요.
1: 그렇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이 저희가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와
0: 예, 저도 오기 전부터 미리 와 계시고
1: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약간 변호사 그 사무실에서 미리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나와서 이제
2: 땡땡이 약간
0: 네, 땡땡이.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나? 예,
1: 미리 나와서 이미 여기서 여기가 시원하니까
0: 예, 아, 여기 시원하죠. 아, 예, 아주 시원하죠.
1: 미리 와 계시는 우리 부지런한 신유진 변호사님 만나서 예. 재미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3, 4호는요 망해본 사연 사고 팔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망해본 사연들을 제가 묶어 느껴 맛보고 즐겨보고 선물도 드리는 곳단 시간 아하. 오늘 개그맨 남호연 이재율 씨 이따 함께 할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일단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50원 100원 150원 무료 요거 외치러 오신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0: 정신 차리세요.
1: 자 깡대한테 집중
0: 집중! 자, 가겠습니다. 샵에 1077!
3: 50원!
0: 긴 문자!
3: 100원!
0: 합쳐서!
3: 150원!
0: 고릴라는!
3: 50원!
1: 잘했어. 오늘 잘하네, 이거.
0: 오늘
1: 사람마다 좋은데? 잘하는 게 있어.
0: 너무 잘하는데요?
1: 좋습니다. 아, 외치지만 말고 문자 보내실게요. 자, 광고 듣고 깡대균 선곡 대결쇼로 돌아옵니다. 광고요. Here we go. Nice.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0: 건강기능식품
1: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와!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것입니다.
0: 김태균, 강승윤 두 DJ의 자존심을 건 승부.
1: 선곡 대결 쇼.
0: 강대균. 자, 우리 시원한들이 보내신 사연을 불쏘시개 삼아서 소개해드리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선곡 대결을 펼쳐보는 어떤 코너가 되겠습니다. 선택받은 노래만 오롯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저희한테 어떤 선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든 그 희열 때문에 그 미친 듯이 선곡 대결을 펼치는 거죠.
1: 아, 이것 때문에 막 이게 약간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진 않고요.
0: 그렇지, 예,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1: 다만 좀 실망을 할 뿐. 자,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라논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건데요. 듣고 있는 쇼라논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1: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쏩니다. 아~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0: 좋습니다. 걸투쇼에서 지금까지 몇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잔도 못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운도 없는 지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 듣기 진짜 참여도가 낮은.
0: 그래, 듣기만 그래. 하는 건 쇼다론이 아니에요. 참여해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받아보고 봐야.
1: 봐야.
0: 아, 이게 내가 쇼다론이구나. 이렇게 잘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만나볼까요?
1: 네.
0: 음악을 줘버려라 이 방송국 놈들아.
2: 줘버리세요.
1: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자분의 사연이시고요.
2: 저희 사무실에는 별명이 한입만인 동기가 있어요.
0: 아, 별로야 이런 사람들.
2: 점심시간만 되면 어디선가 조용히 나타나서 꼭 이럽니다. 나 오늘은 샐러드만 먹을래. 다이어트해야 해서. 그런데 제가 돈가스를 시키잖아요. 어느 순간 제 옆에 와서 앉더니 나 돈가스 한입만. 그래서 한 조각을 잘라줍니다. 근데 얘기하면서 또 집어가고 또 집어가고 아... 정신 차려보면 제 돈가스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한 입만 동기가 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고기는 안 먹고 비빔냉면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그러더니 비빔냉면이 나오자마자 흡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연기를 마셔가면서 제가 먹을 삼겹살을 열심히 굽고 있었죠. 근데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무렵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다 익었어? 나 한 입만.
0: 아, 별로야.
2: 그러더니 두 점이 세 점, 세 점이 다섯 점.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힘들게 구워놓은 삼겹살이 절반이나 사라졌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런다고 하실 수 있지만 계속 당하다 보면 열받는다고요. 한 입만 동기한테 들려줄 만한 노래 없을까요? 어우, 승질나.
1: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자분의 동기분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예, 아니 뭐 이렇게 거지 같은 거지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예, 저도
0: 저도 그래요.
1: 예, 제가 한 입만을 좀.
0: 아, 그래요?
1: 예, 제가 그 군대 시절에

0: 그렇게 동기 선임 후임의 그
1: 한 입만이었어?
0: 간식들을 한 입만
1: 믿고 있는데 왜 그래요?
0: 아 제가
1: 다 먹고
0: 또, 제가 또 연예인 그 아, 가수다 보니까 어. 관리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제가 이제
1: 아 안 먹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0: 안 먹고 있다가
1: 아, 한 입씩 한 입씩
0: 예. 아 나 오늘 밤에는 참아 라면 참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먹고 있으면 한 입만 이래가지고 이제 한 입을 가득 예 먹고 그랬어요.
1: 아 네가 그랬구나.
0: 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어. 이제 동기 선후인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 예. 예. 이 한 입만의 제일 큰 적이 라면이에요.
0: 아 그렇죠.
1: 라면을 끓이면 너 라면 먹을래? 아니 나 안 먹어.
0: 이게
1: 딱 끓여서 갖고 야, 한 입만.
0: 아 이게 진짜 라면이
1: 이 라면이 냄새가 아 살벌해.
0: 라면이 가장 맛있을 때 뭐 많잖아요. 뭐 야외에서 끓여 먹을 때
1: 한강 뭐. 그래서 어. 한강 라면이 나왔고
0: 물에 담갔다가 먹을 때 뭐 수영장 갔다가 아. 바닷가에서 먹을 이럴 때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끓인 라면이에요.
1: 아.
0: 그 냄새를 맡고 먹는 아. 그 한 입이 제일 맛있습니다.
1: 지금도 네. 누가 끓여갖고 일로 들어오잖아. 지금 난리 난다. 아,
0: 난리나 진짜.
1: 여기 난리나요 아, 지금.
0: 밥 먹어도 꼬르륵 소리 납니다. 예.
1: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시원하게 해줄 말 이런 건 물건이 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라면의 그 마성이 있거든요.
0: 아 라면 쪽으로 가시나요?
1: 갑니다. 예. 라면은 어쩔 수 없다. 한 입만을 외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어, 그 친구도 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줘라 예, 아, 의미에서 이해해줘. 악뮤의 노래 듣겠습니다.
0: 라면인 건가?
1: 라면인 건가?
0: 아
1: 어쩔 라면인 수 없다.
0: 거. 아 그치. 아 라면은 진짜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는 그러면 그냥 좀 직설적으로 아 이제 이러지 마
1: 이러지 마
0: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제발
1: 이러지 마 제발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even 일차도 내
0: 예 저는 이제 이러지 마 제발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강승윤의 선곡은 K-윌의 이러지마 제발이고요. 우리 균디는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를 골랐는데요. 자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을 수 있을지 오늘은요 오늘 오신 컬투쇼 쇼단원 중에서 10대 쇼단원 있나요?
1: 어? 10대 쇼단원이에요?
0: 어예
1: 어,
0: 지금
1: 저 친구 어이구 번쩍 들고 예쁘게 생긴 있는데. 예 10대 소녀인 것 같습니다. 아.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Let me introduce yourself please. 네 소개요, 네 소개. 예.
0: 약간 수줍어하세요.
2: 15살 이채영이요.
0: 15살
1: 이채영.
0: 이채영.
1: 영. 채영이.
0: 예.
1: 채영이가 어, 지금 15살이면 지금 사춘기의 정점일 수도 있는 아, 상황인데 예. 어, 엄마를 따라온 거 보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0: 아직까지는.
1: 어 오늘 여기 누구 때문에 오게 된? 엄마 때문에 오게 됐나요? 아니면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나요?
2: 엄마 때문에.
0: 아 엄마 때문에 왔다고?
1: 예.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2: 있었어요.
1: 어, 있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2: 아니요.
1: 없어요? 어? 사춘기가 어, 확실해요.
0: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1: 확실합니다.
0: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1: 그래서 엄마를 따라오는 이유는 학교를
0: 아, 쬐기 위해서.
1: 학교를 쬐기 때문에 어, 와준 거로
0: 쬐기 위해서.
1: 예, 좋습니다.
0: 아,
1: 예.
0: 어, 나이스.
1: 그렇습니다. 우리 위너의 강승윤 아, 알고 있습니까?
2: 네.
1: 오! 오!
0: 감사합니다.
1: 우리 채영이는 혹시 균디를 알고 있습니까? 나를 알고 있습니까?
2: 네.
1: 오! 둘 다 알아. 아, 됐어. 사춘기가 알면 끝난 거야.
0: 끝난 거야.
1: 아까 어. 그 사연을 듣고 지금 두 곡이 선곡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을 우리 채영이가 선곡을 하게 됩니다.
0: 자,
1: 자 악동뮤지션의
0: 라면인 건가? 자, 그리고 K-윌의 이러지 마 제발. 자, 이 두 노래 알고는 계세요?
2: 네.
1: 어, 둘 다, 어, 둘 다 알아 노래를?
0: 어, 어, 자.
1: 자, 우리 채영이
0: 선택은요?
1: 선택은요?
2: 이러지 마 제발. 아!
0: 자, 저 깡디가 선곡한 K-윌의 이러지 마 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1: 채영아, 정말 이러지 마 제발.
0: 같은 곡을 선택한 쇼라는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K-윌 이러지마 제발.

0: 깜짝이온.
1: 채영아 노래 좋다.
0: 예. 우리 채영이가
1: 잘 들었다.
0: K-Will의 이러지 마 제발.
1: 노래야 좋지 뭐.
0: 들었습니다.
1: 좋은 노래니까.
0: 노래가 좋잖아요.
1: 예.
0: 네, 아 5014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컬투쇼 듣는데 금요일엔 강승윤 씨가 나오더라고요. 승윤 씨 목소리만 들으면 슈퍼스타 K에서 본능적으로 부른 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한 소절 되나요? 갑자기.
1: 와 이거는 전 국민을 홀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한 소절 갖고 되겠어요? 아, 우리가 조금 그 SBS 콘솔 새로 산 거 알죠?
0: 아 예.
1: 저 먼저 8억짜리 한번 우리가 좀 뭐 에코 한번 들어볼래요?
0: 어 에코? 에코 한번 넣어주시나요? 8억짜리 에코?
1: 어 넣어.
0: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0: 야.
1: 뭐 태어나서 한 만 번 정도는 부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0: 아 좋습니다. 아 이 계속해서 2부에는요 우리 네.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이 교양. 밖에 없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갖고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0: 자 노래 하나 듣고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1: 네, 비비의 범파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부딪혀 나의 범파, 부딪혀 나의 범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석천입니다. 수없이 도전하고 또 넘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것. 내 마음을 돌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나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더 애쓰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먼저 챙기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홍석천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Radio.
1: Yo, 교양 좀 차려요.
2: 교양? 너 교양?

0: 몇 줄에서 화두를 꺼내 하고 신나게 떠들어보다가 깨알 같은 법률 상식까지 챙겨보는 못다한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0: 자, 언젠가는 쓸데 있어지는 지식, 지혜, 상식 다 줄 거야.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뿐인 방송놈들이 뭐라도 해주겠다는 일념에 만든 코너.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우리 깡디가 함께할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2: 개그문으로 무대를 휩쓰는 대신 변호사로 재판장을 했으며 승소를 이끌어내는 승소 퍼포먼서. 우리 컬트쇼에서 가방끌이 제일 긴 게스트. 사법시험 무려 500명 중에 62등 신유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찾아온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아 근데 이
1: 성...
2: 아니 사법고시 이 정도 성적이면 판사도 가능한 성적 아닌가요?
3: 아 그렇죠. 입학할 때 판사도 가능한 성적이라면서 연선에서 성적을 유지를 하긴 해야 됐어요. 근데 연선에 딱 가니까 어머 세상에 방송국, 내가 꿈에도 가고 싶었던 방송국. 방송국에서도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되면 방송국도 갈 수 있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판사는 안 돼.
2: 아, 그렇죠.
3: 안 돼, 안 돼. 네,
2: 판사님은
3: 안 돼.
0: 컬투쇼를 오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거야.
3: 그러니까요.
0: 판사가 될 수 있었지만.
3: 네, 와. 그렇죠. 판사도 될 수 있었지만. 네, 네.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그맨이 떨어지고 나서 아유 나는 개그맨이 아닌가? 변호사나 해야지. 그래서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만약에 개그맨이 됐으면 여기 못 올 수도
3: 못
0: 있었다.
3: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웃기지가 않아요. 목청만 좋습니다. 네네.
2: 꿈을 이제 변호 방송국에 오는 꿈을 이제 변호사가 되셔서 이루신. 네.
3: 꿈을 이루는 방법이 다양하더라.
0: 다양하더라.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3: 한 가지가 좌절됐다고.
0: 맞아요.
3: 다른 문이 열리는 방법을 찾는데 주저하지 마라.
2: 멋지다, 멋지다. 네.
0: 저도 원래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다.
2: DJ가 꿈이셨죠?
0: 저는 라디오 DJ가 꿈이었다.
2: 진짜로.
3: 와우.
0: 따로 뽑지를 않기 때문에
3: 와우.
0: 가수가 되겠다. 가수 떨어졌죠. 배우가 돼야지 배우 떨어졌죠. 그래 개그맨을 한번 해볼까? 그 개그맨이 돼서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라디오 DJ가 된 거예요.
2: 20년 동안 지금.
0: 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3: 여러
0: 있다.
3: 가지가 있다.
0: 원래 가수가 꿈이었나요?
2: 네.
0: 나이스.
2: 네, 원래 음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0: 예, 잘 됐어, 잘 됐어. 와, 9804님, 신유진 변호사님 호탕한 웃음 간만에 너무 반가워요. 항상 금요일 PT 수업 가는 길에 잘 들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셔서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변호사님 목소리 듣고 하체 PT 잘 받을 생각입니다.
3: 우쇼 우쇼.
2: 오늘 또 하체를 또. 예.
0: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되게 날씬해지셔서 웃었잖아요. 네.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나봐요.
3: 그렇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근육량이 좀 많습니다. 근육량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뭐 인바디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체형이 D로 나와요.
0: 그 D가 완벽한 거잖아요. D로 나오는 게. 예.
3: 그래서 D로 나와서 저는 다 D로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0: 아니에요. D로 딱 나오는 게 네. 진짜 잘 관리한 거죠.
3: 네. C로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 네. 보통은 예. 네. D로 나온 사람들.
0: 나도 D야.
3: 와우.
0: 아니, 근육량이 많아. 뭐.
3: 많아.
0: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2: 네. 타고난 근
0: 근육량이 많아.
3: 네.
0: 평소에 운동하세요라고 네. 매번 물어봐요. 사람들이 건강 검진 나오면.
2: 아, 저는 진짜 근육이 진짜 안 붙는 그런 체질이어서.
0: 있지, 네. 체질 있지.
2: 그래서 저는 아니,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근육이 안 붙어. 말랑말랑합니다.
0: 그래.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어야지 뭐.
2: 네, 그러니까 많이
0: 먹으면서.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근육량이 변호사 하실 때 법정에서 쓸 때 많이 도움이 됩니까?
3: 아, 도움이 됩니다.
2: 어떤 거예요?
3: 기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0: 아, 이거 그렇지. 네. 준비서면들
3: 네, 무겁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노트북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또 기록을 생 기록을 읽는다는
2: 게 있죠.
3: 기본으로 착착 넘기다 보면 또 항소신 가면은 정말 캐리어에 끌고 갈 만큼 많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예, 근육은 나의 힘.
0: 근데 이게 사건 하나 보면 진짜 이따만은 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3: 네.
0: 그걸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3: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건을 읽다가 모든 거를 다 머리로만 기억할 수 없고 그렇죠. 내 머리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작은 포스트잇을 탁탁탁탁 붙여서
2: 파일에다가
3: 기록에.

0: 기록에다가
1: 근데 거기 딱 그 부분에 딱 그렇죠. 봐야 될 거 포인트 같은 것들. 네.
2: 근데 노트북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인덱스가 그렇죠.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 저는 이제 인덱스를 주로 착착착 붙이면서
1: 그게 또
2: 예, 판사님 말씀하시면은 착착 펴가지고
0: 이게 확 그것도 확실히 장점이.
1: 신 변호사 여기서 뭐 할 얘기 있나요? 뭐
2: 네 있습니다.
1: 아, 좋아요. 네. 자, 그럼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떠들어볼 노래 가사 어떤 건지 음악 줘버려. 아우 최예나의 노래네요.
3: 네모네모.
0: 자 노래는 최예나의 네모네모이고요. 가사를 보니까 손 내밀었다가 뭔가 찔렸다 다쳤다. 근데 서로 남 탓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억지로 끼워 넣은 건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자 다칠 경우야 문제 나갑니다. 출입구 통행로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직접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이 될까? 자, 1번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므로 100% 과실로 인정이 된다. 2번 사건 발생의 진짜 원인은 불법 주차한 차주의 과실이 있으므로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네. 불법 주차한 차량의 차주는 교통경찰에게 이걸 받게 됩니다. 바로 딱지죠. 예.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선물 딱지를 직접 접어서 만들어 놓으시라고 두꺼운 종이 2절지 드리겠습니다.
1: 이게 뭐야? 뭐 이딴 걸 줘?
0: 저도 소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데 아무튼 뭐
1: 마분지라고 하죠.
0: 예.
1: 우리가 그
0: 두꺼운 종이 예, 마분지
1: 어렸을 때 예, 그렇죠, 진짜 그렇죠. 많이 준비물로 가지고 다니던
0: 2절지
1: 예, 2절지입니다. 예. 커요 꽤.
0: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2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야 이거 딱지 이거 2절지로 오, 접으면 꽤 많이 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마분.
2: 지난주 선물은 풍선껌이었잖아요.
1: 예.
2: 네네. 점점 선물이 획기적이네요.
1: 그렇습니다.
2: 네네.
1: 두꺼운 종이 2절지.
0: 킹받게 하는 선물들.
1: 네. 네. 자,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0: 여러분들은 샵에 1088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했을 때 카리스. 이게 이제 우리 불법. 아까 밀 수 있는 게 사이드를 내려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0: 밀 수 그렇죠, 그렇죠. 밀 수 있으니까.
1: 밀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세게 밀었다가 박은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자기가 제 생각에는 이 차주 분께서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밀 수 있게 이제
1: 해놓은 거 보니까 네. 빠져나갈 수 있게.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너무 세게 밀은 거죠. 힘이 남아도는 거죠.
2: 그렇죠.
0: 하하.
1: 저는 그분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2: 아 차를 민 사람.
1: 예예. 예. 적당히 잘 밀었어야죠. 그거를 너무 또 세게 힘 발휘하면서 약간의 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2: 네.
0: 이런 거 우리 변호사님이 좀 네. 카리스마 있게 네. 관련 법조문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당신 뭐 이렇게 불법 주차하면 무슨 법 어쩌고 저쩌고로 위반해서 뭐 벌금 얼마에 처해질 거 몰라요.
1: 그래.
0: 뭐 이런 거.
1: 갑자기 그런 것도 갖고 있다가 딱 쓰면.
2: 네. 네. 딱 쓰면.
1: 교통법규 뭐 처리 위반법 뭐
0: 무슨 법 뭐 이런
2: 사이다 샤우팅 네. 당신 법 위반이야
0: 아니야
2: 하고 싶은데 네. 그 법이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8월 28일에 네? 시행이 됩니다.
1: 어떤 법이
0: 어떤 법인데요?
2: 주차장법. 네 여러분 주차장법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출입구 통행로 막는 불법 주차는 네. 8월 28일부터는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법 6조의 3 사망입니다.
1: 6조의 사망.
0: 8월 사망. 28일부터.
2: 네 그럼, 그렇습니다.
0: 그럼 이 이후부터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네요?
2: 이 이후부터. 네, 네 조금만.
0: 이거 지금 주차장법 위반이야. 이러면서 이제 너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잖아요.
2: 8월 28일부터.
1: 6조 사망의 뭐?
2: 6조 3의 사망.
1: 6조 3의 사망.
0: 사망.
2: 네. 네.
0: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 당신은 주차장법 6조 3의 사망 위반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서 빨리 신고할 거야.
0: 신고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 최대 얼마예요?
2: 최대 500만 원이요.
1: 오.
2: 예예.
1: 쎄다 쎄다.
2: 예, 사실 이렇게 주차장에서 단지 그냥 이중 주차가 아니라 아예 출입로를 막는, 아예 통행로를 막는 이런 길막 주차 빌런이라고 하죠.
3: 예, 그렇죠. 주차 빌런들.
2: 아, 이걸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아, 막 그래. 뉴스에 보도가 돼도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올해 2월 개정이 됐습니다.
3: 아.
2: 예, 예. 그런데 이제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하면은 이렇게 또 알려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컬투쇼에서 안내해 드리고 컬투쇼 들은 분들은 딱 이제 알죠.
0: 알게 되는 거죠.
2: 차량법 위반이야.
3: 네. 국민들
2: 아티는 500만 원 이하.
3: 몰랐다 할 수도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3: 어, 먼저 그런 거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지.
2: 그렇죠.
3: 난 처음 들었어. 안 돼. 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2: 그게 컬투쇼 참 대단해요.
3: 네, 대단한 거야. 이런 좋은 일도.
2: 곧 시행될 법률까지 착착착 알려드리잖아요.
3: 계도 기간을 좀 필요하니까
2: 그렇죠.
3: 아무래도.
2: 네.
3: 네, 주차장법 제6조의 3의 3항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와, 이거 위반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차량 견인을
2: 견인까지 가능합니다.
3: 아. 네.
2: 예전에는 와. 정확하게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0: 건드려도 되나 마
2: 아, 아니 이 부분이 뭐. 예 그렇죠 네, 이 견인해도 네. 되나 이거는 일방 통행하는 도로가 아닌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니까 계속 그런 빌런이 계속 출몰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견인 조치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3: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로 주차라고 이제 해서
2: 네.
3: 흔히들 옛날부터 거기다 앞에 말하고 사이드를 내려놓고 나서 이렇게 밀 수 있게
2: 네.
3: 돼 있잖아요.
2: 네.
3: 근데 그게 손을 차에 남의 차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약간 그게
0: 그러니까 그
3: 개인
0: 찝찝하죠.
3: 재산이 아닌
0: 네.
3: 거에 대해서 약간 찝찝하죠.
0: 네, 찝찝하죠.
2: 네.
3: 어.
2: 네.
3: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면 또 일일이 전화하고 전화번호 안 적힌 사람 어떻게 하죠?
0: 맞아.
2: 이 전화번호 안 적힌 사람 이분은 진짜 빌런.
3: 이것도 주차장법에 어떻게 전화번호 안 적어놓고 간 사람.
0: 거 아닌가요?
2: 이거는
0: 전화번호
2: 전화번호 적어놔야 되는데.
0: 전화번호 넣어야 되잖아요.
2: 근데 이 부분은
0: 법이 없나?
2: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3: 아니지. 열악한 데가 되게 많잖아요.
2: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아파트 세대수와 주차장 주차 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0: 맞아요.
2: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중 주차라고 하는데
3: 이중 주차.
2: 예, 요거는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3: 아, 이중 주차는 불법이 아니야.
2: 네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이중 주차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불법이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아파트 이제 사시는 분이 주민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3: 너무 없어 진짜. 네. 어떤 아파트는 진짜 없어.
2: 네.
3: 길바닥으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2: 맞아요.
3: 그래요.
2: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진짜 사실은 그 아파트 주민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서 그 차 번호로도 또 세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락을 해야죠. 아무래도 사이드까지 걸어놨다면.
0: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네.
0: 그래도 그 주차 아직 주차장법이 그렇게 개정이 안 됐지만
2: 네.
0: 그래도 이 차주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거든요.
2: 네.
0: 100% 민사람의 과실로만 보기에는
2: 네.
0: 이게 막혀 있으니까 네. 이걸 좀 빨리 나도 나가야 되니까 혹은 돼야 되니까 민 건데
3: 나는 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었기 때문에 그 과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저는 1번이라고 봐요.
2: 참 어렵네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아마 그냥 바로 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전화를 해보는 거 아니면 전화번호가 없었다던가 여러 가지를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 밀었을 건데 이거를 그 민 사람의 100% 과실로 하면은 그 조금
2: 억울하겠죠?
0: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저는 이제 2번을 좀
2: 네.
0: 하고 싶은데
3: 내가 얘기했죠 2번. 아까 초반에 사람들 우리가 그 옆에서 밀었을 때 이게 사이드가 내려갔을 때 밀면은 어느 오 하면서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밀잖아요.
2: 네.
3: 근데 이게 사고가 날 정도로 밀면
0: 아, 화가
3: 있다.
0: 화가 나가지고 그냥
3: 개인적으로 화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
2: 아.
3: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 조절을 못했다고 봅니다.
2: 아.
3: 예.
2: 두 분 다 예리하십니다. 두 분 다 정말 예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3: 예리.
0: 자 그럼 이쯤에서 다줄교양 우리
2: 네.
0: 정답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자 출입구 통행로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직접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까?
3: 될까?
0: 1번 100% 과실로 인정된다. 2번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정답은요?
2: 정답은 바로 2번.
3: 오늘 뭐가 안 되는 날이네 오늘.
2: 예, 차를 민 사람의 100%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 그렇죠.
2: 그런데 우리 정말 균디가 정말 예리하게 그 차를 밀었어야지 힘 조절을 했어야지 그 지적 때문에 이 과실 비율이 100%는
0: 아니지만
2: 압도적으로 차를 민 사람이 높을 수가 있다.
3: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0: 이 출입구를 막는 불법 주차잖아요. 네. 이거랑 일반 이중 주차랑 좀 구분을 해야 돼요.
1: 아~ 네. 길막을 한 거는
0: 네. 이렇게 불법 주차 자체를 이게 자체는 아예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 자체를 해놓고 차를 밀었을 때 손해가 났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 판례에서는 그냥 일반 이중주차 그냥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반 이중주차의 경우에 딱 균디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힘 조절을 잘해야지 그리고 거리도 좀 보고 좀 확보해야지 예, 예. 이렇게 봐서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을 한 70%
1: 와, 70까지.
0: 네네,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주차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경우 이렇게 출입구를 막는 행위라든지
1: 통행에 불편을 줬어.
0: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주차한 사람의 과실불이 더 올라갈 것이다. 아.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불법 주차인지 이중 주차인지를 확실하게 그렇죠. 나눠야 되는
0: 네.
2: 거예요.
0: 아... 단순 이중 주차인지 아니면 정말 불법 주차인지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는 주차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과태료라든지 그리고 견인 조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을 굳이 안
2: 굳이 안 밀어도 된다.
0: 네네. 아,
1: 견인 조치가 되는구나 이제.
2: 네. 8월 28일부터.
0: 네, 8월 28일부터.
1: 참으세요, 여러분.
2: 그 전까지는
1: 8월 28일.
0: 화를 참아야 없이, 돼.
2: 예, 좀 화를 좀 참으시고.
0: 네.
2: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네. 뭔가 본인이 막 밀거나 뭐 하는 것보다 일단은 먼저 차주한테.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연락을 해야죠.
0: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너무 급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0: 네.
1: 정말
2: 아, 진짜
1: 이 어떤 경제적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못 나가면 안 된다.
2: 네. 빨리 뭐 미팅 뭐 회의 가야 뭐 해야 되는데
1: 이거를 증명을 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못 나가서 어떤 손해를 봤냐.
0: 네.
1: 이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해야 되는데.
0: 네.
2: 어떡하지?
0: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차를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 손해가 막 억대 계약을 놓친 거야. 그 억대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1: 애매하게
0: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차를 막았다. 요 행위로 인해서 억대의 계약이 깨질 거라는 예측이 안 돼요.
1: 안 돼.
0: 네. 우리 법에서는 항상 어떤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은 예측 가능한 범위.
1: 그렇지.
0: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놔두고 그냥 뭐 그쵸, 빨리 택시 불러서 갔어야지
2: 대중교통을 사실. 빨리 이용했어야
1: 네.
2: 돼
1: 예, 예, 예.
0: 택시 불렀어야 돼요
1: 억대였으면요
0: 네, 예, 네. 그러니까 봤으면서. 이거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가만 안 있어 나 아주 법적으로 할 거야 라고 버티면 내 손해다
2: 아, 그러니까
0: 네네.
2: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네. 빨리 일단은 택시. 택시를 잡든 네. 뭐
1: 그런 게 나
2: 빨리 네. 그렇게 가셔야지 맞아. 괜히 네. 이거 나중에 손해배상 물 거야 이러면서 밀고 늘어지면은 네. 나만 손해다.
0: 나만 손해다. 네. 네.
1: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겠습니다.
0: 네.
1: Here we go.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5: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케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

0: 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아, 오늘은 노래 최예나의 네모네모로 법률 교양을 또 쌓아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유익했네요. 아, 언제나 재밌어요. 아, 예.
0: 막 다 물어보고 싶어. 막, 그러니까. 막 궁금한 거. 예.
1: 자, 오늘 감사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최예나의 네모네모.
2: 감사합니다.
3: 네모네모 네모네모 어떠이?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0: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사.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1.

0: 여러분 싱글 스타 지금 같이 3부의 문을 이합니다. 우리 현장에 방청 오면 신납니다. 생동감이 넘치죠. 듣는 것보다 몇 배 즐거워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마시고 방청을 한번 와보십시오. 아하. 연예인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1: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습니다.
0: 흔치 않아요. 연예인의 땀구멍까지 보여요. 네. 모공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도시 탈출 모공쇼.
1: 모공쇼.
0: 방청 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1: 방청 신청 번호는요 샵의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샵의 1088번이고요.
1: 네.
0: 문자를 몇 개만 소개하고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네, 6344님이 보내주셨네요. 저희 가족 경남 진해에서 오느라 오늘 어젯밤에 미리 왔어.
0: 방청객이신가 보네. 어디 계세요? 6344님. 진해에서 오셨어요.
1: 진해에서 오셨구나.
0: 야, 우리 벚꽃의 고장이죠. 군항제. 야, 진해.
1: 아이들과 체험학습 쓰고 서울 온 보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균디랑 승윤님 실물 너무 멋지고 라디오 방청은 생애 처음인데 너무 영광이에요.
0: 귀여워.
1: 예나 유준이 서울 와서 반갑다고 인사 부탁드려요.
0: 예나 유준이 안녕.
1: 예나 유준이 안녕. 이름 부끄러워.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0: 아이 부끄러워. 귀여워.
1: 가렸어.
0: 서울 구경하는구나. 아이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선물 하나 쏩시다.
1: 예.
0: 예, 또 네 가족인데요. 엄마, 아빠, 예나, 유준이 이렇게 네 명이 왔으니까 적어도 두 개는 줘야 돼.
1: 두 개는 하나씩 뽑아 드릴까요? 예, 하나씩.
0: 두 개는 줘야 돼.
1: 하나씩.
0: 아, 두 개는 줘야 돼.
1: 아, 근데 쓸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0: 아, 됐어. 이거야. 아, 바로 이거야.
1: 아유,
0: 아유 이거 어떠냐? 아, 여름엔 이거죠. 수박 4분의 1통.
1: 아, 저는 이게 뭐지? 논문.
0: 아니, 아니. 아, 곰국이야.
1: 곰국. 아. 아, 거꾸로 하니까 논문이네. 논문을 어떻게 선물로 주지 했는데.
0: 예예.
1: 곰국이었으면 곰국.
0: 아, 논문은 저 지루해서 못 읽어요. 수박 한 통, 4분의 1통하고 곰국 드시면 예. 되겠습니다.
1: 아, 근데 이 수박 4분의 1통은 바로 못 갖고 가세요. 나머지 4분의 3통이 나와야 이제.
0: 예, 잘라드리기 때문에.
1: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0: 어떻게든 뭐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예. 뭐 보내드리던가 할게요.
0: 아, 귀엽습니다.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남호연 이지유를 만나봅니다. 자 이쯤 되면 하면 여러분들 이 박자에 맞춰서 네. 뭐 해야 되죠?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급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1: 무너지지 않게
0: 예, 긴 시간 참아낼 수 있게 만드는 똥근 강운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줘 힘을 주면 엉덩이에 근육이 빡 힘이 네. 들어가면서 똥꼬의 힘도 같이 들어가죠.
1: 들어가죠.
0: 이렇게 몸이 살짝 올라갑니다.
1: 살짝 올라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0: 엉덩이가 내 몸을 들어 올리는 거죠.
1: 실제로 예. 네.
0: 그럼 빼면 내려갑니다.
1: 들어 올리는 거예요.
0: 한번 해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1: 줘보면 저 올라갑니다. 이렇게.
0: 그러면 자 빼보세요. 내려가죠.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자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똥근 강운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동 주문 대성자들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빨리 하세요.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칩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 옆에서 보세요 여기 자 힘이 들어가는 보이죠?
1: 여기
0: 보이죠?
1: 1열 직관입니다
0: 예,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체안을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1: 세탁 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노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공항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자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꽃배달 전문업체 걸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뚫립니다
2: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아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0: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센스 있는

0: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수박이 짱이죠. 짱이. 여러분 시원한 수박이 왔어요.
1: 왔어요.
0: 헷갈리지 마세요.
1: 마세요.
0: 시원한 시박이 아닙니다. 시원한 수박이에요. 수박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박수가 아니에요. 수박이에요. 기회가 왔어요.
1: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2: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1: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3: 하고!
2: 팔고!
3: 망고고!
4: 아이고, 자, 여러분들의 망해본 사연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드립니다.
3: 그렇죠.
4: 아, 예, 재밌어요. 누구나 망해본 사연들은 다 있기 때문에 망구구 게시판에 문자를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 네.
4: 자, 우리 비싼 가격에 망해본 사연을 매입해 주실 사장님들을 깡디가 소개해 버리겠습니다.
5: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구구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과 단점을 먼저 찾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조롱할 거리를 먼저 찾는 사람, 조롱 족집게 조족 개그맨 이재윤.
6: 야! 조족
5: 조족
6: 조롱 조롱 재롱 조롱 두롱이.
5: 아, 조롱이.
7: 조롱 조롱. 오늘 아주 모자가 나홀로 집에 도둑 같구만.
6: 바로 조롱 조롱 조롱
8: 찾았어.
5: 조롱할 거부터 찾는다. 망구구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해득 씨를 계산하는 사람과 그냥 계산하지 않는 사람. 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밥값, 회식비, 집에 가는 택시비까지 쥐어주는 의외로 지갑을 잘 여는 대인배 개그맨입니다.
6: 아이.
5: 대개 개그맨 나보영.
6: 예.
5: 대개
6: 너무나 좋은 말인데.
5: 야, 대개.
6: 예. 택시비 제가 5,000원 준 거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포장을 하셔서.
4: 그래도 안 주는 거보다 낫지.
7: 한번 주면 내죠.
6: 예, 아니요, 저기 한 시간 거리인데 5,000원 줬어요.
4: 요즘 택시비 기본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7: 요즘 4,800원.
6: 네, 4,800원.
4: 기본 요금을 준 거네요.
7: 그렇죠. 200원에 더 줬어요.
6: 사람이 이제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서.
4: 아, 기본
7: 요금맨.
6: 고맙습니다.
4: 아, 좋습니다. 요즘 뭐 우리 이재율 씨가
7: 네.
4: 스낵타운 뭐 쇼를 지금 진행 중입니까?
7: 지난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5: 아,
7: 네. 한 회 정도 했었는데 감사히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고.
9: 그래서 그 스낵션 스낵타운 쇼 후기에서 우리 방송분들이 이런 글을 찾았답니다. 등장한 순간 강현석 이재율 이재율이 생각보다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다.
4: 그놈의 특히, 생각보다! 네,
7: 생각보다!
9: 특히 이재율 비율이
4: 응?
9: 대단했어.
4: 아니, 키가 크거든요. 네,
7: 중요한 건 이제 잘생겼다, 비율이 좋다보다 생각보다가 중요한 거죠.
4: 생각보다. 저도 생각보다 머리가 크지 않다라는
9: 네, 그리고
4: 약간, 많이 들어요.
9: 야, 이런 댓글이 이게 보통 이제 아이돌 공연에서 많이 있는데 아쉽게도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고.
6: 맞아 맞아.
4: 오, 대박이다. 이거는 그렇죠. 거의 아이돌
9: 보통 아이돌 때 사진
4: 얘기하는데
9: 하는데.
4: 나는 내 공연할 때 여태까지 하면서 사진은 마음껏 찍으세요라고.

0: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찍기만 해봐.
1: 왜 촬영이 금지인 거예요?
2: 촬영이 금지인 게 똑같은 네. 내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1: 아 내용이 스포당하면 안 되니까.
2: 예, 촬영을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못합니다.
3: 아, 예.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보러 갔잖아요.
2: 네네네. 예,
3: 정말로.
0: 제일 재밌던 게 뭐예요?
3: 아 제일 재밌다. 아 어떻게 그 하나만 콕 집을 수가 없는데.
0: 아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봐.
3: 아 너무 아쉽다. 이게 저는 스포를 하고 싶은데 네. 하나만 집을 수가 아, 없어요.
2: 그렇죠. 하나만 집을 수 없는 게.
3: 제가 그 오프닝서부터 네. 진짜 배를 쥐어잡고.
0: 그럼 하나만 찍어봐.
3: 아 너무 진짜 하나만 찍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예 아, 스낵타운 아 저렇게 정장을 입는데
0: 와,
3: 너무 멋있어요. 조명에 그리고 대박이. 그 저희가 보통 하면은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0: 그지.
3: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100분 넘게 진행돼요.
0: 에이. 계속 쭉 이어서.
3: 계속 쭉. 아, 뭐 계속 그냥.
2: 그러니까 이제 초대석으로 이제 남우현 선배를 초대했는데.
3: 아 저 초대석이었나요?
2: 네.
3: 어쩐지 화장, 자리가
2: 화장실이랑 제일 먼 자리로 저희가. 저 포스터 오른쪽 끝에 있죠.
3: 예.
2: 거기서 봤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2: 저희는 화장실 못 가요. 저희.
0: 한번 근데, 나도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언제 또 안 해요?
2: 아, 이제 조만간 연말에 또 투어가 있을 예정이고요.
3: 아, 네. 네. 얘가 투어를 그 재율이가 김태균 쇼 피해서 하더라고요.
2: 네,
3: 아예 일정을 피해서 하더라고.
0: 아직 저도 일정 안 잡았어요.
1: 서로 눈치채기.
3: 네, 서로 이제
0: 아마 늦가을에서 네. 연말 쪽으로 이제 갈 생각인데 네,
2: 일정 겹칠 수 있는데 이제 태균 선배가 전주에 있으면 전 대구에 있고.
1: 아 그런 식으로. 남아서 가요.
0: 아 그렇소로 그렇소로 아, 전에도 한번 투어가 겹치는 시간이
2: 맞아요,
0: 있었는데
2: 맞아요. 네.
0: 겹침 장소는 없었어요 그죠? 네.
2: 화개장터에서 한번 마주쳤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0: 지나가다가 휴게소에서
3: 너무 재밌어요. 근데
1: 우리 남우현 씨 그 목격담도 있습니다.
3: 뭐 목격담이었어요?
1: 김효미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영등포 타땡스퀘어에서 지나가다가 남우현 씨를 봤는데
3: 아, 그래요?
1: 생각했던 것보다 잘생겼습니다. 아이 왜 생각?
2: 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0: 생각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1: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3: 아니 거예요? 인사를 해주세요. 그냥 저도 인사를 받을게요. 저도 인사를 하고.
0: 아니 그냥 생각한 거. 어머 생각보다 잘생겼다고 지나간 거예요.
3: 아 그 생각.
2: 아예 아닌 걸로 생각한 거죠.
3: 어 그냥 아예 그냥 화면에서는. 근데 이 좋은 말이잖아요. 보통 이제
0: 그럼요.
3: 그 연예인 분들이. 딱 만나면서 어, 화면보다 실물이 나으세요 이 말이 더 좋지
1: 네.
3: 어, 화면이 더 나으세요 이거보다는
1: 어, 그렇죠
0: 그럼 또 민망하지 더 낫다. 사실 우리한테는 더 응. 좋은 얘기긴 한데
2: 맞아
3: 우리한테는
0: 어, TV가 훨씬 낫네요
3: 근데 꼭 손가락 사태질을 쓰면서 얘기한다
2: 실물이 화면이나
0: 이거랑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도 그렇죠 아 화면이나 실물이 똑같네요
3: 그러니까 그럼 뭐지?
0: 이게 그 애매하죠.
2: 생긴 만큼 나오네요.
0: 잘 생겼다는 거야, 뭐야?
1: 뭐 그렇게 약간 애매합니다. 야, 반응하기가.
2: 아유, TV랑 똑같네.
1: 그러니까 이거 애매
2: 사람이니까.
1: 애매. 네.
3: 아.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요새 왜 TV 안 나와요? 뭐. 요새 왜 TV 안 나오니?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2: 그래놓고 아, 저 TV 나오고 있는데 난 TV를 안 봐.
3: 맞아. 더 약 올리려고. 지지 않으려고 어 요새 어제 나왔는데요. 아 미안해요. 제가 TV 잘 안 봐서.
0: 아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막 얘기해.
2: 네.
0: 여기 고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우 내가 안 보는 것만 나오네.
2: 나는 라디오를 안 들어.
3: 서로 기싸움이야. 서로 기싸움이야.
1: 보통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수분들한테는 아우 그러니까 트로트를 하지.
3: 왜?
1: 트로트를 해야지.
3: 아,
1: 나 트로트만 보는데.
3: 아,
1: 이런 분들
3: 좀 계시고.
1: 예, 예, 예.
3: 아, 맞아. 있구나.
0: 그렇게
3: 아,
0: 한번 말을 꺼내면 한 시간 이상 얘기할 수
1: 있어요.
3: 맞아요.
1: 계속 예, 들어가지 않고.
3: 계속 호구 조사하시더라고. 예. 아유.
1: 자 이제 우리 코너 들어갑시다.
3: 네. 그래요. 예.
2: 코너. 자 이제 4부로 넘어갈까요?
0: 연예인의 애환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좀 그렇습니다. 예.
2: 오 실물이 낫네.
0: 이게 제일 좋은 말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받아칩니다. 오 당신도 실물이 예쁘시네.
1: 너무 예쁘시다고.
0: 자 오늘 망해본 4989 이제 시작해 볼게요.
2: 네?
0: 사연이 소개되면 무조건 선물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최고의 똥망고 사연으로 뽑히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얹어드리는데 요즘 너무 긴 선물 소개 때문에 얼탱이 없어하는 우리를 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뭐야 또 이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아로니아는 발효되면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남깁니다. 항산화 효과에 좋은 성분만 담았다. 아로니아 발효 진해.
3: 아니 이거 좋은 거잖아.
2: 야 이번에 좋은 거다.
0: 그래, 비싼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3: 아~
2: 비싼 건 설명이 짧네요.
1: 아, 비쌀수록 설명이 짧군요. 예,
0: 죽어도 아. 자기도 주는 사람이 민망한 거는 설명이 길어.
3: 아, 그러니까
2: 괜히 상추 씨 줄 때 8분 설명했는데.
3: 남이섬 얘기할 때는 계속
2: 후장제 설명이
1: 말이 길어지죠.
0: 자, 다음 주에는 더 괜찮은 걸 가져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오, 오.
0: 생색을 엄청 내요. 종건일 때나.
3: 어떤 분이 그렇게 생색을 내나요?
0: 윤희준 PD가. 아.
3: 네, 저희 PD님이 네. 여기 요새 망구가 폼이 좋아서 네. 선물의 폭을 넓혔어요.
0: 사비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생색을 내요.
3: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0: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음악 주세요. 네, 김정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신청곡 주얼리의 One More Time.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연은 AI가 쓴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12월 8박 10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국 심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제 옆줄 여자 심사관에게 갔고 저는 시크한 남자분 앞으로 갔습니다. 무진장 긴장이 됐어요. 저는 외국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도 쫄지 않은 척 오른손으로 여권을 당당하게 내밀었는데요. 그 심사관이 아무 말 없이 제게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딱히 떠오르는 영어가 없어서 저는 예? 라고 대답하며 모르겠다는 신용을 했는데 또 그분은 손가락만 까딱까딱. 아, 그때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생각. 아, 지문을 찍으라는 건가?
2: 아, 그치 그치.
3: 아, 바로 앞에 놓인 사인패드에 손가락을 꾹 누르자 심사관이 갑자기 Oh no!
2: 뭐, 왜?
3: 라고 성을 내더니만 왜? 다시 손가락만 까딱까딱.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말을 해주든가. 애타는 제 마음을 모르는지 그 사람 또 손가락만 까딱까딱. 뒷줄에 서 있는 사람 눈치는 보이지 앞에서 차갑게 쳐다보는 남자 심사관은 무섭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와 저 사이에 뚫려있는 작은 개구멍 같은 곳으로 손가락을 쭉 내밀어 손맞춤을 했어요.
0: 이거 뭐야, ET야 뭐야 이거?
3: 네,
0: ET?
3: 맞습니다. 그 ET라는 영화에서 지구인과 외계인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인사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프랑스 심사관이 1초 동안 멍하더니 갑자기 Oh no! 하면서
2: 뭔데?
3: 손가락을 또 깠다.
2: 아, 뭔데?
3: 아,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제 왼손에는 비행기 표가 있었다는 걸요.
2: 표를 줘야 되는데.
3: 왼손에 비행기표와 휴대폰을, 아, 오른손엔 여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내미니까 그 시카든 프랑스 심사관이 빵 터져서 웃더라고요. 심사관도 웃고 주변 사람들도 웃고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한 신혼여행 추억이네요. 아우, 창피해. 아, 그래서 원모타임.
1: 원모타임 안무가 이렇게
0: 베이비 원모
1: 손가락을 맞추신 안무여가지고.
3: 아, 근데 이제 여행 처음 가거나 이렇게 좀 약간 외국 같은 데 보면 긴장하시면 이럴 수 있죠.
0: 처음 긴장돼요. 가면 그렇죠. 다들 처음 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 신발 벗고 타야 된다. 비행기 탈 때.
1: 맞아요.
0: 진짜 그걸 따라서 그것도 장난친다고 진짜 신발 벗고 타는 사람이 그 뒤로 이어서 몇 사람이 신발 벗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심사 통과할 때 처음엔 초반에는 되게 걱정되잖아요. 뭔가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나라 그렇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저도 있어가지고 되게 막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0: 못 알아들어도 되죠 뭐.
1: 근데 아니, 저희 멤버들이 항상 저보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0: 항상?
1: 네, 외국을 갈 때마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잡혀있냐. 그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알게 된 사실은 거기서 대답을 되게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계속 뭔가를 더 물어본대요.
0: 그래.
3: 아예 좀 어수룩한 척.
1: 완전히 유창하게 정말 뭐 본토에 그런
0: 할 거 아니면,
1: 할 거 아니면 어설프게 너무 대답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말 못하는 척
0: 그냥 트립 트립
1: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나간다.
0: 트립이요. 예예예 예.
1: 어 트래블 트래블 뭐 트래블, 크레딧 카드 I have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거 하면은 금방 나간다.
2: 어 플레이 플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제가 몸소 그거를 실현해봤더니 정말 빨리 나가더라고요.
2: 아 네. 말이 안 통하면 빨리 이렇게
1: 오히려 말이 안 통하면 좀
3: 답답하니까
1: 답답하니까 자기가
2: 아니 혹시 모자가 너무 공황도둑 같아서

0: 그런 아니,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항상 이런 모자를 쓰기 때문에.
1: 어. 네. 네, 좀. 예전에 내가 괌에 한번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괌에 갔는데 꽤 오래 있었어야 되는 그 체류 기간이. 어, 네. 네. 뭐 행사도 있고 뭐 관광도 하고 뭐 그래서 갔는데 아 이제 뭐 좀 고추장 같은 걸 좀 싸갖고 와서 가서 먹으려고.
2: 아 필요하죠.
1: 예, 예 고추장 네, 같은 걸 좀 싸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 이거 오랫동안 체류하려고 갖고 온 거, 아, 불법 체류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니냐는 의심을 이제 어. 받았는지 그 이미그레이션 안으로 들어간 거야. 어. 자, 따라 들어오라고. 어, 어 들어갔고
2: 어, 되게 무서운데.
1: 뭐, 당신은 뭐 이렇게 해서 한국말 하시는 분이라는지 얘기하고 아니다. 나는 이거 그냥 느끼느끼 해갖고 미국이니까 이거 같이 먹으려고 갖고 왔다. 뭐 그런데 좀 봐달라. 이거 좀 이거 놔두고 가도 된다 사실.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수라 그랬어요 제가.
3: 아아
1: 아. 한국의 예, 가수다. 네,
3: 네. 어, 아, 노래, 가수 맞잖아. 어, 가수 맞죠.
2: 노래가 있으니까. 네, 네.
1: 음원을 냈으니까. 네, 네.
0: 맞죠 맞죠 그래서, 맞죠.
1: 어 그럼 노래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믿겠대. 그럼 내보내주겠다는 거야. 아니 무슨 노래를 하지? 그러다가 그거를 부른 거야.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불렀어요.
2: 오.
1: Love me, tender, love me too. All my troubles. 이렇게 해서 불렀더니 오. Sing okay, yes.
2: 그 사람한테
1: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0: 어, 근데 그, 어.
3: 그 사람은
0: 그냥
3: 공짜로 그냥 뭐 공연 본거야 뭐야.
2: 한곡 듣고 싶어서 그냥.
1: 예.
2: 심심했나 본데.
1: love me tender를 들고 고추장을 들고 나왔어. 아.
3: 현타 오지.
0: 아 근데 얼마 전에 네. 호연이 형 또 어머니 모시고 그 여행 네.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어,
1: 그래.
3: 예.
2: 효도 여행.
3: 아 효도 여행은 아니고 지금 어머니가 그 작년에 이제 수술을 한 두 번이나 하셔서
1: 네. 어, 고생하셨어요.
3: 빨리 회복되면은 아 내가 해외 여행을 딱 보내주겠다. 어. 했는데 첫 이제 해외 여권도 만드셔가지고
1: 네. 잘했네.
3: 어 그래갖고 일본을 예, 후쿠오카를 네. 갔다 왔어요.
1: 후쿠오카 좋지.
2: 멀지 않은 곳으로.
3: 어머니가 그때서부터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막 인천공항 딱 들어가서부터 아까 그 말한 이제 네. 그 검색 때 네. 다 이제 그 박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상자에 넣고 다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몰라가지고 갑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여기 누셔야 돼요. 어. 하니까
4: 그 돈 있는데 주머니.
1: 야 이걸 꺼내서 여기다 넣어.
3: 엄마 괜찮아. 여기
1: 가져가는 거 아니냐?
3: 어.
2: 가져가는 건 줄.
3: 딱 근데 계속 주시하는 거야. 따라가면서. 엄마 앞사람 그거 하면 안 돼.
0: 아 근데 돈
3: 계속.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네, 계속 가져갈까 봐. 엄마 이거는 검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계속 주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쿠오카 도착해서 엄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머니 그러잖아요. 엄마 근데 그 아시는 분들 후쿠오카는 택시도 택시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코스잖아요. 좀
2: 맞아요,
3: 걸으면서.
2: 맞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코스.
3: 엄마 힘든데 괜찮겠어? 내가 무슨 어? 무슨 애도 아니고 걷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제 후쿠오카 이제 나카스강 다 이제 걸으면서 딱 갔어요. 가자 들어가자.
1: 그럼 힘들어.
2: 맞아.
1: 안강도 네. 체력이에요.
2: 맞아. 네,
1: 체력입니다.
3: 그래가지고.
1: 자 저희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넘어갈게요. 주얼리의
5: Baby One More Time.
3: 어. 네.

0: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1: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 샤칼라
1: DJ도 웃고 샤칼라 붐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보통 와인은 나무통에 숙성된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와인을 땅속에 묻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와인의 고향 조지아인데요. 조지아에서는 크베브리라고 불리는 커다란 항아리에 포도와 껍질, 줄기, 씨앗을 함께 넣고 발효시킨 뒤에 땅속에 묻어서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땅에 묻은 와인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냉장 기술이 없던 과거에도 와인을 안정적으로 발효시킬 수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도 껍질과 씨를 함께 발효시켜서 호박빛을 띈다고 하는데요. 8000년 전부터 이어져온 조지아만의 와인 발효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문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야,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구 4부의 문을 우리 차승원 형님이 좀 열어주시죠.
1: 망해본 사연 4989 망구구.
2: 4부.
0: 자, 첫 번째 사연을 4부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소개합니다. 음악 줘버리세요.
3: 줘버리세요.
0: 김우현님이 보내주신 망구구 사연이에요. 제목은 무등산 신종 새 발견 사건. 어?
3: 신종 새?
4: 꼬꼬부 같네요.
0: 자, 지난주 무등산 등산 중에 겪은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산에 올랐어요. 마침 그날따라 사람

0: 사람도 거의 없고 고요해서 오롯이 자연을 즐기기 딱 좋았습니다. 평소 샘물 쫄쫄쫄 동물 너튜브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저에게 산은 그야말로 대형 퀴즈쇼 그 자체였습니다. 등산하는 내내 제 귀와 입이 바쁘게 움직였죠. 와 여보 여보 저 새 소리 들려? 삐삐삐삐 우는서 저 새 소리 말이야 어떤 새 같아? 맞춰봐. 잠깐
1: 찍찍찍.
0: 아 이건 물가치다 맞지? 오 이번에 빠꾹 빠꾹 이건 빠꾹이네. 아내와 새소리만 듣고 생김새를 맞추는 도감놀이를 하며 내가 바로 새박사다라고 으스대다 보니까 어느새 신나게 정상까지 찍고 왔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숲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미스테리하고 청아한 새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아 우는 거예요. 순간 제 온몸에 세포가 깨어났습니다. 처음 듣는 새소리에 흥분한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내려가는 아내의 팔을 낚아채죠.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쉬 조용히 해봐.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새소리야. 천연기념물인가? 아니면 멸종위기? 대박이다.
1: 뿅뿅 뿅뿅.
0: 아 이거 무슨 새지? 아 왜 더 안 우는 거야? 아 궁금한데. 숨을 죽인 채 그 희귀종인 새가 숲속에 정막을 깨고 울어주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내와 저는 1분여 동안 숨죽인 채 서로의 얼굴만 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내 오 어디선가 들리는 그 새소리. 오 저 아내는 빨리 녹음을 하자 채찍 비티한테 물어보자 난리가 났는데 그때 또 어디선가 기묘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씨 깜짝이야.
2: 사람.
0: 아니 누구세요? 그러자 그 남자분은 제게 말씀했습니다.
3: 그새 천연기념물도 멸종위기종도 아니고요. 제 깨톡 소리입니다.
4: 아,
0: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새소리를 들으며 아내에게 아는 척 해대느라 하산 과정에서 등산로 구석에서 쉬고 있는 국방색 티셔츠를 입은 하산객을 보지 못했고 그분이 설정해둔 새소리 깨톡 알림을 듣고 호들갑을 막 떨었던 거예요. 상당히 부끄러워 급하게 자리를 뜨려는 저를 붙잡은 아내는 그분께
1: 아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라더니 누구보다 빠르게 축지법을 써서 하산해버렸어요. 급하게 내려가는 저희 뒤로 그 하산객이 수차례 아유 너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난 소리만 울려 퍼졌고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저를
1: 어이 새 박사
0: 라고 부릅니다. 그나저나 깨톡 소리인데 정말 청아하고 특별했어요. 어떤 새였을까요? 아직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2: 아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이 알림음 새소리 알림음이 어떤 새
0: 어떤 새 소리겠죠. 네.
5: 그러게 어떻게 한 거지? 어.
2: 아 새소리가 아니고 효과음 제작용 전자 합성음이래요.
0: 아 네. 그게 네. 아 특징으로는 아주 맑고 명랑하게 찌르릉 혹은 짹짹하는 정형화된 소리래요.
4: 그러니까 아. 남편분이 또 이제 그 아내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네. 싶으니까 처음엔 다 맞추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 멋있다 했는데 갑자기 판을 잡고 있어봐 내가 맞춰볼게 하다가
0: 새 박사
4: 아주...
0: 이게 좀 요즘 가끔 골프 라운딩을 가거나 아니면 산 쪽에 가면 들리는 희한한 새 울음소리가 있어요. 어. 혹시 들어봤어요?
1: 어제 새들 그 새 소리
0: 소정제들 옹해야 옹해야 해야 될 것 같죠. 진짜 골프 치다 보면
1: 어절시고
0: 이런 새가 그렇게 울어 진짜로.
2: 그렇게 울어요.
0: 아니 못 들어봤나?
4: 어디 필드에서 그렇게 울어요? 어디 CC에서?
0: 아니 자주 들려요 여기.
4: 어디 골프 필드에서?
2: 무슨 새가 어절시고 하고 울어요.
0: 어절시고 정확한 발음이 들지. 그러니까 음이 그렇다고.
4: 아 음이
0: 옹해야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2: 옹해야 옹해야
4: 이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좀 해.
2: 아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4: 제보해주세요.
0: 아니 이거 진짜 있는데 이거 한번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우는 거.
2: 그럼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골프장이?
0: 여러 군데서 그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2: 골프장만 가면은?
0: 네 여러 새소리가 들려요.
4: 이거 전국의 골프에서 하신 캐디분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지금 게시판에 글 좀 올려주세요. 진짜 이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올린다니까.
2: 옛날에 실제로 그 깨깨오톡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 알림음 중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깨깨오톡 하는 그 뭔지 아세요? 그 있었어요. 저 그거 해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무슨 소리니 해서 아 이거 오바마님 목소리야 얘기하니까 아 오바마도 그걸 쓰는구나 그래서 아니 쓰는 게 아니고
0: 오바마도 쓰는구나. 아, 진짜 그 새가 있다니까요 나.
2: 아, 궁금하다.
0: 얼마 전에 와이프랑 같이 이제 골프장을 갔었는데 네. 처음 들은 거야 와이프가 그 새 소리를. 네.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새소리라니까?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온다고.
4: 아 형수님 들으셨어요?
0: 근데 우리 저만 들은 게 아니니까
5: 증인이 있다는 거죠.
2: 네. 와, 이거 제법 부럽습니다. 네.
5: 네, 저는 옹해야세라고 하죠. 네. 옹해야세.
4: 어,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버디 쳐가지고 신나서 부르는 거 아닐까?
6: 그럴지도.
5: 아, 그런가?
6: 골프 장에만 가면 네. 나니까.
5: 아니야, 정말
6: 신나신
5: 새소리야.
6: 분들이
4: 옆에서 옆에 옆홀에서
6: 신나서 웃는 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5: 아, 이거 억울한데 이거. 아,
4: 이거 좀 제보 보내 제보 보내
6: 제보를 좀 보내주세요.
2: 이거 진짜면 대박입니다.
5: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6: 네, 노래 주세요.
2: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꼭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구움 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꼼꼼하게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혼자서 과자를 생산하고 포장하고 판매까지 하다 보니 일이 너무 바쁜데다가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봤을 때 오전 커피 손님이 거의 없을 거라는 계산으로 오후 1시에 오픈을 하는 게 적당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오시더니 제게 사장님 오픈 시간이 너무 늦어요. 좀 더 빨리 열면 자주 올 텐데 좀 그렇다 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죠. 원래 오후 1시에 열던 가게를 오전 11시에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결심은 아닌데요. 그래 일찍 열면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야. 그때부터 저는 2시간 일찍 일어나고 2시간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깰 새라 조용조용 준비하고 졸린 눈 비벼가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아무도 안 옴. 12시 아무도 안 옴. 오후 1시 아무도 안 옴. 오후 2시 아무도 안 옴. 심지어 오픈 시간이 늦다고 하셨던 그 손님도 안 오셨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을 못 뵀습니다. 몇 주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 2시간 일찍 오픈하고 있는데 손님 정말로 오실 생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제 인생만 2시간 앞당기고 가신 건가요? 이제는 아예 오기가 생겨서 요즘은 아침마다 졸린 눈으로 문을 열며 그 손님을 기다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한 번만 와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는 못 드리고 제가 마들렌 하나 챙겨드릴게요. 대신 왜 안 오셨는지 이유는 꼭 듣고 싶어요. 전문가의 컨설팅을 한순간에 잊게 한 그 한마디를 날린 손님 꼭 좀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6: 아~ 약간 사연자분이 좀 팔랑기시네요.
2: 그러네요.
6: 네,
2: 그러네요.
6: 팔랑기 팔랑기.
5: 네, 팔랑팔랑 귀가 얇아요.
2: 네. 아, 근데 귀가 얇으면은 안 되는데 이런 거 하시죠. 그렇죠.
4: 근데 이 되게 그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우신 사장님이시다.
6: 그러니까. 네.
4: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혼자 다 하시는데 네. 피곤하시고 나면 본인 스케줄에 맞출 텐데 네. 손님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2: 그러니까 피드백을 딱 수용하셔가지고.
4: 네. 이분 어디서 하시지?
2: 예. 가 보시려고요?
4: 네. 아니요. 저 궁금했어요, 그냥. 예, 어디서 하시는지. 예. 저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예, 어디서 하는지
6: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예.
4: 예. 올려 주세요. 어디서 네. 하시는지. 하시는지.
5: 아니 이게 뭐 요즘 SNS 인별그램이나 이런 거 뭐 하다 보면은 광고들 많이 뜨잖아요.
6: 아, 그렇죠. 그죠.
5: 그것 때문에 좀 뭐 산 거 있어요?
6: 아유, 저는 뭐 유산균 잘 먹고 있고요. 네, 유산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목 디스크 이제 경추를 이제 풀어주는 마사지 베개.
5: 오, 괜찮아?
6: 저는 나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추 쪽에 항상 문제가
5: 어떤 그 소재예요, 그게? 저도 베개를 SNS 하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
6: 폭신한 소재에 약간 그
5: 나는 에그젤인가? 뭐
6: 아, 약간 말랑말랑한
5: 말랑말랑한
6: 거. 말랑말랑한 저도 말랑말랑.
5: 무게가 좀 있어요.
2: 스트레스 볼처럼 생긴.
5: 근데 이렇게 무게가 좀 이만한데
6: 마사지 기능이 돼요.
5: 들어가죠. 아니 마사지 기능도
6: 저는
5: 없고
6: 마사지 기능이 돼요.
5: 너무 여기를 잘 받쳐줘갖고 너무 푹잠을 아주 잠을 잘 자. 하나 잘 잤어. 근데 세 번 만에 성공한 거예요.
6: 그 전에
5: 다른 베개를 또 샀는데
6: 맞아 베개가
5: 세 번 전에 성공한 거예요.
4: 광고가 너무 좋게 나와.
5: 그리고 면도기도 네. 한 게 있어요. 이렇게.
4: 면도기 좋아요?
5: 충전해갖고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네. 이렇게 갖고 네. 와 딱 왔는데 신물 신물 똑같이 생긴 내가 봤던 거랑 또 이제 수염이 안 갈게요.
6: 이렇게
5: 네. 이렇게 시원하게 안 밀리고 있잖아.
4: 광고는 잘 끼는데
6: 동그랗게 생긴 거.
5: 야, 싹 다 이게 해야 되는데. 네. 와.
6: 이게 몇 번 사다 보면
5: 면도기 또 돼야 돼.
6: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사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걸러지긴 합니다. 요거는 좀 과장 광고다. 네. 요런 거 싶은 것들이 느껴지긴 해요.
4: 저는 네. 그 광고 팔랑기인 팔랑기인데 네. 아까도 오다가 택시 타고 오다가 하는 게 이제 인별그램 보면은 네. 그것도 광고죠. 어. 근데 이제 사진 않고 물건이 아니고 네. 그 있잖아요. 꼭 할머니들 할아버지 나왔고 자 올해 복이 들어올 거야. 어. 어.

0: 두 번 눌러. 아. 항상 두 번 누르래. 이 복주머니를 아. 두 번 누르면은 네. 뭐가 돼?
1: 좋아요지 뭐.
0: 저 3월 달부터 눌렀거든요. 3월 달부터 눌렀는데 두 번 계속 눌렀는데 그분 이제 그냥 팔로우 수만 채워주고 아. 계속 두 번 누르래.
2: 모르고 세 번 누른 거 아니에요? 네.
0: 근데 괜히 찝찝하니까 아. 안 누르면 괜히 이번 달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
3: 맞아 맞아.
0: 자, 이 띠에 맞는 어, 두 번 눌러요. 그럼 딱 또 누르고.
3: 예. 어. 네. 낚시성 이제.
0: 맞아.
1: 낚시.
3: 쇼폼.
2: 예. 저 팔랑귀라서 최근에 그 예. 같이 하는 팀 중에 강현석 형이랑 예, 현석이. 형, 강현석 씨 같이 수염 제모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다른 이제 피부과 시술 할까 하다가 수염 제모도 이제 한다 그래서
1: 레이저 제모.
2: 네, 레이저 제모. 현석 씨가 먼저 받으기로 했는데 저는 원래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0: 어어.
2: 이게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는 다 거짓말이다. 받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어 나도 받아봐야겠다고 딱 봤는데 첫 번 딱 하는 순간 봤는데 표정이 어 너는 속았다.
1: 아프다 그러더라고.
2: 너무 아파.
1: 레이저 제모 아프다 그러더라고.
0: 레이저 제모 아파.
2: 와 너무 아파요.
1: 엄청 네. 아프다.
2: 근데 그거를 어. 그 사람은 꾹꾹 참으면서 나 하나 속여야지라는 생각으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 이거 하나도 안 아픈데. 네.
4: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라.
2: 너도 처음에 너무 아프니까 너도 당해봐라는.
0: 어? 제보 문자가 왔는데.
1: 어 왔어 왔어 이거 와서 문자 왔잖아.
0: 네.
5: 어 4153님이 아까 균디가 말씀하신 골프장 새
0: 오.
5: 검색 결과 기준으로 어쩔 시구는 특정 새 이름이라기보다 당연하겠죠.
2: 네, 당연하죠.
5: 검은 등 뻐꾸기 또는 뻐꾸기 계열 새의
2: 궁금하다.
5: 이름이 어절시구처럼 들린다는 표현으로 소개.
1: 아 있잖아, 오. 있다니까.
2: 검은 오? 등 뻐꾸기?
0: 오. 검은 등 뻐꾸기가 그러면은 옹해야 이런 소리로 한다는 거야?
5: 아 근데 이 소리를 우리 방송분들이 찾아놨는데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0: 오 찾았어요, 찾았어.
1: 자, 그만 들어봐.
5: 저.
1: 뭐 이거야? 아 진짜라니까!
0: 어쩔시구! 잠깐만 AI 아니야?
1: 맞잖아!
0: 나 다시 한번 불렀어!
1: 옹해야 하게 된다니까!
5: 나와봐 나와봐
1: 계속 들어봐
5: 또 나오나?
1: 한 번 더 들려줘
5: 한 번 더 들려줘
2: 와 대박이다!
5: 어쩔시구
2: 옹해야
1: 내가 진짜 이걸 몇 년 전부터 들었다니까
0: 와 어이 나 필터에서 한 번도 안 들은
5: 아 그리고 또한 옹해야와 함께 반복되는 가사처럼 미녀 노래 가사에서도 어쩔시구가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고.
0: 오~
6: 오~ 어쩔시구
0: 진짜 검은 등 벚꽃이
1: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대. 얘가 이렇게 우는구나.
2: 생긴 것도 귀여워.
0: 야 골프장에서
5: 내가 이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1: 그리고 그 이 새가 울면 제가 그 라운딩에서 꼭 버디를 한 번씩 해요.
2: 아~ 진짜 옹해야 샷.
0: 옹해야 샷.
2: 그러면 근데, 그 옹해야나 그런 미녀가 이 새의 울음소리에서 그러니까, 따왔을 수도 있겠네.
1: 그랬을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 그걸 들으신 분이
6: 아저씨
5: 이 음을 따가지고
6: 옹해야
2: 어 진짜 그럴 수 있어. 이 새가 미녀를 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야, 그렇진 않아.
0: 옹해야를 만드신 분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이 미녀를
2: 만드 네. 조선시대 라운딩 하시다가
0: 네, 조선시대 라운딩 하시다가 네.
1: 아버시다 아시 아
2: 와
0: 대박이다. 처음 들어봐요. 오, 되게
1: 새가 미녀를 카피한 것도 재밌다.
0: 그러게요.
1: 새가 미녀를 어? 저 미녀 좋은데 저렇게 울어야지?
6: 아저씨
1: 그럼 재밌는데?
0: 이거 선배님 때문에 만약에 골프장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 이 소리만 이제 또 집중하시겠다. 그러니까. 모르셨던 분들
1: 들린다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 처음에.
0: 검은 등
2: 이거 이제 컬투쇼 들으신 분은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0: 맞아
2: 아,
0: 이건 해도
2: 유식한
0: 돼.
2: 척 아, 이건 검은 등 뻐꾸기인데
1: 검은 등 뻐꾸기인데
0: 여러분도 아셨죠 이제?
5: 에이, 이제 그 골프장의 새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1: 검은 있잖아. 왜 형 얘기를 안 믿어?
5: 그러니까. 아니 나 무슨 새가 어쩌시고
0: 그러니까 웃어.
2: 아니 음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정도 정확하게 어쩔시고
5: 신기하네요.
1: 다들 패닉이 온 것 같네요. 패닉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무도.
0: 에이, 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아 귀여워.
8: 자, 이제, 우리 망구구 오늘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네. 자 아로니아 발효 진액까지 받을 아, 최고의 알바진. 똥망구구 사연 주인공은
7: 아, 여러분께 옹해와 새를 알게 해준
8: 아 좋네요. 네.
7: 후토쿠에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그 사연.
8: 예예 예, 예.
7: 자 제목 무등산 신종새 발견. 자 김우현님께 드립니다.
8: 드립니다.
7: 어, 우리 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를 또 어. 방송놈들이 하나 찾았네요.
8: 어, 제목 뻐꾸기 쫓는 방법 없을까요? 오. 유유라는 제목이고요. 자, 한 일주일 전부터 검은 등 뻐꾸기라는 놈의 8435 또는 홀딱 뻐꾸로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7: 아,
8: 있습니다.
7: 8435 이렇게 듣는 거지. 홀딱 뻐꾸. 아니 여기 동영상이야.
8: 야. 아니 이게
9: 와 왜 이게 그거네.
8: 그 글자 읽고 들으면 그대로 들리는 그런 느낌이네.
7: 들렸어. 야 근데 사람 귀에 따라 그렇게 다르냐? 네. 나는 분명히 어절시고 이렇게 들렸는데 저라면 네. 홀딱 뻐.
8: 그러니까 지금 홀딱 뻐꾸로 들려.
9: 홀딱 뻐꾸.
8: 아 용상하네.
9: 아 8435.
10: 아 사람마다 다 달리죠.
8: 아 이게 예, 제보를 해주신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7: 어.
8: 와.
7: 야.
8: 참 재밌네요.
9: 도시 탈출. 컬트쇼야. 도시 탈출. 컬트쇼.
7: 아유. 자 컬트쇼 제거로 망해본 에피소드 비싸게 매입해드립니다. 네. 망구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망해본 사연 많이 올려주십시오.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8: 네.
7: 자 남아연 이재열 씨 고생하셨고요.
8: 균디 고생하셨습니다.
7: 깡디 수고하셨어요.
10: 아,
7: 자 우리는 끝곡 뭐 틀어드릴까요?
8: 빅 룽아의 Something Good.
7: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8: Thank you. Yeah.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4: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삼겹살 먹고 치킨 먹고 삼계탕 먹고 칼국수 먹고 평양냉면까지 먹고 먹고 또 먹고 맛있는 녀석들이 함께 먹은 음식 리스트가 아닙니다. 얼마 전 내한했던 저의 내적 사촌형이죠.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서 먹고 간 음식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야, 이분이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반도체만 잘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도 잘 알아, 먹잘하랴. 아주 찐으로 야무지게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만 쏙쏙 골라서 잘 먹고 갔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잘 안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한식이 너무 맛있어서 젠순왕이 자주 우리나라를 오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전 세계가 요즘 한식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 자, 오늘 점해추 한식 중에 하나로 골라봐야겠어요. 근데 아닌 날이 있었나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0: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싸이 예술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야, 젠순왕이 한번 다녀가고 나서 뭐 그 후기들이 뭐 엄청나네요. 나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삼겹살 그 비계 자르는 거, 그 세로 가로로 자르는 거. 진짜 쇼크.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파스타 부러뜨리는 거 싫어하는지, 이거 비슷한 충격이겠죠. 너무 충격적이었고, 죽기 전에 그걸 봐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랬던 거, 젠슨왕이 페이커한테 준 그 그래픽 카드 700만 원. 700만 원 뭐죠 여러분? 그래픽 카드 하긴, 근데 게임돌이들은 저희 같은 이제 게임돌이들은 그런 게 이제 뭐랄까요, 그 숭배죠 거의. 그래픽 카드 저기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 꽂아놓고 거기 한 세 번 절하고 이거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죠. 절 300번 하죠. 108배가 뭐야, 300배 하지. 네, 그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은 여러분 저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오픈형 월드 그런 게임들에 공룡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싹 가면 공룡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걸 구현해 주니까, 페이커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거는 그거죠. K푸드. 제가 늘 걱정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은 K푸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경기가 외국인들 덕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혹시나 먹을 게 좀 사라지면 어떡하나. 저 수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라지면 어떡하나. 예전에 제가 너무 오래됐는데 하와이에서도 그 삼겹살을 엄청 먹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한돈도 있단 말이죠. 엄청 비싸요 또 거기는. 그러니까 고급 음식이다. 그 불판에 구워 먹는 그 삼겹살, 여러분 이거를 외국인 분들이 많이 못 접해봐서 그렇지 이거 한번 구워 먹으면 이거 못 빠져나오잖아요. 예전에 동영상 그런 걸 봤습니다. 이탈리아 사위가 그 다 가져갔어요. 불판이랑 삼겹살을 한국에서 다 싸가가지고, 이제 거기 아내가 이탈리아 분인데 장인어른이랑 캠핑장에서 그걸 구웠어요. 진짜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개미떼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이 번지어르노 다 몰려들어가지고 한 입씩 먹고 안 가요. 안 가. 버스킹 할 때 여러분 한 5m 정도 거리 띄우고 관객들이 이렇게 반원으로 서 있는 거 알죠? 그렇게 서 있어요. 다 접시랑 젓가락 들고. 한 번 먹으면 끝납니다. 그 삼겹살 한 입 베어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네. 우리 제작진도 점매추는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주 3 정도는 가야 돼요. 주에 한 3번 정도는. 뭐 냉삼도 있고 대패도 있고 생삼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 월미패 때까지 제가 삼겹살이 먹고 싶은 마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고무통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고 있는 왕건팡디. 손에 뭘 들었나요? 실제로 그랬죠. 1번 아이스바, 2번 수박.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0: 식품위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뚱뚱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부르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현아의 버블팝으로 출첵 출발.

0: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딩가딩가링. 암요, 암요. 오늘 금요일인데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신난다! 임모영이, 빵디 너튜브를 봤는데, 전보러 가서 빵디 쫄았죠? 솔직히 말해봐요.
1: 가기 전부터 쫄았습니다.
0: 네, 뭐 룰이 있더라고요. 전날 육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걸 들으니까

8643님, 집 청소하다가 아이 블록을 밟았습니다. 진짜로 욕이 튀어나오는 고통. 네, 이거는 뭐 더 밟아야 돼요. 더 밟아서 아이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내 발에 굳은 살이 배기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도 가짜 팝콘 모양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거 흰색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어제 밟았습니다. 그 팝콘을 제 발바닥으로 밟고 버블버블 버블 팝, 발바닥이 팝팝. 나연철님, 서미진님, 최복환님 어서 오십시오. 김희연님, 한덕룡님도

장곡입니다. 비 오는 이포 솔로데이. 자, 휘파람 불 때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고무통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있는 왕관빵디 손에 뭘 들었나요? 1번 아이스바, 2번 수박.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김소라님, 혹시 황제파와 카테고리가 음악방송 맞나요? 처음 봤어요. 아, 지금 서운합니다. 소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역사와 전통 있는 음악방송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식도락이죠, 식도락. 네, 이게 막 음악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0: 장원정님, 오늘 수영을 처음 갔는데 저도 왕언니 실물을 직접 봤어요. 포스가 장난 아니지. 아, 정말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목욕탕 왕언니는 제가 이제 남자니까 볼 수가, 뵐 수가 없고, 수영장 왕언니는 남자도 볼 수 있습니까? 아, 거기 가면은 근데 다 수업만 하잖아요. 이거 어디 계세요? 필드에 계십니까? 아, 수영 끝나고 커피 모임을 가야 돼? 그러니까 볼 수가 없지. 이거 제가 너튜브에서 콘텐츠로 왕언니를 찾아서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궁금해서. 오참치.
1: 자, 수식 끝곡입니다. 21 I don't care.

땡신당 빵집을 왔는데 정말 와 눈 돌아가네요. 지름신 당지빔 쏴주세요. 아 거기는 질러도 됩니다. 네 자주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종류별로 하나씩 맛보세요. 아주 그 다 먹고 나면은 아 옳다 빵디 말이 옳다

0: 김정규님께서 먹는 분야에 세계적 권위자 황디, 저 부산 가는데 뭘 먹어야 할까?
1: 아,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부산이 정말 유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습니다. 저 부산을 진짜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 I'm sorry. 저 우리 부산 빵댕이들 저기 정보 좀 주세요. 김정규님께 뭐 먹어야 되는지 정보 좀 주세요. 해봤자

0: 앙.
1: 자, 그렇다면 우리 김정규 님께서 부산 가면은 김치전 먹어야죠. 자, 김정규 님께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맛있게 드십시오.
1: 자, 검색 퀴즈 정답. 고무통에서 물놀이하는 왕관팡디 손에 뭐 들었나. 1번 아이스바, 2번 수박. 정답은 1번 아이스바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황제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리겠습니다. 끝곡은 부석순 거침없이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거침없이 입으로 넘어갑니다.

0: 자자 이제는 너 화끈한 기간대
1: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2: 최고 가치에서 모인 애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의 바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4: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빠르게 몇 개 만나볼게요. 황금수님. 황금수님. 기억납니다. 성함이 그 황금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돈에 관련된 문자를 복권 뭐 연예인 봤다인가 길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복권비 좀 싸달라고 하신 거 우유 산 걸 까먹고 일주일 내내 차 트렁크에 넣어놨네요. 지금 구출하러 왔는데 얘는 이미 치즈가 됐다요. 요즘 그 차 안에 온도가 어마어마하죠. 아 맞아 맞아 맞아. 꿈을 꿨는데 용 눈이 저를 닮았다고. 그러면 얘가 좀 놀래 있었겠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항상 넌 놀래 있냐고.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아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차에다가 단백질 쉐이크를 놔뒀다가 깜빡하고 있어가지고 네 애가 빵빵하게 부풀어서 버렸습니다. 오늘 일이에요. 8187님 황디 처음으로 대학교 여름방학을 맞았는데 고딩 때보다 길어서 신나요. 엄청나죠. 대학교 방학은 뭐 차원이 다릅니다. 듣고 있니 고딩들아. 대학교 방학은 너희들이랑 클래스가 달라. 야무지게 보내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요. 황디는 대학교 방학 때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여러분 방학이 없습니다. 대학교 방학이 연영과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맨날 공연 준비하고 공연을 올려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방학이 아닐 때는 수업을 받고 방학일 때는 아침 9시부터 막 새벽 2시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진짜 방학이 한 5일인가 6일인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못 보내봤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8187님이었으면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좀 가보고 싶어요. 국내 여행도 괜찮고 해외여행도 괜찮고 좀 친구들이랑 3, 4, 5 모여서 여행을 못 가봤던 게 조금 한스럽다. 그래서 제가 못 이룬 것 중에 이제 대학교 때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 8187 아우님께서는 꼭 친한 친구들 몇 명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해외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좀 다 못 가본 게 아닐 정도로 이걸 왜 이제 알았지 할 정도로. 네 시간이 안 되면 우리나라 좀 넉넉하다 하면은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시기를.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 제 머릿속 생각을 아바타처럼 전해드리는 코너 아바타 게임 준비가 돼 있고요. 긴 거 뭐 핑계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아, 커피 맛있네요, 여러분. 자, 2부에서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 촉수환으로 밀어넣는 코너, 아바타끼리 교감을 하듯이 제 머릿속과 여러분의 머릿속이 함께 교감을 하는 코너 아바타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의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까지 잘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받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찍으면 됩니다. 제가 뭘 골랐는지 어차피 힌트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린 또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청춘과 낭만의 상징. 네, 이 여름 뮤직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이 뮤직 페스티벌. 그곳을 단 한 명과 같이 갈 수 있다면 과연 누구를 고를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눈 감고 상상.

0: 이번 여름에 가야 할 뮤직 페스티벌이 너무나 많다. 혼자 가기는 외롭고 마음 맞는 덕질 메이트 한 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파트너 중에 단 한 명만을 골라 함께 문화 생활을 즐겨야 한다. 누구랑 같이 갈까? 고민된다.
1: 고민돼.
0: 공연은 뒷전, 김치말이 국수에 닭강정 수혈하러 온 페스티벌 푸드 파이터!
2: 마! 네 스마트폰 중독이다.
0: 핸드폰으로 인별그램만 보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자! 방금 만났는데 돗자리에 뻗어서 집에 가자고 중얼거리는 체력 바닥 종이 인형! 다음 곡 이 노래다. 이거 끝나고 깜짝 게스트 나온다. 스포 남발하는 인간 스포일러. 과연 제가 선택한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3: 야, 이거는 지금 굿 파트너를 고르는 게 아니라 빌런을 지금 고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 지금 괜히 한번 설렜네. 뮤직 페스티벌 안 그래도 요즘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특히 락뮤페 이런 데 가보고 싶어서. 아, 이거 이러면 고민이지. 1번 페스티벌 푸드파이터, 2번 스마트폰 중독자.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번 체력 바닥 종이 인형. 아, 이것도 좀 별로야. 4번 인간 스포일러. 나쁘지는 않은데. 자, 이 중에서

나는 너무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또 스포하는 것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죄다 가기 싫은 사람밖에 없네. 어? 갑자기 또 근데 페스티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동생 한번 섭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음악을 한번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그 메탈이라는 장르 있잖아요. 그 샤우팅하는 링킨파크 같은 그런 음악을 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진짜 권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상위 클래스 친구인데 한번 불러서 노래 한 곡만 딱 들려주고 진짜 신기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창법이 보통 여러분들이 알던 가수 창법이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괜히 또 뻘소리 했네. 전기세 아깝게. 오케이. 저 적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 오늘은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볼펜 갑니다. 자, 볼펜 오늘은 어때요? 몇 번 썼는지 알 것 같습니까?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문과 함께 여러분께 제가 뭘 골랐는지 제 머릿속의 생각을 여러분께 쏘겠습니다. 교신 시작!

kering-kering, kerang-kerang, kering-kerang, lempai, poti capua, tai cha tai lap topamin, te, poti, pacha tai, te tomkin, hua, kong kong tangna, kering-kering, kerang-kerang. 자, 오늘은 라오스어로 제 마음을 전달했고요. 달려라 펜스를 잡는 자가 도파민을 얻고 놓치는 자는 앞사람 정수리 냄새만 맡으리라. 네, 앞에 뭐 대갈장군이라도 한 명 서 있으면 정말 아, 나 안 크고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군체 영화 봤을 때도 엄청 등치가 크신 분이 남자 두 분이 저기서 앞에서 앞줄에 딱 앉을 때 아, 다행히 의자가 낮아가지고 보이긴 했는데 아, 저분이 앉은 키가 엄청 커가지고 안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자, 아, 마찬가지로 페스티벌도 맨 앞에 펜스에서 듣는 것이 가장 생동감 있고 좋죠. VVIP석이죠. 자, 1번 페스티벌 푸드파이터, 2번 스마트폰 중독자, 3번 체력바닥 종이인형, 4번 인간 스포일러. 제가 어떤 사람과 함께 갈지 뭘 골랐는지 여러분들은 번호를 적어서 제가 뭘 골랐는지 예측해서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합니다. 노래는 4335님이 신청해 주신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자, 빵댕이들과 제 머리가 함께 연결되는 아바타 게임하고 있고요. 아, 페스티벌은 무조건 체력전이어야 한다고 지금 막 쏟아져 있네,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시바스 대갈이라고 또 그런 별명들이 업그레이드 됐군요. 대갈장군 참 오래된 대갈장군 균디를 말한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면 특정인을 지칭한 게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 네. 자, 1번 페스티벌 푸드파이터, 2번 스마트폰 중독자, 3번 체력바닥 종이인형, 4번 인간 스포일러. 단 한 명의 파트너와 뮤직 페스티벌을 간다면 누구와 갈 것인지. 제가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1번 페스티벌 푸드파이터! 사실 접니다, 저. 제가 페스티벌 1번이에요. 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네. 저 말했잖아요. 영화 보러 갔을 때 5만 8천 원인가? 나왔다고. 네. 5만 8천 원. 프레칠, 손가락 프레칠 나왔는데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새끼 손가락만한 프레칠 한입 크기로 쏙 먹고 싶은, 먹을 수 있는 팝콘 대신에 그게 한 곽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리고 오징어인데 좀 변형해가지고 보통 오징어 말고 통오징어 맥반석이 싹 나왔어요, 새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럼 콜라하고 팝콘은 이미 시켜놨지. 나초? 안 먹을 거야? 이게 팝콘이랑 나초랑 콜라랑 삼합인데 이거 먹어줘야지. 이거 깔고 두 개, 두어 개, 세 개, 네 개 시키면은 진짜 5만 5천 원 나옵니다. 아, 먹으러 갑니다. 저는 진짜 먹으러 가요. 근데 요즘에 극장에서 여러분 그 라면 박스 시스템이 없어져가지고 이걸 다 못 들어요. 이번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반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쟁반 같은 걸 주거든요. 그거 쓰고 반납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너무 많이 시키면은 들 게 없다. 조심스. 가다 자빠지면은 저기 음료 다 쏟아집니다. 아이, 먹는 게 사실 제일 직관적이잖아요. 음악도 먹으면서 듣고 영화도 먹으면서 보고 어? 친구들이랑 놀 때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자, 아, 맞다고 지금. 예, 다들 그냥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해주시네. 먹는 게 제일 좋아. 푸드 얼리버드. 네, 맞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제 머릿속의 다양한 생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황제의 전당에 있어요. 여기서 2부 아바타 게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줄선, 페스티벌도 줄선에 먹을 거 살려면. 그러니까 월드컵, 페스티벌 전부. 아, 그러니까 그래, 아니야. 그 재미가 또 있지. 거기 가서 줄 서보지 또 언제 줄 서겠어요. 자, SES 달리기 준비했고요. 요 노래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자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당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빵디. 저는 동탄사는 불효녀 빵댕입니다. 저 얼마 전에 아빠 칠순 기념으로 부모님 8박 9일 유럽여행 보내드렸어요. 여행 내내 딸 덕에 너무 행복하다는 아빠 엄마 말씀에 진짜 동감한다 생각하면서 뿌듯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효도의 정점을 찍어보고자 귀국 날 인천공항에 시간 맞춰 모시러 간다고 찰떡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요, 빵디, 그거 아세요? 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하게 개운한데 뭔가 싸한 기분 있잖아요. 부모님 귀국 날짜를 제가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면 방해 금지 모드라는 그 무시무시한 평소 쓰지도 않던 기능을 쓰면서 제가 쿨쿨 자고 있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 부모님은 전화 받지 않는 저를 바로 포기하시고 택시 타고 집으로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효녀가 되려다가 마지막에 살짝 삐끗해버린 저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갖고 계신 저에 대한 통찰력과 아빠의 칠순 지혜로움으로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 나 안 믿어줘서 고마워. 신청곡은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입니다.

자, 오늘은 불효녀 빵댕이의 신청곡 다비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옛날에 그 제가 코미디 막내 때 굉장히 규율이 엄했을 때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한 시간을 지각을 했습니다. 엠본부가 일산에 있고 저희 집이 신천이었거든요. 신천 잠실 쪽. 그러면은 차가 막히면은 3시간, 안 막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늦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너무 무서운 선배들이 막 난 죽었다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막상 도착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야, 재성이 괜찮아. 내가 봤을 때 너 오면서 넌 이미 벌을 다 받았어. 라고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내 마음고생. 아, 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난 이제 끝났다. 얼마나 혼날까. 이 마음고생으로 이미 넌 벌을 다 받았어. 괜찮아. 오느라 고생했다. 이 얘기를 해줬던 한 선배가 기억나네요. 네, 우리 불효녀 빵댕이님. 이 핸드폰을 봤을 때 부모님에게 전화 걸기 전까지 이미 벌을 다 받았다.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했을까요. 네, 부모님도 이제 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에 날 안 믿어줘서 고마워. 네, 이게 참 국어의 위대함이죠. 날 안 믿어줘서 고마워. 말이 되죠. 네, 불효녀 빵댕이님. 아, 예, 다음번에 이런 일이 뭐 이번만 있으리란 법도 없고 다음에 꼭 부모님 또 여행 가시면은 그때 또 픽업해 주시고 데려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하면 되죠. 네. 아, 이렇게 또 고백까지 해주시고 보니까 아주 심성이 곱습니다. 아주 부모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따님을 아주 잘 키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자, 여기까지 신맞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자, 3부 오디오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보는 코너 오디오 20곡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듣고 와서 저희가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0: 할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정답이냐 오답이냐 오디오 속에 숨어있는 힌트를 모아 모아 모아서 정답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디오 스무고개. 오디오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보는 코너 오디오 스무고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디오 힌트를 들으시고 힌트가 가리키는 정답이 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오늘의 주인공이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를 열창하는 모습입니다. 고음을 아주 세상 발랄하게 내질렀다고 하는데 자, 함께 들어보시죠. 큐!
1: 그러면 사랑의 배터리야.
2: 아, 사랑

0: 라는 아 그런 인물들이 지금 머릿속에 오가는데 아 누군지 확정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 야무지게 사랑의 배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성분은 확실하고 배터리를 배터리라고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발음할지 배터리라고 발음할지 머릿속에서 충돌을 하다가 배터리라고 발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호단기가 좀 있는 분인 것 같고요. 목소리가 좀 에너지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개구쟁이 느낌인데 야 일단 두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을 말했을 때 혹시나 정답을 유출할까봐 근데 맞춘 적이 사실 거의 없긴 하거든요. 아 대체로 맞춰요? 그러면은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힌트는 오늘의 주인공이 자신의 대학 시절 비하인드를 털어놓는 영상인데 무려 본인의 롤모델인 배우 전도연 씨 바로 옆에서 과거 자신의 당돌했던 별명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시죠.
1: 대학 시절 때 제가 자칭이지만 제가 한예종 전도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얘기해 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하고
2: 본인 자칭이다 타칭은 없어
1: 선배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선배님 닮고 싶은 마음에
0: 지금 제가 생각한 그 후보 중에 한 분 지금 여러 후보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채팅창에 지금 홍진경 씨 추측이 많이 되는데 지금 한예종에서 지금 홍진경 씨는 한예종이 아니에요. 한예종의 전도연으로 통했다. 당찬 고백을. 이 소문을 본인이 냈다. 라고. 자, 뻔뻔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고백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누구인지. 근데 이제 압축이 되죠, 여러분. 한예종 출신의 여배우라면은 지금 이름을 날린 분들이 몇 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이 작품 속에서 선보인 레전드 장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폭풍 짜장면 먹방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벌써 알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시죠. 큐!
3: 아유 애기 엄마 누가 뺏어 먹는다고 왜 눈앞에 알짱거리던 꼴보기 싫은 놈이라도 사라졌나 봐 경찰서 코앞장사라 딱 보면 알거든.
0: 자 신들린 짜장면 흡입으로 대한민국의 짜장면 열풍을 몰고 왔던 오늘의 주인공 침이 고이는 미친 먹방을 선보이며 전국 다이어터들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고 계시는데요. 아 예 ASMR이 미쳤네요 여러분. 이 면이 소스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는 이 소리가 최고의 ASMR이다. 오늘 아까 점액추 삼겹살 가자고 했는데 이거 짜장면도 이거 놓칠 수 없겠는데요. 삼겹살이랑 짜장면이랑 동시에 먹어볼 생각을 못했네.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짜장면이 삼겹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원래 이제 삼겹살은 비빔면 쪽으로 가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만 남았는데 이건 거의 정답 공개입니다. 자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큐!
4: 파이팅 박현진! 브라보! 멋지다 현진아! 오!
0: 네 이분의 메가 히트작이자 인생 캐릭터 멋지다 연진아가 터져나오게 만든 분이죠. 이 당시에 그 실제 이름이 연진이었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뭐 조금만 서류 잘 써도 연진아 멋있다 잘했다 연진아 내 꿈은 너야 연진아 연진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제 아예 누군지 모를 수 없겠죠. 전 국민의 입에서 멋지다 연진아가 터져나오게 만든 분입니다. 지금 외치는 분이 아니에요. 소름 돋는 연기력으로 작품을 하드캐리를 하며 대세로 우뚝 선 이분. 자 오늘 스무고개의 힌트가 가리키고 있는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거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힌트곡입니다.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0: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오디오 20곡에 정말 다양한 오디오 힌트를 들어봤는데 다들 잘 맞추셨죠? 정답 주인공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 주인공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임지연입니다.
0: 네, 오늘 정답 바로 임지연 씨였습니다. 자, 총 4개의 힌트가 나갔습니다. 흥과 에너지로 열창한 사랑의 배터리. 전도연 옆에서 자칭 한예종 전도연이었다고 털어놓은 고백.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서 침샘을 자극했던 레전드 짜장면 먹방.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명대사 멋지다 연진아. 네, 레전드 캐릭터 박연진을 넘어서 최근 SBS 드라마 멋진 신세계로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린 대세 중의 대세 배우. 네, 예능에선 털털한 입담과 발랄한 흥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네, 아, 이랬는데 정답으로 송혜교 나오면이라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아닙니다. 네, 송혜교 씨 노래 부를 때 저런 빌드업을 하지 않아요. 임지연 씨는 가능합니다. 이게 그 드라마 맞아. 평소에도 약간 개구쟁이죠. 황디랑 친분이 있으신 임지연님. 한 번도 전화해본 적이 없습니다. 번호가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 한번 해봐요, 라니. 이게 또 방송 때문에 전화한다는 게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너무 또 결례가 아닐까. 네. 분홍이방 한번 모시자고요. 굴뚝 같습니다, 진짜. 네. 임지연. 이름이 비슷해서 괜히 뿌듯해요라고 임지선님께서. 네, 임지까지 똑같네요. 근데 이 짜장면 먹방은 저도 이거 그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보다가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다. 이분이 입도 크세요. 예, 입도 또 크셔가지고 한 보따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주먹을. 그냥 한 주먹 넣어요. 다행히. 네. 우리 임지연 씨 진짜 분홍이 방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네요. 자, 김현진 님. 진짜 연진 님이 문자 보냈다. 이름 때문에 더글로리 핫할 때 회사에서 브라보 샤라우 매일 당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개구쟁이 부장님이 있으면은 멋있다 연진아 100% 했을 거. 커피만 사와도 기립박수. 잘한다 연진아 진아. 네, 0362님 며칠 전 새벽에 임지연씨가 짜장면 먹방 임지연씨 짜장면 먹방 봤다 제대로 망했습니다. 남편 사망 정식 보고 홀린 듯이 주문해 버렸습니다. 내 다이어트도 사망함. 네, 그렇죠. 오늘 진짜 이거 삼겹살 대 짜장면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 같아서는 삼겹살을 구우면서 짜장면 한 두어 개에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는데 진짜 이대로 가나? 두 개 다 먹어도 뭐 상관없죠. 이따 월미패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자, 오늘 임지연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칠게요. 3부 끝고 샤크라 난 너에게 준비했고요.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7: 생활정보.
8: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익숙한 속담이죠. 드려야 하는 값이나 노력이 같다면 더 좋은 걸 고른다는 뜻인데요.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다홍치마는 짙은 붉은빛 치마를 말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왕족만 입을 수 있을 만큼 귀한 치마였고 왕족이 아닌 여성들은 결혼식 날에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값이 같을 땐 이왕이면 더 곱고 귀한 다홍치마를 고르겠다는 말이 속담이 된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 예나 지금이나 같았던 거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계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19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에서 덜덜 떨면서 차를 넣었다 뺐다 무한 반복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 주차가 아니라 무슨 발굴 작업하는, 네, 사연 받았습니다. 433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와이프가 저녁으로 칼칼한 칼국수를 끓여준 데서 젠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미션이 내려왔습니다.
1: 당신 마트 가서 칼국수 면 좀 사오고 냄비에 시원하게 육수도 좀 끓여놔.
0: 그래서 지금 장 보고 육수 끓이고 면 삶을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칼국수에 면과 국물을 제가 다 준비했으면 이건 사실상 제가 거의 다 만든 거 아닌가요? 왠지 속은 기분은 살짝 들지만 그래도 칼국수 시원하게 먹고 오늘 설거지는 아내한테 쿨하게 넘기려 합니다. 네, 오늘은 자기 손으로 칼국수를 끓여 드시는 4334님께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걸 이제 눈치챈 것도 참 재주입니다. 네, 4334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된다. 가끔 이렇게 여보 내가 끓여서 생색도 좀 내보고, 네, 하는 거 알콩달콩이 또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선곡해놨거든요. 맛있는 칼국수 필승하시라고 433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필승.

0: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nderland.
1: 지금은 방전된 배터리 충전 시간. 휴대폰 배터리도 충전하고, 지친 내 육신의 배터리도 충전하고, 영혼의 배터리도 충전 차징. 월급에서 몸과 마음을 완충하고 캐지. 오늘 월급에 첫 곡부터 이걸 들 줄 몰랐습니다. 큰형님 나오셨습니다. 소찬이 Tears. 캐지. 제발. 자, 퀴즈를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 요거 맞추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오늘 점외추 빅매치 후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삼겹살과 이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사, 졸업식, 여기까지.

건강검진하고 왔습니다. 빵디는 올해 건강검진 하셨나요? 건강 잘 챙기셔요. 자, 안 그래도 검진센터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올해 안으로 여기 친구들이랑 건배하고 같이 검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감사. 자, 7195님. 자, 정답은 땡땡땡. 우리 그냥 삼겹살이랑 이거 다 먹읍시다. 음식 대통합하자. 지금 제 마음속에도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

0: 저는 해야 할 일을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빨래개는 거 너무 재밌다.
1: 네, 이 문자 보내고 살짝 현타가 오셨을 것 같은데 힘내세요.
0: 9356님 파이팅!

시간에 흔들지 않는 자는 반칙반칙 모두 흔들어 보자구요. 장소님이 아주 월급회를 제대로 즐기고 계시는군요. 다 같이 흔들어 제끼. 자,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노래를 듣느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것은 찬이 큰 형님의 뒤를 이어서 작은 고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고모 정도 되시죠? 로마스 스톰. 퀴즈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외추 빅매치 삼겹살과 이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사와 졸업식 여기까지. 언식이 빵지 380억 벌면 모른 척하기, 익기 없기, 합이 털기. 네, 벌기만 한다면

자, 나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 나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 이 시간 모두 다 바친 거. 어디에? 우리

뭐 할까요? 패션에 관심이 없다면 남친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냐 아니면 그것도 관심 없다 그러면 저는 향수 추천합니다. 이제 정말 안 사는 게 향수가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인어프님, 나는 잊지 않고 있다. 펄투쇼 금의 행방. 우리 금의 행방. 그럼 누구한테 있죠? 아, 저한테 없어요. 매금 어디 간 거야? 매금 어딨어? 금은 제 매니저한테 있다고 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기억났어요. 아, 제 매니저가 갖고 있습니다. 서위탄 아빠님, 빵디, 오늘 선곡들은 솔직히 맥주라도 한 캔 하면서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명곡들을 한 번에 들려주는 거 반칙 아닙니까? 우리는 달릴 때 화끈하게 달려버리니까 이런 거 모둠으로 들여버려.

0: 정하성 빵기 매니저님 종로 3가 금은빵 거리에 출몰했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 매니저가 가지고 있니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건우야,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금을 다시 갖고 올래? 내가 봐야겠다. 앙!
1: 아,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마지막 곡입니다. 엄정화, 포이즈. Use your imagination. 파프리카 1, 빵디 공개방송이에요. 거기서 추첨해서 1등 금 줘요. 아, 이게 또 금을 공개방송에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제작진 포함해서, 아 나도 포함해야겠다. 아 그래야 공평하지. 제작진, 청취자, 저 다 포함해서 우리 금을 가져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이 방송을 듣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리미트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지금 누가 듣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오후 외근 나와서 참여합니다. 퇴근하고 치맥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치맥은 행복이죠. 자, 금을 먹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 근데 어차피 여러분, 제가 당첨되면 그것도 다시 재밌는 거 꾸리지 않겠습니까? 자, 인오프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야유를 보낼 것 같았어. 그래서 난 황제파워에서 이걸 풀기로 한 거야. 그래, 빵댕이들아, 금가져거라! 여기까지.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저매추 빅매치 후보 두 개 나왔죠. 삼겹살 그리고 이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짜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오늘 저매추는 삼겹살, 짜장면 둘 다 진행시켜! 둘 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금이 그때 저희가 기억나는 게 이게 컨텐츠를 짜다가 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대요 여러분. 그때 그 금액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이렉트로 뭐 이 절차 때문에 맞아 그때 한 번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정리가 되면은 네 지금 방송 중이니까 제가 뒤에서 한번 잭잭잭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금에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탄 건데 왜 여러분? 내가 탔는데 왜?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게. 이거 또 상금으로 우리 컨텐츠에 녹이려고 하는 거니까. 네, 다들 여러분 즐거웠죠 그래도?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이제 긴장을 푸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야 그동안 한 번도 문자를 안 하던 이태웅님께서 당신이 준다 했잖아 라고. 태웅님 평소에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하세요. 태웅님 꼭 이럴 때만 하지 말고 한 번도 내 이름 본 적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끝곡은 1201님의 신청곡 VOS 매일매일 준비했고요. 요거 들으면서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한

0: 그러면 1,224만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0: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0: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4: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3: 몸젤?
4: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5: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9: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성껏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종이 필터 야무지게 끼워서 커피를 내립니다. 향도 좋고요. 아끼는 유리컵을 꺼내서 시원하게 아이스로 즐길 일만 남았는데 이런 얼음이 없네요. 노트북은 있는데 충전기가 없고요. 오늘 착장에 딱인 귀걸이는 꼭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인생사 끝없는 숨바꼭질, 사라진 퍼즐 한 조각을 찾는 게 매일의 숙제입니다.

0: 데이식스 해피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2369님 저는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린 것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 산 거 쓰레기 봉투에 넣어왔는데 거기다 차키도 같이 넣고 물건만 뺐다가 조용히 쓰레기 채워서 버렸나 봐요. 종일 차키 찾느라 하루 다 버렸어요. 아, 이러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차키 무게가 있어서 예 그냥 버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4030님 찌개 끓이고 반찬 다 해놓고 취사 버튼 안 누른 사람 나야나 밥통 열었는데 물에 담긴 생쌀 찰랑찰랑 그 기분 아실까요? 어 문자만 읽어도 어우 예 밥을 이렇게 해서 취사 버튼까지 다 누르고 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도시락을 쌀 때 예 밥을 안 싸고 반찬만 가져가거나 뭐 이런 황당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문자가 오거든요. 예 그거보단 이게 낫죠. 예 뭐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또 내 감정이 됐든 사라진 한 조각 잘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또 어디에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소비 내역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즈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정승환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배송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5086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월급을 타서 와이프랑 피자 먹으려고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날이 더워도 예 마음만은 예 너무나 가볍게 퇴근길 예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중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첫 월급은 더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예 맛있게 피자 드시고 주말에 잘 쉬시고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축구는 선수들이 뛰는데 치킨은 내가 사 먹고요. 홈런 치는 선수 따로 있는데 맥주는 내가 다 사 마시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 쓸 일은 잘만 생깁니다.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2075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아이 양말이 너무 작아서 계속 벗겨진다고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오늘의 소비, 아이 새 양말을 샀네요. 아니, 인증샷이 왔는데, 어머 선생님, 세상에. 선생님이 메시지 캡처하신 건데 양말이 걸쳐져 있어요. 예, 발이 그만큼 쑥쑥쑥 컸단 얘기죠. 너무 귀엽습니다. 3185님, 어제 회사 근처에 주차해두고 근처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순간 차 안 끌고 나온 줄 알고 그대로 지하철 타고 집에 왔어요. 덕분에 아침부터 차 찾느라 늦어서 택시 탔어요. 오늘의 바보 소비입니다. 이거는 예,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날이 더워서 그래요. 이건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고 뭐 차려도 날이 더워서 이런 걸로 저는 뭐 이해합니다. 8977님, 여수에서 갓김치 주문했어요. 남편이 한번 사온 적 있는데 나 갓김치 못 먹어 했다가 한 입 먹어봤는데 와, 아삭하고 시원하게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더라고요. 또 생각나서 주문했네요. 도착하면 누룽지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갓김치 2kg 주문하셨네요. 이렇게 정말 생각나는 맛이 있죠. 그럼 진짜 맛있는 건데 누룽지랑 먹으면 순삭할 것 같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1136님, 오늘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 꽃을 샀어요. 만 원으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예쁜 꽃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 꽃 인증샷이 왔는데 이게 만 원이라고요? 어딘가요 여기? 오, 이거 사진만 봐도 덕분에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예쁜 컬러들 꽃들이 보이니까 행복해지네요. 속상한 일들도 예,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1136님께 선물 갑니다. 김종국,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이었습니다. 대학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1617님. 만학도로 나이 50 넘어서 대학 졸업했거든요. 그 학교에서 지금 근무 중입니다. 덕분에 학생들이랑 엄청 잘 지낸답니다. 오늘 종강하는 4학년 후배랑 짜장면 먹고 커피도 마셨네요. 이야, 정말 50이 넘어서 졸업해서 그 학교에 다시 취직하신 그 열정.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직장이긴 하지만 대학에서 후배들이랑 함께 어울려 지내신다니까 이런 분들한테 예, 여전히 청춘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1617님 선물 갑니다. 3813님 최근에 큰맘 먹고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사자마자 이번에는 세탁기가 고장나는 거 있죠. 12년 된 세탁기라 새로 사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새로 샀더니 이번에는 선반이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사야 할 게 생기네요. 올해는 할부만 갚다 끝날 것 같아요. 왜 돈 쓸 일은 한 번에 생기는 걸까요? 아, 야, 이게 지금...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은 소비하지 말라는 하늘에 계신가? 예, 무서워서 뭐 어디 소비를 하겠어요. 뭐 소비하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 또 사면 또 하나가 뭐가 문제 생기고. 아, 이게 근데 뭐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뭐 세탁기도 그렇고 한 번 이제 목돈이 확 들어가고 나면 이제 오랫동안 한 10년씩 막 쓰는 제품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지금 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셔가지고 약간 새 집 느낌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왕 소비하신 건데 오래오래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813님께도 선물 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마늘종 2kg 샀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열심히 다듬고 있습니다. 1323님.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2kg 하면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늘종이 2kg 하니까 인증샷이 왔는데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마늘종이 유행인가요? 마늘종 어렸을 때는 그게 안 좋아한 것 같은데 커서는 마늘종의 매력에 빠지는 분들이 많죠. 예. 1323님 파이팅입니다. 이민혁 박혜원이 함께합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0: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우리가 만난 건 흔한 소개팅.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땐 딱히 내 타입은 아니라 두 번은 안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남 이후 여보세요?
1: 아, 예. 저 잘 들어가셨죠?
0: 네. 아까 문자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왜 또...
1: 아, 그게 실은...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식당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
1: 집에 다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돼서 그게 참...
0: 참고로 그 사람은 일 때문에 청주에 살고 있었고요. 저는 분당, 소개팅은 우리 집 근처에서 했거든요.
1: 저기, 그래서 말인데,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0: 아, 네네. 아, 지금은 가게 문 닫았을 테니까요. 제가 저 내일 한번 찾아가 볼게요.
2: 다행히 식당에선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고 지갑을 전해주기 위해 주말 또 만나게 됐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아, 괜히 귀찮게 해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해요.
2: 뭘요. 매일 오가는 길인데 뭐 잠깐 들린 거 가지고.
1: 그래도요.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2: 그럴 일도 아닌데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왠지 귀엽더라고요.
1: 제가 감사의 의미로 밥 사겠습니다.
0: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밥은 됐고요.
1: 아, 바쁘신가요?
2: 아이, 밥 대신 술 사주세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때요?
0: 그렇게 만나게 된 우리, 무던하고 무탈하게 잘 만나며 결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데이트를 하는데 거리에 현수막을 보고는
1: 하, 예전에 우리 학교 캠퍼스에도 현수막 많이 걸렸었는데.
0: 응? 뭔 현수막?
1: 그게 뭐 졸업 축하한다, 취업 축하한다 뭐 이런 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0: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우선은 그가 졸업한 대학교 시설과에 전화해서 프로포즈 용도로 딱 1시간만 현수막을 걸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사랑한다는 문구 팍팍 박아서 프로포즈 현수막을

0: 제작했습니다. 그에겐 오랜만에 캠퍼스 데이트를 하자고 했고요. 먼저 도착해서 낑낑대며 현수막을 걸고 빨간 장미 꽃다발도 준비. 아, 웬일로 우리 학교를 다 오제. 그냥 뭐 자기 다닌 캠퍼스는 어떤가 궁금도 하고. 아, 간만에 오니 참 좋긴 좋다. 건물도 뭐 그대로네.
1: 이게 뭐야?
0: 드디어 프로포즈 현수막 발견.
1: 결혼해줘 사랑해. 야, 뭐지? 내 이름인데? 저 사진 난데?
0: 자기 맞아.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나랑 결혼해줘 사랑해.
1: 자기야.
0: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평생을 잊지 못할 프로포즈로 결혼을 한 우리는 3년째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매일 신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내 인생의 최고의 이벤트, 나의 남편. 여전히 목숨보다 더 사랑해.

커플송 라디였습니다. 오늘 서미란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거든요. 와 진짜 멋지죠. 야 이게 대학교 시설과에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죠? 예, 프로포즈 용도로 딱 한 시간만 현수막을 걸겠다고 해서 일단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후일담이 있어요. 그냥 딱 한 시간만 걸고 둘이서 이제 프로포즈 할 생각이었는데 지나가던 누가 이 현수막 사진을 찍었대요. 찍을만하죠. 뭐 지금 인증샷이 왔는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또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찍혀가지고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바람에 아주 그냥 스타가 되셨답니다. 다들 부럽다, 행복해라, 예비 신부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댓글이 엄청 달렸대요. 예. 사연자분은 굉장히 당황했다는데 남편은 또 이 상황을 즐겼다며 영화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평생 이런 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시에 인증샷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더 와닿네요. 지금도 자기야 하고 울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서미라님 너무너무 예쁜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던 내 인생에 그죠? 예, 나타났을 때만 해도 못 알아봤는데 점점 갈수록 최고의 이벤트라며 나의 남편. 아, 이런 분과 사는 분들은 정말 평생에 이제 최고의 선물인 거죠. 남편이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거미 바비킴이 함께합니다. 러브 레시피.

인피니트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어드렸습니다. 박효정님, 멀리가 있는 대학생 아들이 집도 그립고 엄마 밥도 그립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웃었지만 마음이 짠해요. 곧 방학이니 집에 오면 집밥 실컷 해줘야겠네요. 아, 멀리, 그죠? 아마 자취하고 있나? 예, 집밥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제 방학에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숟갈 딱 떠서 먹는 순간. 예. 그간 힘들었던 게 좀 다 사르르 녹아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박효정님께 선물 갑니다. 박수현.

0: 네,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치킨.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8: 르노.
9: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가볼 여름밤 탑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 올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0: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행운의 7시 초상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역 히읗. 금요일에는 주말 이것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죠. 여행, 데이트, 늦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이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MBTI 얘기할 때도 철저하게 이것을 세워서 움직이는 J성향과 이것이 전혀 없는 즉흥적인 P성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곤 하죠. 앞으로 할 일의 방법, 규모 등을 미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비상 임재범이었습니다. 선곡표에 선물 받으실 분 올려둘게요. 오늘 정답은 계획이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흡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0: 아이들이 미쳤어요. 원탑 예능돌 천재 우리 갱을지 골든 차일드 장주. 천의 얼굴 천만 배우 해야지. 날이 덥습니다. 네. 날이 더워요. 예, 더운데 시작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정말 에너지 넘칩니다. 네. 6월의 계획 하나 알려주세요. 6월이 지금 또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6월의 계획.
1: 6월의 계획. 저는 뭐 일단 계속 촬영하고요. 근데 제가 7월 25일에 네. 이제
0: 25일에
1: 장준 약방이라고 팬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6월에는 뭐 계속 뭐 라디오와 녹화를 병행하면 네. 연습을 열심히 해야죠.
0: 아, 우와. 아, 그럼 연습실에서 또 이제 살아야 되네요. 그때까지.
1: 그럼요, 그럼요. 이제 또 간만에 또 댄스 타임을 가져야 돼서.
0: 아, 우리 장준 씨 댄스 또 아니.
2: 오, 멋있겠다.
0: 많이 멋있어요. 오. 진짜 장준 씨 댄스 멋있어요. 인정.
2: 준희 씨가 약사 느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약사가 여러 느낌의 약사가 아, 있는데.
1: 그렇죠.
0: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사 느낌이 맞나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뭐 절대. 등에 장구 메고 뭐 그런 약사는 아니고
2: 그거는 네, 아니고 네. 그런
1: 시장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2: 약사 이런 거 아니고
0: 나는 약간 장구 메는 약사 생각해가지고
2: 저도 그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0: 장구 메는 약사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 잠깐만 그거 준비해놓고서는 이렇게 약간 좀 포장을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날, 맞아요. 아. 아, 그날은 이제 7월이니까 아. 예, 기대 한번 해봅시다.
2: 어머,
0: 여러분
2: 떨린다.
0: 어떤 약사로 예, 나타나는지 근데 이제 우리 장준 씨 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1: 세상에
0: 기대하겠습니다.
2: 멋있다.
0: 헤이즈 씨 6월의 계획 알려주세요.
2: 제가 남은 6월의 계획은 네. 제가 최근에 네. 병원 이제 목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약국을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약국 이제 접수하고 하는데 혹시 그 러브게임 해지되지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다고 네. 솔방울이라고 저 맨날 퇴근마다 듣고 있다고 너무 신난다고
0: 그분이 진짜 약사네.
1: 진짜 찐으로
2: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남은 6월에는 한 3명만 네. 더 만나는 게 솔방울들을 또 3명 더 만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와 진짜 이거는 이제 네.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보다 네. 운이 좋아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게 계획도 계획이군요.
2: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0: 아, 감사합니다.
2: 저희 계획입니다.
0: 퇴근길에 이 방송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많은 솔방울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예. 사랑의 엄마는 계속해서 네. 예. 연극이 진행 중입니다.
2: 네, 하고 있습니다.
0: 예.
2: 네.
0: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드디어 이제 우리 해지대지 씨를 보러 갑니다. 너무 설레요. 설레요.
2: 떨린다. 네. 또 괜히 선배님 온다니까 왜 이렇게 또 떨리지?
0: 아 왜요? 저 뒤쪽에 어차피 또 앉아 있어가지고 예, 조용히 보다가 예, 조용히 일어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의 엄마가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 연장도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좋아요. 이 정도로 좋아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또 빨리 이제 보러 가지만 많은 분들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엄마.
2: 선배님 오실 네. 때도 매진이에요 벌써.
0: 그렇구나. 네. 네. 제가 한 30명 모시고
2: 아 그 우리끼리 비밀이었는데
0: 아 미안합니다. 비밀을 또 바로 말해버렸네. 미안해요. 예. 어쨌든 매진입니다 여러분. 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선물도 나가고 읽어드립니다.
1: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0: 첫 번째 차트는 9004님이 보내주신 차트인데요.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Well. 저는 SNS 중독자입니다. 스크린 타임 평균 10시간. 웬만한 유명 SNS는 거의 다 팔로우를 하는데 저만의 팔로우 유지와 언팔 기준이 있거든요. 잘 보다가도 제 기준에 어긋나면 언팔을 하는데 다른 분도 공감할 것 같아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호!

0: 준호 꺼내서 얼마나 좋아. 오늘도 돈 한 번 못 벌었지만 꿈이 있어서 행복하다. SNS에 이 순간을 올려야지.
1: 이봐 장준 총각.
0: 어, 주인 집주인 아주머니 오셨습니까?
1: 좀 씻고 다녀. 그 짓거리 따로 없어. 집값 떨어져.
0: 그지처럼 보여서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행복하다.
1: 아니 아니 그건 그렇고 월세는 언제 줄 거야? 응? 내일까지 못 내면 내가 쫓아낸다. 너 길거리에서 자고 싶어?
0: 길거리에서 자면 온 세상이 내 집 같아서 얼마나 좋아. 행복하다. 돈 없어도 행복하다. SNS에 올려야지.
2: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5위 행복 과다 과식. 현실 상황이 안 좋아도 SNS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올리는 계정들이 있죠. 진짜 행복은 과시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3: 맞아.
2: 이게 선을 딱 넘는 순간 바로 언팔이잖아요.
4: 아, 맞아요.
2: 그렇죠.
3: 맞아요. 네. 보기 싫은 그런 느낌이
2: 그렇죠,
3: 있어요.
2: 그렇죠.
3: 네, 맞아요.
2: 보통 어떤 자랑들이 좀 생각납니까? 아, 눈에 거슬렸나요?
3: 약간 그 이제 명품 이제 여자들은 무조건 명품 자랑인데 자랑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조금 과할 때
2: 맞아요.
3: 과할 맞아요. 때는 약간 조금 네. 저도
2: 그리고 뭐 한 개 정도는 괜찮은데 난 남자들이 시계와 자동차와
4: 맞아,
2: 그
4: 유명한
3: 짤이 있잖아요. 맞아.
2: 그 그걸 그 3종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3: 가끔 네일 자랑할 때 그 차 자랑하듯이 약간 이런 것도
2: 같이
3: 있고
2: 그렇지, 그렇지. 네, 섞어가지고 맞아. 같이 올리는 것들 이런 그치, 거 이제 생각납니다. 예. 계속해서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4위 갑니다.
5: 마, 이 행배야, 네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6: 아 대부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장이 일한다고 일 안 한다고 소문나서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기십니다. 저 백수되게 생기십니다.
5: 왜? 마, 네 사장이 왜?
6: 아니 사장이 일 안 하고 사우나 가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닌다고 사내 게시판에 올려가 아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대체 누구랑 그렇게 돌아다닌 건지.
5: 그건 이 난데?
6: 예, 대부님이랑요.
5: 야, 마이 내가 임마, 에 너그 사장이랑 에 이 사우나도 가고 찰칵 사우나 간 것도 올리고 밥도 먹고 찰칵 밥 먹은 것도 올리고 찰칵 빙수도 먹고 찰칵 빙수 먹은 것도 올리고 이 다 올렸어.
6: 아, 대부님 때문에 회사 다 망했습니다.
2: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4위 일거수일투족 도백. 여행을 간다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올리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소소한 것,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루에도 수십 장씩 올리는 건 보는 사람도 힘이 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3: 맞아.
2: 이것도. 너무 많은 것들을 그죠.
3: 맞아. 또 스토리 많이 올리면 그 점으로 돼 있잖아요.
2: 맞아. 점점점점. 네. 그래. 점점점점. 또 이제 20장씩 막 그렇게 매일.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렇게 뭐. 경이로운 사진이 아닌데, 그렇죠. 병원에서 막 수행막부 입고 막 이런 거,
3: 그런 거는
2: 그런 거 너무 일거수일투족.
3: 그니까,
2: 그렇죠.
3: 네.
2: 계속해서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3위 갑니다.
7: 네, 요리 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오늘은요 새콤하고 바삭한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8: 선생님 이 김치 있으면 되나요? 혜진의 김치?
7: 혜진의 김치. 그 김치는요 이 식감부터 깊은 맛이 달라요. 얼마나 맛있게요. 예예. 구매 링크는 프로필에 있어요.
8: 선생님 그럼 밀가루도 이거 쓰면 되나요? 혜진의 밀가루?
7: 네네. 혜진의 밀가루. 얼마나 입자가 부드럽게요. 구매 링크는요 프로필에 있어요.
8: 아이. 설마 기름도?
7: 네네. 혜진의 콩기름 얼마나 고소하게요. 구매 링크는요
8: 프로필에 있죠?
7: 정확해요.
8: 아, 뭐 광고가 이렇게 많아 쏙 그만들어야지 이거. 아유.
2: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3위 과한 광고를 하기 시작할 때. 재밌게 잘 보던 채널이나 팔로잉 하던 계정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광고가 과하게 많이 올라오면 예전의 재미를 잃은 것 같아서 언팔하고 싶어집니다.
3: 아, 있지.
2: 그렇죠. 이제 네. 너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광고면 그걸로 그치.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제 약간 내가 그냥 광고 보는 느낌.
3: 맞아. 신뢰가 조금 네. 떨어진다고
2: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그 하는 것도 재능인데.
3: 맞아.
2: 예. 과하면 항상 언팔을 합니다.
3: 맞아. 과하면 예. 안 돼.
2: 계속해서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2위 갑니다.
9: 누구인가?
4: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1: 아이고 전하, 전하의 기침 소리입니다. 이걸 어째 이제 누구 기침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프신가 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씀을 해보시옵소서.
4: 짐이 요즘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느니라.
1: 아이고 그럼 소신도 작년에 그런 증상이 있었사옵니다.
4: 아 그래? 어찌 나왔느냐?
1: 어떤 약을 먹었는데요, 색이 하얗고 알약 모양이 옵니다. 삼키면 약간 쓴맛이 나고 식후 30분에 먹는 것이 옵니다.
4: 아 그런가? 어서 그 약을 알려둬. 이름이 무엇이냐?
1: 효과가 정말 좋았사옵니다.
4: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1: 여기서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두통 몸살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아. 소신이 따로 DM을 넣어드리겠사옵니다.
2: 아.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2위, 정보 원하면 댓글 남겨달라고 할 때. 아 진짜 답답해. 아,
1: 그냥 알려줘 언니들.
2: 화장품 이름, 효과 좋은 약 이름, 삼겹살 맛집, 상호 오면 다 알려줄 것처럼 바람바람 잡다가 정작 중요한 정보는 댓글로 남겨달라고 할 때 이러면 진짜 김이 훅 빠집니다.
1: 진짜. 아, 맞아 맞아.
2: 근데 요즘 특히 많아 이런 거.
1: 그러니까.
2: 아, 진짜.
3: 제가 알기로는 또 매크로가 생겨가지고 자동 DM이 예. 진짜 더 많아져가지고.
2: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또 DM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네. 하면 되는데 또 팔로우 해야 되지. 또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2: 맞아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언팔해 그냥.
3: 아, 그냥.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낫죠. 어차피 안 보는 거 뭐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좋죠.
2: 그러니까. 예. 아, 정말 이게 너무 뭐가 복잡해.
3: 그러니까요.
2: 예.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1위 알려드립니다.
9: 정마담 정마담, 나 가위바위보에서 100% 이기는 비결을 알았어.
10: 정말? 뭔데?
9: 일단 이 손 모양 잡는 타이밍이 있거든. 이 0.1초가 중요해. 그리고 상대 어깨 움직임을 읽는 법도 따로 있고.
10: 아우 잔말 그만하고 얼른 핵심만 알려줘. 핵심만.
9: 그건 말이지 2탄에서 알려줄게.
10: 뭔 탄? 2탄?
9: 내 너튜브에 이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면.
10: 아니 가위바위보 비결을 2탄으로 미뤄?
9: 구독 부탁해.
10: 구독 같은 소리 안 해. 나 언팔 할 수 있어.
9: 아니 잠깐. 3탄도 있는데.
10: 차단도 할 수 있어.
2: SNS 언팔하고 싶은 순간 1위. 궁금증만 유발하고 안 알려줄 때. 알고 싶은 정보라서 영상을 다 보고 있는데 끝까지 정보는 안 알려주고 계속 딴소리 하다가 진짜 정보는 2탄에 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10: 있어요.
2: 언팔하다 못해 화가 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랑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목 보고 들어갔는데
3: 아, 그쵸.
11: 맞아요.
2: 끝까지 그 제목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경우 아, 허탈하죠.
10: 아, 맞아.
2: 허탈해요.
10: 잠 못 자요 그날. 2탄이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잠 못 자요.
11: 맞아요.
2: 어, 포기가 빠른 사람들은 네. 그냥 포기합니다.
10: 그냥.
2: 안 봐. 2탄 안 봐. 그냥. 예. 두 분은 알고리즘에 요즘에 뭐가 제일 많이 올라오나요? 두 분.
10: 오 알고리즘? 준희 씨는 뭐가 더 많이 올라와요?
11: 저는 뭐 저는 요새 약간 예. 그 수영.
2: 아 수영.
11: 네, 수영. 아. 네. 물놀이
10: 요즘,
11: 스팟.
10: 아 여름이니까. 네, 네.
11: 물놀이
10: 많이
11: 스팟.
10: 쳤구나.
11: 계곡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영덕 앞바다 뭐 뿔소라 포인트 뭐 이런 아. 것들.
2: 네네.
11: 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2: 그런 거 여름이니까 또 이거 그러니까 휴가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검색을 그쵸. 많이 하니까.
10: 맞아. 네. 자기 관심사가 다 그쵸, 나오는 거 같아요.
2: 예. 네.
11: 혜지 씨는요?
10: 저는 지금 알고리즘이 네. 지금 바이크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또 조만간 큰 바이크를 또 탈 예정이어서
2: 연극 끝나고 나서요.
10: 아니 타면서 이제 하면서 한 7월 달에 이제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알고리즘을 지배해가지고 예.
2: 요즘에 그 여성들이 네. 알고리즘 타는 거 네. 알고리즘 탄다 이 바이크 네. 바이크 타는 게 진짜 영상이 많더라고요.
11: 맞아요.
2: 연예인들도 많더라고요.
10: 맞아요.
2: 그래서
10: 맞아요.
2: 그 젊은 또 여성들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쵸. 했는데 혜지 씨 네. 너무 또 빠져들 것 같아요. 왠지 바이크에
10: 한번 태워 드릴까요?
2: 아니요 저 안 타요. 아니요 무서워 그래요? 무서워 못 탑니다.
10: 준희 씨 태워 드려?
11: 아니 괜찮아요.
10: 혼자 타야겠다.
2: 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제 하나 정하시고 본인이 어떤 주제들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차트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소심한 오빠들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 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워요?
1: 저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요. 한글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언어잖아요. 그리고 한글은 말하기도 편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이 자랑스러워요.
2: K-POP 문화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하니까 좋아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K-POP 문화가 자랑스러워요.
3: 우리나라는 식당, 마트,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참 편리하죠. 드라마, 영화, 뮤지컬 같은 예술은 문화 리더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는 우리의 자랑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금요일 저녁 늘 함께합니다. 이번에 음악 차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2365님이 보내주셔서 세정제 세트가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음식도 섞어 먹으면 새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노래도 그래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가 만나면 새로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요의 클래식을 섞은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오!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탑7을 보내주셨습니다.
1: 오, 재밌다 재밌다. 네네네. 과연 7위부터 1위 중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예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2365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1위 곡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후진을 하고 싶더라고요.
0: 띠리리리리리리리
2: Somebody do it. 단두리 두리 이 밤을 택했.
3: 띠리리리리리 영구 아닌가요? 영구 없다.
0: 띠리리리리리 이거죠.
2: Somebody do it.
0: 아 멜론 아 이게 노래가 좀 이거 그 좀 템포가 있는 곡인데
3: 그렇죠.
0: 예, 좀 좀 달려주는 곡인데
2: 네,
0: 예, 오늘 혜지 씨가 또 다른 버전으로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 네.
0: 네네 1위 곡 맞춰주세요.
1: 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 야호.
0: 네. 오, 이게 이제 테디 씨가 이거 참 잘하잖아요. 클래식에다가.
1: 아, 그렇죠.
0: 테디 네, 씨가 예, 그래서 블랙핑크 음악에도 그렇고 미아 음악에도 그렇고 테디 씨가 이런 거 많이 하고 예전에도 아. 이런 거 했어요. 예전에 신승훈 씨 보이지 않는 사랑에
2: 아, 네.
0: 뭐 있었어요. 이 뭐 이런 독일의 가곡이 나온다거나 이현우 씨도 있었어요.
2: 아.
0: 리리리리리리리리 4개였나? 뭐였지?
2: 어, 들어본 것 같은데.
3: 네. 그러니까요.
0: 그 이제 일단 클래식이 깔리고 나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2: 거죠.
0: 예, 예, 맞아.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래식과 우리 K-POP의 조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할게요.

0: 아, 태지씨가 만든 음악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예.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7위 미아 오띠로리 입니다.
1: 띠로리. 이게 노래로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네.
2: 하지만 미아오가 하니까 띠로리도 굉장히 고급지네.
0: 맞아, 골죠. 이 곡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 단조를 샘플링했습니다. 인트로부터 클래식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미아오의 띠로리만 보다가 두 분의 띠로리를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세상에. 자, 계속해서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6위 공개합니다.

0: 오, 오랜만에 들어요.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6위 신화 T.O.P.
1: 네, 여러분 탑 아니고 TOP입니다. Twinkling of Paradise의 줄임말입니다.
2: 네, 이 곡은 우리 소연 언니한테도 익숙할 것 같은데요. 발레로도 유명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곡입니다.
0: 맞아요. 백조의 호수. 예, 유명한 발레 곡인데요.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노래는 몇 개 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화의 TOP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발레 한번 해주세요. 예, 아우 멋지다.
1: 아무 안 아파.
0: 어, 예, 안 해요. 알고 있네요.

0: 야, 이 노래 이거 아주 레스토랑에서 자주 나오는 멜로디인데요. 스테이크가 쏘고 싶어지네요.
1: 아우, 장주 씨 대화를 못 나누겠어요. 우리 좀 교양 좀 챙겨요. 이 러브송은요, 엘가의 명곡 사랑의 인사를 샘플링한 곡이라고요.
2: 맞아요. 사랑의 인사, 사랑의 인사. 이 클래식은 멜로디가 로맨틱한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 작곡가인 엘가가 약혼녀한테 바친 헌정곡입니다.

계속해서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4위 공개합니다.

0: 이 노래 맞냐고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소화를 해냅니다. 두 분이 정말 원곡자들이 아주 그냥 칭찬할 만한, 야 정말 대단하게 불러줬습니다. 멋져요.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4위 아이들 누드.
1: 네, 이 노래는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유명한 오페라 캐롤맨의 메인 테마를 샘플링했습니다.
2: 네, 오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페라 잘 모르지만 뭔가 강렬하고 매혹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할까요?
0: 네, 네. 이제 아이들 소연 씨가 누드는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오페라 속 주인공 카르멘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당한 자세 연결하고 싶어서 이 샘플링을 했다고 했어요.
2: 천재다.

0: 아유 정말 뭐 예, 너무 씩씩하게 잘해주셨어요.
1: 씩씩하게
0: 아주 찬혁 씨가 들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예,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예,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3위는요 악동 뮤지션입니다. 오랜 날 오랜 밤.

0: 공유의 오랜 날 오랜 밤인데요. 이 노래가 어떤 곡 샘플링했는지 다들 아시죠? 그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1: 생각해 뭐 혜지 씨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곡은요 바로 독일 바르크 시대의 작곡가 바헬벨의 유명한 클래식인 바로 캐논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2: 캐논은 다 알잖아요.
0: 알죠, 알죠. 캐논은 다 알죠.
1: 카메라, 카메라.
2: 너무 뭐 유명한 곡이라, 곡이라서 찬혁 씨도 샘플링을 아 이게 좀 할까 말까 너무 유명하니까
0: 너무 유명하다
2: 망설였지만
0: 보니까.
2: 캐논만큼 오랜 날 오랜 밤이 가진 애틋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0: 네, 셧다운은요 바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사막장 2번 라 캄파넬라를 샘플링했습니다.
1: 네, 파가니니 이분이 엄청난 천재라 당시에 시기 질투를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2: 시대는 다르지만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파가니니와 블랙핑크의 컨셉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샘플링입니다.

0: 영상으로 봐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1: 네. 아우 저도 이 노래 압니다. 네, 후진 주차할 때 그리고 학교 알람으로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2: 맞습니다. 혜지 씨가 알 정도면은 전 국민이 다 알겠죠. 이 노래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했습니다.
0: 엘리제를 위하여의 메인 멜로디인 라인을 빠른 템포의 사운드로 변형해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시켰습니다. Yeah, yeah, somebody do it.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탑7 1위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아, SNS에 박소연의 러브게임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은 예 박소연의 러브게임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이제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0: 들어오셔서 선거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1: 오,
2: 아, 진짜. 오,
1: 위가 아파요. 위가.
2: 나 뭐 나오는 줄 알았어. 손발은 뚜이 될 때 뭐가 같이. 어, 뚜.
0: 예, 열심히 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잠깐만요. 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돌이 다 아는 이 곡.
8: 그렇죠.
7: 예, 이거 엔딩할 때도 많이 했었죠.
8: 빛
7: 맞아요. H.O.T. 빛. 이 곡도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엘리자를 위하여 아니고 환희의 송가를 샘플링한 곡이라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두 분과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9: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7: 괜찮아요?
10: 너무 괜찮습니다. 네. 더 놀고 싶어요.
7: 금요일 저녁인데 집에 빨리 가야죠. 금요일입니다.
8: 서비스 없나요? 서비스.
7: 서비스 없어요.
10: 10분만 더.
7: 두 분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영 스트리트

생각에 잠긴다, 슬픔에 잠긴다 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진지하거나 조금은 무거운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영스 가족들은 어떤 생각에 잠겼었나요?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것은 참 쉬운데 아쉽게도 그 생각을 잠그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인 오늘도 여러 후회와 피로에 잠겨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영수와 함께하며 쏟아지는 생각을 꽉 잠가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행복이 차오를 수 있게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제이와 페이 and the Wonder Girls.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원더걸스의 I Feel You였습니다.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라고 합니다. 단오가 설날, 추석, 한식, 동지와 더불어 한국의 5대 명절로 풍요와 안정을 비는 날이래요. 그럼 또 완소들의 풍요와 안정을 빌어드려야죠. 듣고 계신

0: 모든 완소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완소분들의 가족분들, 지인분들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84님, 베란다에서 식물을 몇 가지 키우고 있는데 딸기가 자랐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어떻게 먹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베란다라고 하기에는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거의 야외 느낌이에요.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이렇게 잘 키우시다니. 저는 이제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먹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되게 잘 익으면은 잘 따서 이렇게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맛있게? 아니 이게 나중에 안 따면 또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좀 아까우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또 후기 알려주시면 너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플리즈.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함께 퀴즈도 푸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수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오늘 일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1: 리아양, 놀러 갈게.
1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1: 리아양, 함께하자.
1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1: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2: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영희님, 요즘 문구류에 빠져서 오늘도 서점에 가서 볼펜 구경하다 왔어요. 필기감이 다 달라서 고르는 재미가 있답니다.

저도 한때 좀 오래되긴 했었었는데 이 서점에 가서 볼펜 구경하고 한번 테스트도 다 해보고 저는 얇은 펜을 되게 좋아해요. 한 0.5 정도의 그런 펜들을 되게 좋아해서 아니면 향기 나는 그런 펜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데뷔 초 때 일기도 쓰고 막 가계부도 쓰고 사용감이 되게 많고 녹음할 때도 되게 많이 쓰고 하다 보니 이런 거 되게 재밌죠. 쉬는 날마다 가서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뭘 하며 금요일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짠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써니힐의 Midnight Circus.

써니 힐의 Midnight Circus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박성민님, 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집 앞에 할인 매장 왔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엄마 몰래 먹는 거라 더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녹차, 아들은 초코맛 사서 하나씩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이가 더 돈독해지실 것 같아요. 이거 엄마 몰래 비밀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럴 때 되게 재밌는 시간, 아이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여름 너무 더우니까 이런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638님,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랑 오랜만에 퇴근하고 만났어요. 밀린 이야기 나누다가 예전 사진들 저장해둔 어플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억이더라고요. 사진 속 친구들 얼굴 보니까 다들 뭐하나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학교 다녔을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랑 연락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진첩에 알람이 뜨잖아요. 1년 전 추억, 뭐 아니면은 몇 년 전 추억, 뭐 이렇게 알림이 뜨면은 그때의 사진들을 사진첩에 들어가서 보고 예전 사진들까지 막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데, 그때의 사진 찍었던 분들, 뭐 아니면 멤버들, 뭐 아니면은 저희 가족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뭐 하나, 뭐 지금은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에 잠기고 되게 그립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369님, 늦은 나이에 자격증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있어요. 열정 가득한 마음과 달리 틈만 나면 꾸벅꾸벅 졸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싶어서 집중이 안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늦은 나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일찍 뭐 20대에 자격증 공부를 해서 딴다고 해도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자격증 공부를 해도 그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369님 화이팅!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영수를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Love의 Steal the Show.

러브의 Still the Show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완소들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3101님,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누워서 음악 듣다가 밖에 나가서 필요한 거 사오고 옷장 정리까지 하니까 하루가 끝나가네요. 별거 아니지만 영스 들으면서 운동까지 하니까 뿌듯한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머리가 꽉 차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네, 이럴 때는 자기만의 힐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를 가서 쉰다던가 뭐 맛있는 걸 드신다던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던가 집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잠을 잔다던가. 네, 네, 우리 3101님께서 이런 하루를 좋은 하루를 보내셔서 뭐 머리를 조금 비울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다솔님, 오징어 먹으러 혼자 속초 왔어요. 근데 가게 마감이 6시인 줄을 몰랐네요. 아쉬운 마음 안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속초를 몇 박 며칠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일어나셔서 드시고 싶으셨던 그 가게로 가서 맛있게 또 오징어를 드셨으면 좋겠고. 맛있겠네요. 에이, 오징어. 아, 진짜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13님,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해요. 유독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지만 운전하면서 영스 들으며 힐링하려고요. 집까지 70km 운전해야 하는데 안전주행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유독 하루가 빨리 간 느낌이 드는 날이 있고 아니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라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죠. 운전하면서 영스 들으시고 또 중간중간 노래도 나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 되게 열심히 살았다 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안전운전하면서 퇴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완소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선곡 플리즈로 함께합니다. 저희 선곡과 완소들과 함께 푸는 플리 퀴즈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녹두를 갈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부쳐낸 빈대떡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빈대떡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는 녹두를 갈아 만든 전을 빈자떡이라고 불렀는데요. 세월이 흐르며 발음이 변해 지금의 빈대떡이 됐

0: 노릇하게 부친 빈대떡 한 장에도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플리즈 하면 영스가 다양한 플리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선곡 플리즈, 선곡 플리즈.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플리즈는 여러분의 사연에 맞춤 선곡도 해드리고 플레이리스트로 퀴즈도 푸는 코너인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셔도 좋아요. 노래가 필요한 상황, 완디의 선곡이 필요한 사연 뭐든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영스 홈페이지 선곡 플리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4015님, 장이 약해서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날씨가 더워서 자꾸 손이 갑니다. 이제 좀 자제해 보려고 하는데 찬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노래 추천해 주세요. 먹고 싶을 때마다 그 노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은 찬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제 또 좀 약하시다 보니까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내 몸이 자산이고 하다 보니, 가끔 가다 좀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노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명카드라이브의 냉면이에요.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여름하면 떠오르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 냉면이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시원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가사에서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냉면 냉면 하면서 이 파트가 정말 내가 먹고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상상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여서 못 드시는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 노래로라도 조금 아쉬움을 달래셨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4015님을 위한 제 추천곡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올게요.

0: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리 퀴즈. 먼저 보내주신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트레저의 Paradise, 플리 두 번째 곡은 에이티즈의 Wave, 플리 마지막 곡은 에스파의 Lemonade. 이렇게 세 곡인데요. 이어서 이 플리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9842님, 이번 여름 친구들과 이곳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 노래들을 보고 제가 친구들과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는지 맞춰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가 나왔습니다. 우리 9842님이 여름에 친구들과 어디를 갈까요? 아니 우리 9842님께서 맞춰보세요! 요 말이 약간 약간 약올르는 느낌이랄까?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힌트 하나만 주세요. 국내예요? 외국이에요? 이게 안 알려주시나? 이것까지?
1: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0: 네?
1: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0: 그런 건 아니구나. 정답! 바다! 아닌가? 레모네이드. 뭐 가면은 레모네이드를 시켜서 마실 수도 있고 또 웨이브, 바다. 네, 웨이브.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호텔 이름에서도 그 근처잖아요. 뭐 여기 물이 있고 네. 바다? 계곡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계곡은 아니고 웨이브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바다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여행 아니면 휴양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 국내예요, 외국이에요. 아니 바다? 바다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내, 외국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서 에, 바다? 한번 AI 도움을 한번 가볼까요? 한번? 제가 도움을 받아볼게요. AI 찬스! 이런 효과음이 지금 AI한테 물어봤고요. AI가 답변이 이건 꽤 재밌는 추리 퀴즈네! 라고 저 바꿀게요. 워터파크. 가장 두 가지를 줬어요. 정답 후보 1번이 워터파크고 2번이 바다 해수욕장이라고 왔는데 워터파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답은 파라다이스 휴양지 천국 같은 여행지 웨이브 파도 바다 레모네이드 여름 시원한 음료 해변가 분위기 해서 워터파크는 파도풀 웨이브 여름에 마시는 레모네이드 천국 같은 휴양 파라다이스 그래서 여름에 친구들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조합이라고 또 추천을 해줬고요. 바다 해수욕장은 뭐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 양양 강릉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영스 청취자 퀴즈 스타일을 생각하면 정답은 워터파크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제가 방송에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추리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방법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AI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해볼까요? 적어준 대로. 저는 워터파크가 아닐까 싶어요. 파라다이스는 휴양지 느낌이고 웨이브는 파도풀 레모네이드는 여름에 꼭 마시는 음료 느낌이라서요. 친구들이랑 여름에 워터파크 가면 딱이잖아요. 근데 또 바다일 수 있고요.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 AI 찬스 써봤습니다. 날 아니? AI야? 워터파크로 가보겠습니다. 워터파크. 네, 이곳에 놀러 가기로. 네,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워터파크. 네. 어우, 똑똑하네, 이 친구. 결정했습니다. 제 추리는 워터파크.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주시고요. 9842님이 여름에 친구들과 가게 될 곳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 의견을 믿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0: Wait, hold up, stop.
1: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9842님이 친구들과 함께 가려는 곳은요. 바로 워터파크였습니다. AI야, 고마워. 아, 근데 약간 좀 그렇다. 계속 AI한테만 좀 얹혀가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퀴즈는 제가 한번 혼자서 풀어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리플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퀴즈를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 추리력을 마음껏 테스트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새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0: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선곡 플리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영씨 가족들이 선곡 플리즈 해주신 사연을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곡 플레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영스의 플레이스를 외쳐주세요. 영스가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소리가 큰 키보드를 써서 제가 이어폰 끼고 일하는데요. 그래도 그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저를 위해 그 키보드 소리가 묻히는 노래들 추천해주세요. 요새 저는 그 SNS나 너튜브에 말랑이 그리고 요런 키캣, 소음 키보드 소리들을 듣는 거, 영상들을 보는 거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거슬렸는데 보면 볼수록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옆자리 앉은 사람이 제 생각에는 뭐 도서관이나 뭐 이게 뭐 공부하는 도서관은 아니겠다. 뭐 공부하는 곳이나 뭐 하여튼 뭐 일하는 곳이겠죠. 뭐 회사나. 그래서 그러면 좀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쉴 때 그런 거를 보니까 거슬리지가 않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대는 많이 좀 거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제가 선곡을 해드려야 하는데 영스 가족들도 이 사연에 많은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크라잉넛의 말 날리자. 이 노래에 다른 소리는 묻힐 거예요. 가사말이 옆사람에게 들려도 좋고요. 데이식스의 스윗 케어스. 인트로부터 웅장해서 조용할 틈이 없는 노래예요. 87댄스의 뷰티풀 컴플렉스. 밝고 신나는 노래라서 듣고 있으면 성가신 소리도 점점 신경 안 쓰이게 돼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착착착 박수 소리로 키보드 소리를 가려보아요. 우리 추천해주신 완소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 추천곡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악뮤의 옳은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 엄청 신나는 노래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셨으면 좋겠어서 요 노래를 조금 골라봤고요. 그리고 가사 때문에 골랐어요. 가사에서 옳은 사람이 어딨죠? 그른 사람이 어딨죠? 싸움을 멈추고 우리 사는 동안에 서로에게 미소를 건넵시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소리에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화가 나거나 좀 예민해졌을 때 이런 노래들을 좀 내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는 노래들을 들으면 그래, 아, 뭐 저 키보드밖에 없으신데 저걸 쓰셔야지. 그래도 요 음악들을 좀 크게 들으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요 노래를 골라봤고요. 오히려 신나는 노래 들으면은 나도 집중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 좀 평온한 노래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도 가라앉혀보고 좀 나의 일에도 집중해보시라고 요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악뮤의 옳은 사람과 우리 영스 가족들의 추천곡 중 87댄스의 Beautiful Complex 듣고 올게요.

악뮤의 오른 사람에 이어서 87댄스의 Beautiful Complex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리 퀴즈. 이번에도 역시 플레이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비비의 비누, 플리 두 번째 곡은 에이핑크의 부비부, 플리 마지막 곡은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이어서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우리 0376님, 집들이를 했는데 선물로 이걸 받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게 쓸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집들이하면 이걸 선물로 줘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문제! 우리 0376님이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도움 안 받는다 했는데 어렵네. 비누! 비누다. 근데 알록달록해. 예, 알록달록한 비누다. 근데 맨날 알록달록하다는 거잖아. 아닌가? 비누를 쓸 때마다 내가 스페셜해진 느낌이 든다. 부비부. 이렇게. 어? 어? 아! 그걸 뭐라 그러죠? 때밀이가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죠? 아니, 샤워 타월 같은 이런 거.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바로 답변이 안 나온 거 보니 이게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샤워타월은 아닌 것 같고, 바디워시? 표정이 또 아니신 것 같고요. 알록달록한 게? 쓸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들이 선물로 보통 핸드워시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주고, 샴푸 저는 되게 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핸드크림 이런 거 줄 때도 있고. 아! 수건. 비누로 이렇게 부비부 이렇게 좀 이렇게 문지르고 다 씻고 난 다음에 이 알록달록한 수건으로 내 몸을 또 닦으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내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진다. 수건. 표정이.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야, AI 안 쓰기로 했으니까 틀려도 가보겠습니다. 수건! 네, 제 결정은 수건인데요. 이제 여러분도 추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 의견 따르셔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0376님이 집들이 때 받은 선물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0376님이 집들이 때 받은 선물은요. 바로 수건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만약 이거 틀렸으면 다음에 그냥 AI로 쭉 갔어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AI한테 너무 의존을 하는 느낌이라. 아, 이거 맞춰서 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 휴, 네. 이렇게 추리플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케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케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 든든하게
0: 집에서도
2: 간편하게
0: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0: 오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곡 플레이 함께 해봤고요. 오늘 출이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샤워 타월로 가봤는데 우리 제작진 분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바꿔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수건 떠오른 게 한몫했네요. 그 제가 더 이상 바보가 아닌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에요. 바보 AI한테 의존을 하면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저를 테스트할 만한 추리 퀴즈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오늘은 우리나라 3대 명절 중 하나로 불리는 단오입니다. 강릉에서 매년 단오에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 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재래와 굿, 민속놀이 가면극 등 다양한 의례와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올해 강릉 단오제는 영신행차와 강릉 관로 가면극, 그네뛰기와 씨름 같은 민속놀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 중입니다. 단오를 맞아서 조상들

0: 의 지혜와 전통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강릉 단오새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8873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완복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나의 35번째 생일날이다. 평소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조용히 지나갈 때가 많은데 휴일이라 그런가 마침 가족들이 다 집에 모여 있어 아침부터 가족들의 축하에 부모님이 차려준 생일상도 맛있게 먹고 케이크초도 불었다. 신나게 생일 파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 급하게 짐을 가지고 나왔고 아 모두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만 어디 가? 이게 다 무슨 짐이야? 나는 생일을 맞이해 생애 처음으로 혼자 이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내가 계획한 이것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생일을 맞이하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머행, 2번 여행.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릴러 말츠의 트립.

여행? 혼자? 생일 기념 혼자 여행 한번 가보려고요. 어디로? 제주도 2박 3일 다녀올게요. 혼자 가는 건 처음이라 약 2주 전부터 준비를 했고, 여행은 늘 따라다니기만 했던 나는 숙소도 비행기도 혼자 알아보고 예약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다.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지만 그래도 해냈다는 사실에 출발할 때부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평소에 말하는 걸 좋아해서 혼자 하는 여행이 심심하진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풍경도 구경하고 여유롭게 생각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다.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도의 공기를 채 만끽하기도 전에 첫 번째 시련이 닥쳤다. 예약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는 예약한 이것을 찾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는데, 내가 잘못 예약한 이것은? 영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잘못 예약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레카, 2번 렌터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이즈나의 레이스카.

당당하게 예약한 렌터카를 찾으러 간 나는 예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날짜를 잘못 예약하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네요. 어? 그럼 어쩌죠? 오늘은 못 쓰는 걸까요? 예약한 차는 내일부터 가능해서 다른 차로 변경해 드릴게요. 어쩐지 모든 게 순조롭다 했는데, 처음 하는 예약에 날짜를 헷갈리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고, 평소 타보고 싶었던 차를 이참에 운전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다른 차로 바꿨다. 이 나이 먹고 예약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조금 머쓱했지만,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을 위해 스스로를 달래며 내가 찾은 맛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맛집은 성공적이었고, 이 맛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열심히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다음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와야겠다 다짐했다. 아들, 혼자 여행 어때? 안 심심해? 아, 너무 좋아. 나 아무래도 혼자가 체질인 듯? 이렇게 오늘의 지도 생애 첫 혼여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8873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여행과 렌트카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해요. 뭔가 이 직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고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여행도 가보고 도전도 해보고 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사연자님처럼 한번 꼭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앱 상품권을,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G-Soul의 멀리멀리 듣고 올게요.

0: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멘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예 영시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2844님 저녁 패스하고 러닝하러 나왔습니다.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짬뽕라면이랑 막걸리 사갈 거예요. 흐흐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와, 러닝. 진짜 요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짬뽕라면과 막걸리.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 만큼 네 맛있게 또 드셔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고 네 짬뽕라면과 막걸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흰의 하늘을 달리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코드쿤스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2 1
13: 숙보 황당 수비 실책 결승 실점 홍명보호 개최국 멕시코에 0-1 석패 32강 진출 조기 확정 실패.

0: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해외 출장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코드쿤스트의 10을 진행 중인 코드쿤스트입니다. 첫 곡은 예나의 캐치캐치였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긴 노래였네요. 요즘 2분 때 노래가 많은데 3분 40초나 되는 노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황당 수비 실책, 결승 실점, 홍명보호, 개최국 멕시코의 0-1 석패. 괜히 읽기가 싫으네요. 32강 진출 조기 확정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겠죠. 32강 진출은. 오늘 저도 집에서 TV로 봤는데 저는 사실 어저께 3-1을 던졌거든요. 예측의 수로. 근데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한국팀이 0-1로 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월드컵 경기 중에는 그냥 무한으로 응원만 하는 사람이어서 계속 응원할 겁니다. 꾸준히. 오늘 경기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남아공과의 경기는 꼭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벤디가 여기 남아공 경기를 이겨야 벤디가 늦게 돌아온다고 여기 써있네요. 오늘은 이번 주만 금요일로 옮긴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할 거고요.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짜 완전 파워 N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과몰입해서 저도 열심히 망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77이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드쿤스트가 진행하는 쿤텐, 생방송 보실 분들은 지금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식으로 들어오시고요. 자유롭게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단백질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MPC 코드 쿤스트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MPC 타임. 3755님께서 강원도에서 여행 중입니다. 덥지만 여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데요. 초당 순두부와 해산물만 먹으니 배가 좀 고파요. 더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8366님께서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8366님께서 만약에 코쿤 DJ가 배디라면 지금 이 시간 뭘 할 것 같나요? 배텐을 듣는다? 아니면 자유를 만끽하며 박지성님과 맥주를 한잔한다? 아, 아마 오늘 경기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맥주를 한잔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저라면 맥주를 한잔 하죠. 아이고, 먹고 있겠지. 그냥 먹어. 또 초췄겠지. 이런 말들이 난무하네요. 배성재를 모르네. 저 이거 지금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저 내일부터는 채팅으로 참여합니다. 내일부터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한 배를 탈 거예요. 여기 올리비아 코우님께서 여기는 플로리다예요. 쿤텐할 시간이면 아침 9시인데 같이 출근하는 남편에게 화이팅 하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화이팅! 화이팅! 저도 말해드릴게요. 화이팅! 3254님께서 코쿤 씨 쇼미 처음 나

0: 아스텝부터 팬 됐어요. 이 시간에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리니 새롭네요. 아,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근데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기분은 좀 좋네요. 이상 MPC 타임이었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언젠가 1인 1피자, 1인 1닭 가능한 대식가가 된다면 어떨까요? 코쿤이 대신 먹방으로 화제되는 날도 언젠가 오겠죠?
1: 만약에 세상에 책이라는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도 못 보고 웹툰 작가의 꿈도 안 꿨을까요?
0: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남자와 ENTP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것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1: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0: 앤사세. 네,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대화 능력자,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제 주변에 넉살님이나 뭐 네네. 기아님 통해서 늘 약간 괜히 매적 친밀감은 이미 약간
0: 맥스거든요. 저도 그래요.
1: 근데 오늘 저희 초면이라는 거.
0: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뭐 그 월드컵 같은 거 하시면 그건 꼭 보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보면서. 과연 내가 설득 당하나 안 당하나 보자.
1: 아, 그 네. 취향도 좀 보잖아요. 네네네. 아,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취향이네. 보잖아요. 좀. 저 약간 비슷한가요, 저는?
0: 저 설득 당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넉살하고 했던 거 보셨어요?
0: 네, 봤어요.
1: 아,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저랑 넉살이나?
0: 저는 넉살 형이 좋아하는 만화들은 네. 조금 제 취향은 아니에요.
1: 아, 이분 취향 고급이시네. 네,
0: 아, 좀 약간 그리고 아 이상하게 네네. 그 아는 만화가 나오면은. 네. 너무 많은 지식을 방출해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1: 맞아요. 그건 설득이 아니죠.
0: 네. 그건 나 이만큼 안다.
1: 자랑이죠. 뻐드럭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넉살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넉살 네. 팔고 넉살의 주변인 분들하고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0: 저도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1: 왜냐면 제가 보기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박혀있는 직업들 몇 개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힙합 쪽에 퍼포머 말고 네. 프로듀서들이 많거든요.
0: 그쪽 맞아요, 맞아요.
1: 왜 앉아있을 때도 저렇게 멋있게 앉아있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0: 근데 등이 많이 휘어있어서
1: 아 그렇구나.
0: 네, 다들 이제 디스크로 가요. 한 번씩.
1: 그게 이제 웹툰 작가와 비슷한 점입니다.
0: 아 웹툰 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1: 그렇죠.
0: 저의 기한 형.
1: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래서. 만났네요.
0: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작가님 이거 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 게
1: 뭔데요?
0: 덕질하는 분야가 네. 어떻게 포진돼 있으세요?
1: 아
0: 만화 말고도
1: 굉장히 어려운 질문, 난해한 질문입니다.
0: 손을 이렇게 자, 너 이제 들어봐라 이러면
1: 오늘 엔사제 안 할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코드 쿤스트 DJ님 여기서 이제
0: 네네
1: 쿤디라 불러요, 쿤디라 불러요.
0: 쿤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쿤디요. 쿤디님이 네. 축구 좋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다른 건 혹시 덕질하시는 게 있나 궁금하긴 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게임을 훨씬 좋아하고요.
0: 어떤 게임 즐겨하세요?
1: 저는 콘솔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0: 저도 콘솔 게임 쪽이긴 한데 저도 콘솔만 해요. 사실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게임은 하기도 싫고.
1: 지금부터 우리 게임 얘기 요이 땅 하면은 네. 오늘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0: 이거
1: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방금 전에도 그 엘리엇이란 용사의 천년 그거 좀 하다 왔거든요.
0: 뭘로 하세요? 저는 요즘 포탈을 구매해가지고.
1: 이럴 수가.
0: 아, 진짜?
1: 포탈 2요?
0: 네. 포탈. 네.
1: 밖에서 하는 거요?
0: 네네네. 네.
1: 저는 그거. 스팀을, 네. 저는 이제 그 사과 패드 있죠.
0: 네네.
1: 그걸로 어디에서든 풀스를 할 수 있습니다.
0: 그걸로 어떻게 해요?
1: 리모트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가방에 항상 이 듀얼센스 콘솔 있죠.
0: 네.
1: 그게 들어가 있어요.
0: 그걸로 돼요?
1: 됩니다. 저는 이제 12.9 큰 화면이잖아요. 그걸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이거 알려주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0: 저는 그래서 밖에서 하고 싶어서 그 포탈을 구매한 거였거든요.
1: 포탈을 사셨구나. 여러분 네. 이게 뭔지 아시죠? 그 비싼 콘솔 게임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포탈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패드로 가능하거든요.
0: 저 그래서 그 포탈을 그 중고 거래로 샀거든요.
1: 잘하셨네요, 그래도. 네,
0: 왜냐면 이거 내가 왠지 샀다가 안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다시 팔면 되니까.
0: 네, 그래서 일단 맛보자.
1: 인생 게임 하나씩만 딱딱 깔까요? 인생 게임 하나씩만.
0: 저 근데 인생 게임 좀 흔하긴 네. 해요.
1: 뭐 어때요?

0: 좀 특별한 거 말하고 싶긴 한데 진심이기 때문에.
1: 괜찮아 괜찮아.
0: 저는 라오어입니다. 그래도
1: 원이겠죠.
0: 네 원이죠.
1: 어, 그러면은 네. 고전이 있네. 고전.
0: 네 그게 클래식, 아직도 클래식. 그거 이기는 건 없더라고요.
1: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0: 그건 눈, 뭐. 제가 실제로 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네 약간의 엔딩을 보고선 약간의 우울감도 왔어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 맹세하세요 마지막 씬. 아 너무 좋죠.
0: 네네네네.
1: 아 여기서 게임 얘기 너무 하고 싶다. 저는 원래 똑같은 게임이 네. 인생 게임이지만 네. 뭐 들으시는 분들 게임 모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0: 네.
1: 금방 끝낼게요. 요즘에는 이제 서부 시대 레드데드 리뎀션 2가
0: 제가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1: 아,
0: 제가 뒤늦게 그거를 아 이거 안 했었지 해서 포탈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인터넷 사이버 사상에 가보시면은 네.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라는 네네. 채널이 있어요.
0: 네네.
1: 거기서 그 게임을 12시간 동안 풀어드리거든요.
0: 네.
1: 나중에 한번
0: 좋습니다.
1: 참 안 오십니다. 들어보시죠.
0: 아, 뭐 벌써부터 시작부터 통하네요.
1: 아, 너무 재밌는데요.
0: 네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코너 소개 가겠습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네.
1: 자, 오늘의 이 코너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버려지는 그런 코너입니다.
0: 저는
1: 네.
0: 아 이거 좀 걱정돼요 사실.
1: 왜 애니시잖아요.
0: 그러니까 최강 애니예요.
1: 그러니까 좋은 저,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이제 이 네. 어느 정도 이 설득을 저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 네,
0: 제
1: 네.
0: 생각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1: 네.
0: 근데 전 생각에 설득도 되게 잘 당하는 애니예요.
1: 아.
0: 어? 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생각이 피어나는?
1: 그게 이 코너의 네. 어떻게 보면은 극의라고 해야 되나?
0: 네, 순기능인가?
1: 이 약간. 코너의 네. 목적이에요.
0: 아 목적이에요?
1: 목적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 네. 의미 있고 네네.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0: 아, 아니다.
1: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아 군대에서 근무설 때 하는 대화구나. 네. 하등 쓸모가 없는 대화를 하면 되거든요.
0: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필수 그 코스들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너 만약에 이러면 이럴 거야?
1: 하,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네. 손이 모셨으니까 일단 헬기부터 띄워라. 헬기 띄우는 거 뭔지 모르시죠?
0: 아직 몰라요.
1: 모르시죠? 네.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거 손님 오면 꼭 나보고 하라 그래. 제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0: 아 헬기 소리 나요? 어 미쳤다. 저, 누구? 자 한번 해볼게요.
1: 해보세요.
0: 어 미쳤다.
1: 비슷해요. 비슷한데
0: 원리는 같죠.
1: 원리는 같은데 네. 지금 좀 약간 위태위태롭긴 하거든요.
0: 들어라고
1: 아, 약간 위태로운 상태 아닌가요 그게 내가?
0: 아 여기 미군 헬기는 다르다고.
1: 어,
0: 네. 와 미쳤다.
1: 불지 말고 들이마셔보세요. 입술에 힘주고 거의 됐는데 거의 됐는데 아 거의 됐는데 거의 됐는데
0: 아파치래요 아파치.
1: 아 근데 지금 이론상 아셨거든요.
0: 네.
1: 이론상 아셨어. 이거 연습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오케이 저 이거 연습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오늘의 여러분 사연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일단 저희가 한번,
1: 네.
0: 이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1: 네.
0: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선물이랑 커피 쿠폰 아 선물로 커피 네. 쿠폰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상상사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0: 네.
1: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이유진님의 사연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으로 딱 한 번 시간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현재 기억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가 랜덤으로 사라집니다. 미래를 보러 갈 수도 있고요. 과거를 바꾸러 갈 수도 있어요. 가시겠습니까?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일단 쿤디는 일단 이거부터 골라야죠. 이것도 골라야죠.
0: 아...
1: 갈 수 있다면 미래니까 과거입니까? 과거로 가면 수정이 가능하죠.
0: 과거로 가면 수정이 가능한데
1: 그때 걔한테 고백하지 마 이거 가능하고요.
0: 미래로 가면
1: 미래로 가면 미리 구경하고 오는 거죠.
0: 아 저는 이거는 안 갈 것 같습니다.
1: 둘 다요?
0: 네, 둘 다 안 갈 것 같습니다.
1: 둘 다 안 가요?
0: 네.
1: 그럼 저건요. 일단 아. 내가 지금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기억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일 빛났던 순간.
0: 네네네.
1: 그 최고의 프로듀서 아. 상을 받았을 때.
0: 네네네. 뭐
1: 그 순간 있잖아요.
0: 네네.
1: 그 기억 목록 중에 지금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0: 아 근데 업적은 남아있지만 기억만 사라지는 거예요?
1: 업적. 아 상패나.
0: 네, 뭐 업적은 남아있어.
1: 아니 이제 업적 사라지는 거예요.
0: 아 업적이 사라져요?
1: 아 그래요? 아 업적은 남아야 돼요? 아 그 최고 프로듀서 상 그거는 일단 받은
0: 네.
1: 상태여야 되는데 네네. 내가 까먹는 거예요 그냥.
0: 그렇다. 그러면은
1: 아 은근히 업적작에 관심 있으시구나.
0: 왜냐면은 그 업적이 남아 있으면
1: 네.
0: 나중에 기억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내가 가 보면은 작업실에 멀쩡히 있는 그 상패.
0: 내가 뭐 했나 보다.
1: 네.
0: 이럴 텐데.

0: 근데 그 업적이 없어지면은
1: 어 알았어요. 그럼 과거에 가서 마음대로 하나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네. 업적도 사라져 하나. 그럼 어떻게 받아야 말아요? 대신에 대신에 뭐
0: 다른 기억은 다 살아 있는 거죠. 다른
1: 그렇죠.
0: 기억은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갑니다.
1: 가요?
0: 네.
1: 얼마나 대단한 거를 바꾸려고 가요? 어디로 가려고요?
0: 다른 기억이 살아 있으면
1: 네.
0: 어디로 간다? 그럼 저는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로 갑니다.
1: 왜죠? 아 힙합으로 가는 게 아니어서 걸그룹으로 가야 돼서 이런 케이팝으로 가야 돼 이런 거.
0: 아니 미래에 잘 된 음악들 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 나랑 똑같다 어떻게? 와 나랑 똑같은 얘기하네.
0: 그거 그대로 구현해냅니다.
1: 나랑 똑같은 얘기하네요. 저 그때 가면 나 혼자만 레벨업 시킬 거거든요.
0: 저도 그래요.
1: 데뷔할 때 가면은 화산파 귀환 시킬 거고 나 똑같은 얘기한다.
0: 저 2000 만약에 11년으로 돌아간다.
1: 네네.
0: 2011년에 로제 아파트 나옵니다.
1: 아, 네. 야 그럼 바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브루노 마스 없는 아파트잖아요. 브루노 마스를 그날 그때 이제 쿤디가 섭외할 네. 순 없을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그
1: 로제니까 한 거지.
0: 그래도 곡이 너무 좋으니까.
1: 아 본인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간다.
0: 어떻게든 어떤 방식을 써서든 들어가고
1: 오~
0: 좋은 노래들을 히트곡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1: 그죠
0: 그대로 제 이름으로
1: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 같은 직업의 사람들이 망상하다가 떠올리는 설정 중에 하나가 그거 영화 아시죠 비틀즈 전 세계에서 비틀즈 다 까먹고 몇 명만 기억하고 나 다 알아 그 영화 볼 때 아 저것도 엔사세 같은 엔사세 같은 시나리오도 썼네
0: 100% 감독 엔이다
1: 그러니까요 저 만화가들끼리 만나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데뷔가 2008년 말 9년 이때니까
0: 그럼 가시면 저랑 같은
1: 가면 제일 얘기는? 먼저 네. 제일 먼저 나 혼자서만 레벨업을 하는 세계를 일단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그 바둑을 두던 어떤 애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얘기 꼭 그릴 거고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하고요 가장 잘된 만화들 다 기억하기 때문에
0: 그럼 그대로 그려낸다
1: 그죠
0: 나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1: 그때 데스노트가 나왔나? 이름 쓰면 죽는 만화 그려야지
0: 아, 그 데스노트가 아마 저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 그럼 2008년 이미 나와있겠네요 아 늦었네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0: 오케이
1: 뭘 그,
0: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재밌네요 완전 내 스타일인데
1: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네. 갈 것 같긴 하네요
0: 그죠
1: 나라도 맞아. 가서 그거 할 것 같아
0: 근데 기억이 다 사라진다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1: 하나만 사라지는 거니까
0: 네 하나만 그죠. 사라지면 너무 안 갈 사람이 있나 다 그죠. 가죠
1: 네. 아, 근데 이게 기억이 랜덤으로 사라진다 그러면은 꽤 밀어볼만 하거든요
0: 그죠
1: 예를 들면 약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잘 걸렸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일거양득이잖아요
0: 그죠 사실 저 어제도 그렇게 기억 못 하거든요
1: 근데 아 이건 잊고 싶지 않다 싶은 거 있어요
0: 잊고 싶지 않다
1: 아 이거 나 그날 아. 그 순간에 나는 빛났는데. 역시 아 최고 프로듀서.
0: 아 아니요 근데 그 아 맞는 것 같아요 첫 앨범이 나왔던 순간인
1: 아,
0: 것 같아요.
1: 그치 맞아. 네. 그거는 못 잊죠. 네 맞아.
0: 그 순간이나 근데 운 좋아서 네. 훈련소 입소 날 기억 이런 거 걸리면.
1: 그러면 너무 이거는
0: 완전 땡큐잖아요.
1: 이건 너무 이제 더블킬인데 좋네요. 이렇게 하는 코너입니다.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완전 내 스타일입니다.
1: 우리 몇 개 하면요. 네. 금방 광고 들어야 된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0: 아, 지금 얼마?
1: 진짜 시간 금방 가거든요.
0: 아, 지금 첫 번째 광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또 할래요.
1: 갈게요. 네. 자, 1323님께서 보내셨어요. 가끔 너무 재밌는 꿈을 꾸면 눈 뜨자마자 아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꼭 중요한 부분은 까먹더라고요. 만약 사람 머릿속 꿈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다시 영화 보듯 재생할 수 있고 심지어 못 본 결말까지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0: 이거 미쳤죠.
1: 일단 꿈은 많이 꾸세요?
0: 저 진짜 많이 꿔요. 심지어 메모장에 꿈을 적어두기도 하고
1: 아 이분도 그러시는구나.
0: 저는 심지어 그래서
1: 네.
0: 그 꿈을 적어둔 거를 말하기도 해요.
1: 어? 어디서 말을 해요?
0: 그러니까 그 넉살 너튜브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1: 네네네 나 어떤 걸 적어놨다 이렇게
0: 네 그러니까 나 어제 이런 꿈을 꿨다
1: 네
0: 어제 이런 꿈을 꿨다 물론 이제 다 무시당하죠
1: 아, 보통
0: 아 헛소리 하지마 이렇게
1: 헛소리 만지니까
0: 헛소리 마시라
1: 저도 옛날에 적었다가 메모장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네.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하나 뒀었거든요
0: 네, 네, 네.
1: 나중에 듣잖아요 네, 약간 네. 무서워요
0: 왜요
1: 내 목소리지만 네. 일단 앞뒤가 안 맞고 일단
0: 네네
1: 다 부러져 있잖아요 아, 문장이
0: 그 이어지진 않으세요? 저는
1: 안 이어지더라고 잘
0: 아 저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이어지거든요.
1: 네
0: 자고 있을 때 저의 제스처가 꿈이 돼요.
1: 제스처가 꿈이 아
0: 그러니까 그쪽이에요.
1: 아 뭐 다리 꼬고 자고 있으면은
0: 네 뭐 그 정확히 그래요.
1: 심사위원이 나와 있고
0: 어릴 적에 네. 딱 아직도 딱 기억나는 게 어릴 적에
1: 네
0: 로마 중세 시대였거든요.
1: 어 그런 자세였어요?
0: 네, 중세 시대에 제가

0: 가 이렇게 뒷짐 이렇게 포박당해서
1: 네.
0: 그 단두대로 올라가고 있는 꿈이었어요.
1: 저희 광고 듣고 그래요 벌써. 이 얘기 광고 듣고 와서 더 할까요?
0: 아, 미치겠다. 광고 듣고 와서 제 꿈 얘기 마저 드리겠습니다. 배성재 T.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둠스데이 클락, 운명의 날 시계 들어보셨나요? 인류가 파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계인데요. 올해 이 시계의 분침은 자정 85초 전, 작년보다 4초 더 자정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자정은 인류 재앙의 순간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계는 1947년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등 과학자들이 핵무기 경쟁의 위험을 경고하려고 만들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기후변화도 위협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백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네.
1: 으악, 아, 나 여기까지구나 하고 팍 일어났는데. 네. 그럼 목에 이어폰이.
0: 아.
1: 줄 이어폰이.
2: 아, 근데 맞아.
1: 그쪽이에요, 저.
2: 주로 이제 몸에 해당되는 그 자극을 꿈속에서 재현하는군요.
1: 어, 전 딱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2: 오.
1: 발 저리면은.
2: 네네네.
1: 이제 뭐 제가 굉장한 위인이어서.
2: 네.
1: 그 고문에 굴하지 않고 항상. 아, 버티고 있고
2: 뭔가 지금 네. 당하고 있는 꿈을 꾼다거나
1: 네네, 항상 그쪽
2: 약간 신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냐가 많이 와요. 마감 중이다? 그럼 맨날 쫓기는 꿈 꾸고 잡혀가는 꿈 꾸고 이게
1: 아, 그 기분이 표현되는구나. 네, 감정이. 네,
2: 맞아요. 맞아요. 마감 중일 때 연재할 때는 전 맨날 눈 떴더니 마감이 지나가 버린 꿈 있죠.
1: 네, 네, 네,
2: 그런 꿈 맨날 꾸고 그런 식이거든요.
1: 아, 좀 마음 상태가 꿈에 많이
2: 맞아요. 몸은 뭐 옛날에 약간 떨어지는 꿈 많이 꿨고요. 그 뭐야? 키튼다고.
1: 예, 예, 예, 예.
2: 근데 여러분 저희 광고 드는 사이에 진짜 별 얘기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 엔사세를 위해 태어난 분 같아요. 거의 엔사세 최적화된 분인 것 같아 내가
1: 보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2: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1: 마지막에 만났네. 아, 저 그것도 있었어요. 꿈에서
2: 네.
1: 꿈 제가 뭔지 몰라요. 네. 말 위에 타고 있었는데 누가 탁탁탁탁 옆에 멈추더니
2: 네.
1: 조조님 딱 이러는
2: 거. 어, 삼국지 좋아하세요?
1: 아, 좋아요, 저.
2: 어, 네.
1: 아, 내가 조조구나.
2: 어,
1: 조조로를 해야 되구나.
2: 그런 설정이구나 지금. 네, 네. 오케이, 알겠다.
1: 그쪽이에요. 어.
2: 약간 자각몽 꿔보신 적 있어요?
1: 자각몽? 아, 자각몽은 없는 것 같아요.
2: 저 심지어 자각몽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연습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 꿀 수, 한번 꿔보고 싶긴 하다.
2: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쿤디가
1: 네.
2: 자는 동안
1: 네.
2: 어딘가에 그 꿈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1: 네.
2: 영상으로요.
1: 네, 네.
2: 근데 그걸 남들이 볼 수도 있어요.
1: 네.
2: 대신 저 본인도 볼 수 있죠.
1: 네네.
2: 본인이 그렇게 꿈이 기록돼서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어도 가시겠습니까? 이거죠.
1: 아, 그럼 모든 사람이 일단 그 꿈이 제 꿈이라는 걸 알아요?
2: 멀쩡히 등장하니까 유명인이.
1: 아,
2: 딱 나오면은
1: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 아, 이거는 약간 그 공개돼서 상영될 만한 장르만 꾸시는 건 아니다 일단.
1: 아, 네, 맞아요.
2: 나만의 무언가도 있다.
1: 아, 개인적인 장르도 종종 꿔요.
2: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굉장히 그.
1: 근데 그런 꿈 있지 않으세요?
2: 뭐요?
1: 약간 아, 이거는 영화로 나오면 대박인데.
2: 만화가들은요 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느낌을 받으면서 녹음을 하든 적고요.
1: 네, 네.
2: 다음 날 일어나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가 많아요. 무슨 영화가 이래 말도 안 되잖아 네, 싶은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꾼 적 있으세요?
1: 많아요.
2: 어, 예를 들면 어떤
1: 뭐 이게 제가
2: 스펙타클하고 이런 거예요?
1: 아, 엄청 커요. 아, 이거 기억나는 거 같다.
2: 네.
1: 제가 왜 우주에 갔어요?
2: 우주에 갔어요?
1: 네, 그 헤일 메리처럼.
2: 아, 예. 네. 네,
1: 근데
2: 거기 어, 약간 얼굴에 있다 근데.
1: 아, 약간
2: 약간 있어요. 예. 네.
1: 그 외계 생명체를 만났거든요.
2: 네네.
1: 근데 외계 생명체가 등에 붙어서
2: 네.
1: 제 등을 긁어서 몸 안에 들어가는 외계 생명체였어요.
2: 그러니까 에일리언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꾸신 거죠?
1: 아, 맞아요.
2: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그거를.
1: 근데 제가 그거를 몸에서 받아들여서
2: 네.
1: 그 친구와 하나가 됐어요.
2: 아, 테라프마스터.
1: 기생수처럼.
2: 테라프마스터도 지금 자꾸만 세 개 더 했군요.
1: 네. 어,
2: 근데 괜찮다. 네.
1: 그래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우주를 정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2: 어, 네. 헤일리언 엔드게임이라.
1: 그리고 프리저로 끝나요, 맞죠?
2: 헤일리언 엔드게임 볼.
1: 네, 어. 네, 그런 느낌.
2: 괜찮은데?
1: 네.
2: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린 재밌지만
1: 이걸 아, 보시는 분들은.
2: 아, 근데 사실 이게 왜 작품 만들 때 비슷하게 하잖아요. 프로듀싱도 네. 그렇잖아요. 내가 네. 되게 좋아했던 것들을 섞는 게 아니라 영향받은 요소들을 되게,
1: 맞아, 그렇죠.
2: 되게 창의적으로 섞잖아요.
1: 네, 맞아요.
2: 비슷한 꿈꾸 창작 쪽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항상 더해져요.
2: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약간 장르 섞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1: 네, 네, 네.
2: 어, 일단 그러면 쿤디는 이 기술은 내가 못 받는다.
1: 네, 이거 저만 즐기겠습니다.
2: 사실 뭐든. 근데 누가 받겠어요? 이걸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이 꿈의 내용을 감독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함부로 상영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1: 아, 큰일 날 수 있죠, 충분히.
2: 특히 저 심리학과 나왔거든요.
1: 네.
2: 심리학 쪽에서 옛날에 꿈 연구 많이 했잖아요.
1: 네, 네,
2: 설이
1: 네.
2: 다양하긴 한데 네. 약간 본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제일 수치스러워할 만한 거,
1: 네.
2: 이런 것들 꿈으로 꿔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1: 어,
2: 그걸 꿈속에서 대신 체험해가지고 어. 해소한다고.
1: 아, 그러면 그거 이유 아세요?
2: 뭐죠?
1: 저 아직도 궁금한데 왜 꿈에선 안 맞을까요? 주먹 같은 게.
2: 아.
1: 그 맞춘 적 있으세요? 꿈에서 주먹을?
2: 꿈에서
1: 네.
2: 좀 있는 힘껏 공격을 해도
1: 네.
2: 굉장히 그 내가 드리는 힘, 드린다고 느끼는 힘에 비해
1: 네.
2: 공격력이 약하죠.
1: 예, 네,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느려요.
2: 그렇죠.
1: 네.
2: 타격감 별로 없죠.
1: 네.
2: 아, 그 나도 그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거든요.
1: 네.

0: 저도 그 똑같은 걸 궁금한 적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너무 네. 미워하고 싫어하는 애를 꿈에서 만났어. 네, 네. 거기서는 이를 악물고 내가 이렇게 이제 때려서 때리려고 하는데 메가리가 없는
1: 거지. 뭔지 너무 부드러웠어요, 제 주먹이.
0: 그러니까. 그죠. 그 느낌 왜일까? 궁금하다.
1: 네,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0: 나 은사님한테 물어볼게요.
1: 네, 네.
0: 그분들은 대학원생들에게 하는 똑같은 말을 하겠죠. 그 땅을 왜 궁금해하는 거냐?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까?
0: 아, 근데 확실히 맞아요. 그 약간 철권 게임처럼 화끈한 타격감으로 꿈속에서 격투를 벌이는 사람은 본 적 없을 것 같아요.
1: 저도 없어요. 네,
0: 저도 없습니다. 대신에 맞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 그러네요.
0: 맞는 꿈을 꿀 때에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1: 아, 아프지 않았어요, 저도.
0: 지금 둘 다 꾸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1: 아주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0: 저도
1: 다 안 맞더라고.
0: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 사연입니다. 8366번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1분 먼저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승리나 패배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짜릿할까요?
1: 아...
0: 1분이면 있으나 마나일까요? 어떤 경기를 볼 때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나요? 1분. 아... 1분.
1: 경기를 볼 때는 절대 저는 사용 안 할 것 같고.
0: 그죠. 그
1: 쪼는 스포츠를 맛인데. 보는 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즐기는 거니까.
0: 그러니까요.
1: 근데 하지만 갖고 싶은 능력이긴 하네요.
0: 뭘 위해서죠? 1분 뒤인데?
1: 상업적인 이용과.
0: 그 보통은요.
1: 진짜 제가 그 문어 그 자체 아니에요.
0: 보통은 그 배팅이라는 세계도 말이죠. 네네. 1분 전에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1: 1분 전에 안 돼요?
0: 1분 전에 이미 다 창고 닫히지 않았을까요?
1: 아, 그래요? 아, 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0: 나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1: 친구들끼리는 해봤지만.
0: 전 옛날에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내 경륜장이 있어요. 선수분들 대회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이거 합법적인
1: 네네.
0: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 매점 아르바이트를. 네. 요이 땅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다 닫거든요. 배팅이라는 것은.
1: 네. 아, 1분 전이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0: 잠깐만.
1: UFC 같은 거는 안 되나?
0: 아, 그런가? 아, 근데 그거 배팅의 세계 말고요.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그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울고 웃고 하시는데 네. 너무 도움될 만한 기술 아닌가요?
1: 그렇다.
0: 1분 뒤에 올라? 사야지. 이런 느낌 아닐까요?
1: 근데 스포츠 경기 한정이면은
0: 아, 지금 우리 둘 다 약간 너무 때 같았어요.
1: 너무 나의 이득으로 바꾸려고 했죠.
0: 예술 한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너무 때 같았다.
1: 아쉽다. 네.
0: 근데 1분짜리 예언이라는 거는 글쎄요.
1: 큰 의미 없는 것 같긴 해요. 1분짜리는. 네.
0: 아, 근데 그런 웹툰이 있잖아요. 예전에 강풀 작가님 타이밍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1분인가 몇 분인가 그거 앞에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 위험에 처했는데 그 구해주고 막 그런 만화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쓸 수가 없네요.
1: 1분 쓰자마자 또 1분 쓰고 1분 쓰고 하면은
0: 아, 그렇게
1: 네. 1분 쓰고
0: 바로 또 1분 쓰고?
1: 다시 바로 1분 쓰고?
0: 무한히 가겠네요?
1: 네,
0: 쿨이 그럼. 없어요? 쿨 타임이 없어요?
1: 아, 쿨 타임? 갖고 싶다.
0: 근데 쿨 타임이 30초면은 네.
1: 아, 그럼
0: 30초씩 갈 수 있도록 1분 갔다가 30초 뒤에 또 쓰고 하면은
1: 그러면은
0: 무한히 갈 수 있는
1: 저의 이득까지도
0: 어떻게든 쓰겠다.
1: 네, 어떻게든 쓰겠다. 근데 갖고 싶은 능력이긴 한데
0: 네.
1: 안 써도 되니까
0: 네네네.
1: 능력을 갖고 있지만 능력을 안 쓸 수도 있는 거니까
0: 그렇긴 하죠. 그렇긴 네. 한데 약간 이득 쪽으로 안 가려고 얘기를 해보자면 네.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예측이 그죠, 문제가 그죠. 없죠.
1: 예측은 그래서 제방을 거의 안 봐요.
0: 아.
1: 그러니까 뭐 UFC나 뭐 전술이 궁금하다 네. 혹은 뭐 축구 경기 전술이 궁금하다 해서 볼 수는 있지만
0: 아니면 정말 멋진 플레이였다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맞아요. 싶다 그런
1: 그렇게
0: 거.
1: 확인하려고 보지 그 제 방을 봤을 때 그걸 이렇게 긴장돼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알 수 없는 승부를 때문에 보는 거 아니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약자가 강자를 잡는 그 그것 때문에
0: 그거
1: 좋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거기서 좀 희열을 느끼긴 해요.
0: 언더독 서사
1: 네 언더독 서사 좋아합니다.
0: 저들이 날 대신에 뛰고 있다는 느낌인가요?
1: 네 약간 그리고 저희가 만화나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언더독 서사가 항상 들어있잖아요.
0: 당연하죠. 아니 네. 그게 전부입니다.
1: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0: 자 다음 사연 볼게요 한번. 다음 사연은요. 신은주님의 사연 볼게요.
1: 네,
0: 다음 좋습니다. 페이지에. 자, 두 분이 올해의 노벨상 후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뭐 노벨 음악상이나 노벨 만화상이나 노벨 트렌드상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자회견을 갑자기 하겠다고 불러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1: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냥?
0: 이거는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지. 앤들이죠. 노벨 무슨 상이 제정이 돼가지고 되면 뽑히고 싶냐.
1: 노벨이 무슨 상? 무슨

0: 상 중에 무슨 상을 제일 좋아하냐 이런 거죠.
1: 그런 건가요? 맞아요. 좀 많아가니까.
0: 아니, 아 새로운 상이 생긴다.
1: 그죠. 이제 새로운 장 종목이 생기는 거예요.
0: 예를 들어 노벨
1: 헬기 소리상 그런 거. 헬기 소리상 그러면 할 말 할 수 있어요.
0: 베텐 채팅 왕상 뭐 이런 거.
1: 그런 거죠. 네. 어 기존의 노벨상 자, 그 부문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도 뒤집고 들어갈 팀이 없고요.
0: 휘파람상.
1: 휘파람상 쉽지 않아요.
0: 휘파람 저도 좀 불긴 하는데.
1: 어 잘 보세요. 아, 뭐. 어
0: 한번 해볼게요.
1: 에코 주세요. 에코 주세요. 오 잘하시네요.
0: 아 근데 되게 방금 네. 하수를 하수한테 하는 톤으로 얘기하셨거든요.
1: 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잘하시네.
0: 아 네 아, 잘하시네요. 뭐 이런 톤이었거든요.
1: 어 근데 훌륭하시네요. 아니야 이거 더 하면 안 돼. 더 하면 더 할수록. 근데 소리조차 못 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0: 근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1: 저 어떤 거 예를 들면.
0: 아 그게 음정 조절이 돼요?
1: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직업 연주자이기 때문에
0: 아 봤어요
1: 나중에 휘파람
0: 아, 봤어요
1: 나중에 휘파람 저 뭐지
0: 어 필요해요 그 가끔
1: 쓰실 때
0: 슬픈 노래 네. 마지막이나 초반쯤에 여유로운 척 하려고 휘파람 소리 넣는 경우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때 꼭 불러주시면 지인 할인으로 어떤 노래였어요
0: 아 그냥 그냥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1: 아 네. 역시 이것이 창작자구나
0: 그래도 한번 더 듣고 싶어요.
1: 어떤 노래 해드릴까요? 마이클 잭슨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0: 아 마이클 잭슨 빌리진?
1: 빌리진이요? 네. 맨 인 더 미러 같은 게
0: 낫죠. 아 맨 인 더 미러 하겠습니다.

0: 와 이런 거죠. 어 근데 역시 프로듀서에 왔을 때 어필을 해야 돼요. 나중에 휘파람 연주 필요하시면.
1: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가수들 앨범에 휘파람 소리 나면은 저일 확률 높습니다. 노벨 휘파람상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쿤디라 그러면은 어떤 노벨 땡땡상이 나오면 노벨 내가 도전받고 싶다.
2: 저는 노벨 뭐 창의력상 이런 거? 노벨 창의력상?
0: 노벨상급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엔사자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1: 약간 아, 너의 생각이 너무 기발했어.
0: 네. 아, 근데 노벨 개꿈상.
1: 아 노벨 개꿈상 있으면 받고 싶어요.
0: 받고 싶어요?
1: 네 받고 싶어요.
0: 되게 재밌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시는구나.
1: 아 뭔가 그 없는 거 없는 거 갖고 싶어요.
0: 그렇죠. 네. 저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 있잖아. 그 뭐죠? 가장 쓸데없는 연구해 주는 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시죠?
1: 아
0: 이그노벨상.
1: 아 이그노벨상. 네네네.
0: 이그노벨상 매번 그 뭐가 뽑혔나 보는
1: 그럼 게 그럼 뭐가 뽑혀요? 이그노벨상은?
0: 제가 봤던 이그노벨상 중에서 야, 이거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그노벨이라고 하기엔 쓸모 있는데? 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거였어요. 그 커피잔에 어디를 들고 어디를 잡고 걸어갈 때 가장 안 흘리냐? 가장 많이 흘리냐? 이거를 아, 물리적으로
1: 어디? 어디를 들고 갈 때 가장 멋있냐 아니고?
0: 아니에요. 아니에요. 멋은 아니에요. 멋은 아니었고 네. 위 잡고 아래 잡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흘리게 되는 이유 이런 것도 하나 있거든요.
1: 밑에지 않을까요 당연히?
0: 제일 안 흘리는 건 위였어요.
1: 그러니까 제일 많이 흘리는 게.
0: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냐를 되게 진지하게 풀었던 연구였거든요.
1: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난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그게 이그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맞나?
1: 아 그럼 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
0: 저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개구리 공중부양에 대한 연구로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요.
1: 개구리 공중부양? 개구리가 공중부양을 해요?
0: 자석으로 네.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그노벨상은 노벨상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1: 이제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김연도님의 사연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김연도.
0: 네. 원하는 사람 한 명의 시점으로 하루를 살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전부 알게 됩니다. 연인, 부모님, 친구, 특정인 누구든 가능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쿤디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나 일론 머스크로 한번 살게요. 가능해요.
1: 저
0: 지금 약간 이미 그 생각을 평소에 했던 뜻이거든 저게.
1: 아마 여러 명에만
0: 누구예요?
1: 아 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생각으로 하루 살아보고 싶네요.
0: 그럼 당연히 호날두 선수가 네. 코드 쿤스트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단서가 없죠.
1: 네네.
0: 모르겠지만.
1: 네 모르지만. 뭐 업적은 모르겠고. 네.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루 살아보고 싶긴 해요.
0: 저 정도의 사람이면 하루 어떨까?
1: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0: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너무 궁금해요.
1: 오, 뭐 되게 자신만만하겠지 뭐.
0: 어, 근데 아닌가? 저 제 생각도 그럴 것 같긴 한데.
1: 그냥 행성 최강의 남자 중에 하나잖아요.
0: 그리고 바뀌면 네. 아 생각으로만 사는 건가? 몸도 바뀌어요?
1: 어, 약간 그 설정으로 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0: 체인지?
1: 옛날 이제 체인지 말이야. 체인지가 되면 코드 퀘스트 안에 들어온 호날두가 존재해야 되니까.
0: 아, 그러네, 그러네.
1: 체인지는 너무 상대방 의사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존 말코비치 되게 아세요?
0: 몰라요, 몰라요.
1: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사는데 네, 네. 내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시선, 청각, 감각 네, 네.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생각이랑. 기뉴 특전대 기뉴 대장이 아닌 거예요.
0: 아,
1: 네, 네.
0: 아 그래도 하루 살아보고 싶긴 해요.
1: 호날두. 네. 메시는 왜 아니에요?
0: 아 메시는 네. 알 것 같아요 뭔가.
1: 뭐랄까
0: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1: 아 메시는 왠지 어떤 생각을 하지 알 것 같다.
0: 네 그냥 느낌 상상으로 뭔가 유추가 돼요.
1: 어 그래요?
0: 네.
1: 어 뭐가 달라요 메시하고?
0: 아 호날두. 뭔가
1: 당연히 다르겠지만.
0: 되게 올바르고 성실하고.
1: 어. 아 오늘도 훈련하자.
0: 네 오늘도 하자. 그리고 오늘도 아 해야지.
1: 근데 이제 호날두면은
0: 호날두는
1: 비속어 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0: 아, 그러니까 느낌. 그 노력에 하는 형태는 아니, 노력이라는 결과물은 같을 것 같아요.
1: 하겠죠.
0: 근데
1: 계속
0: 뭔가 다른 생각으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아, 뭐, 네.
0: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고
1: 오.
0: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래.
1: 오.
0: 이거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할래.
1: 오. 약간 그 자아와 자뻑의 경계 어딘가에서.
0: 어, 어딘가에서.
1: 오. 네. 자신감도 엄청날 것 같고.
0: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들.
1: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아침에 샤워할 때 거울 앞에서 포즈 잡겠죠?
0: 아, 100% 잡죠.
1: 아, 그 무조건 잡나?
0: 네, 더 심하게 잡을
1: 아, 더
0: 거라고.
1: 더 심하게 잡나요?
0: 네, 네. 그리고 거울이 사면으로 있을 것 같아요.
1: 아, 야, 아 나의 뒷모습까지 보는 거야.
0: 네, 우리는 한 면이지만 그 엘리베이터처럼 거울 안에는 거울 안에 나나나나나까지 즐길 것 같아요.
1: 오, 아, 그치. 이제 그럴 것 같다. 이제 알았어요. 느낌 차이를. 저는 누구를 살아보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저는
0: 생각하시는 분이
1: 항상 있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0: 누구요?
1: 토리야마 아키라라고
0: 네네.
1: 드래곤볼 작가님이었어요.
0: 어, 왜, 왜?
1: 드래곤볼 작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끝을 할 수 없는 창의력.
0: 아, 맞아요. 저도 뭐, 저도
1: 아니, 오토바이를 하나 그려도
0: 맞아요.
1: 본 적 없게 그리고.
0: 아, 그리고 저 항상 느낀 게
1: 네.
0: 갖고 싶게 그려요.
1: 그러니까.
0: 아, 저 오토바이 갖고 싶다.
1: 너무
0: 저...
1: 너무 갖고 싶고.
0: 맞아요, 맞아요.
1: 집도 약간 갖고 싶게 그리고.
0: 맞아요.
1: 자동차도 갖고 싶게 그리고.
0: 심지어 그 캡슐 집도 갖고 싶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요 베르세르크란 만화를
0: 아,
1: 그리신
0: 저 너무 좋아합니다.
1: 예, 우리 작가님 입장이 되고 싶죠. 왜냐면 뒷얘기 알고 싶어.
0: 아, 머리. 근데
1: 뒷얘기 너무 알고 싶어.
0: 갔는데 없어.
1: 어. 아니에요. 있어요.
0: 있어요?
1: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네. 그 베르세르크의 끝까지를요. 자기 친구 작가한테 다 말해줬어요.
0: 아 얘기를 해주셨구나.
1: 제일 친한 절친 작가 중에 네. 홀리랜드란 만화를 그리신 분이 계신데
0: 네, 네.
1: 그분에게 다 말해줬어요.
0: 네.
1: 그 친구가 지금 그 얘기를 떠올려서 다시 이제 베르세르크 뒷얘기를 어시스턴트들하고 같이 그리고 있거든요.
0: 아 그럼 아. 저희 볼 수는 있네요.
1: 지금 나오고 있어요.
0: 아 나오고 있어요.
1: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 원래 작가가 그렸을 거라면 이거보다는 훨씬 재밌을 텐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0: 아...
1: 그죠? 아,
0: 속도는 여전하고.
1: 그죠, 그죠. 아. 하지만 그 내용을 너무나 내가 보고는 쉽다.
0: 아,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 그죠? 네. 자, 다음 사연.
0: 아, 재밌네.
1: 지금 만족스러우시죠?
0: 아, 너무 행복해요. 처음으로 행복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1: 아, 마지막 날 다행히도 이렇게 아. 잘 보내드리네요.
0: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1: 네. 자, 익명장님께서 보내 익명장님의 사연입니다.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은 꼭 가져가고 싶은 책은 있나요? 반드시 책이어야 돼요. 저는 네. 박경리 작가의 토지 10권을 다 가져가고 싶어요. 몇 번씩 도전했지만 1권을 못 넘겼거든요.
0: 아, 그런 책들이 있죠.
1: 그죠. 네. 무인도는 핸드폰도 TV도 없으니까 진득하게 책만 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책 전에 일단 음식부터 챙기든가 물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 없다.
0: 이 나머진 다 충족됐다는 소리고.
1: 어, 이제 심심함만 챙기면 돼 어떻게든. 근데 아, 책으로 책? 꼭 하셨네.
0: 아 근데 책은 다 읽고 나면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나? 물론 다시 읽는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1: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연하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한 장의 앨범만 골라서 야, 며칠 동안 이것만 들어야 돼라고 한다면 고를 앨범이 있으세요? 음악 쪽이시니까.
0: 아 한 장의 앨범.
1: 네. 좀 어렵죠 음악적으로.
0: 네,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 많아서 좀 어렵긴 한데 그 네. 우리나라 앨범으로 꼽자면
1: 네.
0: 이소라 선배님 5집 가져갈 것 같습니다.
1: 오, 네. 5집 눈썹 달이었나요? 아닌가?
0: 5집이 소라스 다이어리.
1: 아, 소라스 다이어리 네. 맞다 맞다. 저 약간 네. 힙합 줄 알았는데 책은
0: 힙합은 네. 뭔가 그
1: 주변인
0: 아 너무 좋아하지만
1: 네네.
0: 이 도시적인 삶과 너무 맞닿아

0: 있잖아요. 그쵸, 감정보다는 맞아, 삶과 맞아. 맞닿아 있다 보니까 계속 그리워할 것 같아. 너무 도시를 갈 수 없는데 나는 저걸 즐길 수 없는데 문명을
1: 아니에요. 일주일 뒤에 구조될 걸 알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즐거워 신나는 음악 가져가면
1: 교실 왔어요. 아 네, 지금 배차가 다 마무리돼서 일주일 뒤에 갑니다. 했던 거야.
0: 아 전 그럼 뭐 아예 추억으로 돌아가서 네. SES 1집 이런 거 가져가면
1: 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거 너무 옛날 아니에요 그러면?
0: 제가 처음 돈 주고 산 앨범이 SES 1집
1: 몇 살 때예요 그때가?
0: 초등학교 2학년 때.
1: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처음 돈 주고 산 게 김건모 선생님 3집이었거든요. 네, 잘못된 만남?
0: 네.
1: 아 약간 연차가 차이가 있네.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우리 마지막 사연이니까 책 떠오르고 있어요? 가져간다. 책?
0: 만화책도 돼요.
1: 만화책 이름이 더 좋죠.
0: 좀 만화책을 무조건 가져갈 것 같고.
1: 긴 거?
0: 네. 뭐죠? 제가 갑자기 그 클래식으로 갈게요. 네. 그러니까 일본 만화 이런 거 말고 네. 만화로 보는 삼국지 가져가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1: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 무인도 가니까 전 무인도 가면 좀 긴 게 필요하기
0: 그게
1: 때문에
0: 그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1: 그죠. 전 더 네. 파이팅 140권짜리 가져가겠습니다.
0: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송제이 10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4: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5: 네, 엔들이 새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사연 보내진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6: 네.
5: 아 이거 저 아쉽네요. 마지막인데.
6: 마지막 날인데 정말 너무 신나게 하시는 게 벌써 저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5: 아 이거 생방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
6: 나중에 저희 하는 저 하는 그 땡튜브 네, 네. 스토리 캠프.
5: 저 한번 불러주세요.
6: 채널 놀러.

0: 오셔가지고
1: 네네, 너무 좋습니다.
0: 오늘의 아쉬움이 없도록 여한이 네. 없도록 한번 수다를 떠시죠.
1: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1: 오늘 어떠셨어요?
0: 전 너무 재밌었죠. 보통 네. 이제 손님 게스트 DJ 분들이 오시 스페셜 DJ가 오면은 네. 좀 챙겨드려야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가끔 이제 S 분들 네. 오시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1: 저 그런 상상을
0: 네,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1: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면 6월 19일 금요일 코드 쿤스트의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제가 오늘 생방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쉬우실지 모르시고 아무튼 너무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때문에 3일 동안 생방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럼 28일을 마피하러 오니까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랑이나 키캡 같은 게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적당한 다독임인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찾고 싶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10cm의 쓰담쓰담으로 6월 19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컬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요즘 말랑이나 킥캣 같은 게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10대 학생들보다 20, 30대 직장인들한테 훨씬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 볼을 최근에 팬분이 한번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써봤는데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고무 냄새가 너무 나더라. 예. 그 공장 냄새 있죠. 그게 너무 나고 그거 말고는 그 누구냐 키캡을 그 저희 회사 대표님이 약간 시험판 굿즈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있는 키캡인데 그거를 뭐 1박 제작진들한테 뭐 이렇게 선물로 주고 막 이랬어요. 몇 명한테. 근데 그들이 이제 촬영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를 보면서 그걸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움직이라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슬리피 벌구씨와 냉정과 열정사에 함께하고요.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로켓 안전화.
1: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어깨가 너무 뻐근해서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우리 남편, 갑자기 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 거다. 눌러봤더니 안마의자를 파는 사이트였고, 남편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하는 말, 아니 나 말고 여보 쓰라고.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갓세븐의 니가 하면이었고요. 구둘 하나 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니까 남편분이 안마의자 구매 링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뭐 부부들끼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게 뭐 혼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안마의자를 집에 들여서 그걸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분을 정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못 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어느 공간에 갔는데 있으면 꼭 해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집에 있을 때 데일리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신기하죠. 예. 저도 아 안마의자 있었으면 좋겠다, 아우 너무 몸이 아픈데 이러다가 그게 제가 옛날에 그 세라땡이 집에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또 그래도 종종 하시는데 매일 하시는 분은 진짜 찾기 힘들지 않을까. 자, 사연 보내주신 구두를 하나 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레드벨벳의 빨간맛, 윤종신의 팥빙수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둘하나62님이 엄마랑 백화점 가서 밥 먹고 아이쇼핑하다가 엄카 찬스 써서 운동화 하나 새로 샀습니다. 나이 30 먹고 엄카 찬스 쓰는 불효자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해주셨는데 뭐 나중에 또 제가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 대출이죠 대출 예. 이자 없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슬리피 벌그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사에 준비되어 있고 저는 제니의 만트라 그리고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릭 그릭 그릭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러분, 냉정가이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2: 아닙니다. 공감이 먼저예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3: 자, 뜨거움과 차가움,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냉철가의 벌구 씨, 열정가의 슬리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냉철가의 벌구입니다.
2: 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우 아빠! 하! 나우 아빠 슬리피입니다. 우리 나우가 아주 조회수가 좋아요. 짧은 영상들.
3: 네. 잘 됐으면 좋겠다.
2: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잘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아이들의 컨텐츠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 제 아내도 보더라고요, 리피씨 걸. 오호. 네. 아직 뭐 죄송하게 저는 못 봤지만 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2: 한번 봐주세요.
1: 너무 귀엽다고. 네.
3: 자, 3755님 문자 읽어주시죠.
1: 네, 3755님께서 가족여행 계획 중입니다. 저는 먹는 걸 중요시해서 전주에 한상차림 가보고 싶은데 가족들은 또 바다를 좋아해서 부산으로 가자고 하네요. 전주와 부산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더 좋은 여행지 있으면 추천 부탁할게요.
2: 야, 요거는 좀
1: 너무 다른데?
2: 어떤 개취 아닙니까?
3: 많이 개취죠, 이건. 네.
2: 그리고 또 누군가는

0: 전주에 자주 가봤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부산에 자주 가봤던 그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참 추천해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1: 근데 뭐 어쨌든 취향이니까 좀 해볼까요?
2: 이건 근데 저는 본인은 이제 전주를 좋아하고 가족들은

0: 인데
1: 저도 부산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즘 부산이 관광객이 진짜 많대요.
1: 원래도 많지 않았어요?
0: 아니 근데 국내 관광객 말고 해외 관광객분들이 아. 요즘 서울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간대. 오.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이 약간 아, 그 좀. 무슨 스카이워크 이런 데 있잖아. 네. 그런데 가면 옛날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요즘은 관광객 그거 한번 타려면 막 2시간 줄 서야 된대.
2: 와, 와 광안리 어떨지 궁금하네.
0: 요즘 부산병이라고
1: 저랑
2: 뭐 부산병
0: 외국 분들이 부산을 그리워할 때 아 부산병이라고 쓴대. 부산병. 부산병 온다 이렇게.
2: 아 부산 가고 싶다 아, 하면서.
1: 제가 기억하는 부산은 딘딘이랑 20살 때인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아. 부산에서 제발 부산 사람이랑 놀고 싶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성과 놀게 되는데. 네네. 저는 잠실 사람이랑 놀았어요 부산에서.
2: 너무 맞아 웃긴. 그런 네. 그런 없어요. 어릴 때는 그런
1: 부산 사람이 없대니까
2: 어, 사투리 들어보고 싶다 네, 막 그런 거 있잖아.
1: 그런 로망이 있어. 아. 부산으로 큰맘 먹고 놀러 갔는데 부산 사람이 없는 거야.
0: 아니 그게 해운대. 뭐냐면 네. 벌구랑 나랑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부산을 간 거예요. 네. 그때 20살 돼서 처음으로 야 우리 한번 우리끼리 여행 가보자 해서
2: 아 즐거울 때지. 네.
0: 대구 네. 찍고 부산을 갔어. 와. 야. 그래서 친구 네 명이었고. 그 부산에서 해양대?
1: 해운대?
0: 아니 그 대학교 해양대?
1: 해양대학교.
0: 해양대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어서 아, 맞아, 이제 맞아, 걔가 맞아. 나와서 다섯 명이서 이제 논 거야. 그래서 우리가
2: 야, 여름입니까?
0: 여름이죠.
1: 여름, 여름. 야,
2: 완전 피크.
0: 완전 피크. 네. 아~ 야 헌팅을 하자 하고 네. 우리가 해운대를 간 거예요. 해운대.
1: 그만 먹고 갔지.
0: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길 좀 물어볼게요 이랬어. 근데 다 아 네.
1: 사투리를 안 써.
0: 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어 뭐 저 수원에서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딴 데 가. 길 좀 물어볼게요. 아, 예. 근데 정말 한 시간을 그랬는데 다 서울 말인 거야.
1: 다 서울이야, 서울이야.
2: 다 놀러 온 거죠.
0: 그다음에 네. 저희가 군대를 가서 부산 애한테 물어보니까 아, 우리는 해운대. 여름에 해운대 안 갑니다. 딱 이래서 네. 아, 그걸 몰랐구나. 우리.
1: 관광지에 있던 거죠.
0: 거기 있는 사람 뭐 부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럴까? 아, 그래.
1: 진짜 아, 한 명도 없어.
2: 맞아.
0: 진짜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 잠실에서 온 누나들이랑 놀았어. 그래서 벌구랑 나랑 막 길가에서 막 노래하고 랩하고 막. 어.
2: 저도 부산 납니다. 저는 이제 부산 살았잖아요. 네.
0: 형 몇 년 살았지?
2: 저는 뭐 한 거의 2년 가까이 있었는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병이 생겨요 이제.
1: 아, 부산 아이가.
2: 아 그러니까 약간 센치해지면 그냥 바닷가를 가. 아. 아. 처음에 뭔지 알죠? 아. 가서 캔맥주를 까. 아, 저는 이제 20살, 21살 때 부산으로 내려가 살았는데 네. 괜히 가는 거야 다.
1: 바닷가 가서 그냥 맥주 한잔 먹자.
2: 어, 혼자 바다 소리 들으면서.
0: 아, 혼자?
2: 어, 혼자. 와. 끼룩끼룩. 막 이거를 즐겨 한 몇 달 즐겨.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 아예.
1: 아예.
2: 어. 부산 사람들은 더 안 가겠지.
0: 그 진짜 안 가.
2: 안 가. 아예 안 가. 아예. 그러니까 무슨 피크 때도 안 가요.
0: 그 아, 기억나는 게 그 스윙스랑 매드클라운이랑 부산에 이제 갔다가 어떻게 또 거기서 또 아시는 분들을 만난 거야. 네. 그래서 횟집을 갔어.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횟센터 이런 데를 갔어.
2: 아, 아
1: 근데 있잖아요.
0: 누가 회를 요서 먹습니까? 아. 걔네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장님 얼마예요? 이러니까 아 시가요 시가 그때 아 이모 시가 아니라 얼마잖아. 이랬더니
1: 아 그렇게 줘.
0: 그래 그래 그래 올라가 올라가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전날 그거에 거의 두 배 가격에 먹었던 거야.
1: 관광객이.
0: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르지.
1: 아, 현지는 다르구나.
0: 어쨌든 저는 부산.
1: 저도 부산이요.
0: 리피 씨는?
2: 저도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는 부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주에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차라리 KTX 타고 싶어.
1: 아, 전주까지 운전하는 게 힘들다.
2: 전주를 왠지 차 타고 왕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데가 있고.
1: 꽤 멀 꽤 멀 텐데.
2: 그리고 그 전주 가면 뭔가 한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 강아지가 있어요. 유일하게 저희 가족이 못 가본 데가 전주예요. 한옥은 거의 절대 안 돼. 반려견 출입이 안 돼. 근데 제가 있긴 있는데 몇 달 전부터 풀이에요.
1: 아, 인기가 많군요.
0: 한옥이 근데 아, 아니 그래. 전주가 그 기차가 없나?
1: 있죠.
0: 있을걸?
2: 어. 그러니까 왠지 거기는
1: 거리가
2: 그 정도는 차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0: 그치 그치. 자 어쨌든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남성분인 7339님이 보내주셨고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와 여자친구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시즌만 시작하면 데이트는 거의 잠실 야구장입니다. 저희 둘 다 서울에 살

0: 하거든요. 근데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다릅니다. 제 팀은 지방 구단이고 여자친구 팀은 잠실이 홈인 팀인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야구 보러 갈까?
1: 어, 좋지. 우리 팀 홈 경기 있더라.
0: 아, 그래? 우리 팀도 경기하던데?
1: 아, 폰으로 중계 보면 되잖아. 아, 야구는 직관이지.
0: 지방으로 직관 가는데 돈이 많이 들기도 하니까 여자친구네 팀이 홈에서 경기할 때는 그냥 서울에서 봅니다. 여친네 팀 응원석에 앉아서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쳐도 문제는 저희 팀이 잠실 원정을 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팀 응원석 가자.
1: 아, 굳이? 난 우리 팀 응원석이 더 좋은데? 원정팀이라 사람 별로 없잖아. 직관은 자고로 바글바글한 사람들 틈에서 응원하는 맛인 거 몰라? 오빠 응원 도구도 별로 없잖아. 내가 유니폼이랑 짝짝이랑 다 빌려줄게. 우리 팀으로 가자.
0: 결국 그날도 여친 팀 응원석에 앉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팀이 경기를 잘해도 마음껏 좋아할 수가 없어요.
1: 뮤직팀 홈런입니다.
0: 우와!
1: 아, 오빠 눈치 없어. 여기 하이팀 응원석이야.
0: 하도 여친네 팀 응원석에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팀 응원가가 가물가물하다니까요. 여자친구는 자기 팀 홈경기 때도 자기 팀 응원석, 제 팀이 원정 왔을 때도 자기 팀 응원석이에요. 저는 시즌 내내 상대 팀 응원석에만 앉아있는 셈이죠. 윤미야, 근데 아, 가끔은 우리 팀 응원석도 좀 가면 안 돼?
1: 아니 오빠,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팀 내 팀이 어딨어? 그리고 그 팀 응원석에 가면 나 외롭잖아. 응원가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0: 이럽니다. 한 번쯤은 제 팀 응원석에서 목청껏 응원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저희 팀 응원석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2: 자, 응원하는 야구팀이 다른 여자친구 때문에 늘 상대팀 응원석에만 앉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팀 응원석에서 직관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7339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뭐 스포츠 관심 있는 분 계세요?
1: 뭐 없진 않아요. 제가 축구에 별로 관심 없고 뭐 국내 KBO 프로야구나 외국 농 그 NBA는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0: 저는 참 그 보는 게 아예 없어서
1: 네.
0: 사실 그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요.
2: 그러네. 리피 형은 진짜 스포츠 자체를 아예 모르는구나.
0: 그쵸,
2: 보지도 저랑, 않고.
0: 그렇죠. 어릴 때는 이제 농구를 엄청 좋아해서
1: 네.
0: 뭐 연구전부터
1: 아 봤어요.
0: 그렇죠. 그때는 아, 뭐 난리였으니까 연구전부터 막 이렇게 프로팀 그리고 KBL. NBA 선수를 전부 다 외웠어요. 그때 카드도 유행했거든요.
1: 아.
0: 진짜 막 다 외우고 그럴 정도였다가
1: 어느 순간부터
0: 집이 힘들어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스포츠에 좀 관심이 좀 떨어졌어요.
2: 네. 축구 아 농구를 좀 봤었구나.
1: 그렇죠. 그
0: 엄청 봤죠.
1: 선수도 알고 유니폼도 많고.
2: 신기하네.
0: 게리 페이튼 막 이렇게. 션 캠프.
2: 오.
0: 둘이 이제 저기 시애틀.
2: 형은
0: 써니스였죠.
2: 그 마이클 조던 시대는 아니잖아.
0: 그 시대죠. 그 시대.
2: 형이 조던 시대요?
0: 조던 시대죠.
1: 97년?
0: 예. 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딱 농구 카드 유행할 때니까.
2: 근데 그때 그럼 해외 중계를 어떻게 봐?
0: 2번.
2: 나왔어.
1: 무슨 채널이에요, 2번이?
0: CNN.
1: CNN? 네.
2: 근데 아, 나왔어.
0: 뭔지도 몰라요. AFKN 뭐 이런 거 그냥 2번 틀은 거야, 2번.
2: 근데 나왔어, 2번. 그게?
0: 그게 뭐 책자가 가끔 팔았거든요. 그럼 맨 뒤에는 카드 가격이 나와 있어. 신기하게도
2: 아니 TV가
0: 근데 그게 몇 시에 뭐 CNN에 산다 이렇게 하면 2번에만 보는 거야. 2번만.
2: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1: 스포츠 채널
2: 아니 SBS, KBS, MBC, KBS2 이렇게밖에 없었잖아 원래.
0: 아 그렇죠.
2: 근데 2번으로 어떻게 들어?
0: 아 2번은 있었어요.
2: 옛날에는 네. 그러다 없어진 거야?
0: 모르겠어요. 항상 미국 방송 하나 있었어.
2: 아 진짜? 네. 지상파에 미국 방송 있었어?
0: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2번은
2: 없잖아.
0: 외국 방송. 지금 그쵸. 없죠.
2: 내가 TV 볼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근데 우리 그 케이블 TV랑 우리 있지 않아?
2: 케이블 TV는 있었어.
0: 우리 때는 케이블 TV가 없었지. 인터넷이 없었지.
2: 케이블 TV가 되면서 그게 채널이 한 40몇 개 이렇게
1: 됐지. 몇십 개.
2: 그러면서 그때 미국 CBS인가?
1: 네.
2: CNBC인가 뭐 이런 게 들어와 있긴 했었어. 근데 그거 말고는 모르겠네.
1: 케이블 TV 때 뭐 38번, 27번.
2: 이런 거였죠. 네. AFKN TV인가? 그거?
0: 아, 그쵸.
2: 그거는 나도 많이 듣긴 했어. 그걸로 막 힙합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1: 아,
2: 옛날에 외국 음악을. 주한미국 방송.
0: 그것도 우연히 보는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힙합이다.

0: 표현이.
1: 그치,
0: 그 비디오 테이프 넣고 녹화하는 거야.
1: 응원하는 팀 유니폼이나 굿즈를 뭐 모으진 않죠.
2: 뭐
1: 옛날에 뭐 한때 농구 그리고
2: 그 정도?
1: 어.
0: 네. 그쵸. 농구 유니폼은 뭐 그래도 몇, 막 NBA를 자주 보지 않아도 사긴 사죠.
2: 그쵸. 몇 개 사보는 거? 예. 네. 그 정도인 거 같아요.
0: 막 아니, 엄청 막 엄청 팬이 없다 우리가.
1: 리피씨 아내분은 막 그 운동에 관심이 있진 않죠.
0: 그쵸.
1: 같이 볼 일도 없고.
0: 아무것도 안 봐요. 룰도 몰라요. 룰도.
1: 근데 벌구는 같이 보나?
2: 저 야구랑 농구는
1: 아 맞아. 와이프가 봐요. 그래도 야구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2: 예, 그냥 어. 그 지인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그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번 가다 보니까 좀 그 야구라는 스포츠에 좀 빠졌습니다.
0: 오, 예. 그러니까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예, 야구 보러 많고. 가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2: 그 문화가 되게 괜찮아요.
1: 근데 이제 그런 거야. 벌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즐기는 사람이고,
2: 네.
1: 저 같은 경우는 즐기지 못하거든요. 네. 저랑 방영국이 둘이 약간 헤비 축구 팬이에요.
0: 아,
1: 그래서
0: 맞아, 맞아.
1: 둘이 만나서 막 경기도 맨날 보고 막 이랬는데.
2: 맞아, 한때 봤잖아요. 엄청 많이 봤잖아요.
1: 요즘은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열과 성이 좀 떨어진 상태긴 한데 나이 먹으니까.
2: 네.
1: 옛날에는 그러니까 벌구 씨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패션 팬이라 그랬지.
2: 아, 패션이야.
1: 어, 그냥 야구 패션 팬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0: 있는 척.
1: 그러니까
0: 그냥.
1: 아, 쟤는 그냥 축구 그냥 아, 그냥 아, 좋아하는 티내는 네. 느낌이지. 약간 이러고
0: 잘 몰라 쟤.
2: 뜨내기야?
1: 어 뜨내기 진짜 축구 좋아하잖아.
2: 예.
1: 연인이랑 축구 못 봐.
2: 아.
1: 그러니까 승질나 막 옆에서 막 뭐 이야기하잖아 그럼. 어, 왜 들어가서 자? 막 이렇게 된다니까. 아 그냥 왜 보려 그래? 아니 여태까지 보지 않았으면 그냥 안 봐도 돼. 약간 이런 게
2: 진심이라.
1: 어.
0: 너무 진심이라.
1: 너무 진심이라.
0: 어느 포인트에 이제 막 그런 거예요? 막 선수의 막
2: 모든 포인트가 있겠지.
0: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가 막.
1: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저기서 왜 반대편에서 저렇게 뛰어 볼 받을 위치를 저렇게 잡으면 어떡하냐 얘가 어떻게 주냐 그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왜 저렇게 된 거야 이러면
2: 들어가 그냥
1: 근데 방영국이랑 둘이 보면 진짜 와 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진성 축구인들은 약간 진성인 사람들하고 보는 걸 좋아하지.
2: 아.
1: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맨시티 팬들 한국에 있는 맨시티 네. 팬들끼리 펍에 모여서 보는 경우가 있대.
2: 아, 재밌긴 하겠네. 전문적으로
1: 큰 경기를
2: 보겠네.
1: 그럼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아 쟤 또 저러네 아 막 이런 게 있고 막
0: 맞아
1: 한대잖아.
0: 래퍼 중에 그 주석 씨가 그거 많이 하는
1: 맞아,
0: 거
1: 맞아 맞아
2: 맞아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
1: 맞아, 맞아. 주석 형이 맨시티야 어. 시티 팬. 어. 그런 게 좀 재밌지.
2: 아 그 정도로 좀 진짜 헤비 팬으로
1: 옛날에 현도 형이 현도 형 네. 형수님이랑 축구 보다가 그만해 했잖아. 오빠 근데 저거 왜 멈춘 거야? 근데 왜 축구인데 손으로 던져? 그만해 갑자기.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막. 아 나 그 정도로 난 축구를 좋아하니까.
2: 아 그렇죠. 네.
1: 전 축구는 좀 진득하니 진지하게 혼자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1: 맞아,
0: 커플이
1: 맞아,
0: 되고
1: 맞아,
0: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막 축구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잖아. 너무 신기해 막.
2: 어머. 그러니까 완전 본인만큼 알고 있는.
1: 오.
2: 진짜 신기하긴 하겠다.
1: 오하영 있죠 에이핑크.
2: 예.
1: 네. 하영이가 축구 엄청 좋아해요. 그럼 저랑 막 큰 경기 있으면 문자 계속하는 거야.
2: 축구 얘기를.
1: 근데 걔가 또 응원하는 팀이 있어 맨유. 난 근데 맨유를 막 응원하지 않으니까 막 계속 놀리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럼 재밌어.
2: 그렇죠. 재밌겠다.
1: 아 상대 팀 응원석에 앉아 있었던 적이 내가 없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2: 뭐
0: 엄청 뭐 저도 경험 해보지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 가시방석인데요.
1: 쉽진 않겠다.
2: 저도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좀 뭐 그러게
0: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대한민국 대 다른 나라가 붙는데 다른 나라 응원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 어우 야 씨 그게 한일전이야?
0: 뭐 한일전이야?
1: 어우 야
0: 얼마나
1: 어떡하냐.
0: 가시방석이에요?
1: 어떡하냐? 쉽지 않네. 자 어쨌든 7339님은 응원하는 야구팀이 다른 여자친구 때문에 늘 상대 응원석에만 앉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팀 응원석에서 직관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고민해보는 동안 저희는 유승우, 유현정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39님은 응원하는 야구팀이 다른 여자친구 때문에 늘 상대팀 응원석에만 앉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팀 응원석에서 직관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본인 팀의 응원석만 고집하는 여자친구를 설득할 방법은 외야 중간 쪽에 앉자고 한다.
0: 자, 리피씨.
2: 나 대표가 추천하는 본인 팀의 응원석만 고집하는 여자친구를 설득할 방법은
3: 스타가 될 수 있다고 꼬신다.
0: 그게 무슨 말이야?
1: 무슨 말이죠?
4: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반대팀 유니폼을 입고
1: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4: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그 응원석에 가서 앉자고 하는 거예요.
1: 네.
4: 그럼 얼마나 튑니까?
1: 이 많은 사람들 중에
4: 이 사람 중에 내가 영상을 찍겠다.
1: 적군이잖아, 적군.
4: 내가 영상을 찍어서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0: 근데 좀 비호잖아.
4: 캐치를 한번 연습해봐라.
0: 근데 좀 비호잖아.
1: 와,
4: 야. 비호가 아니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꼬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진짜 어렵긴 해요.
4: 어려워요.
0: 좀 방법이 없지.
4: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이 방법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또 이준 씨가 야구장에서 좀 스타가 됐잖아요.
1: 맞아요.
4: 그래서 좀 귀엽게 이렇게 춤도 좀 캐치 추면서 하면 좀 이렇게 꼬시면 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0: 저 벌구 씨.
1: 저도 설득할 방법이 저도 없다고 판단돼서.

0: 그래서 서로의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야구에 이제 1루, 2루, 3루 쪽에 있으면 2루 끝쪽 외야 쪽이 가운데거든요. 중견수.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앉아요. 선수들도 안 보이기도 하고 공도 장타 아니면 잘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냥 왼쪽 오른쪽도 아닌 가운데 그냥 우리 앉아서 멀리서 보자. 서로 편하게.
1: 이건 벌금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나는 저는 야구장을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리피씨 말은 아예 틀린 것 같고.
2: 제가 정확하게
0: 그거는 이게 못 찍어요 진짜.
1: 그거는 여자친구를 뭐라 그러지? 약간 공격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2: 한번 매긴다.
1: 그렇지.
2: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설득 못합니다.
0: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2: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신다면
0: 팀을 옮기세요. 그냥
2: 응원하는 팀을 바꿔야 할 네. 거예요.
0: 와이프 팀으로 바꾸세요.
2: 포기하세요.
0: 그냥.
1: 그래, 어쩔 수 없어.
0: 네, 이건 안 돼요.
2: 이건 안 됩니다.
0: 그냥 그 중계로 볼 때 따로 원래 팀 보시고 가족 팀은 또 따로 꾸리세요.
1: 그래, 차라리 그게 나.
2: 가족 그게 팀. 맞습니다.
1: 네. 자, 저희가 제안한 의견 중에 끌리는 게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0: 네, 저는 갓 데뷔한 버추얼 보이 그룹의 미완 소년의 플루마입니다. 네.
2: 우리 벌구 씨가 프로듀싱했나요?
0: 아, 프로듀서 형은 박원 형님이시고 저는 거기에 이제 음악 쪽 관여하는 작곡가로 참여했습니다.
2: 아, 네. 저는 그 야구장에서 이준 씨가 생각나서 엠블랙의 Y
1: 좋습니다.
2: Y 해서 좀 보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김딘의 뮤지컬.
1: 자, 능중과 열정사의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5374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벌구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얼마 전 부부 모임에 갔다가 휴대폰의 배우자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해놨는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뭐 내 사랑, 여보, 내 편 같은 애칭으로 저장해놨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남편을 이름 석자로 저장한 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한테 그냥 동거인이야? 부장님보다도 성의가 없네? 이러면서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 찾기 편하려고 그렇게 저장한 건데 남편이 너무 괴롭혀서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삐진 남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다시는 바꿔달라고 못하게 아주 오글거리고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깜찍한 별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별명이 곰이에요. 곰상이라서요.
1: 자, 537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전화번호에 저장된 이름.
2: 네.
1: 어릴 때는 좀 중요했는데
2: 아, 지금 중요하지 않죠.
1: 지금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긴 하죠.
3: 어릴 때는 내가 몇 번으로
1: 누르면 넘어가는지
3: 내가 몇 번으로 단축번호가 돼 있는지가 중요했죠.
1: 내 기억에 내가 벌구 거 맨날 바꿔놓은 것 같은데 나 1번으로
2: 그런 거예요?
1: 중학교 막 1학년 2학년 이럴 때
4: 여자친구처럼?
1: 왜 나 1번 아니야? 막 이렇게
4: 그때 맞아요. 어땠어요 벌구 씨? 딘딘 씨가 자꾸 자기를 1번으로
1: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4: 단축번호로 바꿨는데
2: 잘 기억이 안 나요.
1: 아 근데 그건 몰래 있었어.
4: 바꿨나 보다, 몰래.
1: 그건 있었어. 그
2: 잘 안 누르는
1: 누나들은 네. 친한 친구랑 내 사랑 이렇게 막
2: 아 뭐 특별하게
1: 뭐 사랑하는 뭐 성원이 뭐 내 사랑 성원 막 이런 식으로 누나들은 친구를 그렇게 등록을 해놔.
4: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있어요.
1: 어 근데 나는 그걸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내 친구들이 다 임철 뭐
2: 김윤명
1: 뭐 이렇게 저장해 놓으니까 내가 그걸 바꿨어 막 철이 하트 이렇게 막 아, 친구들 걸로
2: 이렇게 애정 있게
1: 그래서 애들이 막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
2: 맞아 맞아 맞아.
1: 나 근데 누나들하고 자랐으니까

0: 이렇게 등록 안 하지?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
1: 그게 또 쉽지 않아요. 뭔가 수식어를 붙인다는 게.
0: 그치 그치.
1: 그걸 다 붙여야 되거든.
2: 그쵸.
1: 그걸 붙이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2: 좀 특별한 느낌이 들잖아요.
1: 다 붙여요 다.
0: 근데 남편을 그냥 이름으로 저장해놓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2: 네 이거는 좀 서운할만 해요.
0: 이건 좀 너무 무뚝뚝하다.
1: 잠깐 생각해봤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와이프 핸드폰에 김성원이라고 써있어. 김성원.
0: 난 보고도 난지 모를 것 같아. 누구지? 이럴 것 같아.
1: 김성원.
0: 나랑 이름이 똑같네. 그냥 이럴 임철. 것 같은데.
1: 김윤명.
2: 죄송한데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를 김희수라고 저장 안 한 것 같습니다.
0: 그래. 야. 와. 이건 좀 아니야.
2: 이거는 좀 바꿔야 돼요. 진짜 남편분 착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는 거 보면은
1: 좀 삐질만한 것 같고.
0: 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저장했어요?
2: 저 내 사랑 하트.
0: 리피 씨는?
1: 아 와이프요?
0: 어.
1: 뿌르뿌.
0: 아 뿌르뿌. 아직도?
1: 네 뿌르뿌예요 뿌르뿌.
0: 두 분의 그 아내분은 뭐라고 등록했어요?
1: 저도 그게 궁금하다가 그걸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2: 아 그래요?
1: 든든 엿보라고 돼 있어요.
0: 오.
1: 제가 든든한가 봐요.
0: 되게 기분 좋다.
2: 와. 오. 부럽다.
1: 막 좋다. 맨날 막 든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더니. 봤는데 든든 엿보라고 돼있더라고.
0: 좋겠다.
1: 그럼 좋았어요. 예.
2: 저도 제 아내가 나를 뭐라고 등록했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1: 모르죠.
2: 예, 몰라요.
1: 그 이거 봐야 돼.
2: 그러게.
1: 나도 안지 얼마 안 됐다니까. 가서 한번 봐봐요.
2: 예.
1: 든든 엿보.
0: 너 나 뭐냐? 저는 BURR9예요. 벌구. 저한테 숫자 9. 리피 씨는 젓가락.
1: 아직도요?
0: 아직도.
1: 아직도? 아직도 젓가락이에요?
0: 귀찮더라고 바꾸기가.
2: 네, 바꾸기 귀찮아요.
1: 오래됐다.
0: 그 그러니까 나도 지금 벌구 그 벌 나인으로 돼 있는 거 거의 한
2: 20년?
0: 10몇년 넘었고. 네. 리피 씨 젓가락도 거의 한 10년 넘었을 걸?
1: 그러니까. 한번 하면 안 바꾸죠, 잘.
0: 나 뭐라고 등록돼 있어?
1: 저 다 딘딘 벌구죠.
0: 네.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 맞아, 바꾸기.
1: 맞아. 왜냐면 둘 다 닉네임이기 때문에.
0: 맞아, 맞아. 아, 웃기네. 자, 애칭 지어 주시죠.
2: 애칭 곰. 남편이니까. 곰서방님 가겠습니다.
1: 곰서방.
0: 곰서방. 곰서방.
2: 곰서방.
0: 어.
2: 곰서방.
1: 저는 푸, 푸 이런 거.
2: 푸 귀엽다.
1: 곰돌이 푸 이런 거.
0: 우리 푸.
1: 우리 푸 이런 거.
0: 어.
1: 이런 거 귀여울 것 같아요.
0: 예. 곰. 곰. 그냥 곰 하트여도 귀여울 것 같은데?
2: 네. 곰.
0: 곰 나의... 하트가 이름 세 글자보단 낫지.
2: 나의 곰.
0: 자 사연 보내주신 5374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전 이지의 내 사랑 곰돌이 듣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755님이 보내주셨고 벌구씨가 소개해주시죠.
1: 네. 저희 집은 분기마다 한 번씩 꼭 가족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여행이 무조건 필수 참석이에요.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가야 합니다. 아직 한 명도 빠진 적이 없어요.
2: 다음 달 둘째 주 주말 가족여행 간다. 펜션 예약 완료했어?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2: 그래, 이번엔 바닷가야.
1: 근데 제가 요 몇 달 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야근도 많고 약속도 많아서 주말만큼은 진짜 집에서 혼자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죠. 어머니, 저 혹시 이번에 좀 빠지면 안 돼요?
2: 어머, 왜?
1: 아, 좀 쉬려고요.
2: 아니, 여행 가서 쉬면 되잖아.
1: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말해봤습니다. 형은 좀 가족여행 가기 싫었던 적 없어?
3: 아, 있지.
1: 근데?
3: 그냥 갔는데? 빠지면 저 어머니 감당 가능?
1: 이러더라고요. 어제 가족 단톡방에서 어머니가 마지막 공지를 날리셨습니다.
2: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다들 알지?
1: 아, 근데 혹시 갑자기 일이 생기면...
2: 뭐? 갑자기 일이 왜 생겨? 가족이 우선이야!
1: 가족이 싫은 건 아닙니다. 가면 재밌고 또 좋은데요. 이번엔 진짜 배달음식 시켜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고 싶거든요. 가족들 서운하지 않게 이번 여행만 자연스럽고 그리고 확실하게 빠질 수 있는 핑계 뭐 없을까요?
0: 자, 분기마다 가는 가족 여행에 이번에 진짜 빠지고 싶은데 어떤 핑계를 대야 확실하게 빠질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9755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뭐 어릴 때 학교나 학원 이제 꾀병 부리고 빠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1: 뭐 많진 않은데 네. 은근히 또 학원이랑 학교는 정말 잘 다녔습니다. 근데 뭐 한 번쯤은 있던 것 같아요.
3: 별로 안 빠졌네요.
1: 별로 안 빠졌어요.
3: 전 되게 많죠.
1: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학교 안 빠지고 가는 거를.
0: 네. 맞아. 벌구는 약간 학교 무조건 갔었어요. 네.
3: 저는 학교도 꽤 안 갔고 좀 후반부에.
1: 네.
3: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 한 이후로는 잘 안 갔고 학원도 이거는 뭐 약간 디폴트 아닙니까?
1: 그렇죠. 친구들이랑
3: 학원은 무조건 한 번씩 빼먹고 좀 PC방 가야죠.
0: 학원 땡땡이 친 적 없어요, 벌구 씨?
1: 학원은
0: 많을 걸?
1: 중학교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0: 맞아.
1: 다 같이 이제 그러니까 핑계 대고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쨌죠.
0: 저는 한 번도 학원 땡땡이를 쳐볼 생각을 안 하다가
1: 네.
0: 벌구가 야 그냥 안 가면 돼.
1: 예 네, 맞아.
0: 그래가지고 안 갔다가 이제 걸렸을 때 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3: 아니 본인은 뭐 안 다 그냥 갔다면서.
0: 아니 학원은.
3: 학원은. 네. 우리 때는 도서관이 유행했어. 도서관.
1: 도서
0: 독서실?
1: 독서실?
3: 독서실. 맞아. 아, 독서실.
1: 그 몇 평 정도 들어가는데 맞죠?
3: 그게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엄청 나가서 놀았어.
1: 아, 맞아. 우리 때도 많이 그랬어.
3: 독서실이 짱이야. 근데 학원은 선생님이 전화 온단 말이야.
0: 맞아.
3: 야, 왔어요. 한다 뭐 독서실 전화할 데가 없어. 그래서 독서실이 무조건
0: 독서실이 원탑이지.
3: 원탑이야. 맞아요. 독서실 짱이야.
0: 벌군의 집 앞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1: 거기가 좀 많이
0: 거기가 좀 핫한
3: 거기에요?
0: 거기 핫한 네. 독서실이었어. 그래서 좀 누나들 좀 예쁜 누나들 다 오고
1: 한두 살 위 누나들
0: 좀 한두 살 위에 좀 힙한 형들 다 거기 갔고
1: 그래서 그 형들과 누나들

0: 좀 가깝고 친해질 수 있는.
1: 어, 그게 그 독서실이었지.
2: 어, 독서실 맞아, 최고였어요. 맞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다.
0: 지금 안 그렇고.
1: 지금 스터디 카페가 있잖아. 어, 맞아.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 어.
0: 맞아요.
1: 저는 그리고 학교에서 조퇴할 때 썼던 방법이.
0: 아, 조퇴 좀 했던 것 같아.
1: 나 많이 했어. 네. 온풍기가 있. 내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0: 조퇴를 많이 하.
1: 온풍기가 있잖아. 온풍기. 네.
2: 그 뜨거워지는 거야?
1: 그 바람 나오는 거. 바람 나오는 거.
0: 그 우리 때 있었잖아요.
1: 학교에 온풍기가 있어 되게 큰 거.
0: 어. 뜨겁잖아.
1: 지금은 아마 핫팩으로 하면 되겠다. 그거를 이마를 이렇게 깐 다음에 머리를 그 바람을 이마로 계속 쏘는 거야. 진짜 뜨거워 그러면.
0: 열이 나는구나 그럼.
1: 그럼 진짜 여기가 진짜 뜨거워지거든. 근데 입술을 이렇게 쫙 양옆으로 찢어. 입이 그럼 입이 갈라지면서 드드드득 이렇게 건조해져. 그리고 바로 교무실에 가.
0: 선생님 어때?
1: 그때 이때 안 웃는 게 진짜 중요해.
0: 그러니까 웃긴데.
1: 아 아까부터 계속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러면은 야 너 입술이 왜 그래? 저 며칠 동안 좀 아파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만져보면 야,
0: 오,
1: 너,
0: 야
1: 너무 더운데 야
0: 양호실 불덩이.
1: 야 너 양호실 가봐 이러면 아니 양호실 갔다 왔는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야 그래 너 집에 가 빨리 가 빨리 가 병원 갔다가 그 가져와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2: 어 기가 막힌다.
0: 나가면서 요거. 나가면서 웃지 이제. 어.
1: 나가면서 뛰어 나가다가 이제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걸려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0: 맞아.
1: 밖에 나가서 커브 꺾을 때까지 최대한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 어. 그랬지 나는. 맞아. 난 이건 국룰이야. 여러분 와, 지금은
2: 대박이다.
1: 지금은 제가 볼 때 핫팩 뜨겁게 한다는 이마에 계속 대고 있다 가면 될 것 같은데. 어.
2: 아 근데 입술 찢기가
1: 입술 찢기가 킥이야.
2: 아 요거 어. 너무 힘들다 근데.
1: 그리고 눈 아파. 계속 뜨고 있잖아 그 온풍기에.
0: 눈
1: 그럼 눈도 빨개져. 어. 그거 완전 킥이라니까.
0: 맞아 막 어. 눈병으로 막 조퇴하려고 하는 애들 많았었어.
1: 나 눈병으로 흙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빈 다음에 빨개진 다음에 나갔잖아. 전 진짜 조퇴 많이 했어.
0: 뭔 놈의 눈병에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1: 전 조퇴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기 싫었던 약속을 약속이나 여행 같은 거 있어요? 핑계 대고 빠진 거?
0: 뭐 여행까지는 없는 것 같고 약속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때 솔직히 그냥 뭐 저야 이제는 뭐 음악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날 작업이 생겼어 이러고 그냥 빠져버리죠. 좀 늦어버리거나
1: 아 맞아
0: 핑계 있으면
1: 벌거 같은 경우는 작업이 생겼어가 많지.
0: 아. 네. 뭐 될 게 없어요 제가.
1: 나도 녹음이 있다.
0: 네 녹음 어. 녹음을 해야 된다. 작업이 있다. 이제는 또 이제 아내라는 방패가 생겨서 아내랑 어디에 와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2: 아내가 방패면 애 둘은 벙커예요.
0: 무적이요 벙커. 무적?
2: 무적입니다 무적. 야 나와!
1: 핵이네 핵. 야 핵폭탄이네 어. 그냥.
0: 장난하냐?
2: 장난하냐?
1: 야 애가 둘이다.
2: 야 연년생이야. 그러면
1: 할 말이 없네.
2: 솔직히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 어. 왜냐면 자고 나가면 되거든.
0: 어. 애기가 앉아.
2: 안돼 앉아 지금.
0: 그치.
2: 그리고 최고가 뭐냐면 저 몇 번 써봤는데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0: 그 누구도 불러낼 수 없어.
2: 아무도 못 불러. 야, 애가 아프다.
1: 아, 그치. 그건 안 되지.
2: 끝이야. 끝. 아무도 안 돼.
1: 그건 나도 못
2: 그거는,
1: 불러.
2: 그거는 딘딘도 안 돼.
1: 그건 나도 못 불러.
2: 야, 지금 이거.
1: 너무 내가 아니. 만약에 형 나와 이러대. 야, 나 애가 두려. 어쩌라고 할 텐데. 애가 아프다 이러면 아 오케이 있어. 오케이
2: 애가 아프다 하면 끝나요.
1: 애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2: 그거는 아무데도 안 나갈 수 있어.
1: 자 일단 9755님은 분기마다 열리는 가족 필참 여행에 빠지고 싶은데 어떤 핑계를 대야 하는지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빠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정하는 동안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55님은 가족 필참여행에 빠지고 싶은데 어떤 핑계를 대야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빠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가족여행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한다.
0: 자, 리피씨.
2: 나슬리피가 추천하는 가족여행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3: 일!
1: 똑같은 거죠?
3: 똑같죠. 출근이나 일이나 일, 네. 일이에요. 일. 벌구씨 한번 들어봅시다. 벌구씨.
1: 이게 지금 사연자 남자분이 아직 가족이랑 같이 살아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품에 있고 뭔가 아픈 척을 하거나 뭔가 이랬으면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갖고 뭔가 아픈 핑계로는 빠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또 요즘 바쁘다고 했으니까 야근도 많고 아직 마무리 지어야 할 중요한 일이 당분간은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아까 전에 온풍기 얘기를 듣고 나서 네. 그것도 한번 일단 한번 추천을 드리고
0: 나쁘지 않아. 입술 찍고만 나가도 나쁘지 않아.
3: 입술 찍고 온풍기 센 다음에 토요일 아침에 병원부터 가야겠다라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제 경험상 가족들이 가장 모를 수 있는 건 일이에요. 일.
1: 회사 일이죠.
3: 회사 일.
1: 네.
3: 보통은 뭐 친구들도 알고 뭐 다 알아. 근데 웬만하면

0: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무조건 이럴 때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일을 만들든 일로 거짓말을 하든 네. 무조건 일로 가야 돼. 일.
1: 일을 빼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 예를 들어서 성인이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 모임이 뭐 있어 명절이야. 네. 근데 아 방송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알아? 방송 뭐
2: 모를 수 없겠지.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제작진이랑 만나기로 했어. 네. 근데 야 오늘 뭐 8시 올 거지? 아 미안 나 촬영 있다. 뭔 촬영인데?
0: 아 그러면 안 되지.
2: 아 저 너튜브요.
1: 아 너튜브요.
2: 어? 근데 거기 카메라를 또 알잖아. 아,
0: 감독님들이 아,
2: 오늘 촬영... 어 현진이 오늘 촬영 없다는데?
0: 다 라인이 있어.
2: 막 이래버리면 그래서 나는 제작진한테는 웬만하면 방송 생겼다고 안 해.
1: 아 그 핑계는 아예
2: 아, 촬영이 늦게 끝난다 안 하는 게 왜냐하면 통하면 아니까 혹시나 얘가 나쁜 심포를 갖고 물어보면 걸릴 수도 있어.
1: 하긴 구려금.
2: 그럼 서로 찜찜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캐서 알았다는 걸 나한테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네. 서로 그게 좀 애매해서 아 난 녹음 있다. 아 앨범 작업 앨범 녹음해야 돼가지고
0: 아 가수 쪽으로 빠져야 돼.
2: 아 오늘
1: 알 방법이 없지.
2: 진짜 촬영하다가 진짜 녹음을 오늘밖에 못해서 오늘 녹음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1: 뭐 만약에
0: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로 가야 된다고.
1: 만약에 녹음실 분야로. 뭐 사진이 실시간으로 필요하면은 제가 다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업하고
2: 그리고 그런 거 위험하다. 형 수액 사진 찍은 다음에 나중에 보내잖아.
0: 네.
2: 그 사진 정보 올리면 언제 찍었는지 뜰 때도 있어.
1: 맞아요. 나와요.
2: 그 네.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진을 캡처해서 다시? 보내야 돼. 캡처해서 보내야 돼.
0: 그러니까 뭔지
2: 내가 찍은 사진을
0: 알겠다.
2: 캡처를 해서 보내면 캡처 일자로 시간이 뜨니까.
0: 맞아. 정보를 보면 나와.
2: 정보 보면 나와.
0: 맞아, 맞아.
2: 진짜 위험해 그거.
1: 모르겠습니다.
2: 자 어쨌든 네 자 저희 의견 이렇게 나왔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이제 출근에 관련된 일 관련된 노래인데 깨끗한 일 말고 더러운 일 Dirty Work의 에스파입니다.
2: 네 저 리피 씨.
0: 저는 사실 일 해가지고 일리언의 노래를 선곡하고 싶었는데 네. 다 저기
1: 심의가
0: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 워크죠. 빌리의 워크 요즘 신곡 골라왔습니다.
2: 이 노래 알아요?
0: 워크
1: 진짜 워크는 다 뭔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0: 무조건 워크라는 노래는
1: 워크 이게 단어인 것 같아요.
0: 이건 이 부분은 나와요. 네. 두 마디라도 나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냉정 열정사의 마무리할 시간 왔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 있다면 디미어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1박 2일입니다. 그럼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1박 2일이었는데 골라온 이유는 뭐 이번에 또 우리 선호, 유선호가 졸업을 하고 1박 2일을 졸업이란 것도 웃기네.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멤버로 이제 배우 이기택 씨랑 이제 개그맨 이용진 씨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번은 좀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새 멤버가 와가지고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너무 편했죠. 분위기도 편했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편안함이 있었고 하지만 새로움이 좀 떨어졌지만 굉장히 좀 익숙한 환경 속이어서 굉장히 긴장도 없이 저희끼리 되게 편안한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인 촬영을 늘 했었죠. 근데 이제 새 멤버가 오면서 또 이렇게 환기가 한번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너무 많이 멤버들이 이제 오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으니까 좀 사실 매번 이별할 때 힘들죠. 근데 또 사람이 웃긴 게 또 새 멤버가 오면 또 어쨌든 촬영은 해야 되고 새 멤버도 어쨌든 챙겨줘야 되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새로운 이런 변화들, 그림들, 케미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환기가 한번 되면서 그게 계속 촬영으로 좀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또 새로 온 멤버들하고의 합을 또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 1박 2일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그리고 선미의 Balloon in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7827님이 과제와 공부로 바빠서 요즘 매일 스터디 카페에 밤 12시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아빠와 동생이 산책할 겸 데리러 오고 있다고 해서 일찍이 짐 싸고 있습니다. 밤에 혼자 집 가는 길이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니까 고맙네요 해주셨는데 좋네요. 뭔가 되게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그냥 이 문자 하나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저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Rehab 그리고 에미넴 피처링 리안나의 Love the way you li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7: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델리 스파이스의 차오차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당신을 생각하면 다시 웃긴 사람이 되고 싶어. 당신이 배를 붙잡고 무언가가 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널 웃기고 싶어.

6월 20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최제니의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최제니 씨는 2024년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고요. 저도 최근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접하게 된 뮤지션입니다.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요.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일단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질감이고 목소리고 또 기타 소리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들었던 음악입니다. 여러분들과도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이 새벽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가사가 좀 사색적이고 굉장히 좀 솔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새벽 시간대에 보통 우리 이런 마음들이 좀 깨어나곤 하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뮤지션이어서요.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최제니 씨의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해봤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유소라님께서 오늘 친구랑 같이 꽃시장 다녀왔습니다. 진짜 이쁜 꽃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생각보다 꽃도 많이 싸서 많이 사왔습니다. 방마다 꽃꽂이를 했더니 이 시간이 됐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으셨겠어요. 예, 저도 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나이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꽃사진들을 해놓는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로는 꽃이 예뻐 보이는 시기가 오고 이걸 사진을 찍게 되고요. 내 프로필 사진을 뭔가를 사진은 걸어야 되는데 내 얼굴을 쓰고 싶진 않고 근데 그나마 내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이쁜 사진이 꽃사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더라고요. 예, 그걸 깨닫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꽃을 가끔 이렇게 사서 꽂아놓는 걸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뭐랄까 좀 내 공간으로부터 내가 환영받는 기분이 든달까요?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고 사실 꽃이 이렇게 오래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더 고마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돼서 항상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즐거움을 확실히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예, 참 기분이 좋아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권혜주님께서 폴란드에 출장 왔습니다. 약 25일간 머무는데 저녁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 접속했는데 진짜 좋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라디오 들으니 신기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먼 출장을 오셨군요. 예, 오랜 시간 또 머무시는데 그동안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에 듣던 이 라디오를 낮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그 기분도 좀 색다르실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My Aunt Mary의 기억의 기억 함께 듣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박지윤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속상한 마음에 방금 잠시 드라이브 나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제 능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삶이 점점 힘겨워집니다. 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이 어떤 마음일지 이 무게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좀 이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또 그런 것들만 더 눈에 보여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것에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꾸 그런 것만 더 들어오게 그렇게 필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막 쌓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 흐름을 좀 깨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만 막 있는 것 같을 때 하루에 있었던 좀 작은 좋은 일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구나. 여전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내가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어서 이런 것에 좀 집중하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은 애초에 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강박 혹은 오만일 수도 있고요.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흘러가야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오히려 운이었고 기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연히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잘 좀 흘려보내셨으면 좋겠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고마운 일들, 좋은 일들에 좀 집중하다 보시면 어느덧 훅 지나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때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또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전달 드려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박지윤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노래들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권진아의 위로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좀 위로인 뮤지션이고 이 노래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지윤님께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요 권진아의 위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끔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가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옳은 말 나를 판단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고 그들이 하는 앞뒤 맥락 없는 위로가 좀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음악이 또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0: 정한일의 Falling in Love.
1: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또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노래들, 끝으로 준비한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또 다른 사춘기가 옵니다. 예, 그 시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모닐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곡으로 디페시 모드의 Enjoy the Silence 선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로부터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의 Everybody Hurts 준비했고요. 이어서 엘튼 존의 Your Song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배드 앤 굿 시간입니다. 김범수님께서 아내와 딸과 함께 계곡에 다녀왔어요. 남양주 별내에 있는 계곡인데 수심이 얕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물이 어찌나 깨끗한지 다슬기가 있더라고요. 9살 딸아이가 너무 좋아하더군요. 집에서 2시간 거리인데 종종 가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너무 좋으셨겠어요. 계곡이 좀 약간 험하고 깊은 곳도 있고 좀 위험할 때가 있긴 있는데 좀 안전한 곳들은 참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쵸? 저도 어렸을 적에는 계곡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형들과 뭐 가족들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워낙에 이렇게 좀 산에서 자랐다 보니까 뭐 계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에서 많이 물장구도 치고 가재도 잡고 그러면서 컸거든요. 예. 그 계곡에 가면 그 특유의 분위기와 그 향이 있어요. 그 물향기도 있고 바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있고, 어린 시절에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때는 뭐 주변에 어떤 놀이터나 뭐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자연에서 노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냥 뭐 곤충들 잡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었는데,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환경 주변에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아파트 건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낯설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좀 자연 속에서 또 그런 연결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 촉감적인 어떤 경험들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족들과 보낸 좋았던 하루에 대한 기억은 정말 오래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이게 좀 피곤하고 좀 힘들기는 해도 평생 남을 수 있는 기억을 쌓는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종종 가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현규님께서 차가 이상해서 공업사에 갔더니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네요. 와, 중고로 사서 10년 운전한 차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는데 떠나보내려니 아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예, 저도 차를 3번 구입을 해서 운전을 했었었는데, 첫 차도 굉장히 오래 운전했었고요. 7년 정도 운전했었고, 마지막 탔던 차가 거의 10년 넘게 이제

운전을 했었었는데, 제가 독일로 넘어오면서 집을 정리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마음이 뭐좀 이상하거나 그런 기분이 없었는데, 차를 정리하면서는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어떤 교통수단을 넘어서 나에게는 하나의 공간이었고, 음악을 듣는 오디오 룸이기도 했고, 여러 생각에 잠기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10년간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돈 많이 들 거거든요. 예.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정리하실 때는 또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또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차를 또 구입하시면 또 기분 좋으실 거예요. 새로운 차와 함께 더 좋은 기억들을 많이 쌓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검정치마의 1시 5분, 이어서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자, 1부 마무리하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알렉스 워렌의 패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9858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준수의 그래비티까지. 자, 이 두 곡 함께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0: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0: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빠야, 나야 정아. 장난도 잘 치고 웃음 많은 오빠인데 요즘 축 처진 어깨가 무척 안쓰러워. 오빠 취직했을 땐 아무 걱정 없었는데 아무래도 관둬야 할 것 같다는 말 들으니 처음엔 왜 그럴까 했어. 근데 일하는 것도 생각과는 다르고 하루하루가 힘들대서 엄마도 아빠도 나도 엄청 놀랐어. 역시 인생은 산 넘어 산인가 봐. 그래도 오빠, 오빠가 하고 싶은 일 꼭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마 엄마 아빠도 같은 마음이겠지? 오빠 힘내. 오빠가 무슨 결정을 하든 응원할게. 파이팅!

0: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요, 이정아님께서 친오빠를 위해서 남겨준 사연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남매가 존재하는군요. 와, 놀랐습니다. 좀 부럽기도 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남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오빠를 생각하는 그 동생의 마음이 너무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정아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힘드시겠지만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 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결코 뭐 나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예, 방향이 안 맞는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돌아가는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빠를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려놓고 또 맞는 방향을 향해서 또 달려야 되니까요. 우리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젊음과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잘 되려고 그러는 걸 거예요. 그쵸? 예, 힘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결과들,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연과 좀 잘 어울리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선곡해봤는데요, 정재일의 주섬주섬 함께 듣겠습니다.
1: 길지도 않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는 참 많은 걸 잃었구나. 잊기 싫었던 기억들을 이 길 나는 참 많이도 흘렸구나. 주섬주섬 빛나

버려도 다 버리지 못할 너의 기억 함께 가는 이 길.

1위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준비했고요. 이어서 Y로 시작하는 앨라니스 모리셋의 You Oughta Know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싱어송라이터 최제니의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라는 그녀의 정규 앨범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최제니 씨를 알게 된 게 얼마 전이어서 그냥 이제 음악을 통해서만 알게 됐고, 참 요즘 세상에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나의 취향대로 음악들을 추천을 해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굳이 디깅을 하지 않아도 때로 이렇게 참 멋진 음악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어떤 이런 현대 문명의 훌륭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에 데뷔를 했고요. 굉장히 솔직하고 미니멀하면서도 약간 좀 포크 기반의 음악을 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 들려드렸었던 그 곡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딱 듣는데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크 음악의 감성을 딱그 중요한 딱그 소리를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우리나라에 이런 아티스트가 있었어? 하면서 한동안 멈춰서 그 앨범을 쭉 듣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참 뮤지션들이 특히나 이제 젊은 뮤지션 분들이 그런 감각적인 캐치를 정말 잘해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외국의 음악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쭉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인진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외국 스타일의 그런 팝 음악을 재현하려고 할때말 그대로 정말 재현하는 느낌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좀더 오리지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음악에 있어서 음색에 있어서 언어만 다를 뿐이지 나라의 국경이 좀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좋고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예전에는 그게 그냥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음반을 냈는데 외국 음반처럼 들리는 것,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른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의 색을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들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에서부터 100까지 어떤 숫자로서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 것이 한 80에서 90 정도라고 생각하고 한 10에서 20 정도가 약간의 아쉬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재니 씨의 음악은 그냥 들었을 때는 정말 외국에서 플레이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결을 가지고 있는, 색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느낌을 들었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고마운 거죠. 왜냐면 제가 즐겨 듣는 그런 외국 인디 음악 같은 음악적인 충족을 주면서도 노랫말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친절한 한국말 가사니까 얼마나 좋나요. 그죠? 목소리가 굉장히 여리고 그러지만 그 가사가 담고 있는 정말 깊고 솔직한 그리고 너무 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정말 직설적으로 이렇게 탁 자기 마음을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딱 표현하는데 그게 되게 강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평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앨범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작가 정신이 또렷한 이런 뮤지션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아침이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몽글몽글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더블링된 이 보컬 사운드가 그 인디 특유의 약간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 청춘으로서의 어떤 두려운 마음, 어떤 막연한 마음, 좀 나른하기까지 한그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 곡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솔직하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두려움을 음악에 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솔직함과 용기가 또 필요한 내용이죠.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반대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에요. 굉장히 미니멀한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하나 소리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침이라는 곡입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최제니의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앨범 가운데서 첫 번째 선곡으로 아침 함께 들어봤습니다. 음악의 결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예,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소리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영화로 따지자면은 유럽 영화나 아니면은 일본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이 감정을 막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서 막 폭발시키고 막 듣는 이로 하여금 이거 느껴야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음악을 듣는 우리가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 현장을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고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디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태생 자체가 뮤지션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제작비가 사실 없기 때문에 다양한 편성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니멀하고 소박하고 어쿠스틱한 음색들을 주로 다루게 됐었는데 그 덕분에 이런 공간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흐름, 관객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서 또 지금은 많은 뮤지션들이 또 추구하는 방향성이 또 되기도 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운드를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어른이 된다는 건이라는 곡이에요.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는 숫자적으로

저는 어른이 되잖아요. 몇 년도가 지나면 20살이 되고 이러면 법적으로 뭐다갈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건 무엇일까를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경험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한 번에 몰려올 때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른처럼 이것을 대처하는 법은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잘 담겨져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블루지하고요.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피아노 곡입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실망이나 좀 그런 상념들이 막 밀려올 때이 앨범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해주는 앨범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좀 여러 방황기를 거치고 있는 청춘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는 앨범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새벽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런 미니멀하고 또 듣기 편안한 목소리, 듣기 편안한 또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이 정말 참잘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시간 때문에 전곡을 다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최진희 씨의 음반,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참 멋진 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굉장히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그런 청춘의 고민 같은 사색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음악도 참 멋지니까요. 한 번쯤 앨범 단위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무덤덤하게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데모 같은 음질의 음악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느낌이 뭔가 좀더 누군가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무덤덤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보내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미션 오브 더 위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최제니의 어른이 된다는 건 함께 들어봤습니다. 괜히 울적해지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중이거든요. 좋아서 시작한 미술, 좋아서 시작한 디자인인데 AI 때문에 일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야근은 기본인데 일감도 줄고 흑흑. 사뭇 다른 현실에 이제 지쳐가나 봐요. 힘을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지민님 너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이 이런 사연이 지민님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사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러지 않을까 이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담론만 있을 뿐 아직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그래서 AI가 다 대체하겠구나 뭐 사람 따위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희소성들이 더 가치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본인만의 길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우효의 민들레 그리고 배미라님께서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자, 함께 듣겠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6594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유나의 야상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1: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2026년 06월 20일 02시 00분 제주 지역에 호우 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1: 따뜻하게 밥이나 지어주렴 왔으니 문 좀 열어 금방 가줄게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날 언제일까요? 6월 20일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클리프 아너리 발표한 방정식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날은 6월 20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너리 고안한 방식은 5 더하기 N 곱하기 S 더하기 C PM 나누기 T 더하기 HE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나 하셨죠? O는 야외 활동, N은 자연과 연관성, S는 이웃 친구와 교류, CPM은 유쾌한 어린 시절 추억, T는 야외 온도, HE는 휴가 기대감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즉, 밝은 오후 시간에 친구와 야외를 즐길 수 있고 동심으로 돌아간 여름날의 추억 그리고 곧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요즘 이맘때 날씨를 즐기면서 말 그대로 여름 휴가를 바로 앞두고 있다. 행복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이맘때 딱 가시는 분들 너무 좋겠네요. 감정을 알아보는 이러한 방정식도 있지만 그래도 내 기분은 내가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난 피곤한데 오늘이 왜 행복하게 느껴지지? 의심하고 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봅시다.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3810님. 주말 아침에도 자전거 타고 일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중간에 잠깐 멈춰서 문자 보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빨리 퇴근해서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네요. 징디는 퇴근하면 집 가서 바로 뭐부터 하세요? 저는 일단 눕습니다. 저는요, 요즘은 들어가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시원한 냉수를 뭐 혼자 사니까 입대고 벌컥벌컥 마셔요. 그리고 나서 체력이 좀 남아있다 바로 씻으러 들어가고요. 체력이 없다 그러면은 소파로 가서 바로 눕죠. 네. 8476님. 며칠 전 회사에서 돌잔치 마치고 떡을 돌렸더라고요. 근데 백설기 떡 말고 완전 쫀득한 단호박 떡을 주셨는데 한 입 먹고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세 개나 먹었어요. 쫀득하고 달달한 게 진짜 떡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찡기는 제일 좋아하는 떡이 뭔가요? 아침에도 종종 떡 먹는다고 했죠? 네, 종종 먹어요. 지금은 누구였지? 친구가 강릉 갔다가 뭐 유명한 떡이라 그래서 사와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이제 한 20분 정도만 밖에 내두면은 시원하게 딱 되거든요. 그거는 인절미였어요. 무슨 커피 인절미, 뭐 오리지널 인절미, 뭐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떡 맛있죠 진짜. 자,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루이 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8797님, 저는 오늘 웨딩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받고 드레스 입고 촬영장까지 가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해서 새벽부터 바쁘게 출발했어요. 사실 새벽에 듣는 라디오는 처음인데 이인권 아나운서님 목소리 참 좋네요. 오늘 저랑 예랑이 둘 다 촬영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응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포즈 하나 추천해 주시면 그것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떤 포즈 해볼까요? 저는 찍어보진 않았지만은 친구들 이제 결혼하면은 웨딩 사진 찍어서 청첩장에 모바일을 첨부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아 요거 참 귀엽고 예쁘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게 드레스가 이렇게 너무 뭐 길거나 펑퍼짐하지 않으면은 신랑의 신부를 이렇게 업고 찍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예. 신랑도 뭔가를 하고 있어서 우선 신랑 표정이 자연스러워요. 아닌 것들은 다 억지로 웃고 있어갖고 좀 얘는 뭐하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예, 한번 없는 포즈 요거 추천드려봅니다. 8234님이 신청한 전상근의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아, 그리고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211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며 펀펀 듣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친정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라디오예요. 선곡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징디는 부모님 집에 가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집 같은 편안함 아니면 엄마의 맛있는 집밥? 저는 무조건 후자죠. 집은 저는 혼자 사는 제 집이 제일 편하고요. 가면 이제 그 내가 혼자 살면서 접할 수 없는 반찬들 있잖아요. 뭐 멸치볶음이니 뭐 콩나물 무침이라더니 메인 메뉴가 아닌 그런 진짜 집반찬 요거를 먹어볼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리고 또 운 좋으면 조금 싸울 수도 있고요, 얻어올 수도 있고요. 저는 엄마의 집밥이 가장 좋은 요소죠. 1973님, 벌써 주말이네요. 어제 오후에 커피 한잔하고 잤더니 새벽 2시 넘어서 잠들었다가 펀펀 알람에 깼네요. 남편이 좋아하는 진비령의 하얀 민들레 신청합니다. 얼마 못 주무셨네요. 2시 넘어서 지금 알람이면 거의 4시간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아휴, 그래서 우리 진짜 카페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에 커피 조심해야 돼요. 저는 딱 보니까 3시 전, 3시까지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때까지 먹는 거는 밤에 잘 때는 뭐 큰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두 곡 들어보시죠.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듣고 오셨습니다. 황교안님이 문자 주셨어요. 집에서 셀프 염색 해보려고 염색약 사서 호기롭게 도전했는데요. 처음 사본 염색약이라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써야 했는데 이리저리 튀면서 염색을 해서 그랬는지 얼굴에도 묻고 손에도 묻어서 검정 염색약이 잘 안 빠지네요. 월요일에 회사 갈 땐 제발 지워줘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찡디도 셀프 염색 해본 적 있어요? 저처럼 이런 일이 있던 적도 있나요? 있죠. 네. 저는 그래도 분기 한 번씩 혼자서 셀프 염색을 하는데 한번 이게 손톱이 좀 자란 걸 모르고 장갑이 뜯어졌던 거예요. 구멍이 나서 엄지손톱이 시커멓게 물이 든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기럽게 망정이 그 자르고 한 2, 3일 정도 바로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정도 되면은 흐릿하게 사라져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염색할 때 꼭 장갑 끼세요, 진짜. 6381님, 저는 지금 김해에서 경산 들려서 수원까지 가고 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동생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러 갑니다. 벌써부터 기대 많다. 오늘은 자유부인이랍니다. 신청곡은 폴킴의 안녕 부탁드려요. 와, 되게 좀 2026년이 되게 오랜만에 인터넷 카페라는 표현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야, 거기서 또 친한 동생들 만나갖고 인연이 길어졌나 봐요. 뭐 한두 번 친해진 걸로는 이렇게까지 만나러 가진 않을 텐데. 예. 오늘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아주 토크 시원하게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폴킴의 안녕, 권혜선님이 신청한 박혜경의 레몬트리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폴킴의 안녕,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다현님, 이 시간에 출근 중이에요. 저희 대감님들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를 하실까요? 그것도 대회의요.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신청합니다. 그 대감님들도 태어날 때부터 대감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노비 시절의 습관들이 이렇게 무섭게 굳어진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각 회사의 대감님들 듣고 계시다면은 회의를 너무 일찍 하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하다. 예, 조금만 여유 있게 회의하면은 더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감님들.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우리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신인류의 날씨의 요정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그룹 추억의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마치기 전에 996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여긴 진주입니다. 음식 서비스 업장인데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는 주방이에요. 힘낼 수 있는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신청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야, 주말에 또 이런 큰 행사 있으면은 이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힘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셔서 행사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곡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9965님 그리고 소년목님도 신청한 노래예요. 이 곡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클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2: 레노.
1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2: 레노.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가끔 내가 좋아했던 이 그룹이 다시 재결합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그룹, 추억의 노래. 우리 친구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룹, 어떤 그룹인가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그룹은 거북이. 아, 지금 들어도 노래들이 너무 좋고요. 특히 터틀맨의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좋은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좀 새삼 다시 듣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은 활동하지 않지만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의 노래와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 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블루스카이님, 제가 고른 노래는 투투의 1과 2분의 1입니다. 추억의 그룹 하면 바로 이분들 생각이 나죠. 무표정으로 춤을 추지만 그 속에서 깜찍함이 돋보이는 그룹 투투요.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이 가사를 다들 한 번씩 따라 부르면서 춤도 따라 춰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무한 반복으로 들으며 따라 불렀던 이 노래 추천합니다. 그쵸, 아직도 회식하면은 선배들은 이 노래 꼭 하면서 그 반쪽 춤을 꼭 하더라고요. 선선님,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는 Y2K의 헤어진 후에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한일합작 그룹에 잘생긴 일본인 두 형제 유이치와 코지,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고재근 씨까지 완벽한 그룹이었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에 하트 뿅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설프지만 귀여웠던 유이치와 코지의 한국어도 참 좋았어요. 27년이 흐른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곡입니다. 아, 중학생 때 노래방 가면은 헤어진 후에 이 곡 꼭 불렀더랬죠. 예. 블루스카이, 선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Y2K의 헤어진 후에 두 곡 들어볼게요.

투투의 1과 2분의 1,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참 좋다 님인데요. 저는 주얼리의 니가 참 좋아가 떠오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었는데요. 서인영 씨의 톡톡 튀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쿨해 보이고 멋있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서인영 씨 개인 너튜브에서 주얼리 멤버들이 20년 만에 모였습니다. 5명이 모여서 완전체로 무대를 꾸며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못 만날 것 같던 그룹이 다시 뭉치니까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재결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벤트성으로라도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았네요. 오랜만에 추억의 명곡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안 그래 저도 봤어요. 이게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참 2010년대까지 주얼리 분들의 노래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비해피님, 저는 거북이의 빙고 신청해요. 야,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이네요. 그 시절 밝고 긍정적인 노래를 발표하는 거북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노래 자체가 신나고 긍정적인 분위기라서 언제 들어도 힘이 되는 노래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2020년도 제 깨톡 프로필 음악으로 설정해두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너무 그립지만 다시 볼 수 없어서 더 보고 싶은 그룹이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우리 BAP님이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없어서 더 보고 싶은 그룹. 네. 지금도 참 좋다. BAP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그리고 거북이의 빙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잠보님, 제가 선택한 노래는 디바의 왜 불러입니다. 이때도 멤버들 스타일링이 굉장히 과감했던 것 같아요. 레게 머리에 배꼽 티에 추리닝 패션까지. 지금이야 흔한 스타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획기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래도 좋아서 말 그대로 진짜 힙한 힙합 그룹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많이 그립습니다. 그때 체리나 따라서 레게 머리 하겠다고 집에서 언니랑 앉아서 서로의 머리를 얇게 따주던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아, 그쵸. 아, 사실 좋은 아침에서 한번 체리나 씨랑 같이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 참 그 밝은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참 느껴져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경험도 있어요. 네. 잠보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디바의 왜 불러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데로 함께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 24.
0: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 24.
0: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1: 아, 카페 24.
0: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2: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 비밀을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마라. 들려드린 두 문장에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바로 말로 형언과 입 밖으로 발설입니다. 우선 형언은 형용하여 말함이라는 뜻으로 한자 말씀언자 이미 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말로 형언이라고 하면 말로 말하다라는 견말이 되므로 형언하다라고만 써야 하죠. 입 밖으로 발설 또한 말씀 설자에 이미 말하다라는 뜻이 담겨있기에 발설하다라고만 써야 합니다. 정리하면 말로 형언하다가 아닌 형언하다, 입 밖으로 발설하다가 아닌 발설하다. 의미가 중복되지 않게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누구나 마음속에는 나만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만큼은 솔직해져 봅시다. 숨겨왔던 비밀을 훌훌 털어내고 주말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자고요. 마음속에 감춰둔 비밀을 털어내고 싶은 분들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비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은 지금 어떤 비밀을 품고 살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할게요. 집이 좋아 님. 저는 지금 와이프랑 강원도 여행 가는 중입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서 행복하게 짐 싸고 출발했는데요. 운전하는 와이프랑 같이 서로 설렌다고 웃으면서 신나게 가고 있는데 사실 집에서 땡플릭스 보면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싶습니다. 와이프 운전하고 있으니까 몰래 보내봐요. I want to go home. 아니, 출발길부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꼭 안 들키시기를. 이렇게 옆에 계신데 이거 위험하게 이렇게 보내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이어서 찰칵님. 저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진도 찍어주고 평소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감성적인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다들 어떤 카메라 쓰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카메라 기종을 알려주면 따라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나도 너랑 같은 카메라인데 내 사진은 안 예쁘지?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애들 앞에선 입을 꾹 닫았지만 사실 사진의 완성은 보정 방법이거든요. 그것까지 알려주기 싫어서 끝까지 비밀로 하렵니다. 저만의 보정 스킬이 있다고요. 그럼 인물 사진도 결국은 보정으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끗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는 영어 비밀이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요, 진짜.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요,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이희락번의 스티커 사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비밀 이야기를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쿠션 조아님, 우리 남편이 TV 볼 때 소파에서 자주 베고 있는 큰 쿠션이 있어요. 재질도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쿠션이라서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쿠션 사실은 남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500일 선물로 사준 쿠션이었습니다. 헤어질 땐 모든 물건을 다 버리는 편이지만 이 쿠션은 너무 편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쭉 쓰고 있는 이 쿠션, 누가 준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편하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 쿠션은 결국은 전 남자친구보다 지금 남편분과 함께한, 그리고 스킨십한 기간이 훨씬 긴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남편 거, 우리 가족 거가 된 거죠. 네. 그래도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술 약해요님. 저는 회사에서 알코올이 약한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소주 말고 맥주 팝니다. 소주는 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럽고 취한 기분이 들어서 매번 빨리 집에 갔는데요. 맥주는 쭉쭉쭉 마셔도 취하질 않아요. 근데 이걸 회사 사람들이 알면 집에도 안 보내주고 오래 붙잡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는 술 잘 못 먹는 컨셉으로 쭉 유지하려고요. 아, 맞아. 이렇게 술이 막 그런 자리가 너무 즐겁다, 술 먹는 게 너무 좋다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안에서는 내가 뭐 주종이 뭐고 술을 좀 잘한다라고 알려지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비밀을 지키시는 거 저도 한 표 던집니다. 자, 비밀 공유해 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김민석의 취중고백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김민석의 취중고백 듣고 왔습니다. 다른 데선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여기에만 털어놨거든요. 들어보시죠. 용돈 스틸러님. 초딩 아들과 축구하고 오는 길에 인형 뽑기를 했어요. 아들이 몇 판 했는데도 인형을 하나도 못 뽑길래 아빠가 한 번에 뽑아줄게 당당하게 도전했습니다. 근데요,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카드로 계속 결제해가면서 뽑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직원분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인형을 뽑기 좋게 다시 정리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형을 손에 쥐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거 엄마한테는 두 번 만에 뽑은 거라고 하자. 아내한텐 비밀인데 용돈의 절반은 쓴 것 같습니다. 그냥 인형을 살 걸 그랬어요. 그래도 추억을 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들과는 또 엄마 앞에서 지켜야 되는 비밀을 또 산 거고, 예. 너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이 분명히 남는 게 있는 경험이었다. 전 싶고요. 노래 들어요님.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이어폰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 옆자리 상사분이 말을 너무 많이 거시거든요. 업무적으로 말을 거는 거면 충분히 듣고 소통할 수 있지만 매번 본인 개인적인 얘기만 5분에 한 번씩 하셔서 이젠 지쳤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업무할 땐 그냥 줄 이어폰을 끼고 일합니다. 대화하기 싫어서 노래 듣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귀에 걸쳐두기만 한 거예요. 덕분에 상사분이 말 거는 거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들키지 말고 잘 써먹어보세요. 그쵸. 뭐 노래 안 틀어놓고도 끼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짜. 비밀 공유해준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너의 밀리언스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단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죠? 이런 식으로 나도 말하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이거 비밀인데 코너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와이스의 하트쉐이커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 소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와우 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너 없이 사는 건 참 외롭군. 너랑 있으면 내 기분이 오렌지. 널 보면 자두자두 웃게 돼. 널 향한 마음이 배로 커져. 나는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톡을 받으면 일단 너무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은데요. 꼭 연인 간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편안한 사이에서 이런 과일 고백을 톡으로 보내주면요, 듣는 사람 반응은 아 뭐래 하면서도 츤데레 이서진 씨처럼 이분 웃고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 크크 웃기냐? 나도 웃기다. 아무튼 여름에 쓰기 딱 좋은 저 문구들 기억하시면 좋겠죠. 홍보야, 듣고 있니? 오빠 진지한 고백은 안 할게. 그냥 널 보면 자두자두 웃게 돼. 고백하지 마. 김영철의 파워 FM 채널 김영철입니다.

0: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로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김영실의 버거 FM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창하고 진지한 고백보다는 서툰 진심을 귀엽게 표현하는 쪽이 더 호감이 간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쓰기 좋은 여름 과일 고백 멘트 치트키를 톡으로 슬쩍슬쩍 활용해 보셔도 좋겠죠. 자, 오늘 토요일 예고해드릴까요? 이분은 토요일에 제 간둥이 이성무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You are the future! 한국 격투기의 미래를 주제로 오늘은 제1탄입니다. 고석현 선수에 관해 알아볼게요. 한국의 타이슨이라고 불리는 고석현 선수, 김동현 선수의 애제자이기도 하죠. 고석현 선수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3, 4부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자두자두 웃게 되는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맘이야 넘버 7로 함께 할게요. 자, 광고 먼저 듣고 와서 In Your Letter부터 쭉 달려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툰.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9: 아우 남는 게 없어요.
7: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1: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2: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1: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고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사연과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작가로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누군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울면 안 돼, 또 울지 마 등 항상 울지 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끔은 울어주는 것도 좋겠죠. 최근에 울었던 게, 여러분 눈물하니까 갑자기 진짜 이 얘기가 하고 싶은데, 넷플땡에 지금 영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나 지난주 주말 봤는데 나 진짜 거의 인생 영화 될 판국이야. 너무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 수족관에 있는 문어, 문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문어가 나레이션을 해요. 목소리가 시작할 때부터 long long time ago, 옛날부터 난 수족관에 갇힌 문어야 이렇게 하는데, 시작부터 이게 뭐지? 근데 인간들은 어차피 너무 넓은 어장에 갇혀 있는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우리를 이제 빗대어서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아들 잃은 상처 입은 할머니와 또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청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문어랑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할머니 역할 연기를 너무 잘, 나 진짜 중간에 너무 많이 웃었어. 나 진짜 이게 뭐 이게 영화가 여러분 문어 설정이 약간 처음에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시간 내면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F들은 난리 나고 T들은 문어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울어 이렇게 하시는데 나 갑자기 그 생각나서 꼭꼭꼭 한번 봐주시고, 오늘 그래서 주제가 눈물이 차올랐어 고개 들어, 최근에 눈물 흘린 이유. 5742번님이 철업디, 저 드디어 지난주 수요일에 아빠가 됐습니다.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뻐서 웃음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아빠가 됐다는 책임감도 들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애기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노래는 서인국의 애기야 신청합니다. 그 처음 느끼는 감정.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비슷한 감정도 있고, 아까 감동스러운 영화를 봤을 때 흘리는 눈물, 또는 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또는 가족한테 뭐 등등등 이런 눈물이 있을 텐데, 이거 저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인데 많이들 제 또래 이렇게 보면 뭐 예뻐서 웃기도 하겠지만 첫날 딱 볼 때 많이 울더라고요, 그죠? 아니의 어떤 그 수고로움과 또 그리고 그 막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막 작은 아이를 안는데 막 그 불안하면서도 그래. 앞으로는 이제 또 예쁜 아이 보면서 웃을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기은아님은 얼마 전 괜히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확 시원하게 울어버리고 털어야겠다 하는 마음에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다시 봤는데요. 마지막에 울면서 예승이와 헤어지는 그 장면은 정말 제 눈물 버튼이에요. 결국 밤새 엉엉 울어서 다음날 붕어눈이 된 채로 출근을 했네요. 노래는 러브홀릭의 슬픈 영화 틀어주세요. 그 두 번 본 드라마군요. 저도 다시 이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거든요. 아직 저는 7번 방의 선물은 못 보긴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눈물 버튼, 각자 눈물 버튼의 드라마 영화들이 있죠. 아까 제가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요것도 이제 제목은 이렇게 바꿔왔고요. 그리고 저도 뭐 나이 아듯이 보고, 난 미스터 선샤인 보고 마지막에 너무 23화부터 울었어. 23화 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막 하여튼 23, 4화는 막 그냥 눈물 받아야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오늘 눈물이 주제니까 울었던 드라마 또 소설 이런 장면도 떠오르네요. 1111번 문자는요, 저는 사실 몸에 털이 많은 편인데요, 여름을 맞이하면서 제모를 한번 싹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매번 몸만 하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염도 제모를 했는데요. 와, 인중 레이저. 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거죠? 봤다가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이 진짜 나왔어요. 철없지는 수염 자국이 없으시던데
매일 면도하시는 건가요? 아님 이 아픈 레이저를 견디셨나요? 노래는 2NE1의 아파 신청합니다. 수염 자국 없죠? 수염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근데 그 듬성듬성이 싫어서 신동의 추천을 받고, 신동이가 형 그거 제모 한번 해봐, 형 한 세네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10번 했대. 저도 세네 번이 뭐예요? 저도 지금 한 8번까지 가는데 저는 이제 거의 안 가도 되는데 1111번님 공감하죠 여러분. 진짜 이거 제모 수염 면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와, 이거 이제 뭐 여성분들은 이쪽은 안 하겠죠. 마취 크림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그 입 틈이 있는데 그 틈에 할 때 인중 쪽은 괜찮은데 막 밑에는 욕은 또 할 수 없잖아요. 막 진짜 이 정도예요 여러분. 진짜 막 하면서 이게 딱 너무 아프죠 진짜.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근데 또 가게 돼 그치. 진짜 너무 아파. 세 분의 신청곡 중에 여러분 나 선물 챙겨드리고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철가루 111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진짜 아파 2NE1의 노래

2NE1의 아파 노래 듣고 왔습니다. 1111님번의 신청곡이었고 아파 노래 나가는 동안 이 방에 있는 우리 남자 PD 둘, 상윤, 용준 PD 나 셋 다 했어. 셋 다 계속 와 인중 형 인중이 너무 아프다. 그치? 긴 머리 이쪽은 좀 괜찮지. 여기 내려올 때는 괜찮거든요. 아이 이 정도야. 진짜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거 어때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도 뭐 쇠독이 있거나 좀 지저분해서 좀 할까 말까 하신 분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진짜 만족도는 좋아요. 깨끗해서 좋은데 할 때는 너무 아파. 자 롱레터 이제 만나볼게요.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신 박땡땡 씨의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새로 연 카페에 갔는데요. 각자 주문한 음료가 나와서 막 맛을 보려던 찰나, 잠깐! 너희들 거 맛 좀 보자. 각자 다른 메뉴니까 내가 도드 말고 덜드 말고 딱 한 입씩만 마셔볼게. 라고 하더니 본인 빨대가 아닌 글쎄 꽂혀있는 빨대로 금붕어가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한마디 했어요. 아니 맛을 보는 건 좋은데요. 선배 빨대로 맛을 봐야죠. 그 컵에 꽂히는 걸로 마시며 뭐 어때 우리 사이에. 결국 눈치를 보면서 새 빨대로 바꾸고 먹었죠. 그래도 뭔가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 안에 선배의 침이 둥둥 떠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 선배와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선배는 뼈다귀 해장국, 저는 선제장국을 시켰죠. 음식이 나오자 선배가 제 선제장국 맛을 본다면서 먹던 숟가락을 제 선제장국에 이렇게 푹 담궈서 국물을 떠먹고 바로 선지를 건져 먹더라고요. 아, 새 숟가락으로 맛을 보면 좋을 텐데 왜 먹던 숟가락으로 내 선제장국에 본인 침을 묻히는 건지 유유. 그럴 때마다 조심스레 말을 하면 선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이 뭐 어때? 라고 말을 합니다. 철없지.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노래는 에일리의 손대지 마 틀어주세요. 와, 저는요 이거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

영상이냐면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우리 도경환 씨랑 장윤정 씨랑 그냥 애들 막 그 하다가 그 막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물회를 이제 장윤정 씨가 만들어요. 근데 장윤정 씨가 맛을 한번 보고 막 괜찮다 다시 딱 하는데 도경환 씨가 어 숟가락 먹었던 것도 뭐 어때? 아 그래? 무슨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부부잖아요. 장윤정 씨가 오히려 털털하게 뭐 어때? 우리 사는데 도경환 씨가 오히려 좀 깨끗한지 아 숟가락 먹었던 거는 했어. 근데 나 그거 보면서 야 부부도 저럴 수 있구나. 부부도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이 청결도라든지 음식 이런 거는 요새 막 덜어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생각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못 참거나 그러면 요건 한번 얘기를 진짜 한번 그 속상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왜 또 선배니까 또 따끔하게 혼낼 수는 없잖아요. 선배님 저는 진짜 제가 막 그 좀 약간 비도 많이 상한 편이고 진짜 선배님 아까 그 제모하는 거 아픔처럼 이렇게 한번 지금 울듯이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그 정도야 알았어 하고 이렇게 조금 그 좀 약간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진짜 뭐 우리 사이에 뭐 어때? 아이 뭐 같이 먹으면 어때? 이제 인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장문의 편지를 한번 써보든지 손편지를 써서 한번 그래도 슬쩍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본인이 못 참으니까. 그래서 왜 먼저 덜어 먹는 분들도 덜어 있잖아요. 또 그분도 또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어야죠. 선물도 챙겨드리고 에일리 손 내지마 듣고요. 자 2부 타임슬립 스포츠 드라마 스담스담 이성무 기자님과 같이 들을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치복스 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비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2: 스포츠 뒷담화
1: 스담
2: 스담
1: 토요일의 흥문남 토흥남 이성모 기자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제가 한국 격투계 미래의 1탄이고요. 한국의 타이슨 매미킴 김동현의 제자 고석현 선수 편입니다. 우땡땡님이 사연을 주셨거든요. 먼저 듣고 올까요? 작년에 코리아 타이슨 고석현 선수와 미국의 필립 로우 선수의 UFC 웰터급 경기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TV로는 많이 봤지만 실제 경기를 본 건 처음이었는데 완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도파민 폭발하는 느낌이었죠. 그 이후 운동도 하면서 파이팅도 불태워보고 싶어서 격투기 체육관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 좀 소심한 편이었는데 체력이 좋아지니까 성격까지 밝아지는 것 같네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준 고석현 선수 감사합니다. 이성모 기자님도 체력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격투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크크크. 격투기 기사는 많이 이제 쓰시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1: 직접 해보신 적은 있나요?
3: 아, 예전에 젊었을 때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제 동료분이 좀 조언을 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분도 30대가 넘었었는데 주짓수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주짓수 도복 입고 이 벨트 메고 했는데 중학생 선수와 대련을 했는데 중학생 선수에게 밑에 깔려가지고 그냥 5분 내내 계속 깔려있는데 그때 그 중학생 아이가 위에서 누르면서 했던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모죠, 수모. 밑에 깔려가지고 계속 하는데
1: 허우적거리면서 못 일어나고.
3: 네, 그 중학생 아이가 계속 내가 너를 압도하고 있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그 이후에 더 한 번 더 그 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그 얘기를 딱 듣고
3: 그렇습니다.
1: 아, 나도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으리라.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좀 젊었을 때 운동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1: 그래요.
3: 나이 들면서 어린 사람에게 뭔가 좀 이게 배우는 게 그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스포츠는 이론이죠. 이렇게
3: 말로 하는 스포츠가 더 재밌는 겁니다.
1: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끼리 중계하고 옛날에 봤던 거 얘기하고.
3: 그렇습니다.
1: 그럼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일단 우리처럼 특히 저는 UFC를 좀 잘 몰라요.
3: 네네.
1: 예.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UFC라는 대회 이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3: 뭐 그래도 영철 형님도 김동현 선수나 정찬성 선수와는 좀 친하잖아요.
1: 다 알죠. 이제 룰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UFC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격투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으흠. 영어 이름은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줄여서 UFC라고 부르고요. 축구에 월드컵이 있고 야구에 메이저리그가 있다면은 종합격투기에는 UFC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종합격투기는 무규칙 경기 아니냐, 뭐 그냥 낭심도 까고 뭐 무슨 뭐 그 팔꿈치로 써도 되나, 뭐 아무렇게나 반칙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룰이 있고요. 네. 그것도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격투 기술을 함께 쓰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먹으로 치는 복싱, 발로 차는 킥복싱, 그리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유도와 레슬링, 주짓수 기술까지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UFC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빨라야 되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상대 기술을 머리로 계산도 해야 됩니다. 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돼. 방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이렇게 막아야지 하는 장기와 체스 같은 두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급하다고 먼저 선제 공격한다고가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3: 그러니까 내가 빨리 때려야지 하고 주먹 막 들고 달려가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팔 꺾여가지고 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 자,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아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김동현 선수, 정찬성 선수가 제일 유명하고 이 두 선수는 거의 뭐 UFC 잘 몰라도 다 잘 알지 않나요?
3: 뭐 이제는 뭐 방송인이고 네. 김동현 씨는 뭐 이제는 가사 받아 적는 좀 아저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턴건 김동현, 코리안 좀비 정찬성 이 두 선수가 한국 UFC를 이끌었고 개척했던 그런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고석현 선수, 또 최두호 선수, 박준용 같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있고요. 또 젊은 선수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UFC는 여러 격투 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하게 싸우고 또 오래 버티고 침착하게 기회를 잡느냐 이걸 겨루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 한국 격투기 팬들에게는 아직 낯설 수 있는 이름이에요. 고석현 선수. 어떤 파이터인가요?
3: 네, 고석현 선수는 요즘 한국 격투기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선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격투기 대회인 UFC에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선수입니다. 지금 두 번을 싸웠는데 2전 2승을 기록 중입니다.
1: 와우.
3: 고석현 선수는 1993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도는 상대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운동인데 이 부산체고가 유도 명문이거든요. 이 부산체고에서 유도부 주장까지 맡았습니다. 이후에 군대를 다녀온 뒤에는 유도 대신에 이 여러 격투기술을 함께 쓰는 격투기 선수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유도 입장에서는 좀 사실 고석현 선수가 격투기로 이적한 게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고석현 선수는 별명 부자입니다. 또 가장 잘 알려진 별명은 코리안 타이슨. 그러니까 타이슨이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잖아요. 근데 고석현 선수 외모 보면은

0: 그래,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KO 자체가 또 성 자체가 별명이기도 해요.
1: 약간 KO 승을 왠지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석현 할 때 KO 뭐 이렇게 또 그 링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격투기 선수에게는 또 아주 잘 어울리는 멋진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 KO 고석현 선수의 강점은 어떤 거예요?
0: 네, 고석현 선수 하면 사실은 KO를 많이 시킬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석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놓는 힘이 좋은 거죠. 유도도 보면 누르기 기술 있잖아요. 그 기술을 UFC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다시 잡아서 다시 넘어뜨리고 또 상대가 빠져나가려 하면은 다시 잡아서 다시 밑으로 눌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좀 조용하고 아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에? 상대 선수는 너무너무 고석현 선수와 싸울 때 힘든 거죠. 빠져나가려고 하면 계속 붙잡히고 계속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무거운 이불이 계속 덮여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 우리 고석현 선수 큰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죠?
0: 네. 고석현 선수는 2017년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떤 세계선수권대회냐? 바로 삼보 세계선수권대회예요.
1: 삼보라면?
0: 네, 격투기도 아니고 유도도 아니고 삼보. 그러니까 삼보가 뭐냐면은 유도와 레슬링을 섞은 그런 경기고요. 러시아 유도 또는 러시아 레슬링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잡고 넘기고 누르는 기술이 중요한데 고석현 선수가 이 삼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사실은 그전까지는 삼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승을 했느냐. 그냥 기본적인 삼보 규칙만 잠깐 공부를 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도 기술로 삼보 대회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타고난 격투기 선수, 타고난 그런 파이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도 국내 격투기 대회에서 챔피언도 여러 차례 했고 일본 대회에서도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잘한 선수가 아니라 여러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줬고 결국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최고의 무대 UFC까지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 네. 와,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기술을 이제 총망라하는 이제 UFC로 진출을 한 거예요?
0: 네, UFC에 진출한 과정도 특별한데요. 고석현 선수는 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라는 대회를 통해서 멋진 승리를 거둬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데이나 화이트가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에요. 바로 UFC 단체를 이끄는 회장님 이름이고요. 가장 높으신 분인 거죠. 또 컨텐더 시리즈는 우리로 따지면은 격투기의 슈퍼스타 K 같은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니까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이 고석현 선수의 경기력에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잘한다. 나 UFC와 계약해. 도장 찍어. 이렇게 된 거서 봐면서 그 경기를 통해서 고석현 선수가 UFC에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 자, 오디션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셈이네요. 그죠?
0: 그렇습니다.
1: UFC 진출해서도 아까 뭐 2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두 번 다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두 번 다 굉장히 강한 상대하고 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필립 노우 같은 선수는 몸도 더 크고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계속 밑으로 눌러놓고 계속해서 그라운드에서 압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를 살펴보면 계속 상대를 넘어뜨려서 눌러놓고 완전히 좀 여유 있게 이긴 건데요. 아주 화려하게 싸우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경기장 안에서 내실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한마디로 고석현 선수는 조용하지만 강한 선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김동현, 정찬성 선수처럼 한국 격투기를 대표하는 이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1: 아, 김동현 선수 옆에 있는 사진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키는 김동현 선수보다 좀 작지만 이제 요새 김동현 선수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 옆에 있는데 몸이 더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0: 김동현 선수가 선수 시절에 현역 시절에 활약했던 그 체급이 웰터급이거든요. 지금 고석현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같은 체급인데요. 근데 이제 김동현 선수는 이제 김동현 관장이 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체중이 90kg 이상 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훨씬 몸이 커진 상태입니다.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또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Survivor입니다. 아, Eye of the Tiger의 Survivor. 거꾸로.
2: 와, 저도 이런 날이 오네요. 앞뒤 헷갈려서.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와, 듣고 올게요.

0: 서바이벌 의 Eye of the Tiger 듣고 왔습니다. 스포츠 뒷담화 오늘 주제 한국 격투기의 미래 1탄 한국의 타이슨 매미킴 김동현의 제자죠. 고석현 선수 편 자 나누고 있는데 사연 하나 기자님 소개해볼까요?
1: 네 이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고석현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생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고석현 선수 영상은 다 찾아볼 정도로 환장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체육관에서 고석현 선수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훈련이 끝난 뒤 아들이 냅다 달려가더니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땡땡님의 아들입니다. 선수님 저 완전 팬이에요. 고석현 선수가 고마워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아들이 하는 말 근데 선수님 저는 강해지고 싶은데 만두기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우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선수님이 빵 터지며 웃어주시더라고요. 고석현 선수 인성도 최고십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0: 안 웃었으면 진짜 싸 해가지고.
1: 네 흔히 이제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있죠. 길 가다가 만두기 만나면은 100m 밖으로 피해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 근데 그 앞에서 만두기는 싫어요.
1: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여자분들은 만두기 만나면 어이 뭐 그 오소리감 투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하시지만은 만두기 남자분들은 만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0: 근데 진짜 저도 오늘 뱉어냈지만 한 번도 뱉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1: 그렇습니다. 네네.
0: 자 고석현 선수하면 이제 뭐 김동현 선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둘이 투샷이 되게 많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두 선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고석현 선수를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항상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네. 게 스턴건 김동현 선수입니다. 김동현 선수는 한국 최초로 UFC 무대에 진출했고요. UFC에서 정말 오래 뛰었고 한국 선수 가운데 UFC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통산 17번 경기를 치러서 13승 3패 1무효 전적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전적도 좋아요. 한국 UFC의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석현 선수와 김동현 선수는 스승과 제자의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석현 선수는 김동현 선수가 이끄는 하바스 MMA라는 팀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0: 김동현 선수는 여기에 이제 공식적인 관장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정원 감독이라고 해서 이 실질적으로 고석현 선수를 지도하는 그런 또 지도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두 선수가 체급도 같아서 더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은 모두 웰터급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웰터급은 몸무게가 약 77kg에 이르는 선수들이 싸우는 체급이고요. 김동현 선수가 먼저 이 체급에서 UFC 무대에 섰고 이제는 고석현 선수가 같은 체급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는요. 고석현 선수에게 기술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UFC가 어떤 곳인지,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체중은 어떻게 빼야 되는지, 외국에서 경기를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알려주고 있고요. 심지어 같이 외국에 가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전지훈련을 가서 김동현 선수도 운동을 하고 고석현 선수의 운동도 지도하고 이런 모습을 본인의 너튜브 사이트에서 또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FC는 세계에서 가장 잘 싸우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네 짱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그 경험을 김동현 선수가 직접 몸과 말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그 고석현 선수가 지금 보니까 막 멘토처럼 그죠? 김동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김동현 선수에게 크게 혼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재밌는 일도 좀 있었는데요. 김동현 선수가 이 고석현 선수가 조금이라도 좀 들뜨거나 이러면은 꽉 잡아줘요.
1: 아, 저도 그런 선배들이 있거든요. 영철아 지금 약간 과하니까 그러니까 눌러주는 선배가
0: 맞습니다.
1: 좀 필요해요.
0: 사실 그런 선배가 필요한데 네. 그런 선배가 바로 김동현 선수인 거죠. 하루는 고석현 선수가 SNS에 본인의 경기와 관련해서 야 큰 게 온다 이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다음 경기를 팬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UFC가 공식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런데 김동현 선수가 이걸 보고 고석현 선수를 불러서 혼을 한번 제대로 냅니다. 확정된 뒤에 팬들에게 알려야지 확정도 안 되는 걸 네가 먼저 알리는 건 네가 너무 들떠있다는 뜻이야. 너무 이렇게 팬들만 생각을 하고 네 확실히 결정되고 이렇게 알려야지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프로 선수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팬들에게 알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팬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준 거죠.
1: 야 고석현 선수에게는 진짜 은인 같은 존재네요. 약간 그 애제자 이런 느낌도 있지만 완전 진짜 사부 관계.
0: 그렇습니다.
1: 네, 스승.
0: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나라 격투기의 바통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동현 선수가 먼저 UFC에서 길을 열었고 고석현 선수가 그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닦아놓은 길에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석현 선수가 김동현 선수의 제자를 넘어서 이 UFC 대표 파이터 고석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를 갖고 주목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UFC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석현 선수는 단단하고 힘있게 싸우는 모습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어떤 별명일까요? 1번 코리안 타이슨, 2번 코리안 타이거.
1: 잘하시네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리안은 무료. 이성우 기자님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부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전화. 광고 듣고 왔습니다. UFC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석현 선수는 단단하고 힘있게 싸우는 모습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됐죠. 어떤 별명일까요? 1번 코리안 타이슨이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게요. 확인 한번 쫙 해주시고요. 자, 2부 마치고 3부 하시죠. 내 마음이 아는 며칠 주말에 파트너 박슬기 씨랑 같이 올게요.

0: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동반 성장 평가. 지난해 평가 결과에서 전체 133개 기관 중 90개 기관이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 전반적으로 동반 성장 수준이 향상됐는데요.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공동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증 지원, 인력 양성 및 금융 지원 등 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협력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7.
13: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14: 김영철의 파워FM.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하겠습니다. 3627번님이 오랜만에 철업디 목소리 들으니 목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리네요. 우리 3627번님 지금 예쁜 마음이라서 그럴 거예요. 마음이 예쁘거나 마음이 여유 있으면 뭐죠? 모든 세상이 또 이렇게 여유로 보이고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더 예쁜 분 오십니다. 나야 슬기 박슬기 씨랑 내 마음이야 넘버 제 광고 듣고 같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지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고 찾았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내 마음대로 짜는 순위 차트.
1: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차트.
0: 박옥희님이 와우, 매주 주말마다 남편이랑 10킬로 러닝하면서 슬기씨의 즐거운 목소리 듣고 있어요. 슬기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니
0: 우리 슬기씨는 일단 수영하고 대단하고.
1: 맞아요, 저는 이제 아침 수영을 하고 있고.
0: 10킬로 뛰어본 적 있어요?
1: 10킬로 뛰어본 적 있어요. 예, 쿼터 마라톤 했었어요.
0: 그러니까 정말
1: 완전 하루, 옛날에 근데.
0: 하루가 다 날아가잖아요.
1: 어, 맞아요.
0: 꽤 힘들어요.
1: 진짜 힘들고 그 다음 날 계속 아프고.
0: 근데 이제 저도 10km를 매번 뛰었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때쯤.
1: 오.
0: 요새 이제 한 3, 4km 뛰니까.
1: 네.
0: 뛰려면 10km 뛰어야 돼.
1: 아.
0: 그렇게 탁 뛰고 하면은 진짜 살도 진짜 빠지고.
1: 네.
0: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3, 4km 뛰잖아. 기분만 좋고 음식만 맛있고.
1: 아, 그래요?
0: 어, 그래, 나도 10킬로 딱 뛰는데 이게 대단하면서도 아, 이게 유지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1: 그러게. 아니 근데 10킬로 뛰는데 꽤 오래 걸리지 않아요?
0: 어,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른데 저는 딱 1시간을 조금 넘어요.
1: 오.
0: 그걸 막 4, 50분에 뛰는 사람들 보면 그 러너들 있잖아.
1: 대단하다. 계속 같은 페이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면 이제 조금 처지거나 그러면 1km 뜁니다. 요새 기록들이 있으니까 조절하더라고.
1: 중간에 물 주는 거 없잖아요. 그건 마라톤이 아니니까. 아,
0: 그렇지.
1: 대회가 아니잖아요.
0: 저기 물 이렇게 넣어도 되고.
1: 아, 넣어서 다니니까. 대단하십니다.
0: 와.
1: 그리고 또 그거의 동반자가 우리 또 철파임이라니.
0: 그러니까요.
1: 그게 중요하네요.
0: 저도 사실 음악 듣거나 뭘 듣거나 하는데 그걸 라디오로 선택하셨다니. 오케이, 정말 대단해요.
1: 갑자기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로 넘어간
0: 그
1: 거예요.
0: 오키?
1: 아, 오키 씨라서.
0: 오키 오키 호키. 아, 여기도 슬기 코너가 아니구나.
1: 예.
0: 우리 권진영 씨랑 할 때.
1: 아.
0: 오키 오키 호키.
1: 네네네.
0: 예.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아, 어쨌든 우리 오키 언니 너무 감사드리고.
0: 그래요.
1: 주말에 이렇게 또 런닝을 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신경 쓰는 네 멋진 언니 감사합니다.
0: 오키 오키 박 오키.
1: 네.
0: 자, 그럼 내 맘의 넘버치 참여 방법 노래부터 부르면서 출발해볼까요?
1: 1, 2, 3 에이,
0: 자야 자야 자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돌아다다 헤이 이제 돌아다다 안 되나요 새빨간불 옷가리 가리 똑가리 가리 너에게 막혀리 막아
1: 말하면 어떨까. 네, 김영철의 파워 FM.
0: 네.
1: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7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은 한나한나 이한나님의 사연인데요.
1: 철업디 슬기씨, 과연 어른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하는 것, 충동을 다스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주위를 배려하면서 두루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라네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사전적인 의미 말고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게 된 순간 차트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나도 어른이랍니다. 내 맘의 넘버 제일.
0: 아, 나도 어른이랍니다. 아, 그렇죠.
1: 네.
0: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 야, 이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 그 충동을 딱 다스리고 다양성이라는 거. 여러 각도로 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1: 예.
0: 그게 여유에서 나오거든요.
1: 예, 근데 이렇게 사전적 의미에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0: 딱 들었을 때 아 그치 그게 어른이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1: 그럼 마지막 주위를 배려하면서 두루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슬기 씨 이렇게 살고 있나요?
0: 아유 쉽지 않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되레 또 피해가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맞네요.
0: 배려가 사실 정말 노력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배려랑 내가 생각하는 배려가 또 다르니까
1: 지금 제가 딱 봐도 경제적으로 부모님부터 독립한 거 빼고는
0: 맞아요.
1: 가끔 충동하고 훅 하고 화났다가
0: 충동 뭐. 다스릴 수가 없어.
1: 야 이거 진짜 어른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한나님이 만든 차트고요.
2: 나도 어른이랍니다.
1: 내 마음의 넘버즈 첫 번째 곡은요.

0: 자, 첫 곡은요, 쿨의 맥주와 땅콩입니다. 요 노래는 또 시트콤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더 익숙해요.
1: 네.
0: 어릴 적 저는 아빠의 술 담배 심부름을 했어요. 80-90년도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암튼 그래서 저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눈치 안 보고 술을 구매할 때 스스로 어른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진짜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한테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러질 않네요. 나 이제 진짜 어른인가 봐.
1: 아, 이게 진짜 아니 옛날에 나도 네. 20대 때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신분증 절차잖아요.
0: 맞아요.
1: 그 신분증 보자는 게 너무 나 이렇게 어리게 보나?
0: 기분 좋죠. 저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버스 타는데 그날 제가 그 버스 카드를 그 등록을 안 해가지고 저 어른님 아이가 저기 체크할게요.
1: 저기 진짜 저 이건 이렇게 할게요. 이번 우리가 라디오가 시간이 그러니까 정리가 덜 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이제 됐어요.
1: 네 됐어.
0: 예, 이제
1: 오빠가
0: 됐어요.
1: 시간 벌어졌다.
0: 예.
1: 자
0: 저희 두 명이요.
1: 자 조용. 레디 액션.
0: 저희 두 명이요 했어요. 근데 제 친구랑 같이 탔나 그랬거든요.
1: 어?
0: 근데 한 명은 어른 요금을 찍더니 한 명은 학생 요금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인 거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1: 예. 네. 네. 아 지연했구나.
0: 아니야.
1: 지연해서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0: 아니 지연한 건 아닌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 버스를 찍는 게 원래 우리는 학생이면 학생입니다 찍히거든요. 근데 두 명일 때는 기사님이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알죠? 그래서 그래. 제가 헷갈렸어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지연한 거 아닙니다.
1: 믿을게요. 예, 그럼요, 이 정도면 믿어드려야죠.
0: 예예예. 예, 예.
1: 맞아. 이럴 때 또 기분 좋은데
0: 기분 좋은데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르네요.
1: 다른데 본인이 벗어났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어쨌든 이제 신분증 검사 할 때
0: 그래 기분 좋다고
1: 그냥 난 신분증 내고 싶은데 아 네 술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렇지 내가
0: 이제 어른이구나
1: 53살인데 어른이지 뭐
0: 그래 찐 뭐. 어른이다
1: 그렇죠
0: 에 맞습니다
1: 두 번째 노래는 이거 이제 완전 노래 감정 잡아야 돼
0: 오케이
1: 자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2: 가슴 아파도
1: 자꾸 브라이언이 허니 흉내 고생을 하지

0: 학생 때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르르 깨르르 웃음이 나고 친구들과 눈만 마주쳐도 빵빵 터졌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웃음은 무슨,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괜히 쓸쓸해지고 누구랑 눈을 마주치면 괜히 싸움 날까봐 피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공감됩니다.
1: 나도 싸움 전에는 일단 싸움을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네. 와 이거는 우리 감성이다. 낙엽을 보면 쓸쓸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 맞아.
0: 맞아.
1: 어 이제 우리 세대 같잖아. 나이 들면 우리도 이제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갈 테니.
0: 맞아요.
1: 어 이거 너무 진짜 옛날에는 낙엽 보면 그때 왜 웃었지?
0: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은 뭐 웃는다기보다는 야 이거 잡으면은 야 이거 첫사랑 간대. 야 이거 첫사랑 영원하대. 야 잡아 잡아 이랬지 막.
1: 뭉쳐가지고 던지고.
0: 맞아. 뭉쳐가지고 던지면서 가 가란 말이야 이거 한 번씩 꼭 해보셨을
1: 따라해줬죠,
0: 거예요.
1: 따라해줬죠.
0: 2% 부족할 때 뭐 이런 것들.
1: 아 근데 낙엽 보면 쓸쓸해지고 요건 어때요? 약간 눈 맞추면 싸움 날까 봐.
0: 아 이거 저 되게 공감해요. 어.

0: 예전에는 눈 마주치면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진짜 웃고 그랬는데 괜히 눈 마주치게 되면은 무섭더라고요 저도.
1: 그렇지.
0: 그래서 눈을 그냥 피하고 갈등을 최대한 안 만드는 게
1: 맞아 맞아. 싸움 나면 안 되니까.
0: 그럼요.
1: 그래
0: 그럼요.
1: 그래 그렇게 돼. 이제 어른 되면 또 겁도 많아져.
0: 맞아요.
1: 오늘 내 맘에 넘버치 차트 주제가 나도 어른이랍니다 인데요. 아, 슬기 씨 그럼 예. 혹시 어른이 된 지금 딱 돌아가고 싶은 시절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초중고 이렇게 막 나누자. 우리가 10대를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아니면 뭐 난 굳이 난 그래도 대학생. 대학생들은 좀 고민이 좀 있었고 예.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0: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왕이면은 중학교 때로.
1: 아, 왜 딱 그때가?
0: 중학교 때가 제가 그때 정말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진정으로 찾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즐겁구나. 제가 연극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빠도 막 아프시고 돌아가시면서 너무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중학교 시기에 다 보냈는데 그러느라고 좀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서 좀 철없이 놀고 싶고 네, 막 다른 친구들 핸드폰 막 살 때 엄마 나는 안 사도 돼 하면서 이제 집이 힘드니까
1: 그래, 그래.
0: 갖고 싶은 걸 최대한 누르면서 살았는데
1: 오히려 그냥 나도
0: 갖고 싶어 나도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1: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문제 주제가 나 돌아갈래. 왜 내가 한 번쯤 꼭 돌아가고 싶은 시절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뷰티 상품권 드리고요. 노래는 쿨의 맥주와 땅콩 듣고 올게요.

0: 콜 맥주와 땅콩 듣고 왔고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오늘 내 맘의 넘버 7 이한나님이 보내신 주제입니다. 나도 어른이랍니다. 세 번째 차트 음악 주세요.
1: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0: 저 노래 강사님 수업 저는 캔슬할게요.
1: 아니에요.
0: 저는 등록 못하겠어요.
1: 다 이렇진 않아요.
0: 그래요.
1: 자, 세 번째 노래는요.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공원, 시장 등등 사람들이 유독 붐비는 곳들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처음 보는 그 광경이 신기해서 호기심을 갖고 계속 눈을 떼지 못했는데 요즘은 맨날 지옥철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사람 붐비는 곳이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0: 야, 지금 생각해. 삶의 현장이잖아. 삶의 터.
1: 그쵸.
0: 나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 시장이 뭐 저렇게 뭐 사람들이 많아? 뭘 먹으러 와서? 이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음식 먹을 것도 사고 생계잖아.
1: 그쵸 그쵸.
0: 일하고.
1: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요즘엔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날을 좀 피해서 우리 가려고 노력해보자. 왜냐면 우리까지 가가지고 또 막 그 붐비는 데에 이렇게 막 서로 너무 이렇게 막 요즘 또 날도 더우니까 힘들 필요 없잖아. 좀 이렇게 한산할 때 가자.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근데 애들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흥분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애들 사람한테 가면 수영장 가고
1: 너무 좋아해요.
0: 공원 이런 사람 많으면.
1: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가족이 모이면 한 10명 이상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그렇게 신나해요.
0: 그치 그치. 그러니까 네. 딱 만데 어릴 때는 그게 신기하잖아.
1: 그게 너무 좋고 신나. 신기하고.
0: 아유. 네.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요즘 이동 유난히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저는 다 너튜브 보고 그게 더 행복해 보여. 가끔 조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렇게 나도 짜네.
1: 맞아.
0: 이렇게 자면 얼마나 피곤해서
1: 그래, 일상의 잘까. 피로를 그 지하철에 또 묻고.
0: 아이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됐어. 나이가 드니까.
1: 어른이네 어른이야.
0: 자 그럼 네 번째 차트 음악은 뭘까요? 음악 듣고 있어요?
1: 네 듣고 있죠.
0: 네.
1: 지금 음악을 지금 누구보다 비트를 지금 쪼개가지고 잘 탔어요. 네.
0: 진짜 거의 뭐 다 쪼갰어요.
1: 예예. 예. 자 아일리스의 노래입니다. It's me.
0: It's me.
1: 두 분도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나는 뭐지? 왜 태어났지? 학교는 왜 가야 되고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불안하고 방황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래 나는 나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어린이라고 느껴졌습니다.
0: 아 이거 진짜 대사 미치겠다. 이거 다 10대 때 다 청소년 연극 다 이런 대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엄마가 뭘 알아. 나 왜 내가 왜 태어났어. 학교는 왜 가고 공부는 왜. 그 10대 때 연기 톤 알지?
1: 청춘 드라마.
0: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나는 나야. 그때 왜 자꾸 잠깐만 나는 나야를 왜 그렇게 몇 번이나 말한 거야? 나는 나야. 나야.
1: 나야. 아니 나야. 리벌브가 들어가는 게 너무 웃겨.
0: 자꾸 우리 상윤 PD가 이 코너를 담당하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
1: 욕심내네요.
0: 슬기할 때도 몇 번 줄 때 있지 않아요?
1: 전 노래할 때 줄어 주시고 대사할 때 안 하는데.
0: 나 대사할 때 주네.
1: 나는 나야 하는데.
0: 나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가 어른이 좀 알려주고 싶어.
1: 예예. 예.
0: 그게 너는 너고.
1: 그렇지.
0: 아니 그게 통과 의례라서 어쩔 수가 없어. 소리도 꽥꽥 지르고.
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 보고서. 우리들은
0: 성장 드라마 사춘기.
1: 뭐지 사춘기.
0: 어른들은
1: 사춘기 보고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노래 있어요.
0: 나는 몰라요 있는데 아무것도 에이. 있었지. 나는 나야. 그래. 진짜.
1: 너무 재밌네요.
0: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1: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된 거지 뭐. 그죠?
0: 그래, 그래.
1: 예, 맞습니다.
0: 많이 느끼고 또 나중에 오글거리고 이불킥 하고 싶고 이런 순간들도 거쳐야 돼요.
1: 네네.
0: 철가루 이한나님이 보내주신 나도 어른이랍니다. 내 마음의 넘버 7. 오늘 철가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마음 퀴즈 가요죠.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슬기 씨.
1: 네, 오늘 차트 세 번째 노래는요.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였죠. 지난 4월 컴백한 우리 악뮤. 저도 컴백 타이틀곡이었던 소문의 낙원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맨날 춤추고 챌린지에도 참여했을 만큼 새 앨범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의 낙원 말고도 같은 앨범 수록곡이었던 이 노래가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가사로 많은 분들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노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0: 자, 지난 4월에 악뮤가 발표한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2번 화남, 짜증, 개똥같은 마음.
1: 그래요. 좀 건들기가 그렇네요.
0: 그죠, 이건 좀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반어법으로 보기를 드린 거에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름다운으로 갔으면 좀 하려고 했는데.
0: 예.
1: 기쁨, 슬픔, 아름다운 강산.
0: 아, 이거 제가 살려볼게요. 자, 3번 기쁨, 슬픔, 아름다운 강산. 너의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1: 샤미 07 진짜 한 번만 잡으시면 기분 좀 빼광. 고릴라는 무료고요. 야, 그래도 여러분 굿뉴스가 있네요.
0: 어, 왜요?
1: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0: 들어야지 들어야지
1: 들어야죠. 듣고 4부 이어갈게요. Stay Drunk. Don't go anywhere.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 미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수현님이 방송 듣고 난 이후에 철파임 인별그램에 올라오는 슬기님 댄스 영상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스튜디오 부술 기세라고 하셨네요.
1: 네, 스튜디오는 쉽게 부서지지 않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헤드폰을 좀 블루투스로 바꿔줘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라디오 그 장비의 특성상 블루투스가 사실 쉽진 않죠.
0: 그러면 아마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거 아직 우리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이제 꽂아서 하는 건데.
1: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할게요.
0: 그래요. 오늘은 아마 아일리스의 이쯤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노래 한번 봐야 되겠지만.
0: 방송 끝나고 인별그램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1: 네.
0: 그나저나 슬기슬기 박슬기씨. 우리 아까 3부 문자 주제가 나
1: 돌아갈래.
0: 요걸 하나씩 볼까요?
1: 2414님이요. 이제는 큰애가 고딩이고 작은애가 중딩이어서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해요. 둘 다 옆에서 조잘조잘 딱 붙어서 금붕어 똥처럼 따라다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0: 금붕어 똥처럼 따라다니던.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애들이 금붕어 똥일 때거든요.
0: 그래.
1: 애들이 엄마 엄마 이거 봐. 나 이거 모기 물렸어. 엄마 일로 나와봐봐. 여기 모기 여기 여기 이거 다 얘기해줘야 돼. 엄마 나 이거 오늘 책 꺼내다가 이거 책 부딪혀가지고 여기 상처 밴드 밴드.
0: 아니, 그럼
1: 다 얘기할. 근데 그게 너무 다니까 좀 힘들 때가 있는데 또 중고등학교까지 애들이 크고 난 뒤를 생각하면은 이 또한 소중하겠죠.
0: 저 아는 친한 그 뭐 형수님이지만 내가 막 누나 하는데 그 누나 딱 그러잖아. 6학년 때 딱 좀 되니까 그냥 애 막 놀고 있는데 엄마 했더니 아 알았어 하니까 약간 울적해하면서 저 딱 내년에 중학교 가면 딱 나랑 안 놀아줄 거 아니야. 중학교 가면 안 놀죠. 친구들하고 놀잖아 이제.
1: 그치. 저도 중학교 때 보면은
0: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오는 시간이 이제 많이 없다면서요.
1: 아 그럴 것 같아.
0: 저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아이가 이제 딱 이제 문 쾅 닫고 이제 바람이었다고요.
1: 맞아. 그럴 때가 이제 오죠.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보통은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해주고 속삭이던 때가 있었는데라고 얘기하는데 금붕어 똥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0: 더 귀여웠어요.
1: 네, 너무 사랑스럽네요.
0: 문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창업한 스타트업 업체에 입사를 했는데 미래는 밝은 회사였지만 업무량도 많고 급여도 적어서 6개월 만에 이직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온 게 후회가 돼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기업 가치가 급상승해서 코스닥에도 상장되었고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은 적지 않은 주식도 배당받아 부자가 됐더라고요. 나 다시 돌아갈래.
1: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뭐 할 얘기가 한두 끗도 없죠. 주변에 이제 또
0: 그래.
1: 좀 우량주 사서 또 이제 또 크게 부자 된 친구들도 많고.
0: 아니 또 우리 문벨님이 또 아직 또 다른 인생 행운을 안 썼기 때문에
1: 아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0: 나타날 거니까 이거는 오늘 코너가 후회하는 코너니까 오늘 한번 딱 그냥 예능으로 재미로 또 후회 한번 하시고
1: 그럼요.
0: 또 다른 행운을 또 찾으셔야죠. 아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 안타깝긴 안타깝다.
1: 그 왜냐면은 참 이게 그거잖아요. 진짜 그 저점 매수할 수 있었는데 그 회사를. 아니, 그죠?
0: 이 사연 보는데 내가 꼬둑인 것 같아가지고 나와 한 것 같아서.
1: 그래도 더 좋은 기회 있으실 겁니다. 올다님께서요. 22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엄청 운동하고 굶어서 12kg 뺐었습니다. 당시 많이 이뻐져서 대시도 많이 받고 좋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내 자신에게 힘들게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3달 뒤 요요 와서 15kg 찌니까 개고생할 필요 없다고 말리고 싶습니다.
0: 아
1: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빼지 말 거라는 생각 드시겠어요. 왜냐면 3kg 더 쪘네.
0: 그렇네.
1: 요요가 와가지고 요요에 요요가 와가지고 12kg 뺐는데 15kg 쪘으니까.
0: 그러니까
1: 3kg 더 찐 건가. 아이고.
0: 와 근데 뺐다가 다시 그 올라올 때 6kg, 7kg, 8kg 올라올 때 나 알 것 같아. 그 감당하지 못하는 누를 수 없는 그 식욕과
1: 그때 되면은 진짜 아 얘라 모르겠다 이게
0: 그래,
1: 될 것 같아요.
0: 그랬을 거야.
1: 그래서 또 국민 요요 근데 또 우리 김시영 언니가 사랑받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뭔가 푸근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체형에서 오는 러블리함이 있거든요.
0: 아 시영 요새 한 또 한 3kg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 또 안 먹었더니
1: 분발해야 돼. 분발하셔야 돼.
0: 복식이니 볼까요? 20살 짝사랑하던 오빠에게 고백을 하려고 대학교 교내 방송에 음성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오빠가 제 고백을 듣고
1: 어머.
0: 곧바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뭐야?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다니요. 어, 나 다시 들어가면 절대 고백 따윈 안 할 거예요.
1: 아이 이거는 너무 예, 억측이고 휴학을 예전부터 하려고 하셨겠지. 군대도 예전부터 가려고 했겠지.
0: 마침 타이밍이 아, 근데 모두가 내 위주로 얘기가 돌아가니까.
1: 그치 맞아요. 0282님도 한번 어. 보겠습니다. 결혼 전 드레스 투어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시 한가인 씨의 오프숄더 드레스가 유행할 때라 제 어깨는 생각도 안 하고 과감하게 오프숄더 드레스를 본식 때 입었는데요. 정말이지 어깨가 너무 우람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 것 같았어요. 아,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짜 언어 유희가
0: 말맛이
1: 와,
0: 말맛이
1: 진짜 어. 장난 아니야 진짜 같이 수다 떨고 싶어요.
0: 아,
1: 예.
0: 아니 막 그 여성분들은 그 이제 뭐죠 드레스 입으니까 어깨 이런 거 되게 민감하죠.
1: 근데 저는 솔직히 얼굴이 조금 크고 어깨가 좁아서 어좁이거든요. 아,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퍼프가 있는 옷. 그런
0: 아,
1: 옷을 입어요.
0: 그러고 보니까 슬기 씨가 항상 네. 어깨에 약간 퍼프가 있는.
1: 전 주로 이런 옷을 입고 그래야지.
0: 약간 붕한 옷을 입네요.
1: 네. 그러면 어깨가 넓어 보이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전 주로 그런 옷

0: 를 입거든요.
1: 아, 근데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도 약간 어깨가 그런 걸 입을까요?
0: 근데 지금 이미 어깨가 넓고
1: 나 어깨 안 넓어요 나도.
0: 그래요? 어. 아, 지금 어깨 좋아 보이시네. 근데 철업디는 얼굴이 큰 편이 아니잖아요.
1: 아니 근데 길잖아.
0: 긴 거, 그러니까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아. 지금 좋은 거

0: 있죠. 오히려 한복은 여기 이렇게 탁 모아지는 그치. 거라서. 예.
1: 근데 이분 그럴 것 같아. 드레스라고! 드레스, 드레스.
0: 드레스 입으셔야죠.
1: 네.
0: 결혼식 투어하는데 드레스 그럼요. 없이는 또. 예, 예, 예. 그럼요.
1: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뷰티 상품권 드리고요.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선곡부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차트 만나보기 전에 슬기 씨.
0: 네.
1: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만 퀴즈 정답은?
0: 네. 지난 4월 악뮤가 부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1번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1: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 역시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세요. 자, 철가로 이 한나님이 보내신 주제
0: 나도 어른이랍니다.
1: 내 맘의 넘버 7 다섯 번째 곡 어떤 노래죠?
0: 떼꾸녀 망설의 떡볶이
1: 킥각장 김마리.
0: 오, 되게 빠르네요, 되게, 이 노래가.
1: 어, 형 미안해요, 못 예, 따라했어요.
0: 못 따라갔어요. 예, 이 노래 근데 뭐 워낙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박명수의 예.
1: 이거 약간 예. 녹음해가지고 명수한테 들려주고 싶다.
0: 예예 예.
1: 내 노래 예. 워낙 뭐 좋아하는 노래.
0: 네, 네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란 노래죠. 학창 시절 용돈이 부족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늘 배고프고 허기졌던 그 시절 점심 도시락은 2교시면 다 까먹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 4명과 떡볶이 2인분 시켜서 먹고 남은 소스에 밥 넣어 비벼 먹었던 그 시절. 근데 지금은 늘 배가 부른 상태로 이걸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걱정하는 걸 보면서 아, 나 진짜 어른이네 싶어요.
1: 와, 슬기 씨.
0: 네.
1: 그 떡볶이랑 우리 예전에 다 먹었지만
0: 네.
1: 우리 때는 생라면을 많이 부셔 먹었어요.
0: 오!
1: 부셔 먹었어요?
0: 그럼요.
1: 근데 나중에 아예 그 자체가 나왔잖아요, 브랜드가.
0: 맞아. 부셔 먹는 라면 해 가지고. 예.
1: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걸로 해서 스프 해 가지고 먹었는데 그때가 나 81학년 2학년 내가 이제 81학년도가 1학년이었으니까
0: 우와.
1: 그 80년대 초반에 라면이 100원이었거든요. 120원을 사면 용돈이 100원가 200원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안 돼.
0: 아.
1: 그래서 100원짜리 라면을 부셔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직도 라면을 가끔 부셔 먹어.
0: 그 너무 맛있죠. 소울푸드네 그러면.
1: 그 어린 시절이 또 생각이 나는
0: 그렇죠,
1: 거야.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떡볶이가 거의 소울푸드인데 왜냐면 저희 강원도 원주에 중앙시장 가면요. 아, 남부시장인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다 있어요. 지하에 떡볶이집이 쫙 있어요.
1: 그래.
0: 그 거기 가면은 2,000원을 내잖아요. 거의 무한리필이에요. 더 줘? 더 줘? 하면서 우리 이모님들이 계속 떠줘요. 계속. 근데 거기는 그 소스가 아주 찐득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1: 그래.
0: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흉내도 못 내요.
1: 학교 앞에 분식집이.
0: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계란을 튀겨줘요. 계란 튀김, 김말이 튀김 다 100원.
1: 그렇지.
0: 다 100원이에요.
1: 이제 분식도 생각나고 막 부셔 먹었던 라면, 뭐 과자 등등 생각하니까 진짜 배고프다.
0: 맞아요.
1: 나도 어른이랍니다. 내 마음이 넘버 7이고요. 자, 다음 곡은요.
0: 비해
1: 비해
0: 네. 부처 해수실에 클래프해서 얻고 싶어요. 다 같이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자, 데이식스의 노래 해피입니다. 정치, 시사, 사건, 사고 등 세상 모든 뉴스에서 좋은 것보다는 걱정할 것만 보일 때요. 환율 걱정, 기름값 걱정, 주식, 집값 등등 세상 짐은 제가 다 짊어진 것처럼 걱정이 앞설 때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을 해도 해결되는 건 없는데 말이죠. 늘 해피하고 싶은 마음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1: 아, 근데 이거는 잠깐만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20대 때도 30대 때도 약간 세상 걱정 좀 하지 않았어요?
0: 전 진짜 안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나는 저는 그래서 뉴스 보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됐었고 한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내가 가정을 갖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좀 뉴스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나 요런 정도의 사회 이슈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1: 그랬는데
0: 근데 막 뉴스를 막 접하기 시작한 건 그게 막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1: 나도 또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0: 그죠.
1: 네. 근데 진짜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뭐 나프타 이런 얘기도 나오며 야 쓰레기 봉투 어떡해.
0: 맞아.
1: 사놔야 되는 거야. 했더니 아니야 그 구마다 다를 거야. 세 개씩 파는 데가 있잖아요.
0: 예.
1: 그 세 개씩 팔 때 사봤어요.
0: 그럼요.
1: 세 장씩
0: 저는...
1: 사더라고. 나 그렇게 사놓고 했는데
0: 네.
1: 또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또 뭐 환율이 올랐다며
0: 야 환율 어떡하냐
1: 뭐 계속 그런 얘기하고
0: 너 주식 괜찮냐 뭐 이런 얘기들
1: 전 또 이제 매일매일 또 뉴스를 하다 보니까
0: 그쵸. 그럼 더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1: 세상 사는

0: 얘기를 하게 되면 어른이다. 이것도 좀 공감이
1: 그러니까요. 되네요. 이제 뭐 찐 어른이죠. 찐. 진짜.
0: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20대 때 저기 어떻게든 MT 가서 놀기 바빴지.
1: 아 맞아요. 아니 저 예전에 그 만원의 행복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있었던 방송.
0: 그치.
1: 그걸 제가 했었거든요. 19살 때. 그게 막 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걸 봤어요. 보는데 그때 막 계란이 두 알에 100원 이래요.
0: 그때 몇 년도였어요?
1: 2004년.
0: 그러니까.
1: 에이.
0: 하하 씨랑 송은이 씨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도 2004, 5년쯤에 한번 했을 거예요. 20년 전인데 만 원으로 됐었어요 그때는.
1: 만 원으로 일주일 살게 돼요.
0: 뭐 어떻게든 뭐 그러니까 뭐 6천 원짜리 먹으면 끝나니까.
1: 식사도 다 챙겨 하면서.
0: 도시락을 싸왔고 천 원 쓰고 2천 원 쓰고 막 그랬지.
1: 그땐 진짜 흥청망청 써도 만 원 안 넘었던 것 같아.
0: 흥청망청까지는 아니고.
1: 아, 죄송합니다.
0: 네, 그래도 에이. 어느 정도 쓰면은 만 원으로 일주일을 했는데.
1: 아유 참.
0: 물가가 어쨌든, 많이 올랐죠. 에이,
1: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하는 것도 진짜 어른이에요.
0: 자 그러면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노래 듣고 아 장원의 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노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이거는 뭐 스테디예요. 스테디.
0: 떡볶이 생각하시면서
1: 예, 예, 예.
0: 자 이 노래 듣고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보고요. 두 번째 내방 퀴즈도 풀어볼게요.
2: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지나가다 잠깐은 멈춰서 손 냄새만 맡던 기억들 다 있잖아. 먹을

0: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죠. 내 맘이야 넘버 7. 여기서 내 맘 퀴즈 두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를 보기 전쟁이 있고요. 엄격한 3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이고요.
1: 네네.
0: 준비되셨나요?
1: 그럼요.
2: 쇼 끝이 남는 거야. 후.
0: 보기 전쟁이는 두 번째 문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차트 두 번째 노래가 환희 씨의 가슴 아파도였죠. 아, 우리 환희 아이돌에서 발라드 가수로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얼마 전 진행된 스타 트렌드를 뽑는 설문에서 네. 트로트 남자 부분 150만이 넘는 표를 받아서 1위에 뽑혔다고 하네요.
1: 오.
0: 자, 그래서 지금 환희 버전의 사랑은 생명의 꽃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꿀꿀로 가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맞추시면 됩니다. 네.

0: 야, 시작하면서 바로 나서 나를 꼬꼬하는 님이야. 1번 나를 사모, 내가 사모하는 님이야. 2번 장모, 내가 장모하는 님이야. 눈치채셨나요? 뭐로 끝나는 두 글자? 3번 바로 가시죠.
1: 예, 3번 부모가 안 나왔네요. 부모.
0: 오, 그렇죠. 부모. 예. 자, 사실 이렇게 되면 이모도 가도 되나요?
1: 아, 그렇다면 고모 갈게요.
0: 그러면 저는 숙모 갈게요.
1: 그러면 이번에는 3. 털로 넘어와. 양모.
0: 털로 가면 저는 제모 갈게요.
1: 기모.
0: 저는 예. 그럼 성모.
1: 아. 그러면은 반모. 반모 돼요.
0: 두부 반모 돼요?
1: 아, 두부 반모 아니고 반말 모드. 반모.
0: 아, 그거 돼요?
1: 두부 반모 돼요. 두모 하려고 그랬죠. 세모 네모 하려고 그랬죠.
0: 안 할게. 나는 반모라고 했는데 왜 두부 반모라고. 나 옛날 세대인가 봐. 옛날에 두부 반모 있었어.
1: 옛날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이것도 어른이에요. 옛날 사람도 어른이에요.
0: 세모?
1: 세모. 네모. 좋네요. 힌트가 많이 되네요. 나 진짜 없었는데. 자, 셋.
0: 현모. 현모.
1: 현모? 누구예요?
0: 안현모.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1: 저도 안재모 있었는데 안 했어요.
0: 아, 예. 내가 아까 재모 했잖아.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자, 여러분, 뭐로 끝나는 단어 아시겠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5분 뽑아서 Zipwire 이용권 드리고요. 오늘 내 맘의 넘버 7 주제.
2: 나도 어른이랍니다.
0: 내 맘의 넘버 7 마지막으로 뽑으신 노래는 뭘까요?
2: Your family, yeah. 오늘부터 우리 family. 동서남북이라도 난 너를 향해 달려가.
1: 자,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 패밀리입니다. 우리 피처링의 손담비 언니가 함께했는데요.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면 어른일 줄 알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더라고요. 독립을 하고도 철이 없어서 내가 하고픈 대로 매일 늦잠 자고 청소도 안 하고 친구들과 밤새고 놀고 그런 망나니 같은 시절을 보내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소중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내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 비로소 내가 진정한 어른이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0: 이야, 그러니까요. 야, 그나저나 소개하는데 이분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 단어 알아요?
1: 크, 알죠.
0: 누구 유행어?
1: 이거요?
0: 어.
1: 이경실.
0: 아니야, 정선이 누나.
1: 아!
0: 금촌땡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콩콩콩떡. 나 이거 하잖아, 선이 누나 진짜 진짜 욕하잖아. 니 아 진짜 인중하고 저 누나가 영철아 영철아 선이란 말이 더 웃겨. 영철아 누나도 안 예쁘기 때문에 네가 너무 못생겨서 내 용례 하지 말래. 너 내 용례 때 너무 못생기게 해. 누나 진짜 나 죽이려고 해요. 영철아 예쁘게는 안 되니?
3: 만만히 콩콩콩
0: 하지 말라고 있어.
1: 아니 금촌댁네 사람들부터 코가 넓어지는데
0: 기회가 와가지고
1: 정선이 시동을 거는 게 너무 웃겨요. 후토크를 해야 되는데 정선이의 초점이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저도 진짜 아침 5시까지 놀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해장국 같은 거 먹고 집에 들어가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0: 옛날에는.
1: 그쵸. 너무 신나는 거예요.
0: 아, 옛날에 체력이 또 됐어.
1: 됐죠. 밤새도 그 다음 날 괜찮아. 지금은 밤새면 일주일 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침에 등원 전쟁에 시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0: 나도
1: 어른이야 진짜.
0: 옛날 친구들 중에 막 그냥 우리 같이 놀고 있던 애들 너무 이렇게 막. 잘 지내가는 거 보면 이게 어른이 되면 이게 힘도 에너지도 조금 꺾어줘야 되고
1: 그러니까요.
0: 가족이 또 먼저지.
1: 그게 먼저인 거죠.
0: 오늘 사연 소개된 이한나님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요. 슬기씨
1: 네.
0: 우리는 언제나
2: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또 만나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 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5: 앞에서 내드린 내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춰주시는 거였죠. 정답은 1번 3호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FM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두고요. 꼭 확인해주시고 오늘 하루 아프나 비지되는 취하랍. 영철은 아쉽지만 이제 샷업!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0: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이제는 궁금한 게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AI한테 물어볼까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는 동선부터 맛집까지 알아서 정리해 주고요. 키워드 몇 개만 알려주면 알쏭달쏭한 정보도 기가 막히게 찾아주거든요. 하지만 참 영특하다 싶은 AI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게 있죠. 바로 사람의 마음. 우리 아이가 왜 삐진 건지, 내 친구는 왜 요즘 기운이 없는지 AI도 정답을 모르거든요. 그럼 이 방법밖에 없겠네요. 직접 눈을 맞추고 토닥여주면서 천천히 마음을 읽어봐야겠죠.